0: 5월 19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이소라 트랙3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처럼 안될 때가 있죠. 몸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머리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꾸 버벅이게 되는 건데요. 근데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다들 이렇게 삐끗삐끗하면서 인간미도 뽐내고 그런 거죠. 반대로 누군가 자꾸 이런 실수를 한다면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힘이 좀 들어가서 그런 거다 하면서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만약 실수하면 우리 봉글레들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죠. 근데 완벽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연애할 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 이런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연애 얘기나 사랑 얘기만 하면 유달리 스튜디오가 무거워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네. 다들 굉장히 무겁게 침묵이 흐르고 있네요. 네. 넘어갈까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0: 캐라시딜 캡슐. 설마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1: 탈모 보조 치료제
0: 캐라시딜.
2: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1: 약국에서 만나요.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케어 원해요?
11: 케어 원해.
1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1: 케어원 케어.
1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1: 케어원 케어.
1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0201님께서 어제 헬스장 가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이들 학교 내려주고 집에 가는 길인데 차가 덜컹 거릴 때마다 근육통 때문에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오늘도 운동 갈 거예요. 봉디가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원래 이렇게 근육통이 오면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헬스 빠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근육통이 안 오면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그 카보나 있잖아요. 그거 신고 조금 걸었거든요. 근데 종아리에 알이 베겨서 확실히 그거는 뛰는데 적합한 신발이더라고요. 혹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만약에 걸을 일이 있다라면 운동화를 챙겨 가셔야 돼요. 뭔가 야외에서 러닝하고 친구들을 만난다. 근데 카보나로 걸음을 오래 걷는 건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All for One, I Swear.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얼마 전이었어요. 동료들과 밥을 먹다가 아우 저 앞머리 많이 자라서 미용실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우 앞머리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별 생각 없이 푸념을 했는데 저희 대리님이 갑자기 눈빛을 반짝이시더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1: 진짜?
0: 그럼 내가 잘라줄까? 나 예전에 잠깐이지만 미용을 배운 적도 있어. 에이 앞머리 정도는 껌이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앞머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저의 미래가 얼핏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거절을 했죠. 왜? 나 못 믿어? 진짜 자신 있다니까. 나 우리 조카들 머리도 많이 잘라줘. 진짜야. 나 한번 믿어봐. 아이 괜찮아요. 아이 뭐 주말에 미용실 갈 거예요. 네. 그렇게 앞머리 얘기는 잘 넘어갔는데 다음날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앞머리가 눈을 자꾸 찌르고 거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못생겨 보이고 결국 큰 결심을 한 뒤 대리님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대리님, 저 앞머리 좀 잘라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좋아. 어? 가위 갖고 와. 그렇게 여자 동료 몇몇이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모였고 대리님은 앞머리를 자르기 위해 회사에서 제일 잘 드는 가위를 가져오셨는데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니까 다들 한마디씩 던지면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아니 그건 너무 길지. 더 짧게 잘라야지. 더. 아니요 그럼 안 돼요.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해요. 정말 팀장님 조금 더 길게요. 길게 자르셔야죠.

그날 저녁 바로 미용실을 간 건 안 비밀. 오늘 사연의 제목, 내가 본 미래가 맞았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허각청은지 짧은 머리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아는경님께는 봉디 생일 주간 특별 선물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유후! 근데 약은 약사에게, 네,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특히 미용과 관련된 거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에요. 네. 1부 끝곡은요. 김학래님의 신청곡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정말 미인인데요. 요즘 자꾸 숙취 메이크업이라면서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화장을 합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데 이거 와이프 기분 안 상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했다가 무조건 삐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신청합니다. 다른 게 더 예쁘자고 해야죠. 이것도 너무 예쁘지만 나는 이런 게 더 예쁘던데, 나는 이게 내 취향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꼭 앞에 달아야 돼요.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지금도 내 취향이지만. 네,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듣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에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밤에 무심한 목소리가 오히려 좋다던 애청자분들의 그 말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파워 FM이 30주년을 맞았네요. 30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하루 옆에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죠? 앞으로도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음악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나을 겁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 서태지 테이크 파이브 듣고 왔고요.
1: 저 이 노래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내게 좋은 사람이 생일이잖아요. 네.
0: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가 갑니다. 오늘 커피는 뭐 특별히 제 생일이니까요. 네. 더 뭔가 약간 아메리카노지만 달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1: 진짜 좋은 날이네요. 19일은 어쩌다가 제가 태어났을까요?
0: 조인경님, 일주일 전에 해외여행 갔다가 핸드폰을 수영장에 빠뜨렸는데 전원이 안 켜지는 거 있죠? 사진도 많이 못 찍고 연락도 어려워서 힘들었지만요. 제일 문제는 티켓이었어요. 비행기표를 e티켓으로 미리 발행해놨거든요. 다행히 혹시 몰라서 프린트해둔 티켓이 있어서 겨우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1: 아, 그래요? 굉장히 오래 있었나요? 왜냐면 이제 최근 핸드폰들은 좀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뜨려도 아 바로 켜셨나 보다. 그런 경우 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빠지면은 좀 몇 시간인가 하루 정도 있다가 좀 물기를 말린 다음에 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한국에 돌아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0: 7471님께서 세상에 꿈에 봉디가 나왔어요. 차분한 성격의 봉디가 관광버스 운전하면서 소리 질러 손머리 위로 라고 외치고 노래도 부르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차분한 성격의 제가 관광버스를 운전하는데 소리 질러 손머리 위로? 그럼 약간 이런 건가요?
1: 소리 질러 손머리 위로 이렇게? 근데 노래는?
0: 널 사랑하기 전나
1: 관광버스 운전하면서 이거면 웃겨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소리 질러 손머리 위로 이렇게.
0: 996 하나님, 저는 하루 중에 이 시간이 가장 여유로워요.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온전히 라디오에 집중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있는데요. 어쩜 노래들이 다 제 플레이리스트 같습니다. 저랑 취향이 너무 비슷해요. 육아로 지칠 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취향이 비슷한 봉디 그리고 피디님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홍대광의 좋은 날이 오려나 봐요. 부탁드려요. 그죠? 우리가 선곡 맛집이긴 한데 뭔가 저랑 황 PD의 이름이 같은 선상에 놓여있으니까 기분은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네요. 네,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요. 네. 홍대광의 좋은 날이 오려나 봐요.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5212님께서 들은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그제 고1 아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선생님 둘째가 딸인데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이 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눈엔 물론 착하고 듬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들이기는 하지만 담임쌤 눈에도 그렇다니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었네요. 너무 부럽네요. 네, 어우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학부모 상담을 가는데 어우 사이 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진짜 얼마나 잘 키우신 거예요.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은 과연 뭐 식단이 좀 다른가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뭐 밖에 전혀 모르는 친구들 만나거나 제 후배들 만나거나 그런데 굉장히 잘 자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괜찮은 친구들을 만나면은 꼭 그걸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죠? 왜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괜찮은 친구들 보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제가 결혼하고 아이기가 생기고 나서 달라진 거겠죠? 8953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한테 선물 받아서 30년 넘게 함께했던 피아노가 오래돼서 결국 처분했었는데요.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크고 첫째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큰맘 먹고 다시 피아노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헤드폰 끼고 피아노 한 곡 치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잊고 지냈던 제 감성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거 이게 아끼면 더 좋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선진국이나 그런 데 가면 꼭 1인 1악기 무조건 연주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확실히 무언가를 해소할 때 악기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헤드폰 끼고 연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주변 소음이나 그런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악기 연주를 할지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뿌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지능형.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 끝난다. 오늘 커피도 완판 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한로로 영영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단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6년에 불시착한 태규, 친구들과 가수들 노래와 댄스를 따라하며 놀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맞춰봐. 응? 예! 예! 정답! 영턱스클럽!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며 혼자 있고 싶어서람. 아니, 자 봐봐. 잘 봐야 돼. 나 지금 무슨 춤을 추고 있잖아. 예! 어! 예! 용턱수 클럽의 그 나이트 댄스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이클 잭슨이잖아! 어? 응? 누가 봐도 용턱수 클럽인데? 그 노래 따라하는 줄 알았어. 아니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 없어. 다음날부터 쉬는 시간마다 딸꾹질 개인기를 보여줘야 했던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영턱스 클럽의 대표 히트곡이죠.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어서라면. 생일이잖아요. 네. 과연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알겠죠? 모르려나? 내가래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영턱스 클럽 정 듣고 왔고요. 그 브랜드 이름이죠. 나이땡 댄스를 따라 추다가 팔 다치는 학생들이 많았죠. 정답은 정입니다. 김치 세트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홍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준호 씨가 프로듀싱을 했던 혼성 그룹이에요. 타인 아시나요 등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 정이 나왔을 때는 H.O.T가 쌍벽을 이룰 만큼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 네, 비보이 출신 멤버들이 많아서 춤들이 좀 굉장히 격렬했던 것 같아. 예, 굉장히 어려운 막 브레이킹 댄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장난 아니잖아요, 스텝이. 네, 장난 아니죠. 또 막 확확 해갖고 막 나이 때 막 확확확 막. 네, 그냥 확확확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 저는 광고 듣고요. 유치 봉짝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0: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 봉짝.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Doctor,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밀크 푸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 봉착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강주윤님께서 9살 아들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살아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주윤님이 좀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청취자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솔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살아봐야 알죠. 심지어 살아봐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나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주윤님, 9살 아드님에게 굉장히 좀 경솔하게 질문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9살 아드님은 최근에 뭐 약간 뭐 사업에 실패하셨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약간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네, 뭔가 뭐라고 할까요? 막 파도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어서요. 바람을 맞으면서. 네, 뭐 별일 아니었겠죠. 네. 이하승님, 주말에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앞차에 새똥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 차에 새똥 묻었다라고 하니까 6살 아들이 그럼 이제 저 차는 똥차네? 라네요. 흐흐,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야? 똥차 아니에요? 완전 똥차인데 새똥 묻었으면. 그리고 사람이 새똥 딱 맞으면 뭔지 알죠? 똥. 맞는데. 완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6살 아들이. 네. 배현진님, 봄방학을 맞은 8살 조카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난으로 이모, 과자 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지금 돈 없다고 집에서 지갑 가지고 온다고 해놓고는 30분이 지나도 나오질 않네요. 이모가 많이 힘든가 본데요, 현진님. 네. 이게 나를 지칭한 거구나. 생일이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이럴 수가. 황 PD가 긴급하게 저에게 문자를 하나 주네요. 똥이네요라고. 생일인 사람한테 똥이네요라고. 그것도 생일 축하 노래를. 황 PD한테 이 말 해주고 싶은데요. 반사. 영원히 반사. 그럼 똥 PD가 되는 거예요? 또 긴급하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이거 소개할까 말까요? 할까 말까? 똥디라고 왔네요. 네, 똥파티네요 오늘. 송수진님께서, 아들이 치아 교정을 시작했어요. 조카가 아들 입에 있는 철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는 우와 형아 로봇이었어 하는 거 있죠? 몰랐구나. 네, 그 조카가 몰랐나 봐요. 알죠? 여기에

약간 전기 흐르는 거 모자르게 끼며 진짜요. 그래서 입을 앙 담으면서 이 하면 레이저 쫙 나가고. 네. 아 모르는구나.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건전지가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번 충전하면 한 48시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주의사항을 준대요. 이렇게 너무 레이저를 많이 쏘면 안 된다고. 네. 어, 조카가 몰랐네요. 네. 2만 로봇이에요. 2만. 네. 어, 이은주님이 요즘 회사 동료랑 옛날 유행어를 엄청 써요. 김대리 이렇게 하면 잘 될 턱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요. 뭐 물어보면 궁금하면 500원 이라고 하고 클립 있냐고 물으면 없음 말랑 깨롱깨롱깨롱 이럽니다. 말하고 둘 다 웃겨 죽어요. 다른 대리님께서 다 알아들으시면서 너네 되게 유치하다고 하는데 재밌지 않나요? 짱 재밌는 것 같아요. 짱 캡숑 커피소년타르의 앤틱한 게 좋아 듣고요.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택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봉글애들의 유치봉짝한 사연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푸딩 세트를 드립니다. 권수강님. 출근하려는데 우리 딸이 5살입니다. 아빠, 엄마가 나 숙제 잘하고 말 잘하고

잘 들으며 스티커 준대. 이거 모으면 갖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대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와 부럽다 하고 리액션을 해줬죠. 그러니 딸이 하는 말. 아빠, 아빠도 회사 가지 말고 스티커를 모아. 아, 이 따님이 모르시는구나. 수강님은

0: 하고요.
1: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4학년 아들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말 대답은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말싸움이라뇨, 어르신이랑. 이거는 저는 지인님 편은 못 들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제일 큰 잘못은 박진영 어머니가 하셨네요. 잘못 키우신 거잖아요. 농담이고요. 아이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인님이 이게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말싸움도 아니라 약간 어떤 좀 답답한 게 있으면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배우자랑 어떤 얘기로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만 해도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막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살 땐 그런 것 같아요. 방정희님이 제가 뜨개질을 하거든요. 딸이 저한테 와서 뭐 하냐고 묻길래 코바늘 뜨려고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딸이 울먹이면서 엄마 코에 바늘 넣지 마 피나 이러네요. 그건 엄마도 무섭다. 아 대박. 예전에 넣은 적 있었는데 저는 네. 피어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염증이 나서 뺐거든요. 정희님 따님이 봐서 깜짝 놀랐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아이들이 오해해서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이은정님이 8살 딸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은행 가고 싶다 하길래 왜 어린이날 용돈 저금저금하게 하고 물었더니 아니 은행 가면 에어컨 틀어줘서 시원하잖아 하는 거 있죠. 그 말에 웃음이 났네요. 은정님 따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마트가 더 좋아. 시식도 할 수 있고 장난감도 구경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즘은 층별로 나눠져서 재밌는 게 훨씬 더 많단다. 마트로 가. 눈치를 안 봐도 돼. 사람이 많아서. 은행은 조금 눈치 보이거든 오래 앉아있으면. 아 그래서 서점 있는 마트들이 있어요. 거의 괜찮더라고요. 네. 함보경님이 아이가 게임을 하면서 엄마 나 게임에서 엄청 어려운 것 같겠어 나 빨리 봐봐 라고 하면서 지켜봐 달래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틀어놓고 승원아 저거 봐봐 저 남자가 뭐라고 했게 빨리 같이 봐줘 라고 했더니 자기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둘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승부. 제가 심판을 봐드린다면 무승부다라는. 그래도 굉장히 치열했네요. 네. 왜냐하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나 빨리 봐봐라고 했을 때 그 타이밍에 그 얘기라는 게 게임하면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경님이 잘하신 거는 드라마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멈춤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이미 전개가 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빨리 같이 봐줘라고 얘기했던 그 타이밍이 호각을 다퉜다 라는 생각에 무승부 드리도록 할게요. 네. 9867님이 남편이 주식 초보인데요. 주말에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자꾸 여보 ETA를 사야 된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ETF 투자자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ETF를 ETA라고 하네요. ETA는 뉴진스 노래고 항상 남들보다 두 발짝 느린 우리 남편. 근데 제대로 알지도 못한 우리 남편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렇긴 해요. ETA가 됐든 ETF가 됐든 빨리 뭐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촉박함.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면은 알고 있는 것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특히 주식은 더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금전적인 영향이 아주 크게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주식을 해서 무슨 통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무슨 닉스 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더라고요. 잘못되게 왁싱 통 뭐 이런 식으로 주통 뭐 이런 식으로 주식통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노래 들을게요. 네 뉴진스 ETF 아니죠? ETA.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아시나요? 이 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님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기존에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복지용구 지원은 가능했지만 도시락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는 따로 신청해야 했죠. 돌봄 의료 지원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4만 명. 통합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나 가족이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지자체가 종합적인 조사 후 개인별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주니까요. 부모님 돌봄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밀크푸딩 세트를 드립니다. 4884님께서 9살 딸이 갑자기 엄마, 아빠는 엄마보다 날 제일 좋아한대, 내가 1순위래, 엄마는 0순위고 라고 자랑을 하면서 입이 찢어질 듯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0순위가 더 높은 거라고 설명을 해줬죠. 근데 0은 빵인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게 더 높은 거야? 라면서 생떼를 쓰더라고요. 질투심 많은 딸 때문에 요즘 남편 손도 못 잡아요. 그래도 귀엽습니다. 어? 진짜 4884님, 제가 하는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1순위가 더 높죠. 0순위는 빵이거든요. 네,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어우, 당연히 배우자는 1순위죠. 1순위부터 해야죠. 네. 오, 제가 생각할 때는 따님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뻥이고요. 네. 근데 저도 0순위가 저희 배우자고 1순위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둘이잖아요. 그걸 자꾸 나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했어요. 0.5순위. 0순위, 0.5순위. 이런 식으로. 둘이 합치면 1순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설득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무조건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엄마 0순위, 너는 00순위. 0이 두 개! 우리 딸이 더 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 뭔가 양, 그 다음에 정확한 그 계량,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00순위 괜찮은데요? 네. 00순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냈지만 이거 내 거. 앞으로 쓰면 이거 무조건 내 거. 알았죠? 00순위는 내가 만들어낸 거. 이거 좋은 것 같아. 류경민님. 얼마 전에 저녁 먹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요. 초딩 아들이 제 옆으로 와서 제 배를 만지더니 엄마 배는 방지턱이네 하고 가더라고요. 잡아야죠, 이거. 가는 아드님을 잡아야죠. 붙잡고 눕힌 다음에 물어봐야죠. 어떤 방지턱? 왜냐면 요즘에 방지턱 중에 그냥 노란 칠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 물어야죠.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 아들들이 밖에서 실수하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지연님께서 9살 조카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지시 요즘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조카가 말하기를 원래 만나고 헤어지고 다 그런 거야 라네요. 오, 너무 뭐라고 할까. 연애를 많이 했네요. 네. 오, 우리 제작진은 이해할 수 있나요? 원래 만나고 헤어지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 황피디는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막 이러거든요. 막 말도 안 돼! 영원히 함께 해야지! 막 유영 작가 막 지금 딴짓하고 그러는데 아셨죠? 우리 제작진들? 네, 미진 작가도 원래 만나고 헤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네, 영원할 수도 있지만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박재한님이 봉디, 아내가 화났을 때 소고기집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게요? 바로 안심시키려고요. 어우, 재한님 고맙고요. 차단할게요. 네, 재한님, 네, 고마워요. 네. 3072님, 딸이 어떤 날은 혼자 자겠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저랑 같이 자겠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내일도 엄마랑 같이 잘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딸이 10살이에요. 아니, 일단 내일의 감정을 좀 보고 오라네요. 누굴 닮았는지 아주 똑 부러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관계에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이거 사람과 연결이 되네요. 자꾸 우리가 어떤 관계에 단정을 짓고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니, 오늘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우리 제작진과 어른들에게 큰 교훈을 많이 주는데요. 네. 지금 막 이 사연을 아, 딴짓하는 게 아니라 유영 작가는 적고 있었네요. 핸드폰 메모장에. 마치 그런 거 있죠. 오늘의 명언 막 이런 것처럼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에 배움의 나이가 어딨어요. 네. 아, 오늘 아주 훈훈한데요. 여러모로. 네. 어우. 지금 황 PD가 성급하게 그리고 아주 재빨리 노래를 선곡했고요. 아, 이거는 누구에게 보내는 노래일까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황급히가 정말 어? 누구에게 선곡한 노래인지 황 PD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자기 자신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다이나믹 듀오 죽일놈.

다이나믹 듀오 죽일놈 고유진 걸음이 느린 아이 두 곡이어서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이야기 만나볼게요. 0313님께서 두 달차 워킹맘입니다. 매일 집에 있는 초등학생 두 명을 걱정하며 일하는데요. 어제는 3학년 둘째가 택배도 다 뜯어놓고 감자칼로 참외도 깎아먹고 뒷정리까지 싹 해놨더라고요. 반면에 큰애는 집에 동생이랑 둘이 있기 무섭다는 문자를 해댔고요.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그죠. 오히려 둘째들이 되게 용감해요. 네, 저희 집도 그렇고. 첫째들이 오히려 좀 여린 면이 더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그 아이들 네, 걱정 없이 잘 적응할 테니까요.

네, 너무 마음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4130님께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10년간 해오던 개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결혼하면서 모임을 유지하기 힘들어져서 파하기로 했어요. 섭섭한데 한편으로는 N분의 1로 나누기란 개비가 비자금처럼 생겨서 너무 좋기도 하네요. 뭐 하실 거예요? 4130님.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또 그리고 또 뭐 그냥 뭐 오늘 제 생일이기도 하니까.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게 결혼하고 글쎄요. 결혼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그 어릴 때 친구들하고 어떤 일정한 모임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학교 다닐 때는 사는 곳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는 곳이 너무 달라서 어떤 중간 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중학교 때 제 친구는 중국 가 있는데 자꾸 중간 지점을 찾자 그래서 난감해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 원해요.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9: 봉디야 그래야 봉그레 규진이 왔다.
10: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9: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엔젤밤을 만든 줄리스 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0: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MGMT Congratulations 듣고요. 오늘 생일 축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행복한 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하니까 몸이 웅크러드네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웅크러들어요. 몸이나 마음이 잔뜩 오그라들 때 자주 쓰는 웅크러들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몸이 몹시 오그라져 작아지다 또는 주눅이 들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움츠러들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흔히 웅크리다와 혼동해서 웅크러들다라고 쓰기 쉽지만 이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웅크리다는 단순히 몸을 굽히는 동작을 뜻하고 움츠러들다는 수축하거나 기세가 꺾이는 상태에 집중한 단어죠. 움츠러들다의 준말인 움츠들다 역시 발음이 낯설지만 표준어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즈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드라마 은중과 상현에서 몸이 아파 삶의 끝에 다다른 상현. 그때 그녀가 찾은 건 가족도 애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멀어졌던 오랜 친구 은중이었죠. 은중아, 너랑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내가 미안해. 인터넷에 큰 공감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가슴을 저릿하게

하게 만드는 건 헤어진 옛사랑이 아니라 한때는 사소한 일상까지 전부 나누었지만 이제는 멀어진 옛 친구라는 말이요. 5월엔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부부의 날도 있지만 아쉽게도 친구의 날만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에게도 문득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 친구 있으세요? 알려주시면 열심히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또 알아요? 전파를 타고 그리운 마음이 닿게 될지.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배은미라는 친구를 너무 찾고 있는데 안 찾아지네요. 보고 싶다 친구야.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드라마 은중과 상현에서 최유리의 리젠 듣고 왔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드라마 은중과 상현, 김고은, 박지연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매 순간 서로를 가장 좋아하고 동경하며 또 질투하고 미워하며 일생을 걸쳐 얽히고 설킨 두 친구, 은중과 상현의 시간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전 초3 때 헤어졌던 오연심, 강태희 이런 친구들도 생각나요. 아직도 이름도 못 잊겠어. 원희님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최수미, 주나리 안부가 궁금해요. 건강이 잘 있는지 결혼했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어요. 조운희님이 찾고 있습니다. 정목원님은 저는 20년 지기 친구를 잃은 것 같다 속상했는데 이 기회에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네요. 소연아, 김소연 보고 싶다 하셨고요. 고주연님은 백선이 보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함께하던 친구인데 취업이 잘 안 돼서 매일 하소연 들어주다 제가 버럭한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아, 이럴 때 있죠. 캐나다에 있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꼭 한 명씩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자, 친구도 근데 약간 시절 인연처럼 좀 그때그때 친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멀어진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삶의 방식, 뭐 결혼을 했냐, 애가 있냐.

0: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친구라는 게. 저도 뭐 참다 참다 이렇게 약간 아이 그만 좀 얘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4살 때부터 친구였는데 멀어졌는데 듣고 있으면 연락해. 1부 끝곡은 늘 큐시트 비워놓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아 듣지도 않겠지? 에휴,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남 샵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꼬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까 손가락 풀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 원해요.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 원해요.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 원해요.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4: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가수이자 배우 우지가 사랑하는
15: 배우 전석호가 좋아하는
16: 배우 허성태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17: 니네 논 줄 아니.
16: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이야.
18: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는 방울방울.

방울방울 형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우리 부부의 38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딸이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데이트 좀 하고 와. 봉투에는 요즘 인기가 많다는 왕과 사는 남자 영화표와 함께 용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부부. 하루도 빠짐없이 편의점을 열다 보니 문화생활 같은 건 잊고 산 지 오래였죠. 남편과 제가 교대로 일하다 보니 얼굴 마주하고 밥 먹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딸의 말대로 우린 아르바이트생에게 편의점을 부탁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영화는 결혼기념일 당일 영화관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38년을 함께 살았잖아. 나는 왕으로, 당신은 왕비로 함께 했으니 왕과 사는 여자 당신 아니겠어? 우리의 역사가 영화이지 않은가. 아, 영화가 따로 없지. 그러더니 차를 돌려간 곳은 영화관이 아닌 금은방. 남편은 결혼식 때 해주지 못했다며 미안하다며 제게 반지와 목걸이를 끼워주더라고요. 남편의 손가락이 파르르 떠올리고 눈에는 눈물도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 많았어.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으니까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삽시다. 그날 우리 부부는 저녁 식사만 하고 영화는 결국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물론 영화표는 주말로 변경했어요. 결국 남편은 시간을 내지 못해서 왕과 사는 남자는 딸이랑 보고 왔지만요. 남편이랑 집에서 한 번 더 찾아보려고요.

영화 끝없는 사랑에서 다이애나 로스, 라이오넬 리치의 Endless Love 듣고 왔습니다. 영화 왕사 난 보진 못했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결혼기념일 보내셨다는 형수님의 사연 보내드렸어요. 네, 소개해드렸죠. 와, 아버님 진짜 로맨틱하시다. 와, 반지에다 목걸이까지. 와우. 아, 그 마음이 정말 뿌듯하네요. 따뜻하다 진짜. 영화 열킨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진주님이 와우 남편분 너무 멋지시죠. 그쵸 그쵸. 효미님도 역시 반짝이는 게 최고죠 하셨어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이런 사연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무려 백화점 상품권 안겨드립니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이에요.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야, 아까 오프닝에서 그리운 친구 이름 보내달라고 했더니 문자창이 친구 이름으로 꽉 찼어요. 1612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 여미자 찾고 싶네요. 매일 옷깃을 여미자하며 깔깔깔 웃고 매일매일이 즐거웠던 그리운 친구 찾고 싶네요. 잘 살고 있지? 보고 싶다 친구야 하셨어요. 한나님은요. 고등학교 때 내가 우울해하면 진우션의 말해줘 춤으로 날 위로해줬던 한수진 보고 싶다. 결혼은 했을까? 너도 하나의 엄마가 되어 있을까? 너랑 기나긴 수다 떨고 싶다 하셨고요. 4458님은 어릴 때 친구 문은영 송파에서 같이 미술학원 다니고 항상 제 말 귀 기울여 들려주던 은영이 결혼한 언니 집에서 같이 살던 은영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잠실 백화점 지하에서 싸우고 헤어진 그날을 알고 잊지 못하고 있어요. 우우 하셨어요. 그레이스 킴님은 안녕하세요. 내 친구 한수님 정정순 다들 잘 지내겠지? 우리 벌써 이른 할머니가 되었네. 슬퍼. 아, 막 사연들 왜 이렇게 슬퍼? 다들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살자. 많이 보고픈 내 친구들아. 살아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 오랜 친구 같은 그 하이킥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얼마나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보자 하셨는데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오늘 용기 내서 연락 한번 해보세요. 슬프다 그쵸? 2084님이 안녕하세요 박하선님 사무실 지키면서 라디오 항상 애청하고 있어요. 사무실 오픈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회사 잘 될 수 있게 기도하며 영화 인턴의 예고편 음악이었던 그룹 러브의 Ways to Go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친절하게 그룹 명까지 다 예고편에 나왔다 이렇게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찾아오셨네요. 틀어드려야죠. 2084님 회사 화이팅! 전기공사 문의도 많이 쏟아지길 하셨습니다. 아, 전기공사 관련 회사인가봐요. 대박나시고 이 곡 듣고 2부에 꼼꼼으로 돌아옵니다.

호장님은요 주말에 프로젝트 헤일메리 보고 왔대요. 광활한 우주에서 나와는 다른 모습의 다른 행성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웃고 울다 왔다고, 너무 따뜻한 영화였다고. 영화 중간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날 준비라는 대원들을 위해 산드라 휠러가 부르던 해리스타일스 사인 오브 더 타임즈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프로젝트 헤일메리 봤는데요. T로서는 네, 왜 돌인가,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아, 마션의 연장선상인가, 저는 그랬습니다. 네. 아, 그래도 참 네, 따뜻한 건 공감합니다. 아무튼 이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 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밸리.

0: 로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어제 경주는 36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졌고요. 서울도 30.1도로 예년보다 7도가량 높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하늘이 흐린 데다 더위의 기세도 조금 약해지겠는데요. 그래도 경상권으론 30도 이상으로 덥겠고요. 전국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 낮겠고 광주, 경주 30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에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1도에 머물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왔습니다. 그럼 무비 꼬꼬무 시작해 볼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이죠.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시 영화를 드리면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영화 보내주시면 되죠. 제시 영화는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 바뀌니까 귀 쫑긋 선물 한가득 가져가세요.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이병헌 감독의 천만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실적이 바닥인 강력계 형사들이 잠복 수사를 위해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이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극한 직업 생각하면 또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국가대표요. 같은 네 글자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도 좋고.

좋고요. 뭐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아니면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영화 극한 직업에서 한 곡 들을게요. 장국영의 당연정.

영화 극한직업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영희님은 극한직업 하면 닭이니까 치킨런. 닭들이 나와서 버리는 아기자기한 영화여서요. 준희님은 무빙 어떨까요? 치킨집에서 장사하던 류 배우께서 역시나 치킨집을 하는 블랙 요원. 재밌네요. 자, 9076님은 최고의 극한직업은 왕과 사는 남자. 부장님이 왕자병 말기라. 상사 모시기 너무.

너무 힘들어요. 왕자병 말기는 뭐지, 부장님이? 아, 너무 재밌네. 부장님들도 이렇게 욕 먹으시는 거 아실까? 꾸이꾸이님은요. 국제시장이요. 영화에서 한정민이 정말 극한 직업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멋진 가장으로 일어서잖아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이번에는 영화 국제시장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한곡 들을까요? 김슬기, 장미여관의 노란 셔츠의 사나이.

2014년 개봉한 윤재균 감독의 천만 영화 국제시장. 국제시장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황정민, 김윤진, 정진영 배우가 출연을 했죠.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제시장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5883님이 국제시장에 나오는 배경 부산, 연상호 감독의 영화 부산행이요. 곧 군체도 개봉한다는데 기대가 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좀비 영화 참 좋아하는데. 혜선님은 국제시장 하니 I Can Speak에서 시장 안에서 수선집을 하던 나문희 배우가 생각이 나네요. 아, 맞아요. 국제시장 옛날에 깡통시장이라 그랬는데 가면 참 재밌더라고요. 1015님은 부산이 배경인 영화 친구요. 아, 맞다. 국제시장 하니까 자갈치 시장이 떠오르네요.

하셨어요. 예전에는 부산 하면 친구였어요. 그렇죠? 9381님은 포레스트 검프, 이 영화의 주인공도 국제시장의 주인공처럼 역사의 여러 일들을 겪었죠. 그러고 보니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 같네요. 이번엔 영화 그럼 포레스트 검프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 이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

0: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 냉면.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6: 마지막으로 영화 포레스트 컴프에 꼬리를 물어주셨지요. 성민님이 포레스트 컴프가 무지 뛰잖아요. 미로 속을 달리는 메이즈러너요. 뛰어야 산다 하셨고요. 화경님은 아이엠 쌤이요. 7살 지능을 가진 아빠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어서 감동이라고. 순수한 포레스트와 닮았다고. 아 그러네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무진장 달리네. 영화 아이엠 쌤에서 렛잇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하루 내 맘대로 주문제작
1: 선스킨.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인기 있는 것들의 탄생 비하인드를 들어보면요. 각 잡고 연구한 것보다 이게 된다고 이렇게 얼떨결에 얻어걸린 것들이 많대요.

바삭바삭 감자칩은요, 손님이 감자튀김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계속 컴플레인 하는 바람에 긁힌 요리사가 그럼 어디 맛 좀 봐라 작정하고 엄청 얇게 만든 게 시작이었고요. 또 아이스크림 콘도요, 컵이 똑 떨어져서 급한 대로 옆 가게 와플에다 돌돌 말아줬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래요. 그러니까 살짝 꼬인 상황이나 예상 밖의 실수, 괜히 열받았던 순간도 우리 인생의 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은 왠지 뭐 하나라도 얻어걸릴 것 같은 날,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워너원의 에너제틱 듣고 왔습니다. 5월에는요 참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또 발명의 날이래요. 예전에 세종대왕님 시절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국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 어릴 때 아 이런 발명품은 왜 없지 또는 뭐 지금 아 이런 거 참 발명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성인이 돼서는 그런 생각은 계속했었죠. 화장을 지워주는 기계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뭐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아 우리 김가훈님께서는 주디 오늘 귀여운 거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뭐 축하할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한번 지금 손거울 꺼내서 한번 거울 보면서 아 나 오늘 귀엽네. 나 오늘 귀여운 거 축하해야겠다. 아 다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런 날 한번 가져볼까요? 또 우리 최경숙님은 여긴 한강이 보이는 어딘가에 와 있어요. 자전거로 회기역에서 무작정 타고 왔는데 죽을 것 같아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어요. 목에서 쇠맛이 나요. 힘이 드는 만큼 살도 빠져야 할 텐데 어차피 한강 왔으니까 컵라면 하나 먹고 땀 좀 식히고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냥 다이어트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경숙님. 날씨도 좋고 한강까지 가가지고 뭘 다이어트 생각을 해요. 그냥 컵라면 하나 시원하게 때리세요. 탄산 음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컵라면 쿠폰 하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저조차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모르.

0: 있는 시크릿 주주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각종 현실 연애 고민들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길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8: 레노
9: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레노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내가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잘 떠들어도 은근 파워 아이에다가 낯가림 심한 거 알지? 특히 나는 안 친한 사람이랑 1대1로 남겨지는 상황이 제일 숨막히거든.

0: 아이 그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야. 어휴, 효장가 하면은 아이 멀쩡한 내 차를 자꾸 바꿔주겠다는 거야. 어? 아이 아버지가 아주 팔팔한데 뭔 새 차요. 에이, 아이 그래, 아이 그래서 아가씨네 아버지는 뭘 하신다고?
1: 아, 네네, 저희 아빠는 아 기사님들 저 여기에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0: 아유, 아침에 점심 없어가지고 택시 타고
1: 조용히 오고 싶었는데. 벌써 지치네. 아, 그래도 엘베만 잘 타면 안 늦겠다.

0: 뭐야 저기 앞에 부장님 아니야? 아, 안 돼. 이 속도면 백퍼 부장님이랑 둘이 엘베 각인데. 아 제발 부장님 얼른 올라가세요. 아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아, 왜 돌아보는 거야?
1: 어휴 거기 주현영 씨 아니야? 빨리 빨리 와요. 내가 엘베 잡아둘게요.
0: 아 아니에요 부장님. 저는 요즘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아, 계단으로 올라가려고요.
1: 아이 뭐 17층까지 걸어 올라간다고? 9시까지 도착 가능해요?
0: 아 그럼요. 17층까지 5분이면 올라가요. 네 부장님 어머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네 네. 부장님이랑 단둘이 어색할까봐 괜히 계단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17층까지 등반하고 땀 줄줄이었잖아. 근데 또 알지 이런 사람들이 편한 사람들 앞에 가면 긴장 탁 풀려서 완전 수다쟁이 되는 거. 한영아 너도 지하철 탈 거지? 아 나는 올리브땡에서 살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근데 나도 립스틱 살 거 있어가지고 어 너무 잘 됐다. 우리 올리브는 같이 가자. 아 아니 내가 그 찾는 제품이 그 초 한정판이어서 소화도 시킬 겸 여기서 한 1km 떨어진 매장까지 가보려고 하거든. 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잘가. 반갑습니다 올리브땡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이제 좀 살겠다. 아 괜히 살 것도 없는데. 아, 어머 뭐야 언니. 어머 희준아 너 왜 여기 있어?
2: 어우야 너는 왜 여기 있니? 우리는 이 근처에서 희준이 친구 만났지.
0: 아 언니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아침부터 아니 택시기사님은 나한테 호구조사하면서 내내 아들 자랑하고 또 부장님 때문에 아침부터 나 17층까지 등반했잖아. 아 그리고 1대1은 좀 어색한 친구랑 집에 같이 올까봐 나. 아 언니 언니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내 말. 희준아 희준아 이모 말 들려요? 으아 이모 말이 너무 많아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AOA의 빙글뱅글 듣고 오셨고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에서 제가 오늘 그 틀렸어요. 원래 그 택시기사님 대사가 아니고 현영이가 아우 아침에 정신없어서 택시 타고 조용히 오고 싶었는데 벌써 지치네 이걸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아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그 택시기사님이 뭔가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뚫고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막 재밌기 시작했는데 아유 조심히 가요 뭔가 이런 마음이 올라왔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 다음 대사를 택시기사님 톤으로 해버렸어요. 또 우리 7535님이 혼자서 여러 명 연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라고 아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1993님은 주디 연기 얼마나 더 잘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오네요. 짱이에요 주디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얼마나 더 잘하고 싶냐고요? 못하고 싶지 않아요. 웃기고 싶어. 나 해가지고 그냥 웃기고 싶어.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웃기고 싶어요. 우리 주주님들. 또 우리 8420님도 오예 짱구다 귀여봉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1대1이 무서워요 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파워 내향인인 저는 1대1이 제일 숨막히고 어색해요. 그런데요 주디 더 어이없는 건 저 부장님 아침에 3일 연속으로 만나서 3일 연속으로 계단 탔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리에 알 제대로 베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뭐 운동도 되고 좋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나는 우리 한 번쯤은 우리 주주님이 한번 용기 내서 부장님이랑 그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을 잘 버티는 잘 견디는 어떤 그런 스킬이 좀 조금 조금씩 연마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디가 응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스몰토크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시면은 또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아마 사회 경험이 많은 우리 주주님들께서 많이 꿀팁을 전수 주실 거예요. 자, 또 우리 주주님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0705님은 제발 혼자 입게 냅둬요. 저는 옷가게 들어갔을 때 질문하기 전에 제게 말 시키는 거 너무 부담돼요. 그냥 조용히 저 혼자서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주디 지금도 충분히 너무 웃기고 잘해요. 부담 노노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마지막 글은 혹시 우리 작가님이 지어서 추가해 주신 거 아니죠? 진짜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 맞죠? 그래도 욕심 나는 거 어떡해요. 아무튼 이것도 진짜 공감해요. 옷가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되게 옷가게가 있거든요. 제 단골인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이렇게 뭐랄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해주시다가 슥슥 제가 보는 어떤 옷들의 어떤 종류를 딱 보고 한두 번씩 그냥 톡 한번 들어와서 아 약간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추천해드릴까요? 쇽 이렇게 해주시고 아 근데 아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아 네 그럼 편하게 보세요 하고 약간 이렇게 되게 잘 하시는 분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뭔가 스킬 같아요. 그쵸? 또 우리 8585님도 저도 그래서 일부러 올리브땡도 아주 큰 곳으로 갑니다. 저한테 직원이 말 안 걸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우리 주주님 내향인 주주님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 내향인 주주님들의 좀 맞게 약간 이런 좀 스킬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괜히 옷 구경하다가 부담스러워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 공감하시죠? 또 우리 2350님은 와우 내 사연인 줄 버스 탔는데 안쪽 자리에 앉았다가 내려야 하는데 옆 사람한테 비켜달란 말을 못해서 몇 정거장 더 가서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강제 걷기 운동 주디 저는 좀 심하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심한 편이시긴 해요. 우리 2350님은 내향인 중에서도 심한 편이시긴 한데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한두 번 이렇게 막 해봐 하다 버릇 해야지 괜찮아지더라고요.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고요. 지금 시각 12시 21분 36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신도희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동기분들을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해주셨구나. 도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드님께서 진짜로 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다 사람 사는 곳, 그러니까 사람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마음 잘 맞는 동기분들 만나가지고 적응 잘 하실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추억들도 많이 쌓고 올 거니까 너무 도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우리 0922님은 주디 저좀 있음 글램핑 갔는데 날이 잔뜩 흐렸어요. 심지어 내일은 종일 비가 온다네요. 요 며칠 한여름 날씨더니만 어쩜 이래요. 이런 날 물놀이는 좀 춥겠죠? 그래도 먹고 쉬고 힐링하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흐리긴 한데 그래도 살짝 습하잖아요. 살짝 습한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물 시원하게 물에다가 몸 담그고 습한 거 없애버리고 시원한 음료 벌컥벌컥 마시고 뭐 맥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날씨에 맞게끔 그렇게 노시면 되니까는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힐링 잘하고 오세요. 8200님도 주디 오늘은 허리 치료받으러 병원 왔어요. 도수치료랑 물리치료받고 주디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8200님 허리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또 우리 4161님도 주디 장기 백수인데요. 기분 전환으로 포항 놀러 가는 중이에요.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하려고요. 통장은 계속 가벼워지지만요. 그래도 오늘 하루는 마음껏 즐기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애매하게 어우 나 지금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놀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일만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161님 노는 날이니까 그냥 신나게 마음 편하게 놀다 오세요. 나중에는 뭐 놀고 싶어도 못 노는 그런 날이 오실 수 있으니까.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조현영, 정규민 씨와 다양한 현실 연애 고민 사연 만나보는 환장 연애 함께합니다. 저희는 조지의 오랜만에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올 때면 2004년 장근석의 영스트리트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두근거림, 진짜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들자던 다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파워 FM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와도 따뜻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파워 FM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의 일상 곁에 머물길 바라며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장근석이었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소고기 하면 하하임.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4: 아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저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0: 환상 속 사랑은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케미 뽐내는 두 분이죠. 불같이 화끈한 조현영 씨, 또 흐르는 물 같은 정규민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현영 씨를 지난주에 못 봐가지고.
3: 아 그러니까요.
0: 어, 잘 지냈어요?
3: 네, 잘 지냈지만 너무 심심했어요.
0: 네. 진짜.
3: 12시인 주현영을 제가 못 나와가지고.
0: 어머나 어머나.
3: 같이 이렇게 수다 떠면서 입 좀 털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약간 아쉬웠고 심심했습니다.
0: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영 씨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어땠어요? 돌아보시더라고요.
3: 네, 저보다 재밌으면 안 되니까.
0: 근데 참 냉정한 세상에. 이긴 해요.
3: 왜요?
0: 재밌긴 했었어요.
3: 아, 저런 너무 냉정하다.
0: 이런, 재밌었는데 이런. 그래서 오늘 현영 씨가 더 힘 내주셔야
3: 그러니까요.
0: 돼요.
3: 그러니까요.
0: 네.
1: 오늘 보여주셔야 됩니다.
0: 어머.
1: 좋아요, 좋아요.
0: 목까지 푸셨어요. 네. 아니 그새 또 날씨가 엄청 더워졌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죠. 겨울, 여름 둘 중에 두 분은 뭐가 더 좋으세요?
3: 저는 굳이 따지자면 여름을 좋아해요.
0: 네.
3: 여름 왜요? 더위를 확실히 좀 덜 타고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차라리
0: 더운 게 낫다.
3: 네, 더우면 그냥 에어컨 틀고 집 밖에 안 나가면 되는데 겨울은
0: 그러니까 뭘 못 하겠는 느낌.
3: 뭘 못 하, 예,
0: 그렇죠. 뭐 촬영할 때도
3: 맞아요,
0: 겨울에
3: 맞아요.
0: 너무 힘들잖아요.
3: 진짜 너무 힘들어.
0: 그렇죠. 어때요, 규민 씨는 어떤 편인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겨울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저는 겨울 여름 둘 다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0: 인간이라
1: 아,
0: 네, 그
1: 팔라팔라.
0: 더위도 너무 많이 타고 추위도 너무 많이 타는데 근데 더우면 제가 땀을 이게 흘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여름보단 겨울이 더 좋아요.
1: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도 저도 현영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땀 나도 그냥 막 흘러 내려도 괜찮은데 추우면은 그러니까 이 근육 자체가 경직이 맞아,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뭘
2: 시려 시려.
1: 아프더라고. 열심히 안 하고 싶어지고 막 맞아, 게을러지고. 맞아.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8397님은 조현영님 지난주에 안 계시길래 환장연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차 선언하신 줄 알았어요. 다행히 컴백하셨다고요.
2: 아, 다행히 라고. 컴백했습니다. 무사히. 그쵸?
1: 우리 현영씨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건 있는데 네네. 다시 그걸 가라앉히고 다시 또 분노를 표출해 주시기 위해서 네네. 늘 이렇게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세요.
2: 매번 새로운 분노를 장착하고
1: 장착하고 오십니다. 네네. 또 우리 이일이사님은요. 지난주에 환장연애 처음 듣고 재밌어서 또 왔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0: 너무
2: 지난주에
0: 감사합니다.
2: 처음 들으신 분이에요.
1: 현영님,
2: 부담되네.
1: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더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0: 큰일이네요.
2: 굉장히 부담되네요.
1: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0: 네.
1: 또 우리 김소영님은 매주 화요일 저혈압 치료 치료제이자 밥친구 환장연애 한 주 건너뛰었다고 더 반가운 현영님과 다리는 무사한지 궁금한 규민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항상.
1: 네, 우리 규민님 다리 근황 좀 얘기해줘요.
0: 네, 다리 저 좀 심하게 다쳤다가 지금은 이제 무사히 잘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제 네. 거의 다 나았으면 저는 뭐 사자와 마찬가지인 사람이기 때문에
2: 아까 뭐 종이
1: 인형이라고 하셨다가 사자라 그랬다가 뭐 어떤 걸 믿어야 될까
2: 사자 일어나... 종이 인형
1: 사자 종이 인형 귀엽다 귀엽네요 종이 사자
0: 네, 뭐 며칠만 더 자면 나을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요 씨.
1: 자 이렇게 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환장연애에서는 우리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썸부터 짝사랑 장기연애 장거리 연애 어떤 연애 고민도 환영합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1: 네
2: 긴 고민글은 12시엔 주연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리고 긴 사연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에 문자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 언제쯤 제가 이 멘트를 안 절까요?
1: 특히나 우리 현영씨가 오늘은 조금 더 긴장하셨거든요
0: 네네 그런 것 같아요
1: 이제 하다 보면 또 분노가 차오르면서 풀릴 거예요
2: 맞습니다
1: 아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오늘도 과몰입할 준비되셨죠?
0: 아 좋습니다.
2: 네, 너무 가볼게요. 됐죠, 너무 됐죠. 네. 한 주 쉬어가지고 지금 풀 지금. 맥스로 차 있습니다 지금.
1: 자, 한현 씨 오늘 풀 맥스 어떤 사연 한번 일단 만나볼게요. 네. 연애는 둘이서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연애 2년차 직장인 커플입니다. 별탈 없이 잘 만나고 미래를 약속한 우리 커플에게 아니 저에게 최근 들어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4: 규민아 어디야? 오고 있어? 나 먼저 홍대 도착했는데 현돌이네도 오늘 홍대에서 데이트한다고 하네.
3: 거의 다 와가. 잘하면 마주칠 수도 있겠네.
4: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현돌이네 커플이랑 같이 놀자. 걔네도 파스타 먹으러 갈 거래. 같이 가자고.
3: 제 여자친구에겐 2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이 있는데요. 그 절친과 너무 막역한 나머지 이렇게 불쑥불쑥 예정에도 없던 금만남이나 식사, 술자리를 갖곤 하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그 절친이 남자거든요.
5: 야 조현영! 야이씨 오랜만이다. 야 너 언제 사람 되냐 진짜. 규민씨 안녕하세요. 야 나는 아무리 봐도 왜 규민씨처럼 멋진 분이 너랑 사귀는지 나 도무지 모르겠다
4: 뭐래 나야말로 대체 왜 민지씨가 너 같은 애랑 사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도리도리 박현들
5: 도리도리
4: 난 오늘 뭐 먹을 건데 역시 맵찔이답게 크림파스타?
5: 너는 당연히 고르곤졸라지? 지겹지도 않냐? 야 그럼 일단 고르곤졸라에 크림파스타 시키고 해물 리조또도 콜?
3: 이렇게 죽이 척척 맞는 둘을 보면 가끔 저랑 그 친구의 여자친구분 이렇게 둘이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 눈엔 그 친구의 여자친구분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둘만 전혀 눈치를 못 챈다고 할까요? 그래도 뭐 활발한 여자친구 특성상 돌발 더블데이트도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4: 규민아 우리 이번에 일본 여행 가는 거다 나 일단 티켓부터 끊을게
3: 여자친구가 일본 여행을 가자길래 알았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며칠 뒤에 한다는 말이
4: 아 맞다 규민아 우리 일본 갈 때 현돌이네도 같이

0: 칠하기로 했어. 현돌이가 파워 J 타입이라 여행 계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짜거든? 걔가 알아서 스케줄 다 짜준대. 우리는 이제 할 건 없어. 완전 편하지?
1: 아니, 우리 커플 여행 아니었어? 커플 여행까지 현돌 씨네랑 같이 가야 돼? 아, 난 그냥 네 남사친 투어에 따라가는 사람이고.
0: 아, 아니, 나는 너 일도 바쁘고 하니까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항공권도 알아서 결제하고 스케줄도 다 현돌이한테 맡긴 건데 왜 그래?
1: 결국 이렇게 다투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절친이라지만 이런 것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여사친이 없는 편이라 정말 여자친구의 친구 관계가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자꾸 여친에 대한 실망과 미움과 불신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실망이. 이 연애를 어떻게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야 될까요?
2: 네, 연애는 둘이서만 님의 사연이었고요.
0: 아, 네, 일단 머리 아픈 사연 나왔네요.
2: 그니까요. 어떻게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립니다.
1: 네,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2: 네, 두 분은 혹시 연애할 때 이렇게 더블 데이트나 커플들끼리 뭐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본 적 있으세요?
3: 아, 저 있습니다.
2: 있어요?
3: 네, 저도 있고. 네. 네, 저도 커플 데이트 가가지고 진짜 엄청 싸웠습니다.
0: 아, 진짜요?
2: 보통 네. 어떤 것 때문에 싸워요?
0: 맞아.
3: 아,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같이 더블 데이트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커플이 그 하는 걸 보면서
0: 아 비교하고
3: 우리 커플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0: 아,
3: 것 같아요.
0: 맞아. 그런 걸로 좀 싸우긴 네, 하죠.
3: 그래서 진짜 이걸로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아, 진짜.
2: 진짜로? 네. 현영 씨는요?
0: 저는 어떻게? 사실 너무 이제 친화적인 사람이라서 더블 데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3: 아, 좋겠다.
0: 가끔씩 이제 둘만 할 때 조금 이제 심심하고 그럴 때
3: 맞아요.
0: 이제 새로운 커플들 내 친구 커플들이랑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면은 더 할 게 많아지고 더 할 얘기도 많아지고 하니까 저는 되게 더블 데이트를 좀 즐기는 편인데
3: 네.
0: 이 사연의 문제는 보통 이제 더블 데이트라 하면 동성 친구, 그러니까 저의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와 이제 더블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3: 그렇죠.
0: 지금 이거는 제 이성친구의 네. 뭐 여자친구분과 함께
3: 그쵸.
0: 하는 게 저는 이제 이 사연의 이제 좀 그쵸. 차이점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3: 맞아요,
0: 거죠.
3: 맞아요.
2: 그러니까 뭐 이성 친구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주기 척척 잘 맞고 그래
0: 그러니까.
2: 뭐 그것까지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왜냐면 지금 남자친구보다 그 이성 친구 남사친과 보낸 어떤 세월이 더 기니까
0: 많으니까.
2: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애를 시작했다면은 그런
0: 맞아요,
2: 관계도
0: 맞아요.
2: 좀 이해를 해주면서 배려를 하면서 가야
3: 맞아요.
2: 되는데
3: 맞아요.
2: 좀 그 이 남사친분도 그렇고 좀 이 여자분도 그렇고 좀 약간 그런 섬세함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0: 맞아요.
2: 해요.
0: 그리고 그쵸? 진짜 배려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일단 물어봐야죠.
2: 아,
0: 괜찮은지.
2: 그게 첫 번째 포인트긴 해요. 네.
0: 그러니까 우리 일본 갈 때 혹시 현돌이네 커플이랑 같이 가는 거 어때?
3: 그쵸.
0: 라고 해야지. 그러고 동의를 구하고 나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아, 우리 일본 갈 때 현돌이네도 같이 가기로 했어. 이미 정했어.
3: 그러니까. 맞아요.
0: 자기 혼자.
3: 저게 진짜 열받는 포인트죠.
0: 이게 제일 열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3: 네.
2: 이제 만약에 그 남자분께서 그러면 아니 여자분께서 아니 그러면은 왜 예전에 우리가 같이 놀고 이럴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계속 그러려니 하다가 이게 좀 터진 것 같긴 한데 이래서 연애가 진짜 어려운 게 내가 뭔가 좀 불편한 지점이 딱 생겼을 때 바로 얘기를
0: 맞아.
2: 해야 되는 것 같아.
3: 맞아요.
2: 그렇지 않아요?
0: 그런 게 잘 통해야 진짜 좋은 짝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것도 노력이 또 필요하니까. 우리 9963님은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여라고 아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8784님도
3: 아 저렇게 여사친 남사친이랑 찐하게 친한 사람들이 역으로 거울 치료해주면 엄청 화내고 질투하더라고요. 헤어지셔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2: 그러니까 뭐 헤어지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민할 것도 없어지긴
0: 맞아요.
2: 하는데 근데 그래도
0: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2: 있으니까 좀 대화를
0: 사연을 보내시는 거겠죠.
2: 그렇죠.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3: 맞아요.
2: 같아요. 또 우리 서효원님도
0: 헤어지세요. 저도 예전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자주 봤는데 저 없는 날도 둘이 만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데 결국 그 남자친이 여자친구한테 고백했습니다.
2: 이거 너무 최악이다.
3: 진짜 싫다.
2: 야.
3: 아 정말.
2: 진짜로. 아니 뭐 남사친 여사친 있을 수 있지만은 연애를 하면은 좀 그 이해를 해줘야 되는
3: 이런 맞아요. 케이스들이 밖에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여사친 남사친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2: 그러니까.
3: 거예요.
2: 아, 그러니까.
0: 아니 사실 저도 딘딘 씨랑 진짜 거의 한
2: 아, 맞다.
0: 20년이 넘었죠 저는.
2: 그쵸. 어때요 딘딘 씨라고 생각했을 때?
0: 저는 사실 딘딘이랑

0: 너무 친하지만 제가 연애를 하거나 딘딘이 연애를 하면은
1: 너 자취?
0: 일적인 연락 말고는 아예 안 해요. 뭐잘 사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볼일 있을 때만 연락을 하고
2: 그쵸,
0: 만나지도
2: 그쵸.
0: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남사친 여사친 좋은 남사친 여사친들의 어떤 그런 표본이랄까?
2: 맞아요, 맞아요.
0: 해야 하는 행동일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진짜로 막, 아, 나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마음을 먹는다기보다 그냥 굳이?
0: 굳이지, 굳이.
1: 굳이
0: 제가 분란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야.
2: 그쵸, 그쵸.
1: 좀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0: 그치,
1: 있고, 그쵸. 또 우리 이유경님은요, 계속 같이 만나게 되면 사랑과 우정 사이의 묘한 일들로 인해서 감정 상할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남친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네요. 네.
0: 그니까
1: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0819님은 역시 조현영 말 잘한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1: 또 우리 6333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2: 규민영님도 주변에 여사친 많지 않아요? 그럼 연애하면 여사친분들과는 잘 안 만나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규민영님 뭐가 현명한 겁니까? 저도 여사친이 제법 있는 편인데
1: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 여사친이 사실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기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SNS에 뭐 그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올린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여사친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실 그렇게 여사친이 많지 않고요.
1: 사적으로 만나는
2: 네네 사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진짜 한 한 명 두 명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연인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연인을 우선시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사연도 사실 우선순위가 자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사연자분이 네. 좀 더 화가 나신 것 같거든요.
1: 그러게요. 이게 사실 저도 조금 더 20대 초반에는 뭔가 연인과의 사이도 중요하고 내 친구와의 사이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한창 친구가 중요할 때니까.
1: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뭔가 내 바로 내 곁에 있는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조금 불편해 한다면 이거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배려도
0: 맞아요,
1: 필요하고.
0: 맞아요.
1: 또 우리 구수경님은요. 연애든 결혼이든 서로 간의 배려가 최우선입니다.
2: 그쵸.
1: 그게 안 된다면 지속은 힘들어요.
0: 맞아요, 맞아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이 분에게 일단 정말 진지하고 정중하게 이 불편한 이 사항들을 얘기를 한번 여자친구분에게 꺼내보고
1: 맞아, 대화를
0: 그때
1: 해야 돼.
0: 아 그랬구나.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할게 뭐 라든지
1: 맞아.
0: 이렇게 나오면 다시 계속 만나셔도 돼.
1: 근데 만약에
0: 만약에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너 뭐 질투해? 뭐, 야, 내가 너보다 걔를 더 먼저 알았어? 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약간 답이 없지 않나.
1: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일단 헤어지는 것보다 먼저 대화를 신청해보고
1: 그쵸?
0: 그래도 이제 안 되면
1: 그래요. 일단은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솔직하게 나 이래서 좀 불편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 보셔야 그때부터 뭔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으니
2: 맞습니다.
1: 네, 한번 얘기를 꺼내보세요.
2: 네.
1: 자, 그러면 또 실시간으로 도착한 짧은 고민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규민 씨 소개해 주세요.
2: 네, 3098님입니다. 썸남이 제 말은 잘 기억 못하는데 제가 한번 흘린 맛집은 절대 안 잊어요. 그리고 제 맛집 지도에도 엄청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1: 아, 근데 이걸로는 좀 약간 애매하기는 하다.
2: 이게 무슨
1: 애매하네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근데 이 썸남이라고 하셨죠?
2: 네.
1: 근데 자기가 할 말들을 기억을 못하는데 맛집만큼은 기억을 잘한다.
2: 그러니까요.
1: 글쎄요.
0: 썸남이 맞긴
1: 맞아요. 저도 그거부터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0: 약간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내가 한 말을 기억 못한다는 거 그냥 그것부터가 이미 오래된 연인도 아니고
2: 그렇죠.
1: 썸을 타고 있는데 한창 서로 얘기하는 거 중요할 텐데 아 글쎄요. 좀 이거 애매하네요.
0: 그 썸남분이 본인을 쩝쩝박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1: 멍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0: 그게 좀 한번 체크 포인트일 것 같아요.
1: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멍메이트가 있어가지고
2: 그렇군요.
1: 너무 공감이 되네요. 또 우리 1121님 사연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0: 네, 사연 보내신 분이 엄청난 맛자랑 아닐까요?
2: 그러니까
0: 누가 봐도 욕심나는. 근데 저도 그 맛집지도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아, 그러니까요.
1: 저희 주소님들한테 한번 공유 좀 해주세요.
2: 궁금하네요.
1: 기본적으로 3098님이 맛집 지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0: 그러니까
1: 네, 우리 그 썸남분께서 굉장히 좀 탐내하는
0: 맞아요.
1: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네, 살짝
0: 스카우트하고 싶은
1: 스카우트하고 싶은 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좀 약간 흐리잖아요 날씨가.
0: 네.
1: 이런 날 혹시 전매추를 좀 해드린다 뭐가 있을까요?
2: 뭐 드세요?
0: 아 전매추요?
2: 네네.
0: 아 흐린 날은 뭘 먹어야 되죠?
1: 약간 따뜻한 거 좀 원래 땡기고 하지 않아요?
0: 칼국수 이런 거.

0: 아, 칼국수 수제비 이런
1: 쪽으로? 수제비 이런 거 약간 아니면 뭐 비가 만약에 뭐 온다면 전
0: 전에다가
1: 제가 전혀 쩝쩝박사가 아니어가지고
0: 그래도 맛있지. 저 저기 마, 전에다가 이제 막걸리까지 해가지고 저녁에 그러니까요. 먹으면은
2: 이 남자들은 뭐 흐린 날 맑은 날 상관이 없습니다.
0: 아, 그럼 뭐 제육볶음
2: 제육이죠 남자들은.
0: 아, 제육 한 상이면 되겠다.
2: 네, 제육과 돈가스면 충분합니다.
0: 아, 기사식당 맛있는 데 가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란후라이에다가 불백이나 제육 쪽으로 해가지고
2: 맞습니다.
0: 콩나물국이랑 추천드려요. 돈가스랑. 자, 그러면요, 저희는 우리 서용준 씨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레인보우 블랙의 차차 이 노래 꼭 들려달라고 레인보우가 군통력으로 등극했던 바로 그 곡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레인보우 블랙은 또 우리 현영 씨가 있었던 유닛 그룹이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 노래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블랙의 차차 듣고 오실 건데요. 아, 시간 좀 남았대요.
1: 아이고.
0: I wanna love you.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매번 와,
1: 넘었군요.
0: 우리 현영 씨 역시 센스가. 네네네. 자, 그러면 저희는 우리 레인보우 블랙의 차차 듣고 오실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연영.
1: 12시엔 주연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연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우리 김현욱 님께서 와 조연영 씨 말할 때랑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확 달라지네요. 역시
3: 진짜.
1: 가수는 가수다.
4: 감사합니다.
1: 아, 어머나. 아니 말할 때랑 노래 부를 때 연기할 때 이렇게 세 분이 다 달라요.
4: 세 자아가 있어요.
1: 세 자아가 있어요. 네네. 또 우리 3434님도 제가 레인보우 블랙에 대해 설명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조현영 씨를 필두로 김재경, 오승아, 고우리 씨까지 레인보우의 비주얼 멤버들 조합이었어요.
4: 아이고, 저희 팬분이신가 봐요. 감사해요.
1: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차차 이 노래를 되게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4: 네네네.
1: 근데 저도 모르게 이 가사랑 이 타이밍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 김동수.
1: 진짜로 그래서 와 이게 진짜로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특히 여자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을 정도니까.
4: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1: 김윤 씨는 혹시 이 노래 나왔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3: 이 노래 나왔을 때?
1: 뭐 하고 있어?
3: 이거 있었나? 몇 년도예요?
4: 노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1: 그러니까 약간 군대
4: 13, 14년도?
2: 아 13, 14년도 그거 군대 있을 때다.
1: 아 그래요?
4: 모를 그러네. 수가 있나?
1: 그러게요.
3: 대박 대박.
1: 시드 레인보우
4: 14년도 1월이라는데.
2: 아 왜냐면 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아이돌 이렇게 관심이 진짜 없었어요.
4: 아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진짜 진짜
4: 됐어요.
1: 넘어갈게요.
4: 아니 네. 아무리 관심 없는 분들도 군대 가시면 다

0: 그쵸.
1: 이제 빠지시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잠깐뿐이라도.
0: 그니까, 그니까.
1: 어, 좀 의심이 가는데요.
0: 규민 씨, 그냥 넘어갈게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또 우리 4845님도 다른... 어, 네. 제 이름도 규민이라 깜짝깜짝 놀라네요. 아. 반갑습니다, 규민 씨.
2: 아, 반갑습니다. 네. 규민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0: 그러게. 어, 그러니까.
2: 보통 좀... 민규죠.
0: 그렇죠. 어, 그러네. 저도 근데 주변에 어, 정... 규민이라는 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2: 민규는 그렇죠? 많아요.
1: 어, 민규가 많네.
0: 네. 네, 아무튼 우리 또 오진명님도 요즘 23살 딸이 처음으로 썸을 타고 있는데요. 제가 더 설레고 좋아요. 아름답고 기분 좋은 연애 시작이 되길 바라며 환장연애 더 유심히 들어보려고요. 아이고. 라고. 아름답고 기분 좋은 연애 시작. 시작은 난 늘 이렇다고 생각해요.
1: 아, 너무 설레고 좋죠.
0: 그렇죠. 이제 과정이 조금 험난할 뿐.
2: 좋겠다. 네.
0: 진명님 아무튼 한번 자, 유심히 들어보세요. 네. 도움이 네네.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따님한테.
1: 네, 그러게요.
0: 네, 자 그러면 또 실시간으로 도착한 연애 고민들 또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네. 2772님께서 네. 연애 23일 된 사람입니다. 아오. 롱디인데 남자친구가 연락이 힘들고 매번 일식하거나 답장이 너무 느려요. 연애 초반이고 첫 연애라서 저는 매번 기다리고 애가 타는데 남친은 원래 연락이 느린 편이라고 해서 저만 초조해지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속상하네요. 제가 좀 서운한 티를 내면
0: 세하는 티를 내면은
1: 알았어.
2: 어. 알았어. 앞으로 연락 많이 할게.
1: 해놓고도 매번 아, 도돌이표인데요. 이거 연애 초라서 괜히 저만 애가 타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맞춰나가죠? 아
2: 쉽지 않은데요.
0: 아, 이게
2: 사연을 너무 몰입을 해버렸어.
1: 이거는 네. 정말
0: 뭐랄까 답답하다. 둘이 성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그냥 이렇게 퉁쳐버리기에는 뭐랄까 대화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규민 씨는 어땠던 것 같아? 이렇게 좀 연애 초반에 특히 지금 말고
2: 제가 솔직히 예전에, 얘기하면 제가 솔직히 좀 연락이 느리고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0: 네.
2: 왜냐면 그 막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연락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 항상 그거를 일단은 잘 얘기를 해주고 아 내가 이러이러해서 조금 연락이 느릴 수 있어 라고 잘 얘기를 해주는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0: 노력이 필요하죠.
2: 네. 그리고 둘이서 중간에서 만난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0: 해요.
2: 이게 그 기대 연애는 제가 항상 생각하기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2: 두 분이 서로 맞아요. 기대하는 게 다르니까 중간에서 만나려고 둘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우 명쾌하다. 네. 왜냐면 사실은 예전에는 막 20대 초반 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1: 그러니까.
0: 내가 상대한테 이렇게까지 맞춰가면서 연애를 할 거면은 아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그럼 연애 안 해야지.
0: 그럼 안 해야 돼요.
1: 그럼 좀 이기적인 거죠.
0: 그쵸, 이기적인 거. 연애를 네네. 같이 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2: 맞아요.
0: 뭔가 노력이 이게 수반이 돼야 된다고.
1: 아니 원래 난 원래 이래라는 말은 연애에서 금지어요. 제가
2: 아, 진짜 저거 진짜 제일 싫은 말이에요.
1: 진짜로.
0: 네. 맞아.
1: 원래 이래. 네가 맞춰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
0: 그러니까 네가 맞춰 또는 너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1: 그러니까.
0: 얘기를 하는 거야.
2: 너무 싫어요. 저는 이 말 진짜 너무
1: 싫어요. 진짜 연애는 분명히 노력이 필요한데 이분은 지금 말만 해. 그러니까 이 입만 산 분이세요.
0: 그러니까 요만 요것만 주
1: 산 분이시라고 느껴지고 첫 그러니까. 연애 때 너무 힘든 연애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서
0: 오히려
1: 조금 안타까워.
0: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축하드리는 게 이 첫 연애부터 이런 걸 겪으셨다 보니까 앞으로 보는 눈이 남들보다 더 빨리.
1: 근데 이게 첫 연애가 또 이러면은 약간 어느 정도 그 연애의 어떤 자기 그 자아를 성립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2: 그런가요?
0: 그게 또 영향을 나한테 영향을 끼치니까.
1: 네, 너무 첫 연애면은.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
0: 어떻게 뭐 그냥 헤어져요. 헤어져요.
1: 롱디 하지 마세요 첫 연애.
0: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진짜.
1: 그러니까 롱디인 건 괜찮지만 이렇게 본인 이기적으로 나 원래 이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알았어 노력은 할게 이렇게 하면서 막 바뀌지 않는 사람을 만나. 날 필요 없다.
0: 그렇죠. 롱디면 더 노력해야죠.
2: 그렇죠.
0: 우리 현님께서는요. 지금 친구도 그러면 짜증 나는데 연애하는
1: 그러니까.
0: 사이에 태도가 저러면 속 터져요. 그렇죠. 속 터지는 연애 왜 하나요? 그렇죠. 또 우리 김미현님께서는요.
1: 네, 강요하다간 계속 싸움만 나요. 그냥 서로 성향을 이해해주면서 서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노력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내 시간을 더 쓰고 부지런히 뭔가를 맞아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분도 연락을 잘 못하는 성향의 이 남자친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고 이 남자친구도 연락을 자주 했었으면 좋겠는 이 사연자분의
0: 여자친구예요.
1: 성향을 그렇죠. 이해해주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2: 무조건. 네.
0: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2: 네.
0: 또 우리 파리

0: 7772님께서는
1: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아무리 바빠도 연락 자주 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아직 마음이 크지 않는 것 같네요.
2: 그래, 그럴 수 있어요.
0: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근데 너무 연애 초반에 롱디를 하면은 이 마음이 뭐 깊어질래야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1: 몸이 멀어지면 사실. 마음도 쉽지 않죠.
0: 그러니까 네. 저희가 막 이 관계를 막 헤어지라 말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3: 맞아요, 맞아요.
0: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고 또 우리 하도희님께서는 저희 신랑이 눈치가 진짜 없고 좀 느리고 타인에 대한 반응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어허. 모를 수가 있나요? 연애 때는 그렇게 없는 세포까지 다 생겼던 것 같아요.
2: 그래 아무리 눈치가 없고 둔하고 하셔도 연애 초반에는
1: 정말 좋아하면
2: 그렇죠? 정말 좋아하면 네.
0: 나는 원래 이래 같은 건 없어요.
1: 근데 진짜 너무 싶어,
2: 금지요
1: 정말.
2: 금지요
0: 다 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머리 아프게 일단 다음 고민도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0: 자 이별 후 현재 진행 중 이별 후인데 현재 진행 중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고요. 이번 주는 남자분들이 좀 고민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2: 그러네요.
0: 네 규민 씨 수고해주세요.
1: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헤어진 지는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유.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하죠.
4: 야 정규민 이제 좀 얼굴이 사람 같네. 이제 다 정리되는 거지?
1: 겉으로는... 맞습니다. 출근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게 다예요. 혼자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불 꺼진 방 안에서 딱 한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번호는 지운 지 오래고 사진도 메시지도 다 정리했지만 술만 마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번호로 손이 가요.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결국 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재중을 남기면 꼭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요.
5: 전화 왜 한 거야?
1: 그냥 근데 우리 그때 왜 그랬지?
5: 그때 너 진짜 모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졌지.
1: 서로 자조적으로 웃다가 또 잠깐 조용해졌다가 그러다 결국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끊습니다. 요즘은요 전화 말고 가끔은 톡도 옵니다. 아, 톡.
5: 나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1: 잘 챙겨 먹어. 그렇다고 급하게 먹지 말고 너 스트레스 받으면 급하게 먹다가 잘 체하잖아.
5: 아 죄송합니다.
1: 이상하죠? 우리는 이미 헤어졌는데 아직도 서로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걱정합니다. 이쯤 되면 다시 만나면 되지 않냐고요?
5: 맞나요?
1: 하지만 우리는 서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 사귈 때 정말 사소한 걸로도 자주 부딪히고 싸우다가 끝내 모진 말로 서로를 상처 주고 끝났거든요.
5: 우리 다시 만나도 똑같겠지?
1: 분명히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예요. 같은 이유로 서운해하고 상처주고 끝도 비슷하겠죠. 그런데 아직도 생각나는 건 그 사람뿐이고요. 그 사람도 그런 건지 오늘도 짧은 톡이 왔습니다. 아, 톡.
5: 잘 지내지? 요즘 조용하네.
1: 아 이거 미련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못한 사랑일까요? 이별했지만 아직도 서로를 놓지 못한 우리에게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0: 네 이별 후 현재 진행 중님의 사연이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1: 아이고 사연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저는 조금.
0: 그러니까
2: 저도요 답답해가지고.
1: 네.
0: 4232님께서 사연 읽는데 누가 그렇게 끙끙거리시나요?
2: 죄송합니다.
0: 아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네. 나도 끙끙대고 있고.
1: 네.
0: 일단 뭐 담담하게 쓰시긴 했지만 한 번쯤 연애하고 또 이별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공감하실 감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2: 네네.
0: 전 너무 공감하고요.
1: 네.
0: 네 두 분도 공감하시나요?
1: 아 그럼요.
2: 너무너무 뭐
1: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있나 싶죠.
0: 맞아요. 네. 그렇죠. 헤어졌는데 이게 마음으로 계속 감정 정리가 안 돼가지고
1: 네.
0: 생각이 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2: 네.
0: 자 일단은 재회한 커플들은요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들 하잖아요.
1: 네.
0: 두 분은 이별 후에 이렇게 다시 재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저는 반대입니다.
2: 저는
0: 네.
2: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긴 한데.
0: 근데 규민 씨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딱 얘기하셨어요?
1: 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는 이제 한 번쯤은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의 그 경험과 제 주변의 임상을 돌이켜봤을 때 재회 커플들은 거의 반드시 헤어진 이유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0: 현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 이게 사실. 저도 뭐 똑같아요 사실. 한번 헤어지면 그 헤어짐을 말한 순간 한번 다시 헤어짐 말하는 게 더 쉽거든요. 아예 헤어짐을

0: 말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를 알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그걸
1: 해봐야 된다.
0: 해봐야 돼. 머리로는 알지만 이제 체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0: 아 이게 이렇게 다시 사귀어도 어차피 헤어지는 건 똑같구나를 몸소 느껴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는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0: 그리고 지금 맞아, 이렇게 서로 제 생각엔 이 두 분 다 서로 좀 미련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맞아요.
2: 저 뭔가 사연 읽으면서 이 정도로 서로 미련이
0: 그러니까
2: 있으시면
0: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통 한 명이 두드리거든요.
2: 그렇죠.
1: 그럴 수 있는데
0: 근데 이거는 양쪽 다 좀 미련이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이럴 거면 그냥 서로 너무 힘들지 말고 다시 잘 해보자 라고 해서 재회를 좀
1: 파이팅을
0: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저도 재회하셔도 그러니까 뭐든지 주변에서 야 다 만나도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한들 내가 내 몸으로 직접 부딪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마음 가는 대로 해보시는
0: 게 그리고 또 혹시 몰라요 진짜 서로 각성해가지고 너무 이제 잘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시 좋은 관계로 될 수도 있고 안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두 분은 아직 그 연이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 맞아. 딱 그 말이 맞아요.
1: 우리 2314님은 삐빅 미련입니다.
2: 미련입니다.
1: 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김경섭님도
2: 땅굴 파고 그녀한테로 가시는구나. 여자분이 다시 전화하는 거 보면 여자분도 마음에 있네요. 누가 다시 만나자고 먼저 얘기하느냐가 관건.
1: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4124님은요 뭐하는겨. 그 정도면
0: 뭐
1: 다시
0: 하는겨?
1: 만나세요.
2: 그러니까요. 제발 그냥 만나세요.
1: 또 우리 5404님도
0: 듣기만 해도 힘들. 제 X는 왜 생각나는 건지 남일 같지 않네요.
1: 그러니까 우리 또 이혜림님도 미련은 남아도 저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같은 이유로 헤어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죠.
2: 그렇죠.
1: 또 우리 8489님도 술이 문제입니다. 일단 술을 끊으세요. 어차피 다시 만난다는데 똑같은 걸로 또 헤어집니다.
0: 술이 문제긴 해.
2: 맞아.
1: 또 우리 1029님도
2: 서로 다른 연애 시작해보세요. 첫 사연 같은 친구 될 수도.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다른 연애 또 시작하는 것도 쉽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2: 그쵸.
0: 아니 지금 미련이 이렇게 그득그득한데 다른 사람이 눈에 차겠냐고.
1: 차겠냐고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와. 또 우리 6006님은요?
0: 네 정확하게 헤어지기 위해 다시 만나보세요. 라고
1: 그래.
0: 말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
0: 맞아 맞아.
2: 멋진 생각해. 말이네요. 정확하게 헤어지기 위해.
1: 위해서. 맞아. 그래야 미련이 없어.
0: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는 게 후회가 없어요.
1: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2: 맞는 말씀입니다. 네.
1: 또 우리 박선영님도 우린 헤어졌다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어요. 다시 만날 때는 서로 더 조심하고 맞춰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재회 응원합니다. 하지만 마음 잘 먹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나셔야 됩니다.
0: 맞아요.
1: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쨌든 뭐가 좀 확실해지려면은 재회를 한번 더 해보시는 거를 저희도 추천드려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올게요.
0: 잔이.
3: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어,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1: 제발.
0: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1: 심심해서 그래.
2: 네,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오셨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창 러브러브 중인 우리 지주님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만나볼게요.
3: 어, 너무 좋아요.
2: 네, 우리 현영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네, 왜 벌써 나를 사랑해?
2: 러브러브라면서요.
4: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러브러브인지 모르겠는데.
2: 네, 볼게요.
4: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사귄 지 딱 2주가 됐는데요. 제 남자친구가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5: 현영아, 그냥 이 말이 하고 싶었어. 사랑해. 많이 사랑해.
4: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가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고요. 원래 2주 만에 사랑의 소리를 하기도 하는 건가요? 다들 이러는데 저 혼자 너무 유교거린 건지 혼란스러워요.
2: 어, 일단은 다들 이렇진 않고요. 어, 뭐랄까 그냥 서로의 속도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3: 네네네.
2: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진짜 그동안 너무 이 사귀는 걸 간절히 바래왔던
4: 그러니까,
2: 사람이고 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하고 그러면은 너무 이미 사랑하고 있을 수도
4: 그치,
2: 있어요.
4: 그치, 너무 좋아하면은
2: 어, 벌써 막 뭔가 목숨 바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어, 있단 말이야.
4: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귀엽게 어. 느껴지기도 하네요.
2: 그렇지 않나요?
3: 네.
2: 어, 규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어, 저는 저 말을 하면서 너무 어. 싫어가지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2: 진짜로?
3: 네.
2: 뭔가 사귀고 나서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 같아요?
3: 저는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2: 적어도 1년?
3: 아, 1년까지는 아니고 진짜 제가 너무 아,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봐도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게 아.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지 네. 않으면은 어. 안 나와요 이 말이.
4: 맞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3: 네.
2: 어.
4: 그래서 저도 오히려 이렇게 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약간 어, 이 사랑이 이 사랑이란 말이 약간 의심스러워.
3: 어, 너무 가볍게 어, 얘기하나?
2: 너무 가볍나 이런 생각이
4: 어,
2: 드는구나.
4: 아니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어. 나의 뭘 보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2: 제가 진짜 어릴 때 옛날에 제가 사랑이란 말을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한 적이 있거든요.
4: 네네.
2: 근데 그 상대방이 어, 어, 그걸 고마워라고 해서 제가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사랑이라고 안 해? 라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랬는데 그 상대가 아, 너 혹시 지금 당장 너 나 장기 필요하다고 하면 너 장기 기증 나한테 해줄 수 있어?
4: 어머머.
2: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4: 장기 기증이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2: 아니 근데 제가 어? 당연?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긴 지 얼마 안 그때가 아마 100일 정도 됐을 때였는데 100일 아 글쎄 근데 지금 아 글쎄 가족한테는 가족이랑 내 사랑하는 친구한테 가능한데 아직 이 사람한테 는 장기까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오케이 나 이해됐다고 남발하지 않을게 라고 하였던 기억이 나요.
4: 근데 100일 정도면 그래도 한 번쯤 할 법하지

0: 않나?
1: 근데 되게 일단은, 괜찮은 기준이네요.
2: 네, 일단
3: 장기
2: 네.
3: 기준.
2: 어, 제가 너무 지금 흑역사를 갑자기 꺼내버려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일단 저희 광고 들으면서 어, 제 부끄러움을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네, 숨기고 올게요. 네. 네.

0: 누나,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선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해커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누잠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0551님은요, 결혼 5년 차입니다.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 듣기 힘들어요. 그냥 해줄 때 양껏 들으세요.
7: 맞아요, 맞아요.
6: 보내주셨어요.
7: 뭐 그것도 맞아요.
6: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이해도 된다고.
7: 네네네.
6: 그쵸.
7: 맞아요.
6: 그런 사랑이란 말을 어쨌든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8: 그쵸.
6: 그쵸.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8: 아,
7: 저도 사랑해요.
6: 네, 우리 주주님들 사랑해요.
8: 사랑합니다.
6: 네, 환장 연애지만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7: 네. 맞아요.
6: 자, 일단은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7: 네네.
6: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3부 끝곡으로 빅나티의 밴쿠버 듣고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어요. 안녕.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챔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에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2713님이 사과 껍질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길게 깎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2713님은 중간에 끊길까봐 손에 땀을 쥐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내가 해냈다라며 한 손에 길게 늘어진 사과 껍질을 든 채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재 박훈전님 가족이 콩국수 때문에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훈정님과 딸은 콩국수엔 설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내와 아들은 콩국수는 무조건 소금이다라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에 훈정님은 과연 주주들은 설탕파와 소금파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12시에 내서 공식적으로 리서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올해

서른이 됐다는 원호정님이 이제는 어른답게 철학책을 읽어보겠다며 비장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펼친 지 단 3분 만에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4668님이 손님에게 그 제품은 단종됐어요 라고 대답하려다가 그만 말이 꼬여버렸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메뉴 멸종됐어요.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니에 이어서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이현실님께서 아 소금 소금에 한 표 던집니다. 여름엔 짭짤하게 먹어줘야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아까 별다뉴에서 설탕파냐 그 콩국수 소금파냐 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금 또 6016님은 콩국수는 소금이 근본이죠. 또 우리 7090사님은 7904님은 설탕입니다. 달달함에 당 충전 행복하거든요. 또 설탕파 또 있어. 장영주님도 설탕에 소금 간하고 콩가루까지

뿌려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저는 안 해볼 건데 우리 용주님 한번 해보세요. 용주님이 설탕이랑 소금이랑 콩가루까지 다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넣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콩국수만 먹지 않잖아요. 옆에 맛있는 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콩국수 맛집은 김치가 참 맛있거든요. 그 멸치 그 액젓 맛이 진하게 나면서 맛있는 그 김치를 올리면은 싹 간이 이제 되니까는 전 안 넣는 편인데 그래도 만약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소금 발긴 한 것 같아요. 아 몰라 근데 설탕도 달달하니 맛있긴 해. 자 아무튼 우리 주주님들은 또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자 우리 주주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고요. 아 그리고 문화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파가니니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려요.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37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주디 오늘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했어요. 요즘 매출은 느는데 안 쉬고 일하려니 뭔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사왔어요. 매장에서 꽃을 보고 있으니 다시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귀로는 꽃 같은 주디의 목소리로 텐션이 쑥. 오늘도 긍정과 웃음을 주는 주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신 꽃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예쁜 카네이션도 있고 그리고 아 이거 하얀 거 아, 맨날 아니 이거 계란후라이라고밖에 자꾸 말 안 하는 것 같아. 무슨 꽃 이름인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너무나도 연분홍 색깔이랑 흰색이랑 해가지고 너무 화사한 꽃으로 예쁘게 사오셨네요. 잘하셨어요. 또 우리 황현성님도 주디 저 지금 남원 가요. 칼 좋아하는 칼? 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요. 와이프가 전생에 무사였는지 셰프도 아니면서 좋은 칼만 보면 달려가요. 식재료에 따라 칼 종류도 달라야 하고 써는 맛이 다르대요. 심지어 좋은 칼로 잘라서 음식을 하면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칼 사러 남원 대장간 장인 만나러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그냥 어디 뭐 브랜드 좋은 데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좋은 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남원에 있는 대장간 장인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와 이건 진짜 칼의 진심이고 요리의 진심이신 분이다.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오래 쓰던 칼이 잘 안 들어서 그걸로 뭐 파나 뭐 애호박이든 뭐 국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으면은 맛이 좀 덜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이게 뭔가 좀 쫙 날렵한 칼로 샥 이렇게 예쁘게 썰어야지 뭔가 입안에 그 식재료들이 들어갔을 때 잘 어우러지면서 잘 으깨지면서 뭔가 더 맛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전생에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5404님은 12시엔 주연영에서 공기청정기 받았어요. 늦었지만 감사한 당첨후기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게 12시엔 주연영 주디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글씨까지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인증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캐치아이의 터치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캐치아이의 터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4613님께서 저는 남원 놀러갔다 사온 홈이 인생홈이었어요. 진짜 잡초뽑기에 최고, 진짜 남원 장인 거는 써봐야 알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살면서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좀 이렇게 남원에서 약간 쇠맛을 좀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우리 9834님은 오늘은 각 잡고 연차 내고 응원하는 야구팀 경기 보러 광주로 운전해서 주디와 함께 가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진짜 각 잡고 연차 내신 거니까 후회 없이 힐링 야무지게 하고 오세요. 또 우리 심은지님도 오늘 오전 반차를 써서 이제 출근해요. 덕분에 언니 라디오를 처음으로 듣게 되네요. 매번 광고만 듣고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덕분에 기분 좋게 운전합니다. 응원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 은지님 오늘 오전 반차 쓰셨으니까 또 좋은 노래도 틀어드릴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우리 5297님은 주디 저는 늦은 점심 중입니다. 혼밥 힐링 타임이랄까 더우니 비빔면 생각나서 내 맘대로 만들어서 냠냠 주디랑 함께해서 더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고 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비빔면이랑 김치랑 막 사진 보내주셨는데 뭐 김치 뭐예요? 김치 왜 이렇게 이거 맛있는 김치네? 그쵸? 이거 우리 주주님 뭐 어머니께서 담그신 거예요? 아니면 식당 거예요? 너무 김치가 맛있어 보인다. 그리고 옆에 아주 야무지게 또 싱싱한 고추까지 해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또 우리 6738님도 오늘 회사 휴가 내고 여름에 입맛 없는데 엄마가 담아준 오이 장아찌, 고추 장아찌 받아가요. 흰밥에 물 말아서 늦은 낮밥 먹으려고 이제 운전하며 라디오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잘 드셔야 돼요. 새콤달콤한 거.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의 또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드시고 또 힘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4741님은 주디 다이어트 한다고 회사에서 점심을 패스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서랍에서 간식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이럴 거면 그냥 점심 먹을 걸 그랬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공감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저칼로리 간식을 야금야금 계속 먹으면은 그게 이제 불어나가지고 그냥 일반식을 먹은 것보다 이제 더 많이 먹게 되는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그런 또 사태가 일어나죠. 너무 공감해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아쉽지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케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10: 접주 접잡
11: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 비건 AWE에서 오주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9: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1: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2261님께서 추디 유럽여행 일주일째인데 이제 힘에 부치네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떡해 우리 주주님. 아, 힘들면 안 되죠. 어? 거 가가지고 그냥 가고 싶어도 지금 난 너무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신나게 유럽 가서 놀고 싶은데 맛있는 빵도 먹으면서 구경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 목대 우리 대신에 다 이렇게 놀아준다고 생각하고 조금 힘들어줘요. 그냥 안 힘들지 말아요. 가가지고 힘들어주세요. 우리 대신에 더 많이 돌아다녀 주시고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셔주시고 그래서 배 터지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알도 베기고 그래주세요. 자,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끝곡으로 빈첸의 Flying High With You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잘?
5: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잘.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타죠. 카이트!
1: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달팽이 관절친 고막 베프 정금이네 유상현 균디와 함께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를 여러분 세포 구석구석까지 퍼뜨리게 만들어줄 저의 오늘 파트너는 네가 직접 소개하세요.
2: 네, 갑자기 화요일 날 왔습니다. 자, 컬투쇼에서는 제 이름이 다섯 글자입니다. 천록담이정. 반갑습니다.
1: 천록담이정. 천록담이정.
2: 네.
1: 화요일날 와도 좋아. 언제든지 와도 좋아. 천록담이장.
2: 화요일이 좋은 것 같은데요.
1: 아, 그러면 화요일로 한번 고정을 잡아볼까요?
2: 화요일이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1: 오.
2: 화요일 좋아. 왜 이렇게 좋아?
1: 화요일이 화사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고.
2: 예.
1: 예, 아주 좋아요.
2: 화려하고.
1: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영화관에서 아주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영화 마이클.
2: 입니다.
1: 최고의 화제작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고.
2: 예.
1: 북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대요. 손익분기점이 5억 달러인데 이미 7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 와. 5억 달러면 한국 돈 얼마죠?
1: 예, 몰라요.
2: 아, 예. 계산 좀 해주세요.
1: 엄청 많아요.
2: 예, 예. 그래서 이 영국의 오피셜 차트나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마이클 잭슨 노래들이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Beat It, Billie Jean, Human Nature, 그리고 잭슨 5 노래까지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야, 그러네. 영화 하나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역주행을 하게 만드네요.
2: 예.
1: 한국의 마이클 잭슨 하면 또 우리 예, 이정 씨 아니에요?
2: 2003년에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냈었죠.
1: 예. 예.
2: 제가 낸 건 아닙니다.
1: 그때 7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42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 와, 이미
1: 천문학적인 돈이네요, 진짜로.
2: 그러네요.
1: 자, 그래서 마이클이 이렇게 영화 나 아직 안 봤는데 또 안 봤지?
2: 안 봤어요.
1: 예, 여러분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마이클 보신 분. 단 두 분, 세 분이 보셨습니다.
2: 계십니다. 세 분.
1: 세 분이 보셨습니다. 아직도 네. 볼 사람이 많이 남았다는 거.
2: 그렇죠.
1: 예. 이게 너무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컬투쇼가 요 이렇게 흐름에 한번 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일단 질러 봅니다.
2: 네.
1: 컬투쇼 마이클 잭슨

0: 노래 자랑! 야하! 저희가 이거 예, 이런 시리즈로 최재훈 노래 부르기 뭐 이거 한번 했었고요.
1: 조용필
0: 예, 조용필 모창 가요제도 예.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마이클 잭슨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국에 컬투절 드는 분 중에 마이클 잭슨의 그 딸꾹질 그 캡사이신 창법 있잖아요. 예.
1: Just beat it. Just beat it. Just beat it. 일단 매운 걸 잘 잡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이 접니다.
0: 그렇지.
1: 저보단 잘하셔야 돼요.
0: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자, 빌리지나 따빠따 시치스테트 냄새 다이앤더볼
1: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2: 정도는 돼야지 이제 나오실 수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노래는 비슷하게 부르지만 요 호흡, 캡사이신 창법, 딱꼭질 창법을 잘 못하시는 분 평소에 그 청양고추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2: 그렇죠.
0: 예. 배워먹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2: 요날은 제가 또 심사를 좀 와도 됩니까?
0: 아 그럼요.
2: 예예. 예.
0: 아 당연히 당신이 와야죠.
2: 네.
0: 예. 컬투쇼가 전국 방송인데 몇 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드디어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하면서 자 이날 그 록담이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매니저랑 상의를 해볼 텐데 되면 무조건 오는 거죠.
2: 예예. 예, 알죠. 예. 제가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네.
1: Another day is gone. You are not alone. You're
2: 이 정도는 not alone. 이 정도는 돼야 돼요.
0: 6월 2일 화요일로 저희가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2: 예.
0: 신청이 얼마나 오는지 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한 명만 신청했어. 아 약간 아, 그럼 특집으로는 취소, 애매하죠.
2: 취소돼요?
0: 아, 특집으로는 애매.
2: 취소되겠네.
0: 그래도 모셔보긴 모셔봐야 돼. 그 사람 신청했으니까.
2: 한 명을.
0: 예. 우리가 맨입에 노래장을 하지 않고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따라하느라고 삭신이 쑤시고 근육이 뭉칠까 봐 180만 원 상당의 최고급 리클라이너 의자를 쏩니다.
2: 야!
0: 네, 이거를 제일 잘하시는 모창을 잘하시는 분께
2: 1등한테
0: 요 리클라이너 의자를 쏩니다.
2: 야.
0: 오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2: 오늘 첫 곡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 노래 틀어야겠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Bad.
0: Bad. Bad. Bad.

0: 자, 마이클 잭슨의 Bad였습니다. I'm bad, I'm bad. 아. 자, 김동현 씨 캡사이신 창법 58년 개띠 마이클 잭슨. 58년 개띠야? 아. 마이클 잭슨이?
1: 우리 어머니랑 몇 살 차이 안 나시네요.
0: 네. 마이클 그러면 저기 58년이면은 저 이문세형님이 58년인지.
1: 맞아요. 아, 동갑이시고.
0: 그러네. 그때 이제 걸출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군요.
1: 맞네. 예.
0: 자, 1부는요. 쏟아는 소리 질러로 함께 할 건데요. 오프닝에서 마이클 잭슨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천재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줬던 아주 그냥 슈퍼스타의 슈퍼스타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정해버린 주제입니다. 여러분 문자 이렇게 이 주제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밤잠까지 설치게 했던 나만의 슈퍼스타는 니그?
1: 니그?
0: 니그? 예. 밤잠을 설치할 정도로 그 어린 시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런 슈퍼스타는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1: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열광했던 스타들. 자, 국내 해외 가수 배우 운동선수 누구든 좋습니다. 그 슈퍼스타를 어느 정도로 좋아했는지.
0: 그렇지.
1: 그리고 또 구체적인 에피소드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여러분들 문자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1: 이거 하러 오신 겁니다.
0: 자, 집중해주세요. 자, 우리 청록땅 미정 여기로 좀 집중해주정.
1: 이것만 잘하시면 이제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 준비되셨죠?
2: 네.
1: 샵 1077
2: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고릴라는
2: 100원
1: 샵 1077
0: 잘 온다 잘해.
1: 잘하셨어요.
0: 좀 쉬세요 이제.
1: 쉬세요.
0: 자, 오늘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슈퍼스타 스타 하다가 불현듯 갑작스럽게 생각나버린 선물. 집 천장에 붙이고 불을 꺼버리세요. 아주 한복판에 우주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 야광별 스티커 왕창 많이. 별걸 다 준다 이제.
1: 저거. 저 하나만 주세요, 저.
0: 예. 네. 나도 이 어렸을 때 이거 되게 많이 붙여놨었던
1: 진짜 기억이 좋아했는데.
0: 납니다. 그럼 뭐 딱 불 꼈을 때 잠 안 올 때 별 세다가 이렇게 잠이 싹 들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와, 오랜만이네. 착불입니다, 근데.
1: 네, 착불로 가요. 별이 몇 개 갈지는 모르죠?
0: 예, 별이 예. 몇 개 갈 아주 많이 드린답니다.
1: 예, 많이 갈 겁니다.
0: 아주 많이.
1: 예, 그리고 또 2부에서는 행번행전 노래 부르기 특별판 함께합니다. 자, 균디와 저 천롱담 이정이랑 노래 이어 부르기를 하고 싶다면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백화점 상품권이 적립되는 게 아닙니다.
0: 아니라.
1: 자, 24시간들 열려있는 그곳 편의점 인기 상품들이 하나씩 적립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편의점 상품을 적립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7, 8개 정도까지 적립이 되니까 네. 편의점을 싹 털러갈 수가 있죠. 자, 노래를 이어 부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자, 디지털 주가주 1부는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쇼다는 소리질러로 돌아올게요. 광고요. Here we go.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한국이 하면 하하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6: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가 있는
5: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6: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7: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8: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시원한 소리들로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1: 밤잠까지 설치게 했던 나만의 슈퍼스타는 누구?
0: 자, 오늘 문자가 소개되시고 저한테 딩동댕을 받으신 분께는 야광별 스티커 왕창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불로요. 자, 나는 개인적으로 주윤발.
1: 아,
0: 주윤발. 그 어린 시절에 그 주윤발이 너무 밤잠을 설치게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방에다가 주윤발 그 영화 포스터 이런 걸 다 붙여놓고.
1: 저도 아직까지 그 노래가 그 이 가사도 안 까먹어요.
0: 뭐하이 뭐노 깜띵
1: 깜짬뽕네
0: 깜짬뽕니
1: 짬뽕네 아닌가?
0: 깜띵 믹싱 뭐하이 뭐지
1: 어 맞아요.
0: What you want more 네. 야이 뭐이 삼주한 뭐
1: 오 야 끝까지 나왔어요. 저 때는 포청천이었어요.
0: 아
1: 알죠? 저는 포청천이
0: 나오지 뭐지 그잖아.
1: 제 그 롤모델이었어요.
0: 포청천이?
1: 예. 난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다이버 야우보이 와우 쨍쨍 알죠?
0: 아, 난 그런, 예. 심지어 그 미아 삼거리에 있던 그 대지극장이란데 거기에 영웅본색을 홍보한다고 투를 홍보한다고 주윤발이 왔어.
1: 오.
0: 내가 갔잖아 중학생 때. 중학생 때 간 거야. 근데 이제 진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나는 그때 150 몇밖에 안 됐었거든.
1: 어 크네요. 네.
0: 어 그래?

0: 컸네.
1: 근데 씨 앞에 지나가는데 와 그 바바리 자락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봤잖아요.
0: 아 바바리를.
1: 예, 야. 그걸 잡아봤잖아요.
0: 바바리 입고 오셨어요?
1: 어, 바바리 입고 왔더라고. 야, 성냥은 안 물고 왔는데 그냥 왔더라고.
0: 야,
1: 야 그때 그 설 그날 대직장 가려고 전날 막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가 여러분을 설치게 했는지 자 한번 소개해드리고 딩동댕 받으면. 야광별 스티커 왕창 많이 드립니다.
0: 네.
1: 8057님 저는 농구대단치 시절 연세대 우지원 선수 팬이었습니다.
2: 어, 우지원 머리 스타일부터 운동복 그리고 숙소 앞에서 서있던 시간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연세대 입학했어요.
1: 와, 야 이건 정말 순기능인데.
0: 야 이거는 줘야 돼.
1: 선수는 와.
0: 아니 뭐 간다고 갈 수 있는 데가
1: 아니잖아요. 오빠가 다니는 대학에 나도 가야지 그러고 간 거야.
0: 와, 이 대단하다. 야, 진짜.
1: 대단하네. 이건 좋은 영향력을 미친 거네요.
0: 맞아요. 자, 2279님. 저는 어릴 적에 우상 이소룡처럼 멋지게 쌍절곤을 돌리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이소룡을 너무 좋아해서 쌍절곤 돌리다가 머리, 허리 등을 많이 다쳤습니다. 며칠 전엔 중고마켓에서 이소룡 주화 4개를 구매를 했답니다. 제 나이 55세인데 이래도 되나요?
1: 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거 봐. 와, 진짜로 구매했어. 이소룡 주화를 사진이 들어가 있네 주화에.
0: 대단하십니다.
1: 와,
0: 아, 그래도 되죠 당연히.
1: 그럼.
0: 그럼요.
1: 나이가 들었다고 뭐 좋아하는 게 뭐 이거 좀 충분히 좋아해 줘.
0: 그럼요.
1: 자 1530님.
2: 김원준 오빠요. 방문에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마른 걸레로 매일 닦고 옷 갈아입을 때 괜히 부끄러워서 숨어서 갈아입었었어요. 어, 오빠 보고 있잖아. 어, 네. 원준 오빠 보지 마.
1: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육갑 떨고 있네. 아이고, 아우 저놈의 지지배 저거. 아이고 하셨어요. 너, 야 너무 웃긴다. 브로마이드
0: 대박이다.
1: 어, 오빠가 보고 있어.
0: 부끄러워서 와 숨어서 갈아입었대. 와 아 진짜 그럴 만도 했겠어요. 네. 자 1804님 저는 조성모 가수님을 좋아해서. 조성모 씨의 다짐 노래 부르면서 자켓 흔드는 남자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매실 음료를 하루에 5캔 이상씩 먹었어요. 변이 초록색으로 나왔습니다.
1: 아,
0: 에이 이건
1: 조성모의 다짐. 예. 자켓을 흔드는 남자들만 만났대.
0: 엄청났죠 이때.
1: 흔들고 있으면 바라는 거야 저 남자.
0: 에이, 이 매실 음료 대단했죠 이때.
1: 초록매실 아, 자 1438님 저희 어릴 적 슈퍼스타는 머털도사님이었습니다.
0: 어, 나도
1: 어릴 때 하도 많이 따라하다가 지금은 대머리가 되어버렸지만요.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니까요.
0: 야.
1: 야. 도술이 나오죠.
0: 잊을 와. 수가 없죠.
1: 아, 그것 때문에 대머리가 된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0: 네.
1: 예, 유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자 7396님 멜로망스의 김민석. 어 힘들 때 민성님 노래 듣고 딱 위로 받았죠.
1: 어하.
0: 그래서 애엄마 지방인이지만 공연 뮤지컬 보러 다니며 행복한 덕질 중입니다. 외모 목소리 다 너무 좋아 김민석 사랑해.
1: 아 현재 덕질 중이시구나.
0: 아 그렇죠.
1: 예 계속 덕질하시죠.
0: 네.
1: 자 오사일사님
3: H.O.T.요. 고등학생 때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 치고 부산 콘서트 가서 사직체육관 앞에서 밤샜던 기억나요. 아우 겨울이었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
0: 대단했죠. H.O.T.
1: H.O.T. 그때 당시 진짜 야
0: 아, 말도 못
1: 내가 했죠. 심지어는 몇 번 얘기했지만 H.O.T. 새로운 멤버로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진짜로 그런 꿈을 꿨어.
0: 꿈이라
1: 진짜 일어나서 어이없이 웃었다니까 어이없어.
0: 꿈이라 다행입니다.
1: 오랜만에 한번 설레볼까요? 어? 그때 노래 한번 들을까요?
0: 아 그래야죠. H.O.T.입니다. 캔디.
1: 와우. 들어보자.

0: 아 좋다. 그냥 노래 하나만 들어도 그때로 막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노래는 약간 타임머신 같은 것 같아.
1: 맞습니다. 제가 네. 늘 하는 말입니다. 너 유일한 타임머신은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음악이에요, 음악.
1: 네, 막 그때로 그, 돌아가는 것 같아요.
0: 맞아, 그 음악을 들으면 그때로 확 돌아가 버려요. 아, 이선용 씨입니다. 고등학생 때 듀스의 데뷔 방송을 보고 완전 반해버려갖고 힙합 패션에 머리까지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 뒤에 꽁지만 남겨갖고 따가지고 교복 안에 숨기고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려갖고 잘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김성재 씨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을 때는 친구들한테 전부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삐삐를 날려드렸죠. 그날 음성 메시지 듣느라 바빴답니다.
1: 맞아.
0: 와. 그때 그 따고 다녔구나. 이 안에 교복 안에 숨기고 여기 그걸 똑 잘린 거야.
1: 진짜
2: 땜통이다.
1: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자, 6370님. 아, 최태영 씨한테 왔습니다. 자, 제 우상은 실비아 크리스텔 누님이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0: 또 에로 영화의 어떤 여왕이라고 불리는.
1: 아, 그렇군요. 예. 에로 영화 엠마뉴엘의 히로인. 처음 봤을 때 우와 하다가 영화가 끝났대요. 이게 다 끝났대요, 영화가. 그러니까
0: 저보다도 연배가 더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 아, 맞아요.
0: 예, 실비아 크리스텔루님. 와, 에로 영화를 많이 좋아하셨군요. 네. 그리고요. 6370 심은아님이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보고 반해서 매일 거울 보고 심은아님 눈빛, 머리 넘기는 거 이걸 따라했는데 엄마가 너 어디 아프니? 걱정하셨어요.
1: 네,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됩니다.
0: 예, 8월의 크리스마스 심은아 씨 모습은 되게 수수한 모습이잖아요.
1: 네.
0: 예, 그냥 그 꾸안꾸 느낌.
1: 그쵸? 맞아요. 저는 M.
0: M.
1: M 때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0: 파란 눈동자로 촥 하면서. 네.
1: 나를 만나려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는 저거야. 그건 막장 드라마. 네.
0: 아, 그런가?
1: 네. 아내의 욕.
0: 그건 아내의 욕.
1: 아내의 욕이야. 그 노래가 왜 나와?
0: 아, 그게 아니구나.
1: 네. 자, M 노래 좀 찾아주세요.
0: 예, 2부로 넘어가서 몇 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 그거야.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안녕하세요, 가수 케이윌입니다. 제 곁엔 늘 파워 FM이 있었습니다. 케이윌의 영스트리트로 늦은 퇴근길을 함께했고, 대단한 라디오에선 밀나잇을 외치며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컬트쇼에서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러브게임에서는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 음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여기서 자주 만나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윌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아 이게 애매야 이게. 파란 눈으로 시문아 씨가. 어 그거는 약간 멧돼지 소리 같은데?
1: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음성 변조 있었잖아요.
0: 그 맞아.
1: 야.
0: 내가 너를 나는 널 몰라.
1: 맞아 맞아.
0: 뭐 그런 거야.
2: 그 나는 널 몰라.
0: 우와. 자 2부가 시작됐고요. M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면서 갈 거니 이걸?
1: 대단한 방송입니다.
0: 밤잠까지 설치했던 나만의 슈퍼스타는 누구? 몇 개만 더 소개하고 행번행전 노래 이어보기로 가겠습니다.
1: 아 네.
0: 자
1: 이면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이요. 쭉 찢어진 눈매 너무 좋아서 좋아했어요. 골 넣으면 얼마나 행복하던지. 지금은 이름만 박지성인 남자 사람과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살고 있네요.
0: 와 대박이다.
1: 야 동명 이인과
0: 그런 남자를 찾은 건 아닐 거 아니야.
1: 그러게요. 만나고 보니까 박지성인가.
0: 오.
1: 야 대박이다.
0: 아, 이면진 씨와 박지성이 같이 사는군요. 예.
1: 축하드립니다.
0: 드릴게요.
1: 별 드립니다.
0: 별 드릴게요. 예, 별 많이 붙여놓고 예, 기뻐하세요. 강정님 씨.
3: 저는 나훈아 아저씨요. 엄마 따라 콘서트 갔었는데 무대 매너가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멋졌어요. 다시 콘서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세에 찢어진 청바지 민소매가 그렇게도 잘 어울릴 수가 있나요?

0: 와 멋져요. 진짜 무대면은 짱이시죠. 아, 공연의 왕이지.
1: 콘서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아 정말 멋있어 나훈아 씨. 네. 그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뭐 이거 특유의 표정. 둘도 없는. 네.
1: 고마세리 표정.
0: 고마세리.
1: 고마세리 표정. 예.
0: 내 여인아. 자, 이거 드리고요.
1: 네. 5168 님이에요. 중학생일 때 이영자 언니가 진행하던 안개 신문으로
0: 오라.
1: 이 프로그램에 REF가 나왔는데 던니가 매력적인 성대현 오빠를 보고
0: 아 이영자 언니가 아니고
1: 아, 이영자 언니 아니에요? 아 성대현 형이야. 반에서 밤잠을 설쳤어요. 오른손잡인데도 오른손에 시계를 찬다는 오빠가 멋져서 저도 지금껏 오른손에 시계를 차는데요. 오빠는 이제 왼손에 차시더라고요. 불편하거든.
0: 불편하지. 네.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에 차면 불편해. 네.
1: 어릴 때는 그냥 멋으로 차는 거죠.
0: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우리는 행반행전으로 갑니다.
1: Let's go.
0: 행운을 드립니다. 아 쇼다는께 드립니다. 아 백화점 상품권이 아니고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아 29만 7천원짜리 쇠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겠죠. 1,2,3,4,5,6,7,8,9,10 랜덤으로 번호가 나오면 번호까지 전화해서 랜덤으로 전화 노래 이어버리기 미션까지 성공하면 또랑치고 가대잡고 뒤적고 배구적고 거북할보고 마당 쓰고 동전점도 행보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아 힘들어.
1: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0: 자 오늘 행보행전은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현대인의 오아시스 늦게까지 밤까지 외롭게 혼자 어깨 축 늘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밝은 빛을 탁 내면서 우리를 맞아주지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맞아주는 그곳 행복을 찾아보시라고 준비한 오늘의 스페셜 에디션 편의점을 털어라. 아우와. 오늘 편의점 선물을 누적해서 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 똑같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방송놈들 마음대로 한 분을 뽑아서 전화를 걸어버릴 거예요. 노래 이어 부르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정해하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 뒤를 이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멜로디와 가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단 방송놈들이 제가 빵빠리를 울릴 때까지 제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입니다. 선물 보장 빠밤 빠밤을 해주셔야 돼. 선물 보장. 오 잘하네. 누구지 묻지도 따지도 않을 거야. 익명 보장
2: 빠밤.
1: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편의점 선물이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 선물은 10개까지. 와.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선물 3개. 7명이 성공하게 되면 선물 7개. 10명이 성공하면 선물 10개 갑니다.
0: 와 나이스.
1: 예 오늘 많이 성공해야 돼요. 자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0: 어, 왜 선물이 없어. 실패했으니까.
1: 당연한 얘기. 자 최대
0: 이거 뭐지 오랜만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
1: 예.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제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연습하세요!
0: 지금 도전하세요!
1: 지금 연습하세요!
0: 김태균은!
1: 김태균은 빠밤.
0: 저는 빠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1: 연습 게임 한번 가요.
0: 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크게 해주세요.
1: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0: 오야
1: 이희라.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0: 자 이렇게 해서 번호판 돌려서 끝번호 일치하는 분을 랜덤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야죠. 신청도 안 해놓고 자기 끝번호가 나왔다고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미친 사람이에요. 신청을 해야죠. 신청.
1: 신청을 제발 하시고 기다려주세요.
0: 자 행번행전 특집. 예. 편의점을 털어라. 첫 번째 선물 편의점의 클래식 전주비빔 삼각김밥부터 갑니다.
1: 돌방. 삼각김밥.
0: 전주비빔 삼각김밥.
1: 삼각김밥
0: 빅사이즈 렛츠고! 삼각김밥. 몇 번?
1: 넘버.

0: 3, 3번입니다.
1: The first number is number 3. Number 3. Yeah. 누가 넘버 3를?
0: 전화 걸어주세요.
1: 3번입니다. 3번. 3. 전화 받아요.
2: 여보세요?
0: 다시 날 찾지 말고!
2: 떠나, I'm your mind.
1: I'm your mind?
0: I'm your mind? 어? 다시 날 찾지 말고 떠나!
1: 어, 어. I know, I,
2: I'm your,
1: I'm your 아니야.
0: 아니야.
1: 내 나는 뭘 알고 있는 거야 그 단어가. 나는 나, I know.
0: 한국말로도 돼요.
2: 나는 알아?
0: 어, 난 알아. 네 마음을 알아.
1: 그거야. 그 뜻이야. 그 뜻이야.
0: 어, 그 뜻이야.
1: 그걸 영어로 하면 돼. 나는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그렇지?
0: 그렇지.
1: 예, 그게요.
0: 다시 날 찾지 말고 떠나.
2: 어.
1: 여 영작을 해봐.
0: 난 네
1: 난 알아.
0: 난 네 마음을 알고 있어.
1: I know.
2: I know. 안 돼.
1: 그러니까 맞아.
0: 어, I know.
1: 이봐요.
2: 어, 네?
1: 저기요.
2: 아.
1: 저 영어 잘 못했어요?
0: 다시 날 찾지 말고 떠나.
2: I know, I know, man.
1: 네 마음을 알아.
2: 저도 알아요.
1: 그러니까 나 그냥 그걸 영어로
0: 나도
1: 하라고.
0: 알아, 나도 알아요. 나도 아니까.
1: 아니, 아유 정말 다 해줬는데.
0: 아유, 아유 아깝다.
1: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른 3번.
0: 아유
1: 시작이 좋지 못했네요. 다른 3번으로 가겠습니다.
0: 이게 그 한국말로도 돼요.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같은. 아.
1: 자 전화 받아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다시 날 찾지 말고 떠나.
2: I'm your mind.
1: I'm your mind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가 노래를 잘못했어.
0: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이건 내 죄입니다.
1: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문장이 I'm your mind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자, 나는 네 마음을 알아요. 난 네 마음을 알아. 자
0: 영어,
1: 할게요.
0: 영어 가사 정확하게 해야 돼요.
2: 정확하게 해야 돼.
3: 나 몰라.
1: 그러니까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그거를 영작하라고.
2: 영어학생 아이도 모른대요. 이거 어떡해.
1: 뭐라고요?
0: 뭐라고요?
1: 아, 네 마음을 알아.
2: 어차피 네 마음을 안다잖아.
1: 아따 사투리를 겁나 써버려. 어디에요 여기?
0: 어디에요 지금 어디요?
2: 어떡해.
0: 어디서 전화 받아요?
2: 아주 차 안에서 딸이랑 아들 기준도 받고 있어요.
1: 아니 가고 있는데 지금 딸이 몇 학년이에요?
2: 중2요.
1: 중2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0: 자 중2한테 물어봐요. 난 네 마음을 알아. 영어로 뭐여?
2: 자기 마음도 모르겠대요.
0: 자기 마음도 모르겠대요. 어메 어찌까? 어메
1: 어메 어째스카이?
0: 어메 어찌까?
1: 중학교 제가 영어 시간에 뭐랬나?
0: 자기 마음도 모르는 게.
1: 자 해보자. 나는 너의 마음을
2: 마음.
1: 알아. 자, 자 동사가 먼저 나오죠?
2: 아이.
1: 알아 뭐야 알아.
0: 김태균의 영어 교실 아이.
1: 어? 아이 뭐야 알아 뭐야.
2: 아이 알아가 뭐야. 아 버퍼링 왔네요.
1: 버퍼링이 왔대. 아이고야 큰일 났다.
0: 오메 찔스.
1: 아이고 어떡하냐. 아니 그 아이고 진짜. 그러면 여기 나는 알다 알아 이거는 노우잖아 노우.
0: I know.
2: 어.
1: 그치 그렇게 알아잖아. 근데 너의 마음은 뭐야. 너의 마음. 너의 마음.
2: I know your mind.
0: 어,
1: 오, 우리
0: 그래, 나 노래 한 노래로 하면 돼.
1: 노래로 해,
0: 다시
1: 노래.
0: 날 찾지 말고 떠나.
2: I know your, I know.
1: 아니 노래로 하라고.
0: 노래.
2: 예. 네.
0: 다시 날 찾지 말고 떠나.
2: I know your mind.
0: 오케이. 아, 어렵다 어려워.
1: 아니 근데
0: 아유.
1: 거기 동네가 어디예요?
2: 아, 전라도 목포예요.
1: 아따
0: 목포구나.
1: 아 목포구나.
0: 어쩐지
1: 중이 딸이랑 어디 가는 길이에요?
2: 아들이랑 수영장 가려고 대기.

0: 중이에요.
1: 수영장을
2: 중이에요.
1: 아까 평일날 수영장을 왜 가요?
0: 아들 놀고 싶다 해서.
1: 놀고 싶다 해갖고 학교 빼고?
0: 아니야, 아들은 정상 수업. 딸만 땡땡이.
1: 아, 딸만 땡땡이. 그래, 애들이 그 아들은 몇 살이에요?
0: 에?
1: 아들은 몇 살이야?
0: 11살이요.
2: 11살.
1: 아, 11살은 아직도 그 문장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2: 그러지요. 아, 네. 예, 예. 괜찮네.
1: 예, 수영장이나 열심히 다녀오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2: 고맙습니다. 예. 아,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예.
1: 우리나라의 그 영어 교육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2: 예, 예, 이런 노래를 발표한 제가 사죄를 드리도록
1: 그래,
2: 하겠습니다.
1: 한글로 내 답답하게 그런 걸 내냐.
2: 야이오노마라고 해도 정답으로 하려고 했어요.
1: 야이오노마.
2: 예, 그것까지도 정답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1: 아 김신혜 예. 씨가 답답했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우메 으짜까이. 자 편의점 선물 전주 비빔 삼각김밥이 누적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 더 얹습니다. 거기에 참깨 컵라면.
2: 참깨 컵라면 돌립니다. 몇 번? 3번? 4번? 4번. 4번이 걸렸습니다.
1: 구매 강요 번호 4번입니다. 4444 빨리. 4. 홈쇼핑에서 제일 좋아하는 번호죠.
2: 빨리 사. 넘버 4.
3: 여보세요?
2: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만을 기다려. 나야 나. 나야 나 네 마음을 훔칠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마지막 단 한 사람.
3: 나야 나. 나야 나.
1: 그렇지! 아 오늘 노래가 이랬나요?
2: 어 예.
1: 나야 나. 나야 나.
2: 어 제가 어떻게 했어요?
1: 어 나연아.
2: 어 저 노래가 이제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1: 아 전록담으로 돌아오셨군요.
2: 네. 예, 예.
1: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성공. 전주 비빔 삼각김밥에다가 참깨 컵라면까지 성공하면서 이번에는 오케이. 성공하면 음료수를 얹어드립니다. 라라라라라라라. 포카리 스웨트.
2: 오케이. 자 몇 번?
1: 2번
2: 정말 다양한 숫자가 나오죠.
1: 정말 중복 예. 방지 시스템이 도용되고 있습니다.
2: 야 중복된 숫자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1: 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전라도 충청도 넘버 이
4: 보세요.
1: 이 쳐라 베이비 쳐라 베이비 좀 더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그래야 네가 날 더
4: 좋아하게 될 걸.
1: 그렇지.
2: 그렇지. 그렇지. 아 시원하다.
1: 아 시원하게 그냥. 아 지금 이번 인터뷰입니다. 여보세요.
4: 네.
1: 시원하게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고 싶어요 하셨는데 지금 어디세요?
4: 어 저는 울산입니다.
2: 울산입니까?
1: 울산입니까? 네. 뭐 뭐하다 전화 받았어요?
4: 일하고 있습니다.
1: 일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4: 아 밖에서 뭐 네 운전하고 있습니다.
1: 밖에서 운전하죠. 안에서 운전은 못합니다.
2: 안에서 운전하면 짭니까?
1: 예. 뭐 운전하는 일을 하시나 봐요.
4: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운전할 때는 컬투쇼가 친구죠.
4: 네. 너무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1: 네. 예, 예, 예. 뭐 억지로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끊어볼게요.
2: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
1: 자 지금까지 전주비빔 삼각김밥, 참깨 컵라면, 포카리 스웨트까지 3개 성공했고요. 이번에 성공하면 요즘 핫하다는 디저트 우베 크림빵을 얹어드립니다. 예.
2: 저 보라색 그건가요?
1: 그렇지, 그렇지. 우베.
2: 아 우베. 자 과연 몇 번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1: 오.
2: 넘버 세븐.
1: 럭키 세븐.
2: 럭키 세븐.
1: 세븐. V 발음 중요하죠. 세븐. 다음 에 Listen and repeat. 세븐.
2: 세븐.
1: 세븐.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분.
2: 세븐.
1: 세븐.
2: 세븐.
1: 여러분 네븐. 네븐. 네븐. 지금 47분.
2: 자 우베 크림빵이야.
1: 우베 크림빵. 우베. 전화 받았어요.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0: カラジ。
1: じゃあ3号や500크림빵까지획득하셨습니다
0: 아이거달아요
1: 아이거안먹어봤는데달아요
0: 안먹어봤어요
1: 아안먹어봤어요경험이없어요여기있는사람 다없어
0: 한명도없네
1: 전주비빔삼각김밥참깨컵라면포카리스웨땡그리고500크림빵에이어서선물이다섯번째
0: 이야
1: 나는솔로의짜장정식
0: 에
1: 요즘핫한고독정식도시락
0: 이야도시락까지갑니까몇번입니까
1: 몇번이에요
0: 과연몇번과연오오오야정말겹치지않죠
1: 자8번입니다
0: Number 8
1: 자끓는번호백도시넘버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여러분들도다갖고있는그번호왼팔오른팔자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널 기다려.
1: 오! 그렇지, 그렇지. 어, 노래를 잘하네. 어.
0: 아이, 감사합니다.
1: 예, 아이, 지금은 본인 노래를 잘하는 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아닌데요?
1: 아, 그래요? 아, 잘하는 네. 노래 있으면 하나 더 하면 우리가 선물 또 줄게요, 따로.
2: 네.
1: 아무 노래를 불러봐요.
0: 아, 네. 아침 날 찾지 말고 떠나. 아, you're mine.
1: 왜, 왜 그. 그 본인이 여기 있는 노래를 불러요.
2: 아이 유어 마인드.
1: 그 부분 맞춰봐요. 다시 아까 했었는데 다시 해봐.
2: 자, 다시 날 찾지 말고 떠나.
0: I know you're mine.
1: 어, 맞네.
2: 뭐야?
1: 맞게 했네.
2: 왜 갑자기 맞춰요?
0: 아, 알고 있는데 장난친 거였어요. 아까
2: 아,
0: 들어서.
2: 아, 장난쳤어요. 네. 아,
1: 선물 하나 따로 드립니다.
2: 선물 드릴게요. 뽑았어요. 선물.
0: 네.
2: 운전면허 문제집.
0: 아,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1: 아, 운전하고 다른 거, 다른 거.
2: 아, 운전하고 있어요?
1: 다른 거. 그럼 면허 있으니까 다른 거.
2: 어? 아, 이런 것만 뽑히냐. 자, AA 건전지 두 개.
1: 야,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축하드립니다. 미안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끊어요. 네. 안전운전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해서 아, 전주 삼각김밥, 참깨 컵라면, 포카리 스웨땡, 500g빵, 고독정식 도시락에서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갑니다. 백수는 명절에는 한 번씩 사 먹는다는 그 아이스크림, 하겐땡즈 스트로베리 컵 아이스크림!
2: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몇 번이에요? 몇 번?
1: 와! 6번!
2: 정확하게
1: 넘버 6.
2: 넘버 6.
1: 고기 냄새가 물씬 나는 번호 6번입니다. 6회 6전.
2: 어, 오늘은 고기 먹어야겠어요.
1: 소고기 먹고 싶어요. 누가 사주면 먹을 거야?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어? 여보세요?

0: 그렇지!
1: 기가 막히네요.
2: 와, 운동 중이시라고요?
3: 네.
2: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저희 양궁 선수예요.
2: 어, 양궁
0: 선수예요?
2: 지금 선 그러면 뭐 지금 실업 선수예요? 무슨 선수예요?
3: 실업팀이.
0: 실업팀.
2: 어, 어떤 실업팀이에요? 이름 얘기해봐요.
3: 광주광역시청이요.
2: 광주광역시청. 와, 그럼 선수들 이름 저 알고 알 수 있을까요?
3: 다요? 저희 다?
2: 아니 몇명 많아요?
3: 지금 다섯 명 있는데
0: 본인 성함.
2: 아, 그 광주.
3: 아, 저는 김세연입니다.
2: 김재연 선수.
3: 세연이요, 김세연.
0: 세연.
2: 김세연 선수. 네.
0: 김세연 선수.
2: 네. 아. 또 옆에 누구 있어?
3: 옆에 그때 남인지 선수도 있어요.
2: 남인지 선수.
3: 통화했었던.
2: 아 그때 맞아 양궁 선수랑 한번 통화했었어. 맞아. 기억난다. 맨날 컬투쇼 듣나봐 훈련하라고.
0: 아 들으면서 훈련하는 거죠.
3: 네, 아,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2: 아, 전화 연결이 잘 되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3: 네, 감사합니다.
2: 텐텐텐 쏘세요.
3: 네.
0: 파이팅.
2: 네, 광고요.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서머네드피아.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제 1, 2부는 막을 내리고요. 3, 4부로 넘어갑니다. 오늘 특선 라이브가 있죠. 디지털 싱글, 디싱을 들고 돌아온 네. 범파라는 음원을 들고 돌아온 비비가 이야. 아, 그리고 비비 음악적 아버지 타이거 JK가 함께 오늘 방송을 와우. 나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이제 3, 4부로 넘어가 있을게요.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0: 친구들 사랑해 가드시오. 3부의 문을 엽니다.
1: Let's go 3부.
0: 자, 오프닝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요즘 박스오피스,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클이라는 영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고 재진입했죠. 그래서 컬처도 이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무작정 질러보는 특집. 컬처쇼 마이클 잭슨 노래 자랑.

0: beat it! Beat it! Beat it!
1: Beat it!
0: 생선이 왜 이렇게 beat it!
2: 마이클 잭슨 노래를 누구보다 잘 부른다. 마이클 잭슨의 딸꾹질 호흡을 누구보다 잘한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샵에 108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신청하시면 방송 놈들이 실력 검증을 위해서 일단 전화를 드립니다.
3: 그렇습니다. 일단 특집 날짜는 6월 2일 화요일로 잡아둔 상황이고요. 만약에 잘 안 모이면 그냥 쓱 접어버릴 겁니다.
2: 제발 두 분 이상.
3: 내일이 없다면 마음으로 질러보는. 자, 우리가 맨냥 맨입으로 노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따라하느라 삭신이 쑤시고 근육이 뭉칠까봐 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잘 마이클 잭슨을 따라하신 분께 180만 상당의 최고급 리클라이너 의자를 쏩니다. 이야. 리클라이너. 와, 저렇게 눕혀져. 와. 자동인가요? 아, 손으로 직접 해야 될.
2: 아, 그래, 수동이에요? 네.
3: 자, 방청 오니까 한번 즐거우시죠, 현장에. 그죠? 예, 한번 와봐야 돼. 쇼다는 일하면 신청해서 와야 돼.
2: 그럼요, 그럼요.
3: 신청 안 하면 올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예. 오고 싶은지 안 오고 싶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시죠.
2: 방청 신청 번호도 마찬가지로 샵의 1088번입니다 50원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헐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제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다음 주 5월 25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인데 저희가 특집을 마련했죠.
2: 네.
3: 추억의 쇼단원 모여라.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바로 20주년. 한 방송이 같은 DJ로 20년이 쫙

0: 정말 진득한 여러분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20주년 된 컬투쇼랑 추억이 있는 분들을 쇼다운으로 그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비비와 타이거 JK를 만납니다. 그 전에 전 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상품 소개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쳤다 뺐다 쳤다 뺐다.
1: 자, 어깨만 하는 사람들
0: 쳤다 뺐다 쳤다 뺐다
1: 안 됩니다.
0: 쳤다 뺐다 쳤다가 뺐다가 쳐줘 뺐다. 똥꼬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똥꼬 근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똥꼬가 나풀다풀 되면 안 돼요. 똥꼬에 힘이 있어야 에이, 됩니다.
2: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1: 자, 나풀나풀 되면
0: 큰일 나. 여러분이 급똥이 찾아왔을 때 걔네들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2: 맞아요.
0: 똥꼬의 힘.
1: 우리 줬다? 어릴수록 많이 해놔야 돼요.
0: 줬다? 뺐다. 네. 줬다 뺐다.
1: 저는
0: 줬다,
1: 뺐다. 이걸 하고 나서 뺐다, 수많은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0: 자, 갑니다. 줬다 뺐다. 자동 주문 태송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국민유산균 딱지와 청인에서 청인 멜라 바이오 틱스.
1: 언제나 세탁은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눈 건조 눈 건강에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네,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손풍기.
1: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0: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참숙다 데이백에서 올인원 영양제.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 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0: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줬다 뺐다
2: 줬다 뺐다
0: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다 뺐다.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8: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9: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8: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5: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텍사스
1: 라이브. 야. 오케이. 좀 오늘 특선 라이브
0: 알았어.
1: 오늘 특선 라이브는 원래 이렇게 모실 때는 각자 다른 음원을 내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0: 네.
1: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0: 이야.
1: 먼저 이번 고등학교 때 올린 음악이 윤미래 씨의 눈에 띄어서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하죠. 노래,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춘 뭐든 잘하는 R&B 힙합계의 도화지. 7년 만에 컬처를 다시 찾아왔는데 탑스타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비비!
2: 이런
1: 거를 두고 이제 금이 환영이라고 하는 거죠.
2: 아, 금이 그럼요. 환영.
1: 금이 환영이에요.
2: 아, 너무 좋아요.
1: 야, 정말.
0: 제가 다 뿌듯합니다.
1: 너무 뿌듯해. 예. 나 너무 뿌듯해.
0: 아,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이 계시죠. 자, 우리
1: 예.
0: 아, 예. 자, 잠깐 진정하시고.
1: 한 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0: 예, 예. 자, BBC를 대놓고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1: 오!
0: 한때 음악 활동을 반대했던 우리 BBC의 아버지가 타이거 제이키한테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3: 해봐라. 아, 타이거 제이키라면 한번 해봐라.
0: 그렇게 마음을 돌렸다고 하죠.
1: 우와.
0: 자, 전 국민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힙합계 대부 The Legendary 타이거 제이키.
3: 빰빠라밤밤 빨라버려 밤
0: 에이
3: 빰빠라밤밤
0: 헐투
1: 와, 오랜만에 목소리 들려주세요.
4: 감사합니다.
1: 어.
4: 너무 오랜만이에요.
1: 그러니까.
4: 그리고 여기 잘못된 팩트가 하나 있어요.
0: 뭐였죠?
4: 비비 아버님이 음악을 하시고,
1: 네.
4: 그래서 굉장히 좀 엄격하세요.
1: 아, 네, 본인이 타이거... 음악을 하셨으니까 더 네네네. 음악에 대한 엄격하시구나.
4: 타이거 제키가 아니라 윤미래.
1: 아.
4: 제가 연락했을 때는 약간 긴가민가 하셨다가
0: 아~
4: 미래 덕분에.
1: 아, 그래도 뭐. 부부인데 뭐.
4: 네. 감사합니다. 아,
1: 그랬구나. 네. 와. 오늘 뭐 비비는 혼자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타이거 제키랑 같이 있고 이렇게 나올 이유가 있어요?
2: 제키 사장님께서 그 어디 안 나온 지 좀 되셔가지고
1: 같이 나가자.
2: 네, 네, 같이 가자고. 네.
1: 잘하셨다. 네, 아, 윤미래 씨 좀 모시고 나오시지.
4: 같이 나오고 싶어 했었는데
1: 네,
4: 나와도 되나 안 초대를 안 해주셔가지고.
1: 아, 이거 니네들 뭐했니? 방송놈들이 그냥 눈치가 없어. 아유.
4: 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진짜
1: 비비를 위해서
4: 응원하기 위해서.
1: 와. 예.
0: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시기까지 좀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가
1: 아,
0: 좀 있답니다. 우리 그 방송놈 중에 그 윤 PD라고 있어요.
1: 윤희진 PD.
0: 예. 그 크랭넛 한경록 씨 아시죠? 거기 이제 한경록 씨 생일 파티가 커져서 생긴 홍대 앞 페스티벌이라고 경록절이라고 있어요. 경록절이라고 있는데 거기 뒤풀이 자리에서 우연히 BBC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 자리에서 냅다 컬투쇼에 모시고 싶다는
1: 아,
0: 얘기를.
1: 아, 진짜요?
2: 맞아요.
1: 현장, 아, 이런 일 있었어요?
2: 네, 술집에서
0: 현장 섭외를.
2: 네, 이만큼 취해가지고
0: 네.
2: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PD가?
2: 네, 오셔서 와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컬투쇼에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물론이죠 너무 좋죠 제가 좀 이따가 컴백하는데 그때 맞춰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든지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본인이 개인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그냥 즐기다가도 그냥 컬투쇼 섭외 그냥
2: 아이 그럼 컬투쇼인데
1: 우리 비비는 이제 아무 때나 나와도 됩니다. 본인이 원할 때 나오고 싶을 때 연락 주세요.
2: 감사합니다.
1: 같이, 우리 타이거 제키도 같이 함께.
4: 진짜요?
1: 네, 네, 그럼요. 와, 근데 윤미래 씨가 그걸 영상을 보고 픽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4: 영상이 아니었고요.
1: 그럼 뭐야? 그냥 음악을 듣고?
4: 그냥 음악.
0: 네.
4: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음악을 듣고 목소리만 들어서 그땐 비비가 어떻게 생긴지 누군지도 몰랐고요. 비비가 미래가 음악을 듣고 저한테 그냥 찾아와.
1: 나한테 찾아와.
2: 냅다 깔아 그냥.
1: 찾아와. DM으로? DM으로?
4: 네. 아니요. 저한테
1: 아 찾아오라고.
4: 지령을 내렸어요.
0: 잡아와.
1: 당신이 가서 잡아와.
0: 잡아와 네. 아니었어요?
4: 근데 온라인에만 떠돌아다니는 음악이니까 네. 비비를

0: 어떻게 제가 찾아야 될지 몰랐는데
1: 어떻게 찾았어요?
0: 진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1: 네. 와 진짜 무작정 찾았구나.
0: 무작정 찾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운명 같아요. 약간
2: 음악하는 사람을 통해서 네. 통해가지고
1: 와.
2: 처음에는 그냥 음악 그냥 같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래 누나가 너한테 연락하고 싶대. 그래서
1: 왜?
2: 무슨 미래?
3: 그래서 윤미래?
2: 윤미래 맞대요? 와. 그 윤미래? 이렇게 처음에 엄청 늘어물었어요.
0: 그때가 고등학생이었고 결국 찾았는데 서울에 있지도 않았고 저희는 무조건 이 친구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실력의 친구면은 나이도 좀 있고
1: 나이가 있을 것이다.
0: 그때 되게 성숙한 음악을 했어요. 되게 깊이 있고 네. 네.
2: 그래서 처음에 24살인 줄 알았대요.
0: 아니요 진짜 그냥 아니면은 아마 다른 기획사에서 이미 픽업이 돼 있을
1: 것이다.
0: 그렇지만 우리 음악 하는데 피처링이라도 받고 싶다.
1: 피처링이라도 받고 싶다.
0: 네, 그래서 만났는데 고등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1: 깜짝 놀랐겠다.
0: 깜짝 놀랐죠.
1: 와.
0: 그리고 의정부까지 왔어요.
3: 와.
0: 그리고 그때 몇몇 회사에서 컨택이 이미 가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내려놓고 이곳에서 좀 조심히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1: 와.
0: 다른 데 가더라도 변호사도 잘 선임해야 되고
1: 그러니까 진짜 네, 아끼는 네. 가족의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던 마음으로
0: 우리랑 같이 할 줄 몰랐는데 부모님이랑 다시 찾아왔어요.
1: 오.
2: 와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 대학 한 번만 가보고 싶어서 3개월만 기다려주면 대학 갔다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대학 생활 하다가 올라왔어요.
1: 이야. 네. 그래도 이쪽 윤미래 씨 타이거 쪽을 선택하게 된 딱 그 어떤 결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2: 근데 사실은 저는 힙합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고 힙합 음악에 R&B 노래 부르는 거가 뭔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 7년 그 데뷔했고 같이 이제 계약한 지 이제 9년인가? 8년? 8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진짜 가족 같은
1: 그러네요.
2: 느낌이라서
1: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네. 자 일단은 오늘 두 분이 나오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네, 내일 6시에 비비의 신곡이 바로 나옵니다. 정말 기다렸던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곡인지 한번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요 곡은요. 그냥 사실은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의미를 담고 이랬었는데 이 곡은 그냥 무조건 즐기자. 이거는 아무 생각 안 해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다라는
1: 그냥 즐기는 노래.
2: 네. 했고 그리고 여름 노래고요.
1: 여름 노래.
2: 그리고 이 범파라는 이 단어가 범파? 자메이카의 슬랭으로 엉덩이라는 뜻이래요.
1: 아 범파라는 게 네, 슬랭으로.
2: 네. 근데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너무나 건전한 노래고요.
1: 네.
2: 그리고
1: 아니, 엉덩이를 네. 신나면 흔드니까 우리가.
2: 네, 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아직 미발매 곡이잖아요.
1: 그렇죠.
2: 오늘 너무너무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1: 아니 근데 내일 6시인데 선공개 해주시는 거예요?
2: 네 물론이죠.
4: 선공개를 잘... 컬트쇼에서
1: 와 근데 이제 단어들이 이제 즐기자 그냥 즐기자 뭐 just play 뭐 enjoy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범파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2: 이게 처음에는 그 스페인어로 곡을 쓰고 있었어요. 발라바라미라고 발라바라미 이렇게 하면 이제 나를 위해 춤을 춰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도 나를 위해 춤 춰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었는데 곡은 스페인어인데도 뭔가 이 후렴이 탁 귀에 팍 박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 단어책을 막 찾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범파란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이 범파란 단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 운명처럼 왔구나. 걔가.
2: 네, 제목을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범파.
4: 근데 발매는 내일인데 그 전에 좀 이렇게 부르고 다니셨어요?
2: 네, 좀 네.
1: 이미 딴 데서 불렀어요? 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4: 오늘 처음은 아니네.
1: 그래요?
4: 예. 어쩐지
0: 비비는 근데 네. 항상 약 작가적인 그 감성이 많아서요.
4: 네.
0: 항상 만들어요. 처음 비비를 발견했을 때도 정교한 5장 정도의 앨범이 있었고
1: 이미 그 많은 곡들이 네. 갖고 와. 있었던 거야.
0: 이렇게 바쁜데도 하루도 안 쉬어요.
1: 계속 음악을 만들어.
0: 계속 창조하고. 네. 와, 그리고 밤밤은 보통 스튜디오에서 작업이 되고 이제 무대

0: 에서 저희들은 이제 곡이 죽잖아요. 인생이.
1: 그죠.
0: 근데 무대에서 태어났어요.
1: 아.
0: 예. 보통 너무 기발한 아이들과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요.
1: 비비가 무대에서 태어났다고요?
0: 범빠요.
1: 아, 범빠가.
0: 이거 범빠가. 예.
2: 사장님이랑 미련이가 항상 하시는 말이 이 나중에 이 오아시스가 마른다. 창작의 오아시스가 지금 많이 만들어놔라. 해서 이미 이제 컴퓨터에는 10년 정도를 그냥 할 곡이 있습니다.
1: 어머머머머. 이야. 아니 이게 창작의 오아시스가 계속 샘솟아요?
2: 아직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3: 네, 아직. 진짜
1: 대박이다.
3: 맞아요. 사장님
1: 부자다,
3: 말씀이
1: 부자.
3: 맞거든요.
2: 네.
3: 점점 마릅니다.
2: 네.
3: 빨리 빨리 만들어놔야 돼.
1: 그러니까.
0: 다빈치 네. 같은 친구예요.
1: 이야.
3: 와우.
1: 우리 사장님이
2: 말씀이세요, 자꾸.
1: 사장님이 같이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좀 계속 떠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노래 내겠다고 처음 들어보셨을 때 어땠어요?
0: 이게 그 약간 라틴풍의 요, 혹은 또 아프로비트라고 그런 즐거운 경쾌한 리듬의 비트인데 그걸 밴드 음악으로 무대에서 그 팬분들과 같이 만들기 시작한 거라서 이게 탄생하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고 그냥 겸손하려고 그냥 가볍게 즐기자라는 노래라고 하지만은 이 깊이가 굉장히 있는 노래.
1: 아, 깊이가.
0: 그거를 밴드 음악으로 푼.
1: 그러니까 밴드 네. 공연식으로 하면서 팬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노래라는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1: 야, 그게 뜻깊은 노래네요, 진짜로.
2: 너무 너무 깊은 노래죠.
1: 와. 자, 그럼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1: 저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되겠습니까? 예.
3: 범파. 범파. 비비의
1: 비비의 신곡인데 내일 6시에 공개인데 네. 선공개를 우리한테 처음 라이브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했으면 딴 데서 이미 몇 번 부르셨다고
3: 딴 데서 많이 했대요.
1: 예, 연습이 돼 있죠.
3: 예, 그래서 예. 팬분들은 이미 떼창이 가능합니다.
1: 자, 우리 듣고 계신 쇼다란 분들은요 샵10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혹은 고릴라는 무료로 이 노래 어떤지 질문들 후기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비비의 범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합니다.
1: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이거.
0: 부딪혀나의 범파. 부딪혀나의 범파.
1: 아 좋아. 아유 바로 그냥 확 와닿네 노래가. 아, 신난다 신나. 악하게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막 페스티벌 같은 데 하시면 막 이 노래를 그냥 장난 아니게 노실 것 같은데.
2: 펌파!
1: 와 좋다 와, 좋다.
3: 너무 좋다.
1: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까요? 자 이시경 씨. 저는 전에 페스티벌 가서 들어봤어요. 비비 댄스랑 함께 들으면 극락이에요. 이미 페스티벌에서 하셨구나.
3: 발매만 아, 내일인 거예요.
0: 진짜 다음에는 진짜 쌩으로 들고 올게요.
1: 어, 진짜 쌩으로?
0: 완전 완전 아무도 안 들어본 거.
1: 어, 진짜 알았어요. 기다릴 거예요.
0: 네.
3: 아, 우리 박진경 씨도 이야 범파 드디어 방송에서도 듣다니.
1: 다들 다 들어보신 거야 이미.
3: 방송에서는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인 겁니다. 네.
1: 어, 팬들은 너무 익숙한데 이걸 방송으로 들으니까 컬투쇼에서 나오니까 신기한 거지 지금. 네. 그 와중에 김영설 씨께서 이 목소리로 욕을 해도 감미로울 듯합니다. 예. 그럼 뭐 개인적으로 어디서 부탁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김영설 씨께서는요. 네. 와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니 실제로 그 저는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 우리 비비 스타일의 노래가 아닌데 너무 감미롭고 속삭이는 듯해갖고 되게 달콤한 그런 목소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 노래 본인이 달라 그런 거죠.
0: 네.
1: 그죠.
0: 제가 그 카더 가든 오빠랑 어. 그 장기야 오빠랑 저랑 세 명에서 기아 오빠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어. 그때 술이 이렇게 좀 돼가지고 어. 그.
1: 뭐 아, 그럴 수 있죠 뭐.
0: 그러니까 갑자기 카더가든 오빠가 갑자기
1: 차정원 씨가.
0: 아, 네, 차정원 씨가 그거 한번 양갱 그거 한번 틀어줘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
1: 아 그러니까 우리 장기자 씨한테.
0: 네, 네 어. 그래서 그러면 틀어줄까? 비비한테 오늘 한번 들려줄까? 그래가지고 딱 들려주시는데 오빠 이거 낼 거예요?
1: 오 듣자마자.
0: 예,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안 한다네 이런 거,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해도 돼요?
1: 그럼 제 거네요?
0: 바로 그럼 제 거 해도 돼요? 이렇게 가지고 바로 가지고
3: 간 적이 있군요. 네. 다른데
1: 주려고 했는데 이제 네. 안 한다고 했다.
0: 아, 맞아요. 한다고 그분이 했구나. 안 한다고 했었어.
1: 야
3: 운명이네.
1: 운명이네 진짜. 네. 자 4부에는요. 오늘 그냥 이렇게 옆에서 네. 예, 그 지원을 해주려고 와주신 저분께서 타이거 제이께서 라이브를 해주신다는 게
4: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5: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6: 여기 모여라
5: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 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백마탄 왕자처럼 등장한다면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을까요? 인도에서는 이 모습이 실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라트라고 불리는 결혼 행렬인데요. 과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동하며 가족과 친지를 이끌고 신부집으로 향했던 것에서 생겨난 문화라고 합니다.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한 가정을 이끌어갈 용기와 책임, 가장의 상징으로 지금은 말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장식된 자동차를 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또 이 행렬에서는 음악과 춤을 추면서 축제 같은 분위기가 더해지는데요. 말을 타며 결혼이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인도만의 상징적인 순간인 겁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드쇼 타이거 JK 비비와 함께 특선 라이브 4부에 불리합니다.
1: 4부가 시작됐습니다.
2: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비비와 타이거 JK의 공통점은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라는 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너희가 필굿 뮤직을 아느냐? 타이거 JK가 드렁크 타이거 시절 활동했을 시절에 1999년에 나왔던 노래 제목이 바로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그래서 여기 방송놈들이 패러디를 살짝 해봤습니다. 필굿 뮤직. 왜 필굿 뮤직? 많은 이름이 있었을 텐데 회사 이름 질 때.
3: 네.
2: 이렇게 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3: 솔직히 처음에는 회사를 차릴 목
2: 적은 아니었어.
3: 네네. 필굿 뮤직이 제 그 몬스터라는 곡이 담아 있는 8집인데요.
2: 네.
3: 양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어요.
2: 오.
3: Feel good.
2: Feel good.
3: Good side와 hood side. 예.
2: 예, 뭐예요?
3: Feel good을 보면 G-H-O-O-D거든요.
2: 아.
3: 그래서 예. 보통 힙합에서는 hood side 하면은 약간 더 진정성이 있고 약간 어두운 색깔을 추구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good side.
2: Good side.
3: 예. 그래서 나쁜 X라는 곡도 만드는 비비처럼 그렇지만 또 반면갱을 감미롭게 부를 수 있는 비비처럼
2: 양면을 갖고 있는
3: 네네 거. 그런 게 우리 문화에서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아지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철학이 됐고
2: 그래서 필굿 뮤직이 됐구나.
3: 네네네.
2: 와, 2013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두 분이 같이 부부가
3: 네.
2: 회사 지분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요?
3: 솔직히 저는 보스가 둘이에요.
2: 네. 아 보스가 둘이세요?
3: 네, 윤미래 비비.
1: 아, 네, 저는 그냥 비비까지.
3: 네.
4: 최근에 조금 그 입지가
1: 많이 올라가.
4: 처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1: 아 그렇죠. 처음 계약할 때와는 지금
4: 사뭇 다른.
2: 사뭇 다른. 오.
4: 근데 그때도 엄청 잘해주셨는데 지금 그냥 친해지니까.

0: 그냥 엄청 더 약간 이제 갈구는 거 말해도 돼요?
1: 예. 갈고요? 갈고?
2: 아니, 갈구는 게 없어졌어요.
0: 서로 그 타션이랑 저랑 합심해서 타선님이 갈고요. 같이 이제 벽에다가 몰아놓고.
3: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빠져나오신 거구나.
3: 아니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냥 팬으로서 저는 윤미래랑 비비의 찐팬이에요.
1: 항상 마인드가 좋네요.
3: 이분들이 창작하는 거를 목격할 때 진짜 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나 할 정도로
1: 행복하시겠다.
3: 지금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시지만은 진짜 천재들이고 너무 고뇌하고 저는 그런 걸 다 보거든요.
4: 저 또한 이 형님의 빅팬이고 그때 당시에 또 13년에 회사 만드셨을 때 그 또 타이거 JK, 윤미래 이렇게 두 분이 주축이 된 또 우리 비지 형님까지 해서 MFBTY라는 팀을 결성을 하셨습니다.
1: 그래 한참 그렇게 활동을 했죠. 네네네. 예.
4: 이게 뭐의 약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1: MFBTY.
4: 네.
3: 이게 이제 어두운 얘기는 이제 과거니까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네.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뭐 그런 되게 혼란기였어요. 그럴 때 모두 다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그냥 우연히 그 SNS에서 팬들과 이렇게 소통하다가 그때 이제 보통 팬덤 워라고 해서 팬들끼리는 이제 자기 아티스트들이 최고라고 하면 싸우잖아요.
4: 맞아요.
3: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My fans better than yours에서 농담으로 나왔던 네, 그 약간 프로젝트 앨범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
1: 왜 비비 할 얘기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냥 너무 좋아서요. 그냥 My fan is better than yours라는 그 문장이 너무 좋아요. 내팬 최고.
1: 내팬 최고지. 내팬 최고.
4: 내팬 최고의 약자입니다.
3: 근데 기자님들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4: 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가 Sweet Dream이라는 노래인데 당시 미국 빌보드에서도 우리 MFBTY를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1: 와, 그러네.
4: 알아들으시겠죠?
1: 타이거 JK, 윤미래 and BZ spread Korean hip hop in France.
3: 이 곡을 만들고 이 비디오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이 룸벤스 감독님인데요. 네. 여기서 MFBTY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기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얻고 많이 혼나고 브랜드 마케팅에서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비평을 받고 나서 룸벤스 감독님은 BTS 뮤직비디오 감독님으로 영입돼서 굉장히 대박이 나셨습니다.
1: 네. 진짜
3: 눈뺀스 감독님만 좋은 일을 했던 프로젝트예요.
4: 와. 그 시작을 하신 거죠.
1: 그러니까 네. 자 특선 라이브 이제부터 지금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길 텐데요. 자 필굿 뮤직 히트곡 라이브 쇼. 예!
4: 진짜 듣는 거예요?
1: 아 이제 오늘 여러분이 힙합에 한번 또 이 필군 뮤직의 음악에 한번 쭉 빠져서 여러분 행복의 동안이탕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자 먼저 드렁큰 타이거의 몬스터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미쳤다 여러분 다 같이 발라버려야 돼요 오늘.
4: 몬스터!
1: 몬스터! 예! 자 근데 갖고 놓으시죠.
4: 네!
1: 예예 예, 시작하시죠. 예.
3: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1: 네, 마음대로 하세요.
4: 마음대로 하세요.
1: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자 음악 갈까요?
5: 네, let's go!
1: Let's go!
5: Yeah, 반갑습니다. Happy 20 Culture Show 축하드리고요. 범퍼! BB 범퍼! 로 발라버!

안 들려요. 뭐라고? 바깥쪽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1: 사장님이 사장님이 맞아, 사장님이야.
2: 네, 이 노래 제목이 범파죠?
1: 범파였어. 네. 범파. 계속 범파 나와. 범파라 범범. 범파 범 범파.
3: 리믹스.
1: 여기 좀 비비가 살짝 민망했어요. 범파. 제 범파 할 때.
2: 너무 귀엽게
0: 그래서 원래 같이 잘 안 다니는데. 네, 죄송합니다.
1: 아, 정말 아끼시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 아, 레전드 노래 오랜만에 라이브로 듣네요. 303 하나님 헐 진짜 미쳤다. 이걸 지금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유유유 진짜 가슴 쿵쾅쿵쾅 웅장웅장해요. 우 발라버려. 와.
2: 4811 님은 아, 나 애기 하원하고 뒤에 타고 있는 거 까먹고 큰 소리로
1: 애기가 뒤에
2: 애기가 있는데. 아, 묵은 일주일 스트레스 발라버림요. 너무 좋다.
1: 너무 좋다.
0: 감사합니다. 아, 너무 행복해요.
2: 진짜 너무 야, 행복합니다.
1: 그러니까 아, 이 발라버려라는 생각을 어떻게 그 가사를 생각했을까? 발라버려 그거를.
2: 맞아요.
0: 한때 이제 게임을 하면서
1: 네. 상대편 발라버리려고 그러다가
0: 아니, 아니요. 어, 그냥 바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추장 뭐, 예,
1: 뭐 고추장, 뭘 발라버려 잼을 예, 발라버려
2: 상과잼
0: 그래서 예. 그
2: 선크림.
0: 소리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1: 아, 예. 그 발라버린다
0: 약간 스페니쉬어 같기도 하고
1: 발라버리 예. 발라발라발리 달러 발라버리
4: 발라버리요
0: 예.
4: 발라버리요
2: 어? 저 예 저 어, 어느 그룹의 노래였죠?
1: 저기죠. 아니 저긴데 베이비복스.
2: 베이비복스.
1: 베이비복스.
2: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0: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 네. 이제 좀 솔직히 네. 얘기하세요. 네,
2: 이제는 좀
0: 어, 저희들은 이제 뭔가 인생과 경험과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고 이제 가사를 쓰는데 진짜 밤마다 밤새서 마감일에 압박 구견지정이 쪼가리에 더럽혀진 방바닥에 엎드러진 커피를 대충 닦아 이러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쓰면은 많이 금지가 됐었어요. 단어 오. 하나 때문에. 아. 근데 밖에 나가면은 물론 표준어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그런 단어들을 안 쓰고도 소통을 하는데
1: 평소에 잘 안 쓰고 소통을 하죠.
0: 방송국만 오면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고 어. 의도도 좋은 곡들인데 금지가 될까 어. 해서 어 은어를 쓰는데 금지가 안 되는 곡을 만들고 싶다. 어. 그래서 창작인들의 고뇌에 대해서 쓴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혹시 금지가 될까 2절은 계속 고추장에 쌈장을 발라봐
1: 고추장에 쌈장을 발라봐
2: 시민을 위해서
0: 예, 예, 예.
1: 아, 시민을 위해서
0: 그래서 그 앨범이 나왔을 때 힙합계에서 많이 또 질타를 받았습니다. JK가 힙합 음악을 포기하고 운율도 포기했다 이해를 못하고
1: 야, 자, 아, 이거 JK가 이제 힙합을 포기하고 한식으로 가는구나
0: 네네. 예. 그래서 처음으로 그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예. 발라버리를 개사하셔서 많이들 불러주셨습니다.
1: 오~ 오~ 대중화를 시켰네요.
0: 네네.
2: 와, 진짜. 야.
0: 그래서 그건 중요치 않고요.
1: 그렇죠.
0: 어 비비에 대해서 자랑을 하나 해도 될까요?
1: 아 예. 아, 예. 갑자기요?
0: 네네. 네, 네,
1: 방어가 꼭 나. 방어 하세요 사장님.
2: 예, 예, 빨리
0: 방어
2: 예.
0: 나오고요.
2: 너무
0: 2022년도에 코첼라를 메인 스테이지에서 초대받아서 가서 멋지게.
1: 예. 그 어마어마한 무대. 네.
0: 그래서 유명해졌었고 그때 폴이라고

0: 그 코첼라의 대표님이 직접 연락이 와서 와. 식당에서 대화도 나누고 와. 특히 윤미래와 비비의 그 이 천재성과 아티스트의 가치는 이거는 많은 이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라디오계 선배님 같은 또 키스 FM이라고 미국에서 아이콘이 있거든요. 아르데오 조조 라이트라고 예. 그거에 감명받고 와서 직접 떡볶이도 같이 먹고 하면서 소개가 되면서 yeah. 비비가 이제 해외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1: 해외에서 유명 아티스트가 됐구나. 네. 영광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벌트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2: 어렸을 때부터 전 아직도 잠 안 올 때 그 얘기 그거
1: 재미난 사연들
2: 뭐, 재미난 사연들 모아놓고 어어. 틀어놓고 자거든요. 야.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잠 들려고 하면
1: 웃으면서 자.
2: 네, 잠 들려고 하면 이렇게.
1: 그럼 비비가 이렇게까지 잘 된 거에 저도 좀 영향이 있네요.
0: 어, 그렇죠.
2: 그럼요, 그럼요.
0: 어, 나이스. 항상 좋은 에너지.
2: 큰 영감을.
3: 야. 아, 큰일 하셨습니다.
1: 자, 필굿 뮤직 히트곡 라이브 쇼. 네. 다음은 비비 최고의 히트곡 밤양계. 아. 이거 뭐 전 국민이 뭐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다녔고 네. 참고로 저희 어머니도 참 밤양갱을 진짜 좋아하셨어요. 살아생전에 저희 네. 참 좋아했는데 이런 노래가 히트 친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야 아마.
3: 맞아요. 그죠? 이 곡은 진짜 발매 13일 만에 매일 땡 지땡 너트브 뮤직 풀땡 바이
1: 뭐 땡땡땡
3: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와.
3: 아, 또 2024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곡으로 뽑힌 게 바로 이 곡 밤양갱입니다.
1: 와. 이게 양갱 시장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3: 난리가 났죠.
1: 안 먹던 사람들도 네. 그 밤양갱을 사 먹으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3: 메뉴도 많이 생기고.
1: 실제로 제가 어디 광주광역시 어디 네. 방송을 갔다가 뭐 좀 식사로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그쪽 그 회사 제과 회사 사람들이 단체 회식을 하고 있는 거야.
3: 어.
1: 예, 네, 그러더니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하러 팬이라고 온 거야. 어. 그러더니 양갱을 엄청 보내주는 거야. 아, 진짜로 매출이 장난 아니고 뛰었다면서.
3: 맞아.
0: 기업이 네. 30% 이상의 매출을 나왔고, 예, 네, 해외에서 이게 한국 음식이라고 과자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때 밤양갱의 비비 문구가 있었지만은, 네. 이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게 대박이 나면 우리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광고비를 받고 한 게 아니에요.
1: 아 진짜? 네, 네.
3: 에?
0: 서로 상부상조. 어? 저희 이름을 써주실 건가요?
2: 아.
0: 네.
2: 저 사실 잘 몰라요.
3: 몰랐어요? 오! 네. 몰랐어요?
2: 네. 왜 안 받으셨어요?
0: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돈을 버시지만 이 밤양갱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네. 또 돈들이 예. 네.
1: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0: 아니요.
3: 광고는 찍으셨죠? 그때 당시에.
0: 아니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찍고 아, 그냥 순수하게 가자.
3: 사진만 네. 쓰신 거구나. 이름이랑.
0: 아. 하나하나 만드시고 포장하시고 하면서 아, 많은 돈을 벌 만큼 그 매출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우리 그냥 되게 좋게
1: 그냥 가자.
0: 좋은 에너지로
1: 아, 저는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난리인데 밤양갱 CF를 왜 한 번도 안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순수한 마음으로.
1: 예. 어.
3: 진짜 잘했네.
1: 뒤에서 좀 뭐 챙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 절대 없어요.
3: 아 진짜 멋진
0: 사장님입니다.
1: 예. 사장님. 자 이제 비비는 그 엄청난 노래 밤양갱을 라이브로 불러주기 위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3: 밤양갱입니다.
1: 야 이걸 걸쳐서 라이브로 듣게 되다니. 이야.
3: 아, 밤양갱도 컬투쇼에서 라이브는 처음이죠.
1: 처음이죠. 예. 자, 그때는 모시기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셔갖고 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비비 밤양갱.

0: 상큼해.
1: 딸기단 밤양개 밤양개냐.
0: 와, 이걸 컬투셋 라이브로 듣네. 아, 아, 정말 좋다.
2: 감사합니다.
0: 처음에 이 노래를 한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3: 너무 좋았죠.
0: 그냥 뭐 반대를 안 하시나 봐요.
3: 아니요.
4: 아니 그 전에 제가 속을 엄청 많이 썩였었어요. 나쁜 사장님 도박은 재미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방송금 정지 방송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엄청 오랜만에 화색을 띄우시면서 그래. 그래. 예전엔 그냥 그래. 그런데 이제 그 밤양기도는 그래.
0: 그래. 좋았어.
3: 비비의 곡은요.
0: 광고를 좀 듣고 올게요. 나 광고요. Here we go. 죄송해요. 아니. 쇼리 실라!

0: 양념치킨 맛있는 달걀국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양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양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7: 레노
8: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7: 르노
9: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왕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0: 바보? 한번 보면 언제 바로 찢으시겨.
1: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2: 네.
1: 예. 무슨 진짜 얘기? 박명경이 나왔을 때 땅따봉을 딱 이렇게
2: 네. 리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미술, 음악,
1: 천재,
2: 해부학까지 다.
3: 그러니까 해부학까지.
1: 그럼 왜 천재 얘기를 네. 몇 번 하는 겁니까?
2: 저는 항상 듣잖아요. 여러 색깔이 많은 비비의 목소리인데 예. 모든 곡들이 재밌었지만은 이런 색깔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느끼고 이 곡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죠.
1: 아, 네. 그러니까. 네네. 지금 비비의 매력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2: 아, 지금 한 15% 정도.
1: 와, 아직 85%가 남았고요. 야, 대박이네. 자,
3: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순간 비비가 지금 컬트쇼에 나온 이 순간 지금 실시간 멜땡 차트 비비가 1위를 차지합니다.
1: 아, 저희가 한번 해드릴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4: 아, 너무 기뻐요. 예. 대박. 와,
1: 당당하게 1위에 올라섭니다. 와,
3: 예, 대단합니다.
2: 역시 최고예요.
1: 야, 언제든지 우리 여기 필군 뮤직 여기 패밀리들은 나오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 예, 윤미래 씨도 함께 이렇게
2: 약속하시죠.
1: 예예. 예.
2: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수거든요.
1: 아, 제가요?
2: 형님도 형님 자 그래서 다음 앨범을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1: 아, 오, 예. 야 좋다.
2: 제가
1: 야, 진짜 좋다.
2: 수줍음이 많아서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3: 근데 제가 저도 수줍음이 많아.
2: 둘 다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1: 그럼 어떻게 내가 다리를 놔줘야지.
3: 아, 뭐. 감사합니다. 아니.
1: 좋다. 어. 같이 하면 좋겠다. 자, 오늘 특선 라이브 비비 그리고 비비 음악 아버지 타이거 JK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더 나와주세요.
2: 아,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1: 범퍼 대박 나시.
4: 재밌었습니다.
1: 아, 자주 나와.
4: 네.
3: 범퍼 대박.
1: 범퍼. 자, 이정 씨였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Thank you.
5: Happy 20.
6: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0: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놀이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Up!
1: 황재성의 황제!

내 친구 구교환 배우 이번에 칸 영화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전지현 배우랑 나란히 해외 외신들의 주목을 받는 모습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내 친구 자랑스럽구만. 방송을 통해 누구랑 친구가 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구교환 배우 황제판으로 출연했다가 저랑 번호 교환을 하고 커플 바지까지 맞추게 되는 그런 프렌드십이 생겨버렸어요.

다음에 한 번 또 황제팡어에 출연을 하게 되면 칸 영화제는 어떤 곳인지, 전지현 씨는 대체 왜 구경환 씨가 뭔 얘기만 하면 그렇게 빵빵 터지고 웃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교환스 영화 곧 개봉이라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가구교환 씨 한국 오면 연락하세요.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주얼리 슈퍼스타 듣고 오셨고요. 칸 영화제에서 구경환 씨가 출연한 영화죠. 군체가 공개가 됐는데 현지에서 구경환 씨한테 코리안 조커라고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모자싸 맞죠? 우모자싸? 아, 참 이 줄임말이 어려워. 모자무싸. 아, 어렵네요. 어려워. 네, 모자무사부터 시작해서 군체. 이 뭐 구경환 씨 이번에 군체 빌런 연기가 아주 압권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가구 교환권 씨. 가구 교환권 씨. 이 월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벌써 된 건가? 이러면 맛집 가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구경환 씨. 안 그래도 참 이게 어쩌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동갑내기들이 참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약간 괜히 그냥 반갑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잘 맞아가지고 친분이 좀 생기고 친해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매일매일 조깅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제 속도에 맞춰서 뛰어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뛰어준다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로 같이 라이딩을 가자고 우리가 맞춰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를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앞서가는 거를 보고 만남이 쉽사리 한강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유리님, 아 맞다, 그 영화 예매권 저 왔더라고요. 재밌게 잘 볼게요. 목요일에 저도 너무나 보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연희찬님, 구경환님이 친구였어요. 왜죠? 같은 연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이찬님. 우리는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 재능들이 어딘가를 뚫고 막 올라가고 대단한 이게 그리고 저도 스스로 기분 좋은 게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와. 박수를 보낸다 진짜. 이런 축하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거에 제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고. 7199님, 빵디도 칸 진출해봅시다. 기차칸이라고 화물칸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0: 목욕한이라든지 기착한.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뭐 네. 우리 또 으쌰으쌰 하면은 우리도 월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영어부터 배워야 되나? 어쨌든 새로 개봉하는 영화 군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오늘 하루를 힘내셔서 고생 많았다 라는 의미의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거든요. 여러분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왕관 쓴 왕관 팡디 어떤 색 교복 자켓을 입었나요? 1번 파란색, 2번 노란색.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거리나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보내실 때 성함 꼭 같이 적어 보내주셔야지 출석 체크 때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0: 放鞭炮啊。
1: 오늘도 황제파워의 송숙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저녁에 누나의 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보경님, 김호정님, 문지영님 어서 오십시오. 문혜자님, 류혜연님, 이혜원님까지 출첵. 또 시작이네요. 이게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칸으로 가자는 스위치를 눌렀죠. 2807님, 황디는 식자재 칸. 너무 좋죠. 이하림님, 우리는 식당 칸으로 가야지. 정하림님, 나는 징기스칸. 네, 아 드립 좋네요. 오늘 여러분들 컨디션 좋은데요. 오케이, 덤벼. 8967님 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화요일 출첵합니다. 어제 강릉 여행 다녀왔어요. 출근 안 하고 여행 가니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또 오겠어? 당연하죠 누나. 누나가 마음 먹으면 바람과 흰 천만 있다면 누나는 아무데도 갈 수 아무데도 못 가라졌죠. 방금 현영 누나가 아무데 곳이나 갈

0: 0922님. 야, 제대로 즐기고 계시네. 빵디 글램핑 와서 낮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날도 선선하니 너무 좋네요.
1: 좋았어.
0: 암요 암요. 오늘 햇빛도 살짝쿵 들어가가지고 네, 날씨랑 감성 터져버리죠. 봉구들들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오세요. 윤만영님, 고급지게 바티칸 갑시다. 이거 천주교 아십니까? 저는 기독교 천주교. 네, 바티칸은 근데 그냥 관광으로 가보고 싶긴 하네요.

이채연, 조수미 누나, 노효정, 변혜정 누님까지 어서 와버렸. 다음 곡입니다. 이지혜 누나가 부릅니다. 아, 지혜 누나도 누나죠. 이지혜 누나가 부릅니다. Love me, love me. 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왕관 쓴 왕관 방귀. 어떤 색 교복 자켓을 입었나요? 1번 파란색, 2번 노란색. 5분을 추첨해서 선물

그 황제팡화의 최고의 선물 김치전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 누나가, 세영이 누나가 오늘 김치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출첵 끝까지 입장하세요. 최홍선님, 최씨 누나 입장해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쑤시네요. 그러면 저기 뭐야, 관절염에 좋은 거 뭐 음식 뭐 없습니까? 네, 관절염 사라져라 빔 쏴드릴게요. 관절염 사라져라 빔. 그리고 세영이 누나 꼭 김치전 당첨되라 빔.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다비치 마이 맨.

박명수님, 김재현님, 박현주님 어서 오십시오. 김혜진님, 소연님, 김슬기님도 어서 와버려. 이혜경님, 그 김치전 먹기 딱 좋은 날이네. 자, 오늘 날씨 때문인지 김치전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오늘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자, 누구든 아무나 당첨되라. 빔!

자, 이렇게 송원신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려버렸기 때문에 송원신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여기까지.
1: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왕관 방디 어떤 색 교복자 켓 입었냐? 1번 파란색, 2번 노란색. 정답은 1번 파란색. 네, 실제 제 중학교 때 옷이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색에

선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7370님, 4709님, 5279님, 조경희님, 장철미님 축하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즈나의 빕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0: 레노.
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3: 차례
2: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0729님, 어제 배텐에서 다음 중 따뜻한 비빔면 먹방을 한 DJ는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로 빵디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비빔면은 차갑게 먹는 거 아닌가요? 빵디의 의외의 취향에 놀랐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령 없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비빔면

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녕 없다고요?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좋아할 텐데 맞죠? 그 뽀글이 해먹을 때 비빔면도 해먹잖아요. 그러면 그걸 얼음에 헹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그냥 따뜻한 채로 먹는 거 거기 이제 맛이 들려버리면은 그 따뜻한 비빔면 그 후임이 물 조절 잘못해가지고 갖다주면 그 국물까지 다 마셔야 되는데 또 거기에 맛이 들리게 되면은 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추천은 한다. 이 따뜻한 비빔면 여러분 드셔보시면은 꼭 얼음을 넣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660님 빵디 저희 대표님이 피자를 싸주셨는데 직원이 12명인데 피자 한 판 싸주셔서 한 입씩 먹었어요. 긍정적이어버리죠. 이거는 화낼 일인데 웃어버리셨죠 지금. 4660님이 대인배. 4660님은 이치 대인배. 대단합니다. 피자를 한 조각만 준다? 이거는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한 더 배가 화가 나가지고 대표님 직원이 12명이면 최소 진짜 최소로 3으로 나눠야죠. 3 그럼 4판이어야 하는데 하하 정말 이거 서운합니다 대표님. 자 그리고 오늘 김치전에 당첨이 되신 송원씨님 오늘 유독 치열했던 김치전 쟁탈전이었는데 예, 당첨돼서 소감이라도 발표해야 할 것 같네요. 사랑합니다 팡디. 받으면 별스타에 태그해서 올리겠다 유. 좋습니다 원신님. 이런 자세 아주 좋아요. 이런 후기들이 널리 널리 퍼져야 합니다. 양해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 물량 공세에 놀라지 마십시오. 송하우님. 아니 뜨아도 안 먹는 팡디가 따빔이라뇨. 실망입니다 팡디. 고래? 아닙니다. 아 여러분 따뜻한 비빔면을 드셔보시고 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안 드시고 미리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드셔보시고 후기를 아 먹었는데 저는 별로던데요 하면은 제가 아 그러셨겠군요 하겠는데 안 드셔보시고 지금 저한테 항의를 하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오기환님 그냥 생면 씻고 말지 뜨빔은 진짜 좀 아닌 듯 합니다. 1485님 팡디 혓바닥이 군대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듯 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문자 보내세요. 아 나 사실 따뜻한 비빔면 좋아하는데 지금 문자창과 게시판이 거세서 제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손 드시고 나오세요. 저 혼자 외롭게 싸우게 두지 마시고 따뜻한 비빔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저분 이거 혼자 방송을 하면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거 뭐 그냥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음악으로 한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따뜻한 비빔면은 사랑이다 라는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 들려드릴게요.

0: 자, 김연정님 드디어 여러분 등장했습니다.
1: 빵디 말 듣고 먹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0: 전
1: 또 먹을래요.
2: 좋았어.
0: 8199님 해본 바로는 이 팔땡 비빔면보다 진 비빔땡이 따뜻하게 먹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 좋았어.
0: 자, 지금 따비 전사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왜 숨어 계셨습니까? 따뜻한 비빔면 맛있다고 왜 말을 못해? 우리가 팥빙수를 따뜻하게 먹었어. 꽈배기를 쫙 풀어 먹었어. 이것이야말로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비빔면 따뜻하게 먹는 것은 죄가 아니야.

자, 숨어있는 세 곡의 노래를 찾아보는 코너 숨바꼭질 2부에 하겠습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섞여 있어요. 네, 앞치락 뒤치락 숨바꼭질 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 세 곡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세 곡의 노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다른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해서 기본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해 주십시오. 아주 잘 들으면 최초 정답자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믹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스 주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으면 지금 한국이 지금 너무 이 리듬이 너무 센데. 이거 저희 어제 들었던 노래 아닙니까? 그죠? 아. 한국이 지금 너무 세. 저 한국밖에 못 맞췄네요. 아하. 빨리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두 번째 믹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앞으로 전진을 할 텐데 제발 아는 노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두 번째 믹스 들려주세요.

일단 공교롭게도 제가 찾은 이 두 가수가 하나는 팀이고 하나는 솔로입니다. 모두 여성이었어요. 요즘에 그 장안의 화제, 챌린지로 화제가 된 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래가 그냥 난리가 난 노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작진의 공지가 나왔는데요. 오답이 하나로 지금 몰렸다고 합니다. 얼핏 이 노래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정현의 와가 오는데 이게 아닙니다. 아주 최신 노래인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비슷해요. 근데 아주 최신 노래다. 아주. 그리고 세 곡 다 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최 곱하기 100 최신 곡입니다. 네. 지금 제가 찾은 건 두 곡인데 한 분은 솔로, 하나는 팀. 네. 자, 마지막 믹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믹스 들려 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전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 저는 정답을 네 지금 확인을 눈으로 했고요. 두 곡은 맞았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어려웠네요. 이번에는 제작진이 역대급으로 최신곡, 화제의 신곡들로만 지금 세 곡을 섞었다고 하고요. 세 곡 모두 이번 주 탑백 차트 안에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주변에 최신곡 잘 아는 10대나 20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노래 제목 세 개를 모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정답이 도착하고 있나요? 공교롭게도 저는 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답이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걸 맞추는지. 자, 노래 제목 3개 적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초 정답자에겐 백화점 상품권. 한 발 늦었지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또 다른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이 딱 제 이야기입니다. CN 블루 외톨이야.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숨어있는 노래 찾기 숨바꼭질 진행 중이고요. 세 곡의 노래들이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 다들 노래 세 곡 다 찾으셨습니까? 자, 정답

너무 좋아요. 두 번째 노래 아일리스의 It's Me. It's me. 신나버리죠? 세 번째 마지막 노래입니다. 최애나의 Catch

자, 이렇게 세 곡의 노래를 저희가 모아봤는데 코르티스 레드레드는 아 드디어 저는 이 그룹의 춤을 보고 노라조의 후임이 생겼구나. 후임이자 대항마가 생겼구나. 아 드디어 갱신된 노라조가 나왔구나.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진짜 노라조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노래가 진짜 좋고 춤이랑 이런 게 찰지고 개구지잖아요. 정확히 그 느낌을 아주 세련되게 코르티스 레드레드 이 노래가 표현을 했다. 그리고 아일리스 이 춤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아일리스는 저의 최애캐니까 이 춤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노래 최애나 캐치캐치 이것은 마야흐로 이준씨가 야구장 가가지고 요 춤을 추는 바람에 아주 그냥 붐업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노래 아니겠습니까요? 셋 다 기가 막힌 선곡들을 해놨다. 자, 이 노래를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처음에 들었던 이 믹스가 탄생을 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큐! 근데 그 이렇게 들어도 레드레드가 안 들리는데 어떡하냐. 네, 아 레드레드 찾기가 좀 어렵기는 하네요. 자, 제일 먼저 정확하게 노래 제목 3개를 보내주신 분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드릴 거고요. 다른 분들에게는 기본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최초 정답자 7800님 그리고 4785님 9084님 주란이님 신도현님 기본 선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두 당첨자를 뽑아봤습니다. 매번 발표할 때마다 저는 그냥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떨리시죠? 하지만 꾸준함을 이길 순 없습니다. 계속 도전하십시오. 언젠간 가져간다는 사실. 다음에도 저희는 또 좋은 노래 뽑아서 재미나게 숨바꼭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2부 끝곡 이클립스의 런런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이거 끝곡 맞죠? 끝곡. 네, 요거 듣고 2부 마치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지금 방탄꼭지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0: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빵디의 목소리를 들으며 에너지를 수여하는 부산의 49세 수험생 효녀 엄마입니다. 저는 그동안 물류 현장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더 늦기 전에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일을 잠시 쉬게 됐어요. 지금은 공부에만 전념하고 있는데요. 20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책을 펼치고 있으며 눈도 침침하고 방금 외운 용어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꼭 증명해 보고 싶어 매일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 노력으로 지난 5월 9일에 유통관리사 시험을 치렀고요. 7월에 물류관리사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쌍디보다 누나인 제가 이 나이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5월 합격 찍고 7월까지 가자라고 시원하게 기둥 넣어주세요. 저처럼 새로운 꿈을 향해 달리는 모든 분들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신청곡은 도경수의 팝콘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효녀 엄마님의 신청곡 도경수 팝콘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황제파워는 만악도 분들을 응원합니다.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이 자격증을 두 개를 공부를 지금 하시는데 이제 힘든 거는 물리적인 것이죠. 네, 생업도 신경 써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공부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이 매달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시험들은 주로 이제 띄엄띄엄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떤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시험은 몇 개월마다 한 번에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떨어지면 힘들다. 곽은영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이럴 때 딱입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렇죠. 김홍란님, 멋져 불어. 나이 불문 없이 도전하는 용기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옳죠. 네, 배우면 끝이 없고 이런 도전하는 이 자세와 노력은 우리가 갈채를 보내야죠. 늘. 네. 그 하다못해 유치원 어린이 친구도 얼마 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뛰틀 못 뛰어넘었는데 그거를 네, 그냥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계속 박수를 쳐서 뛰어넘게 응원해서 그 아이는 진짜 이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효녀 엄마님도 네, 무조건 합격을 하실 것 같고 이 열정 진짜 리스펙입니다. 5월 합격 짓고 7월 가지라! 네, 합격 빔도 쏴드리겠습니다. 합격 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합격하시면은 황제 파워에 문자 자랑 문자 좀 보내주세요. 아셨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 이제 신봤다는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답정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1부 2부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단문자 4개를 쏴드렸습니다. 단문자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가 부르는 노래를 단문자로 개사를 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자, 광고 듣고 올 테니까 전화기 문자 저희가 보내드린 거 꼭 확인하고 계세요.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오늘의 정답은 정해졌다. 내가 물어보면 아무 말 말고 그 정답만 말하면 된다. 쉽지?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자, 다들 제가 보내드린 정답 받으셨습니까? 정답 4개를 총 보내드렸고요. 전화를 이제부터 제가 걸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받으시면 제가 앞부분 노래를 부를 텐데 여러분이 뒷부분 노래를 부르시면 돼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을 이용해서 노래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로 개사를 해서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개사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꼭 멜로디를 넣어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불러드릴 노래 원곡 부분을 한번 들려드릴 거고요. 띵동띵동 소리 다음이 여러분들이 개사를 해서 불러줘야 할 부분입니다. 자, 노래 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오늘은 트로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부르고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를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으로 개사를 해서 꼭 불러주십시오. 아셨죠? 바로 전화 갑니다. 전화 주세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우입니다.
1: 네.
0: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보세요?
1: 알고 싶어요.
0: 제가 이렇게 되면은 저 혼자 미치광이처럼 노래를 그냥 전화해서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황제 파워를 안 듣고 계시면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노래 불러드리려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노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깝습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0: 절대 쭈뼛거리지 마시고.
1: 여보세요?
0: 네, 황재파입니다.
1: 네.
0: 사랑은 아무나 하나.
1: 사랑은 아무나 하나.
0: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이 뒷부분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이 부분을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이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뭐 쿠쿠룩빙뽕이 도착을 했으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쿠쿠룩빙뽕 쿠쿠룩빙뽕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불러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박자에 맞게 답을 계산을 할 걸 보내드렸어요. 아, 이거 노래를 잘 부르셨는데 원곡으로 불렀어요. 이향서님. 아이쿠, 왜 이러신디야? 그러니까요. 우리 향서님한테 전화가 야 되는데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전화 걸어봅니다. 큐! 이게 랜덤으로 가니까 누구한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오늘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바로 갑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2: 황재성도 결혼했는데.
0: 아, 성공! 드디어 첫 번째 성공자가 나타났습니다. 야, 아주 이 트로트의 뽕기라고 하죠. 아, 이 느낌이 아주 녹진하게 배어있는 이 코소리와 함께 아주 좋았다. 자, 자기소개 컴온! 여보세요?
2: 저 안산에 살고 있는 민준이 엄마 장은영이라고 합니다.
0: 아유, 은영씨!
2: 네.
0: 아니, 왜 이렇게 트로트를 잘 불러요?
2: 저 쪼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아니, 코소리가 보통이 아닌데요, 비음이.
2: 아? 아니에요.
0: 네, 아니 그
2: 애가... 아, 너무 신기하다.
0: 아, 그래요? 올 줄 몰랐습니까?
2: 네, 저 몰랐어요. 지금 처음 받았어요.
0: 저희가 우와. 항상 불시에 습격을 하니까 늘 긴장하고 네. 계셔야 돼요.
2: 아, 그러게요.
0: 네, 두 번씩 연결된 사람도 있다고요.
2: 아,
0: 민준이라고 했나요?
2: 네.
0: 네, 민준이 몇 살입니까?
2: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0: 아, 애긴 줄 알았는데 고1이군요.
2: 네.
0: 아, 지금 혹시 그 시기인가요?
2: 아니요, 저희 아들은 좀 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네.
0: 어머니가 혹시 그 강압적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2: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2: 스스로 잘합니다.
0: 아, 그랬구나.
2: 네, 전교에서 놉니다.
0: 와, 우리 민준이가 또 전교에서 네. 노는구나.
2: 네, 태권도 예. 선수가 꿈입니다.
0: 아, 잠깐만, 그러면은 성적이 전교에서 지금 노는 거죠?
2: 네.
0: 아니, 성적도 좋고 지금 태권도 선수가 꿈이라고요?
2: 네.
0: 야, 민준이 다 가졌구나.
2: 저 안 닮아서 다행이에요.
0: 그래요? 원래 대부분 반대로 얘기하시는데.
2: 아, 저 안 닮았어요.
0: 아, 아버지 닮았습니까?
2: 네.
0: 아, 그러지. 아버님이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2: 네, 착실하고.
0: 아.
2: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0: 야, 이 집 보니까는 그냥 아내분이 그냥 남편분을 은영씨가 엄청 사랑하고 우리 남편분도 이러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자,
2: 네.
0: 어찌됐건 저희가 성공해주셨기 때문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2: 파이팅!
0: 좋았어! 네, 파이팅!
2: 좋았어! 네.
0: 흥이 있네요, 흥이 있어. 자, 일단 하나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정답을 말해도 탈락입니다. 공개된 건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황재성도 결혼했는데 이거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방댕이 전화 주세요.
3: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재파입니다.
3: 네, 잠깐만요. 네.
0: 사랑은 아무나 하나.
3: 알고 보면 못 술루야.
0: 성공! 이거 뭐 박자를 가지고 노시네. 자, 자기소개 컴온!
3: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아까 저기 은영씨인데 저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0: 은영씨예요?
3: 네.
0: 아니, 왜 은영씨들이 지금 난리네 지금.
3: 그러니까요. 잘하네 은영씨들이.
0: 안산 은영씨하고 통화했고 지금 남양주 은영씨였어요?
3: 네, 맞습니다.
0: 남은영씨.
3: 아니요, 남양주에 사는 김은영입니다.
0: 아, 김은영이에요, 여긴 또?
3: 네.
0: 야, 그 당시에 이 은영이라는 이름이, 아니, 근데 여자분들 이름 지을 때 은영이라는 이름 진짜 많죠?
3: 네, 많아요. 반향상 한 두세 명씩은 있는 이름.
0: 아, 세 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습니까?
3: 그럼요. 네, 박은영, 최은영 뭐, 많습니다.
0: 야,
3: 네.
0: 무슨, 은영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기는 한데, 노래도 있잖아요, KCM 거.
3: 그쵸, 은영이에게. 옛날

0: 싸이월드에서 선물 많이 받았어요.
1: 그러네. 은영 씨한테는 그 노래 선물해주면 진짜 좋았겠다. 그죠?
0: 아 그럼요. 네. 네.
1: 아 지금은 어디서 통화하시는 거예요?
0: 아 저 지금 퇴근길인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지금 차 옆에다 대놓고 네, 받고 있습니다.
1: 아 오늘 잘하셨습니다.
0: 좀 일찍 퇴근해서 원래 황제파워 진짜 좋아하는데
1: 네.
0: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잘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좋아요.
1: 이게 바로 인연인 거죠, 은영 씨.
0: 네. 네,
1: 마침 은영 씨가 일찍 끝나고 차 타고 가는 중에 저희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선물까지 드리고.
0: 감사합니다. 야,
1: 우리는 운명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도 황제파와 함께해 주시고요, 은영 씨 저희가 네. 선물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1: 안녕.
0: 안녕.
1: 자,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모태솔로야가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팡댕이 전화 연결 갑니다. 전화 주세요.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재파입니다.
1: 네.
0: 바로 갑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1: 오늘 누굴 만나야 하나.
0: 성공! 아, 이거 다들 노래를 좋게 하시네. 자,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자기소개, 컴온!
1: 아, 부천 사는 김빵댕이라고 합니다.
0: 아, 김빵댕이님.
1: 네.
0: 지금 뭐 하는 중이었습니까?
1: 아, 와이프 데리러 왔다가 옆에 아유. 차 대고 있어요.
0: 아, 이거 사랑꾼이시네.
1: 네.
0: 아내분은 언제 끝나는데요?
1: 아, 지금 막 내려가지고 앞에 있어요.
0: 어, 아내분요?
1: 네네네. 버스에서 옆... 내려가지고.
0: 아, 버스에서 제 차... 내려서?
1: 차가지고.
0: 아, 혹시 아내분 성함이 은영 씨입니까?
1: 아니요, 혜지예요.
0: 아, 혜지 씨. 본인 성함은 은영 씨 아니죠?
1: 네, 아닙니다.
0: 아, 다행입니다. 아유, 전국에 있는 은영인들 다 만날 뻔했네. 아니, 아내분도 우리 빵댕입니까?
2: 네!
0: 오! 목소리가 아주 그냥 까랑까랑 하시네. 아이고, 네. 두 분 너무 보기 좋고, 이 남자가 여자 데리러 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잖아요. 오랜만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주 그럽니까?
1: 거의 매일 갑니다.
0: 크, 이거 막 자발적인 거죠?
1: 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못 말리는 사랑꾼 김빵댕이님.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두 분 사랑 포에버.
1: 감사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0: 어, 아내분이 소리 질러. 소리 지르세요. 네, 아, 전화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어, 아내분이 목소리가 꽤 강성입니다. 저 목소리로 야! 이거 한번 응? 아,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여기 황제파원입니다.
3: 어머, 세상에.
0: 자, 바로 어머, 갑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3: 저 스피커폰으로 해야 돼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시간 드릴게요. 자, 갑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0: 대박.
1: 소리 질러. 자기소개 컴온.
0: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재채빵댕입니다.
1: 아, 재테크 하세요?
0: 아, 아니요. 재테크 아니고 재채.
1: 재.
0: 재채.
1: 재채?
0: 재채.
1: 재채?
0: 네. 제가 뭐야? 그냥 지어낸 거예요.
1: 그러니까
0: 저희 아이들 두 명 이름 따서 지었어요.
1: 아, 그렇구나. 아, 저 재테크 재택근무 하시는 줄 알고. 아, 애들 이름이 재랑 채로 시작하군요.
0: 네, 맞아요.
1: 아이고, 개구지시네 아주. 애들 몇 살 몇 살이에요?
0: 지금 9살, 6살이요.
1: 아, 난리 나겠네, 집.
0: 너무 난리 나요.
1: 아, 네. 지금 박살이 나 있겠네요.
0: 아, 그럼요.
1: 네.
0: 아,
1: 뭐 하다가 전화 받으신 겁니까?
0: 아, 저 지금 퇴근길이에요.
1: 워킹맘이시군요.
0: 네.
1: 세상에. 그럼 남편분이 지금 애들 데리고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아, 남편분이 더 일찍 끝나시네요?
0: 네. 아침에 일찍 갔다가 네. 일찍 오고,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갔다가 늦게 오고.
1: 아, 일단 그 엄마로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오롯이 육아에만 전념하는 게 좋습니까?
0: 아, 일단 아이들이

0: 네.
1: 학교와 유치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저도 이제 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그 시간이 붕 뜨시는군요.
1: 네.
0: 아.
1: 아이들이 너무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유치원을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0: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0: 나이였어가지고.
1: 아 그렇죠. 저희는 이제 몽둥이가 있었죠.
0: 그럼요. 저희는 네. 아파도 학교에서 갔다가 일단은 아프고 조퇴를 해라는 네. 시대였어서. 아,
1: 그래도 말을 좋게 들으셨네. 저는 학교에서 죽어라 그랬는데 죽어도 가서 죽으라고 했는데. 네 일단 우리 재채팡댕이님.
0: 네.
1: 저희가 성공하셨기 때문에 예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 자 이렇게 모든 팡댕이들을 만나봤고요. 아 잠깐 고거 잠깐 통화했다고 그냥 저도 기분이가 참 좋아졌네요.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헤이즈의 빙글빙글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4부로 넘어갈게요.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봄볕이 좋아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하죠. 우리는 흔히 선크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말 외국에서도 그대로 통할까요? 사실 선크림

0: 팀이 완전히 틀린 영어 표현은 아니지만 영어권에서 더 익숙한 말은 선스크린입니다. 필터를 씌우듯 햇빛을 부드럽게 막아준다는 뜻이죠. 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아 태닝할 때 쓰는 선탠 로션도 자외선 차단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영어권 국가에 여행을 갔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다면 선스크린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Papa,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면?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네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5월 19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양말에 구멍이 난 줄 모르고 하필 신발 벗는 식당에 가셨네요. 네, 구멍을 숨기려고 힘을 꽉 주고 계시는데 결국 풀리죠, 힘이. 아유, 이건 내성발톱이네. 네, 사연

받았습니다. 903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큰맘 먹고 해외여행 비행기표를 질렀어요. 근데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황디의 호통을 들어버렸습니다. 30대는 놀지 말아라. 절대 놀지 말고 일해라. 하필 제가 딱 37, 30대네요. 황디, 진짜 안 돼요? 진짜 놀면 안 돼요? 저 20대 내내 공부랑 일만 하다가 해외는 무려 10년 만에 나가는 건데요. 유유. 일단 가긴 갈 건데요. 빵디 말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아주 찜찜합니다. 빵디, 30대도 놀 땐 놀아야 안 지치고 더 열심히 일하죠.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30대도 놀 땐 놀아라 시원하게 진행시켜줘요. 네, 오늘은 저 때문에 찜찜하신 9032님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원하는 모습이 딱 이겁니다. 여러분, 딱 이렇게 산 자만이 놀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죠? 대출받으면 뒤에 이자가 엄청 불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30대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시간 쪼개가지고 그 달콤한 아주 꿀맛 같은, 지금 딱 9032님처럼 이 꿀 같은 10년 만의 여행, 아 이렇게 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뭐 브레이크 없는 삶은 휴식이 없는 삶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쉴 땐 쉬어야죠. 네, 대신 기본값은 열심히 일해서 40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않나 라는 걱정에, 또 걱정에 제가 좀 그냥 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가 제일 재밌지 않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하는 나이가 30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이소라의 청혼 준비했네요. 아, 요거 공항 가면서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힐 텐데, 어디로 여행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여행 되시고요. 그리고 여행가서도 늘 고릴라 어플 있으니까 황제파워 이동 중에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들려드릴게요. 이소라 청혼.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두부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0: 속까지 훔쳐보는 거예요?
1: 네.
0: 정답. 홍민아님. 가르치는 학생들 성적 올라올라.
2: 그래요.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빵댕이 어린이 빵댕이들도 있겠죠. 어린 빵댕이들.

3245님 아내가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묻더니 존댓말로 퇴근하시면 빨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하네요. 너무 무서워. 읽고 있는 저도 무섭습니다. 퇴근하시면 빨리 집으로 오세요 뒤에 가로치고 좋은 말 할 때 언제 맞고 안 맞았지? 한 번만 얘기하면 빨리 오세요가 생략돼 있죠. 살목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비둘기가 지금 지금 쉬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싸가지고 마지막으로 힘내보자 비둘기야. 모이를 먹고 불사조가 되어서 5145님의 집에 평화를 안겨다주자. 오늘 이 집이 사달이 날 것 같다. 자 비둘기야 평화를 불어넣어줘. 월계수를 입에 꽂아줘. 가자 평화의 비둘기. 나의 친구 비둘기류에서 바칩니다. 조피디.

광주중학교 식당표에서 몰래 저희가 배경 오늘의 초대추 팥칼국수로 진행시켜! 오늘 같은 날씨에 팥칼국수도 겁나게 맛있지?

0: 편을 기다려요. 다행입니다.
1: 우와,
0: 이 집은 보라가 없습니다. 김동준님. 아내의 존댓말 너무 무서워. 진짜 이러고 집에 가면

무섭죠? 살목주보다 더 무섭죠? 아니 진짜 다들 오늘 왜 이래요? 1495님 산책할 때 남편 손을 잡았더니

0: 일어나라. 기덕이야,
1: 네 친구들 없니? 엄마, 아빠, 손주, 당수까지 싹 다 데리고 와. 너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평화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 자, 우리 빵쟁이들 전체 빵쟁이들에게 쏩니다. 제발 화목하고 행복하고 까르르 웃는 가정이 되기를. 제발 평화의 비둘기.
0: 7097님, 오늘 비둘기가 열일하네. 아니, 2,000원 더 챙겨주세요. 새우땡 과자라도 사먹게. 저희가 따로 말린 건새우로 챙겨주겠습니다. 3083님, 아니 요즘은 중학교 급식에서 팥칼국수가 나오나요? 다시 학교 가야하나? 그렇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친구들 식단에 안하고 텐동이 있습니다. 안하고 텐동이 지금 이게 아주 고급 식당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급식소까지 지금 갔고요. 들깨 도토리 수제비국이랑 뭐 옛날 도시락을 섞어서 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땐 이런 게 왜 없었던 거야? 박강노님, 아들한테 남편 흉을 봤더니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가 선택한 남자야. 저 이 말 듣고 울었어요. 내가 내 발등 지금. 뭐 오늘 난리가 나네요, 집들이. 어? 야, 이거 그렇죠. 아들 DNA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이래서 엄마의 영원한 친구는 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강노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2: 오늘 월드패는 제잘제잘거리다 끝난 것 같습니다.
0: 아, 마지막 문자 박형선님 아주 훌륭한 솔루션을 주셨어요. 모든 불안은 퇴근길 남편 손에 뭐가 들렸냐에 따라 다르죠. 아니 맥주 사오면 불만 싹 날아가요 라고 힌트를 주시면서 형선님의 남편분에게도 요청사항이 들어왔고요. 2642님 황디 내일 비 온대요. 내일은 제발 날씨 맞춰서 옷 입고 오시봉.
3: 고래.
0: 네. 내일 비가 오면 좀 내일은 따뜻하니 셔켓 같은 걸로 한번 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2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일도 2시간 황제 파워랑 함께 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 행하시고 오늘 끝곡은 비둘기들에게 가정의 평화를 지켜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올림픽 이후로 최초로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모자관계, 부자관계 어쨌든 온통 당수까지 평화의 손길이 뻗치기를 바라면서 안재욱의 포에버로 올랐습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4: 여기까지 끝!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팔뚝 끝까지 올렸던 소매단을 쓱 내려봅니다. 고드랍게 스치는 감촉이 꽤 좋고요. 두 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땐 소매 끝을 움켜잡는 것도 방법이죠. 안정감을 주거든요. 이런 긴팔 옷 이제는 끝인가 했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들려오는 비 소식은 아마도 봄을 위한 지연작전. 심폐소생술하듯 그렇게 봄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가더 가든 홈 스윗 홈 박서현의 러브게임 화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서현입니다. 저도 오늘 긴팔 셔츠 입고 왔어요. 예, 긴팔이 가려나 했는데 다시 또 왔습니다. 이영선님, 더위가 좀 가신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일하러 갑니다. 이영선님, 아자! 파이팅! 파리이호님, 여기 파주는 날씨가 흐리멍

0: 엄청 할 일은 많은데 일하기 싫은 날이에요. 야근도 있어요, 오늘은. 컨테이너 물품 맞추려면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온몸이 다 아픈데 손가락이 제일 아프네요. 선물 갑니다. 힘이 좀 나시나요? 날씨가 흐리멍텅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이런 날 우중충하고 하늘도 어둡고 그죠? 이런 흐리멍텅 이런 날 아파요. 어디 관절도 좀 아프고 예, 뭐 손가락이 아픈 분도 계시고 아,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 더 아프면 어쩔까 걱정이 되네요. 근데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러브게임 1부 오늘의 영수증에서는 오늘 하루 쓴 카드 내역, 돈 쓴 이야기, 이체 금액, 뭐 스토리가 담긴 지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인상적인 소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 할 거예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퀴즈 출제 부탁드립니다. 8225님 선물 갈 거예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여전히 아름다운지 토이 피처링은 김연우 1902님의 신청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저 드디어 프로젝트 성공 김은유님 두 번의 실패 끝에 다시 같은 프로젝트를 도전한다는 게 심적 부담감으로 다가왔는데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리에 끝냈어요. 눈물나게 언니한테 칭찬받고 싶었어요. 실패했는데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게 말은 쉽지만 다시 도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김은유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내신 분은 앞으로 뭘 해도 다 될 겁니다. 김은유님 눈물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갈 거예요. 축하 축하.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쫓을 때는 도망가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히 모인다. 헌데 어쩌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단 1초도 안 드는데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라성 남편이 좋아하는 장

같이 담그려고 식초랑 간장 큰 거 샀어요. 0701님 영수 증이 왔는데요. 식초 1.8리터, 간장 1.7리터 이제 한꺼번에 이제 이거 이제 담그셔야 되니까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사셨구만요. 컵라면도 보이고 뭐야 이거 설탕, 휴지, 아이고 파프리카, 소주도 사셨네요. 자, 어느새 장아찌의 계절입니다. 이제 또 여름 이야기 하고 있네요. 여름에 또 오이지도 먹어줘야 되죠. 선물 갑니다. 맛있게 잘 담그세요, 장아찌. 망하면 큰일이야. 이거 1.5리터씩 샀는데 망하면 큰일 납니다. 잘 담그시길 바래요. 5351님 퇴근길에 떡볶이, 떡꼬치, 모듬튀김 샀습니다. 와이프가 분식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분식으로 저녁을 먹는데 40대 중반이지만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이 떡꼬치는 끊기 어려운 최애 아이템입니다. 요즘 파는 것도 찾기 힘든데 옛날 그 맛 그대로 파는 분식집을 찾아 자주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집은 오래오래 장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없어져서 옛날 맛을 또 잃어버리잖아요. 예, 이런 가게는 오래오래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이분께 또 선물 갈 거예요. 프리랜서 시간 강사입니다. 9161님 오전 수업 끝내고 오후 수업하러 다른 학교 가야 해서 점심은 늘 이동하는 차 안에서 편의점 김밥을 드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부초밥을 사 먹었습니다. 3,500원인데 통신사 할인받아서 3,200원이에요.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잘 드셔요. 박미애님 40대 긴머리 아줌마예요.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서 추천받은 샴푸를 샀는데 가격이 무려 120,000원대. 이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지출 스트레스에 머리카락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죠. 예, 일단 써보시고, 예, 일단 써보시고, 예. 아, 이제 그때 가서, 예, 스트레스 받아도 늦지 않아요. 박미애님께 선물 갑니다. 1671님, 언니, 혹시 오늘 돈 받은 것도 되나요?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지자체에서 혼인신고하면 5년에 걸쳐 1년에 100만 원씩을 줍니다. 그거 오늘 받았네요. 벌써 결혼 4년 차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남편아, 평생 사랑한다. 여러분 알았어요. 이런 거 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지자체에 혼인 신고하면은 1년에 100만 원씩 받아요. 야, 이게 지자체에 뭐 혼인 장려금 뭐 이런 거군요. 야, 우리 혼인 신고를 뭐 해 봤어야 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 1671님 나 너무 슬프다. 선물은 없어요. SES 달리기.

SES 달리기. 아니 이 노래가 또 이렇게 슬프게 들리긴 또 첫 가사가 또 지경가요 힘든가요 여가지고 아주 그냥 많이 힘드네요. 예, 원래 파이팅 할 때 이 노래가 이제 많이 나가는데 오늘 많이 힘드네요. 유승원님이 결혼도 하고 장려금도 받는다니 부럽네요. 그니까 결혼도 했는데 장려금도 받으니 얼마나 세상 행복한 분입니까. 이지혜님 저도 슬퍼요. 같이 슬퍼해요. 몇만 명이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이분 좋고 나머지는 다 울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김윤수님 지금 광명시 17번 버스 기사님이 누님의 러브게임을 듣고 있어요. 손님 많은 버스에서 울려 퍼지는 누님 목소리가 듣기 좋네요. 아니 제가 평소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밝은데 이렇게 많이 이제 슬픔이 있는 친구가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하필 또 슬픈 사연이 와가지고 예 선물도 제가 많이 쏘는 DJ인데 오늘 또 이제 그분한테는 선물이 안 갔네요. 미안합니다. 5041님 우리 남편 출장 가는데 내일 출장지가 갑자기 바뀌면서 왕복 2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났대요. 늘 고생하는 내 남편 지금 퇴근하고 언니 라디오를 듣고 있을 텐데 힘내라고 해주세요. 아니 남편이 오늘은 집에 들어오시잖아. 내일 출장을 가잖아. 그럼 오늘 남편한테 힘내 여보 이렇게 해주셔야지. 남편도 없는 저한테 이렇게 대신 전해달라고 하시면 5041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오늘 많이 까칠한가요? 많이 마음이 힘드네요. 예, 아까 다 그분 때문이야. 그분 저 그분 지원금 받으신 분 때문에 그래요. 5041님 미안합니다. 자, 노래 하나 낭만적인 거 하나 들어볼게요. 적재 별 보러 가자.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이 목소리는 적재가 아니라 배우 박보검 씨 목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저 이런 실수가 잘 안 나는데 또 적재라고 잘못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미안합니다. 제 마음이 많이 오늘 울적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박보검 별 보러 가자.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Gorilla.
1: SBS 생활정보.
2: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GABA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

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그렇지. 3교대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차. 새벽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 끝에 우선 차부터 덜컥 사고 운전 연수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저 전방, 저 신호등에서 좌회전. 저 슬슬 저 차선 옮기시고. 차 들어온다, 차. 거기서 속도를 더 내면 어떡해요? 기다려야지.
1: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구만.
0: 남자친구 있어요?
1: 네? 네? 없는데요?
0: 그 내가 가르치는 저 다른 학생이 있는데 거기는 느려. 뭐 느려. 둘이 한번 만나봐요. 서로 윈윈 좀 하게.
1: 네? 갑자기요?
0: 딱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리겠어. 성격은 많이 다른데 뭔가 또 비슷해. 내가 원래 이런 거잘 보거든. 이렇게 팔자에도 없는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 연수 받다 한 소개팅이라 그런가 어쩌다 보니 첫 만남의 장소가 횡단보도 앞.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딱 봐도 왠지 그 사람일 것 같은 남자가 서 있었죠. 멀리서 봐도 잘생겼고요. 무엇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보내고 말았죠.
1: 저기요, 제가 생각보다 키가 많이 작은데 괜찮으실까요?
0: 그 사람의 행동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고 메시지를 읽었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죠.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던 그 순간 반가운 듯 환하게 웃던 그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람 잘 본다는 그 연수 선생님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신기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고 마음이 맞았거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1: 그러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혹시 차 가져오셨나요?
1: 아니요.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그쪽은요?
0: 아, 가져는 왔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시간도 넘게 걸려서.
1: 댁이 먼가 봐요.
0: 아, 그건 아니고요. 버스 타면 20분 거리인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1: 아.
0: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 가져는 왔는데요.
1: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저 오래 살고 싶어요.
0: 아, 그러시죠?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첫 만남에선 따로따로 집에 갔지만 그 후부터는 딱 붙어 지내며 연애를 시작한 우리. 우여곡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가 있던 지역에서 석사 과정을 밟던 그는 졸업을 하고 다시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제가 서울로 이직을 하면서 다시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직 후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암. 결혼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느긋하고도 고든 그의 성품 덕인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무사히 수술을 마친 끝에 결혼식도 제때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도 이제 3년, 우리가 만난 지는 10년 차.

예쁜 아가만 찾아와 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누군가 그랬죠.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눈물겨운 일들도 많았지만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마치 시트콤 한 편을 보듯 우당탕탕 마냥 재밌기만 합니다. 모두가 웃으며 결말을 내는 시트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려고요.

2개월 더 로맨틱. 2046님 뭐야 뭐야 횡단보도 설렘 뭐야 뭐야. 유승원님 중간에 아미래서 슬픈 내용 될까봐 조마조마했잖아요. 정다혜님 이런 해피엔딩 좋아요. 아기 천사도 곧 나타날 거라 믿어요. 초기에 이제 발

대단한 거여가지고 수술 잘 마치고 지금은 건강하시다고 오늘 조유미님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사연을 너무 재밌게 잘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듣는 내내 부끄럽고 행복했어요. 아프고 힘들 때도 즐겁고 행복할 때도 항상 옆에 든든히 있어주는 남편 항상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도 재밌게 잘 살자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아기 천사 또 찾아올 거예요. 그때 러브게임에 사연 한 번 더 주실 거죠? 오늘 너무 예쁜 아니 시트콤 같은 시작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아니 여기 뭐 다 우리 제작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수 안 받아본 사람이 있나요? 다 연수 받아봤는데 누가 이렇게 소개팅을 해주냐고 한 번도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진짜 연수 선생님이 소개팅 해준다고 막 이제 이러면서 사연 읽었잖아요. 그 운전 연수 선생님께는 연애하자마자 소식을 알려드렸고 그 선생님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대요. 근데 이제 결혼식 때도 좀 모시고 싶잖아요. 이분이 귀인인데 모시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 돼서 못했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 운전 연수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다고 조유미님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건너 건너 해서 그 선생님께 마음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2772님. 소연 언니 사연들마다 다 자기 배우자 잘생기고 예쁘다는데 이거 믿어야 하는 거 맞죠? 조유미님 어떻게 조유미님 듣고 계시니까 예 잘생기고 키 큰 거 맞죠? 예 보통은 인증샷이 오는데 이분은 이제 인증샷까지는 안 보내셔가지고 제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 다들 이렇게 선남선녀들이 만납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조유미님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아기 천사.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 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 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 스토리 편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엽 그에 이어집니다.

한로로의 00이란 곡이었습니다. 이게 표기는 여러분 0 플러스 0으로 돼 있는데 읽을 때는 00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00이 만나서 00을 이렇게 붙이면 무한대가 되잖아요. 영원을 꿈꾼다 이런 의미로 00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로로고요. 앞서서 여러분이 그 잘생겼냐고 조유미님 러브게임의 법칙 인증샷이 왔는데 제 눈에는 잘생겼습니다 하고 인증샷 웨딩샷이 왔는데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영화 포스터인 줄 알았어요. 그 로이킴 씨 느낌이 있어요. 얼굴은. 근데 이제 키가 엄청 크네요. 신랑이 또. 그 로이킴 씨 느낌이 있고 와이프도 예뻐요. 예쁜데 누구 느낌 있냐면 공승현 씨 느낌 약간 있어. 공승현. 예. 아주 그냥 그 연수 선생님이 그냥 외모를 보고 소개해 주셨네. 너무 예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랑이 여러분 그 알렉스 플러스 로이킴. 근데 키가 엄청 커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0: 매트리스는 푹신한
1: 잠두잠.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8: 이지혜님이 언니의 한석긴 잠깐만요. 김희진님 누나 더 우울해졌다. 고승환님 더 큰일이 났네. 크크크크. 괜찮습니다. 예, 이런 거에 무너질 제가 아니에요. 제가 뭐 곡 속에 이런 거 좀 잘못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3, 4부에 또 이게 생방송이 여러분 이 감정이 다 드러나. 이게 이제 녹화거나 하면은 그 잠깐만요 부분을 다시 하거나 편집을 하면 되는데 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예. 소란의 너를 공부에는 7842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한 10분 정도 책을 읽다가 자니까 아침이 달라진대요. 예, 이런 글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보면 잠을 못 자잖아요. 계속 뇌를 깨우는데 책을 읽어보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너를 공부해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3부에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뮤직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읽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 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치은 미음. 요즘은 낮에는 좀 더워도 저녁 퇴근길에는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인지 버스 안이나 집에 막 도착하면 답답한 공기 환기도 할 겸 이것을 열게 되죠. 불어오는 밤바람을 느끼게 해주고 바깥 풍경을 내다보는 통로가 되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치읓 미음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제이 데빗, 바람이 불어오는 곳, 힌트송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창문이었거든요. 창문 열고 퇴근 중 보육교사라고 하시면서 4168님 정답 주셨고요. 요즘 창문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면서 9863님 그리고 박원성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치은 미음으로 살랑 바람이 부는 날엔 치맥이죠. 치은미운 치맥. 조수진님, 임수정님은 처마. 여러분 처마 알아요? 처마 밑에 앉아서 쉬면 창문 열고 있는 것만큼 좋다면서 처마가 왔습니다. 0571님 찬물. 날이 더우니까 찬물로 등목하고 싶네요. 여름 있네 여름. 예. 채모 이석희님 그리고 초면이 왔습니다. 2134님 자 이 중에서요 2134님 그리고 임은정님께 선물 갑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이어드리고 퀴즈 출제자에겐 선물도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해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압녀 압녀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압녀 압녀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압녀 압녀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0: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1: 하이마트로 가요.
12: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11: 하이마트로 가요.
12: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3: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있는 퀴즈로 풀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객관식, 주관식, 트로트, 팝송 모두 환영합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퀴즈 출제는 김영수님이 내주셔서 선물 가고요. 프라이머리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프라이머리. 박수현과 김숙이 촬영을 했다. 녹화가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를 빠져나가는 김숙에게 박소연이 어디가? 냐고 묻자 김숙이 외쳤습니다. 어디가? 라는 질문에 김숙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간단하게 답을 하고 떠나갑니다. 샵 1077 50원

그렇게 들리죠. 어디가 씻으러 간다고. 그래서 정답은 6710님 씻으러, 스마일 카오님 나도 오늘 일정 끝 씻으러, 고고고 이유주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어디가 라는 질문에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간다면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긴 해야죠. 그래서 남인영님이 2PM 우리 집, 그리고 박영호님이 화개장터 보내주셨는데, 아니 왜 갑자기 화개장터가 싶지만 또 김숙 씨라면 왠지 먹으러 화개장터 갈 것도 같죠. 그래서 뽑아봤고요. 소주 한 잔이 왔습니다. 어디가 소주 한 잔. 112님 김숙님이 소주 한 잔 하러 가라고 했을 듯요. 그래서 김숙 씨가 또 이미지가 그런데 술 한 잔도 못합니다. 한 잔도 술을 못해요. 또 6863님 차차, 유진의 차차 나지겠지라는 차차라는 곡이 있는데 차에 간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차차. 예, 그리고 일하러 가야 돼. 비스트의 음악도 이지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남인영님께 선물 갑니다. 9476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이분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산수 더하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더해주세요. 딸기맛 사탕 30개와 자두맛 사탕 23개를 합치면 사탕은 총 몇 개일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쉽죠, 더하기는. 자, 딸기맛 사탕 30개와 자두맛 사탕 23개를 합치면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하셨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 신세계였습니다. 예, 정확하잖아요. 신세계. 정답 53. 아, 9674님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고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예. 정답 신세계. 대박. 이런 퀴즈 어떻게 내는 거예요? 유혜연님. 그죠? 이런 퀴즈 출제자 진짜 대박이라서 퀴즈 출제자께는 모두 선물이 갑니다. 또 백화점 안임주의 신세계. 그렇죠. 예. 1792님 김수연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러지 마요. 윤보라님이 몰라요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에이핑크의 몰라요. 그리고 오 코드쿤스트 코쿤의 5555가 왔습니다. 53개인데 더하기를 잘못했지만 5라는 곡이 있습니다. 피처링을 백예린 씨하고 웬디 씨가 했네요. 예, 이 곡이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 안계영님 25, 21 또 2365님은 1도 없어. 왜냐면 내가 다 먹어서 53개를 다 사탕을 먹어가지고 1도 없어 귀엽죠. 이렇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윤보라님께 선물 갑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운 아이즈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3414님께 선물 가고요. 브라운 아이즈로 활동하고 있을 시절 멤버 윤건이 나얼에게 충청도 사투리로 1, 2, 3 이 다음에 뭐예요? 라고 묻자 나얼도 충청도 사투리로 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상대가 충청도 사투리로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충청도 사투리로 답을 해준 거죠. 1, 2, 3 이 다음은 뭐예요? 자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준. 또 All For You가 있잖아요. 정은지 서인국의 All For You, For You에서 All For You 김선미님이 주셨고 4개. 네, 4개니까 4개 아니요? 그래서 4개 문미영님 주셨는데 이 중에서 김선미님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공포의 듀엣 큐 잠시 후 4부를 기대해 주세요.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심혜진입니다. 파워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심혜진의 시네타운으로 여러분과 6년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만나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있던 이 공간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뭉클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혜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엔큐. 공포의 듀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막내 작가와 허밍으로 퀴즈를 내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2주간 못했군요. 그래서 1539님이 아 오늘 듀큐 없나요? 아쉬운데 0765님 허밍하는 줄 알고 왔는데 내 허밍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머리 내놔에 이어서 그렇죠. 내 허밍 내놔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허밍을 해드릴 거예요. 허밍을 하면 멜로디만 듣고 예,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 이 듀큐 시작 전에 한현주님이 아까 왜 신세계인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요? 이해시켜주실 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그래서 딸기맛 사탕 33개랑 자두맛 사탕 23개를 합치면 53개가 맞잖아요. 예, 53, 53개. 그래서 신세계가 정답이 되는 코너입니다. 예, 지금은 이 코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코너 그게 아니고 멜로디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는 듀엣큐 시간입니다. 한현주님, 아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해를 금방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신세계 예, 53개라는 의미고요. 자 지금부터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제가 해봅니다. 이 노래 진짜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는데 오늘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다 노래방에서 한 번씩 흥이 막 이 정도로 나야 돼요. 여러분 슬픈 곡 아니고 흥이 나는 곡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요 톤으로 해드리면 되죠. 더 높이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막내 작가님 제가 더 높이지 않아도 되죠. 원래는 제가 항상 저음으로 해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 막내 작가님한테 좀 맞춰가지고 흥을 좀 살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샵 1077 50원 이런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다 불러본 곡이에요.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안 불러본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 나갑니다.

마법소녀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녀가 힌트로 나갔습니다. 2365님 귀신이다. 살목지인가요? 김혜정님 하수구 빠지는 소리. 야, 이런 부분이 약간 하수구 물 빠지는 소리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양승우님이 아나까나까나리 까나키파웨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니까 아나까나까나리 양승우님 그리고 7118님이 흥칫뿡냐 흥칫뿡냐 나 완전 삐졌는데 와 이분이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하셨어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린 게 흥칫뿡냐 너무 비슷해요. 양태선님이 뽀삐 뽀삐 뽀삐 아 그렇구나 흥칫뿡냐 흥칫뿡냐 이렇게 들으신 분이 뽀삐 뽀삐 뽀삐 아 김병희님이 캐치캐치 아 이것도 최연아 캐치캐치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 9633님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이거 아닌가요? 구나연님 아기공룡 둘리 호이호이 아 호이호이 좀 비슷하고요. 이시은님 날 좀 보소 흥칫뿡냐 응치뿡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좀 비슷한 결로 들으셨나 봅니다. 다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는데 그래도 7118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께 오답이지만 선물이 가고요. 정답 공개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주리 메리 호이 호이 호이가 안무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이거 노래방에서 여러분 이거 하! 이거 이 곡이잖아요. 하! 이거 다 했잖아요. 예, 너무 오래전 곡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잊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노래방에서 다 하! 이거 했습니다. 나나 씨가 그때 제일 흥에 겨워서 하!를 외쳤대잖아요. 예, 그전까지 즐기지 못하다가 이 곡에서 이렇게 즐겼다잖아요. 예,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나 씨, 레이나 씨도 다 보고 싶습니다. 오렌지 캐러멜 카탈레나 드디어 노래가 들려요. 1579님 축하 축하. 소연 언니 허밍 꺾기 실력이 뛰어나네요. 오늘 컨디션 좀 좋았습니다. 6367님 중간에 말 우는 소리 때문에 뭔가 했지만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맞죠? 카탈레나 맞아요. 79102 호이 호이 예, 요 부분 때문에 근데 여기가 이제 킬링 파트죠. 주디 메리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이렇게 해줘야 되죠.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여러분 정답 찾느라 귀를 열고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뮤직큐 이어갑니다. 이 코너가 이제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코너. 예, 이제 좀 쉽게 쉽게 가봅시다. 이번에는 클론의 음악을 신청하셨고요. 클론 퀴즈 출제자 조경희님께는 선물 갑니다. 클론과 노라조감 인도 요리집에 갔다. 노라조는 당연히 카레를 주문했다. 그러자 클론 구준엽이 카레에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라면서 시킨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는 무엇일까요? 카레하고 얘는 짝꿍이에요. 예, 떨어질 수가 없어. 예. 자, 카레는 이미 주문을 했는데요. 카레에 이게 빠지면 안 되지 라면서 시킨 메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니까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현주님이 이 노래 제목이 밥인 줄 알았는데 밥디라라. 예, 밥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죠. 밥밥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노래 제목은 밥이 아니고 난이었습니다. 카레하고 난 같이 먹어줘야죠. 카레 찍어 먹고 난. 0846님 화덕에 구운 난 얼마나 맛있게요. 윤희님 난. 7928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그리고 같이 시킨 메뉴로 사이다. 예, 노라조의 사이다. 카레하고 뭐 사이다도 뭐 궁합이 괜찮긴 한데 3607님 오답으로 주셨고 김치깍두기가 왔습니다. 양이은 김치깍두기 카레 김치 7369님이 주셨고요. 브로콜리 너마저 예, 앵콜 요청 금지도 예, 브로콜리 때문에 보내주셨구나. 황영숙님 주셨고요. 뜨거운 감자가 왔습니다. 카레 감자가 또 필수죠.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369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3699님께 선물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제니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제니 4114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가고요. 소식자 박소연에게 맞춰 산다라박이 버터떡을 딱 한 개 사왔다. 그런데 박소연이 그것도 다 못 먹고 반이나 남기자. 산다라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라고 물었습니다. 박소연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못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 예, 양이 예, 제가 소식자라서 자, 이 곡의 제목이

만트라. 가 정답입니다. 양이 만트라. 그래서 못 먹은 거예요. 이매진님 만트라. 양이 만트라. 이사이유님 박한나님 아이고 양이 만트라.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어,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하니까 베블라 베블라. 예, 이진아의 베블라. 예, 7568님 오답으로 주셨고 한도 초과가 왔습니다. 예, 배가 예, 이미 내 배가 한도 초과. 윤정별님 주셨고요. 수선아님이 투머치. 서인영의 투머치. 그리고 천천히가 왔습니다. 예, 천천히 먹으려고 남겼다. 유옥주님이 유승우의 천천히 보내주셨는데 이 중에서 윤정별님께 선물 갑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였어요. 생방송으로 퀴즈 출제해 주시고 정답 보내주신 많은 솔방울들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3: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4: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김장훈 그대로 있어주면 돼.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히든싱어 김장훈 편에 출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8시 50분에 히든싱어 예, 제가 출연합니다. 고 터틀맨 편에 제가 오늘 출연해가지고 여러분 8시 50분에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세요. 이 비행기 노래 좋아하고 추억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터틀맨 씨 본명이 임성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26년간 같이 진행했던 이 임성훈 선생님과 이 본명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얘기했던 추억도 기억나고, 지금도 또 여러분이 신청곡으로 많이 넣어주시고 해서 고 터틀맨 편에 출연했는데, 오늘 8시 50분이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생방송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 중에 로퍼라는 종류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로퍼가 게으름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끈을 묶고 푸는 게 귀찮아서 탄생한 신발이거든요. 의미가 귀엽네요.

이렇게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며 단점인 척하는 장점들을 찾아보시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이치의 스니커즈였습니다. 오늘이 발명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수많은 발명들이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탄생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화장 지워주는 기계 집 가면은 딱 서 있으면은 그냥 샤샥샤샥샤샥 이렇게 옷도 다 벗겨주고 딱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평상시에 하는 그런 화장을 이렇게 안 하지만 만약에 무대 화장이나 스케줄 화장들이 되게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안을 몇 번이나 2차 세안, 3차 세안까지 해야 되는 적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정님께서 예민한 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섬세하고 꼼꼼하다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게 단점으로 누구한테 보일 수 있지만 장점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한다는 게 있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선희님, 한 번에 하나만 못한다는 단점이지만 알고 보면 멀티가 가능한 장점이기도 해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내 시선을 좋게 바라보고 싶으냐 나쁘게 바라보고 싶으냐에 따라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4009님께서 중학생 딸이 퇴근하고 오니 아빠 엄마 드시라고 김밥에 된장국 그리고 동생들 간식까지 챙겨놓은 거 있죠? 너무 감동받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본인 또 학교 생활도 힘들었을 텐데 오늘 하루가 또 부모님을 챙기는 우리 따님의 마음 또 동생들 간식까지 잊지 않고 챙기고 저도 지금 이 문자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큰딸인가요? 대단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킹키씨 그리고 스페셜 고민 해결사 박세미씨와 함께하는 메이드 바이 영스 메바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과의 고민 해결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0: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은 피곤한 화요일을 보내고 있는 완소들을 위해 영스가 달달한 음료 쿠폰을 쏘겠습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쏠 테니 달달한 음료가 필요한 분들 지금 지치고 피곤한 분들은 얼른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웬디의 영스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르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Talk to me. (1084님)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요. 매일 해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전까지 영어 단어 외우다가 영 쓰듯 씁니다.

숙제는 왜 끝나질 않는 걸까요? 네. 숙제를 하나 끝내놓으면 또 다른 숙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숙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매일매일 숙제를 끝내면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사연자님께 또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험을 볼 때나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월요일이 지났지만 아직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피곤한 분들 많으시죠? 지친 완서분들 바로 영스로 사연 보내주세요. 피곤한 이유 남겨주시면 저희가 달달한 음료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테니 얼른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5784님,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도 직원이 안 구해줘서 쉬지도 못하고 주 6일 일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입니다. 커피 수혈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픈데도 쉬지도 못하고, 그쵸? 직원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네, 또 다른 직원분을 꼭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박혜련님, 완디 오늘 뭔가 이유 없이 지치고 힘이 없었는데 역삼에서 신논현까지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날씨가 좀 선선해서 기분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느끼신 분들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날씨 탓도 있지 않을까요? 내일 비가 온다고 듣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날이 요새 좀 많이 더워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우중충한, 좀 흐리고 언제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약간 색깔과 날씨를 하루 종일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 색깔만 봐도 밖이 좀 어두우니까 왜 지치지? 왜 힘도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씩 좀 걸어주시면 또 에너지를 얻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4399님,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든 날이 되었는지 아침 출근부터 차량 사고에 지갑 분실에 회사에서 자료도 잘못되고 힘든 하루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왜 일이 꼬이면 하루 온종일 집 들어갈 때까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날들 뭔지 아시죠? 근데 또 어떤 날에는 차를 몰고 나가면 모든 신호가 다 초록불이야. 다 나를 도와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하루가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루의 마무리가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거에 꽂혀서 오늘 정말 하루 왜 이렇게 안 풀려? 라는 생각에 꽂혀서 좀 빠지시는 것보다는 그래 오늘 하루 잘 안 풀렸지만 하루 마무리는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던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던가 영수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받아가신다던가 요렇게 좀 마무리라도 잘 해보시면 내일은 정말 행복한 날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5498님, 저는 아가들 오감미술 교사인데요. 이번 주는 생태 수업이라 미꾸라지 수업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즐거운 수업이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미꾸라지 수업? 우와, 신기하다. 우와. 네, 이런 거 제가 이제 육아 애기들 너튜브를 많이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오감 수업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애기들이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촉감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 다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겠지만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달한 음료 쿠폰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바비킴 피처링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늘은 그대와 하늘 위로. Yeah, when it's cool, smooth, you're right.

바비킴 피처링 브라운아이드 걸스 오늘은 그대와 하늘 위로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이지성님, 두 달째 야근에 주말 출근하고 있어요. 이제 체력에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 같아서 우울해요. 아니 두 달이요? 말이 됩니까? 아 근데 다음 달까지요? 아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쵸? 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성님.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비타민은 지금 당장 힘을 낸다기보단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꾸준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 끼니도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259님 저 내일 경주 수학여행 가는데요. 비가 오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세요. 저 영스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내보는데 꼭 읽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비가 안 오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또 다른 새로운 추억을 전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비 내리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산을 비를 직접적으로 맞으면 안 된다고 머리 빠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비가 올 때에 그 느낄 수 있는 낭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학여행이 뭡니까? 낭만! 비가 뭡니까? 낭만! 요 두 개가 합쳐진다? 정말 낭만이 가득한 그런 수학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가 오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수인님,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벌써 주방이 너무 더워서 힘이 빠져요. 내일은 시원해진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쵸, 주방에서 일하면 불 앞에서 또 일하시다 보니까 땀도 나고 입맛도 막 없을 것 같고 막 그런데 다행히 또 내일은 또 날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대구가 제일 덥잖아요. 네. 그리고 9679님, 남자친구랑 전화로 새벽 2시까지 싸우고서 울면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했더니 하루 온종일 피곤합니다. 이제 드디어 퇴근해서 집에 가요. 빨리 침대에 누워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왜 싸우셨어요? 예? 그 풀고서 그래도 이렇게 잠드신 거죠? 네. 근데 뭐 울고서 하면은 눈도 무겁지, 이 감정 싸움 한 것 때문에 피곤하지. 네, 집 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네 편히 쉬시면서 좀 침대에서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현님, 드디어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어요. 저희 노력과 부모님의 기대 못 미쳐 어떻게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하나 마음이 좀 그래요. 부모님 퇴근하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기말고사 계획표를 세워서 같이 보여드릴까요? 완디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어떻게 성적표를 보여드릴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저는 중간고사가 다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말고사도 남아있고 계속 또 시험이 또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현님이 노력을 한 걸 부모님이 모르시는 건 아닐 겁니다. 옆에서 뭐 학원 다니고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공부한 걸 알 테니 부모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번에는 되게 아쉬운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속상한데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저도 너무 속상합니다 하면서 다음번에는 제가 지금보다 좋은 성적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꼭 약속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보시면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에? 도현님 잘했어요. 예, 당당하게 이렇게 당당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죄송해요. 단어 선택이 잘못됐고 아유 내가 왜 생각을 많이 좀 먼저 이제 부모님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조금 아쉽게 나온 것 같아서 죄송해요. 네, 다음번에 기말고사 때는 꼭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도 말씀해 주시면은 될 겁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Made by Youngs, 왕해결 우리 킹키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박세미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과의 시원한 고민 해결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만나요. John Mayer의 New Light.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따끈따끈한 두부 한모, 양념 장에만 찍어 먹어도 고소하죠.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는 두부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부의 기원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가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의 유안이라는 인물이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어느 날 콩국물에 소금을 넣어 마시고 남은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굳어서 두부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또 실크로드를 따라 치즈가 전해지자 우유가 부족했던 중국에서는 두유를 굳혀 두부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영양 가득 부드럽고 담백한 두부의 시작. 생각보다 흥미롭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나신다면,
1: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2: 영스로 오세요. 저희가 해결 방법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Made by 영스.
3: 네, 바 영.
2: 웬디의 영스 2부 시작했습니다. 킹키 씨 그리고 스페셜 고민 해결사 박.

0: 박세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0: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세미 씨 같은 경우는 처음 또 이렇게
1: 아, 또 만나뵙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0: 아,
1: 오늘 이게
0: 아,
1: 네, 오늘
2: 워낙
1: 이렇게
2: 바쁘시니까
1: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네, 나오게 바쁘시잖아요. 됐네요.
0: 엄청 바쁘신데 아니 이게 킹키 씨랑 세미 씨도 처음
2: 오늘, 네, 오늘 처음 뵀어요.
0: 그렇죠.
2: 어. 근데 뭔가 지금 처음 뵀어요도 동시에 말하는 것부터 해서 뭔가 지금 느낌이 온다.
1: 잘 맞는다.
2: 온다. 어. 이게 와요. 네.
1: 같은 결이에요. 느낌이.
2: 네. 네, 네, 네.
0: 아니 저는 세미 씨가 이렇게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엄청 아담하고 네. 되게 요정처럼 그러니까.
1: 아, 그래서 저는 진짜로 웬디 씨 눈을 잘 못 쳐다보겠어요. 왜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2: 아, 확실히 확실히 김지유 씨와 친구분다운
0: 아, 역시 네. 어, 지유 언니가 온 거 아니죠 지금?
1: 네. 어, 지유 대신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야. 지유 느낌으로다가 이제 가려고
2: 네.
1: 느낌 노력 많이 했는데 어떻게 어. 합격인가요?
0: 어, 네 지유 언니가 온 줄 알았어요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첫 멘트가 네. 잘 맞다.
0: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1: 이런 결을 또 좋아하시니까
0: 아, 네. 진짜 너무 아담하시고 네. 진짜 요정 같아요.
1: 아, 근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0: 뭐죠?
1: 제가 외널사예요. 외놀구를 굉장히 아~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카메라가 오른쪽에 있어서 살짝 덜 이쁘게 나온다는 거.
0: 아 예쁘신데 지금?
1: 어 그래요?
2: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왼쪽 얼굴로 했으면은 카메라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1: 깜짝 놀라요.
2: 왜냐면
1: 진짜로 저는 이제 옆방
0: 네.
1: 러브 FM에서 DJ를 했었잖아요.
0: 네. 어 왼쪽을 해줬다.
1: 어, 잠깐만요.
2: 이상하다. 이렇게 친절하게.
1: 어 너 오늘 왜 안 이쁘지? 오늘 잠깐 키키님 나 좀 가려줘요.
2: 네네 제가.
1: 어 당황스럽네. 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모르실 텐데 네. 러브 FM 카메라가 진짜 이쁘게 나와요.
0: 아~
1: 파워 쪽은 카메라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웬디님이 DJ를 볼 수 있는 건데
0: 아니에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러브 FM에서
0: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 카메라가 진짜 너무 적나라합니다.
0: 아니 근데 실물이 진짜 예쁘세요.
1: 이뻐요. 맞아요.
0: 네, 실물.
2: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 빨리 보는 라디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외널사 네. 빨리 확인하세요.
1: 아니면은 아 사실 저는 카메라가 자신 없기 때문에 여기 SBS 1층으로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아~ 이제 퇴근길 이런
0: 맞아.
1: 거.
0: 아 근데 진짜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전지 모르고.
0: 정말.
1: 여기 되게 기분 좋게 만드네요.
2: 그리고 요정이랑
0: 맞아.
2: 날아갈지 어떻게 알아?
0: 맞아.
1: 어, 아까서 해본 날아가가지고
2: 오늘 다
1: 왔구나.
2: 쓰셨군요.
1: 다 썼어요.
0: 아, 네. 썼구나. 아. 아니 우리 5977님께서 샘디 너무 반가워요. 박수채 너무너무 잘 들었던 1일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박쌤이 수다가 체질 DJ 또 샘디로 활약을 하셨었잖아요.
1: 네.
0: 오늘 또 스튜디오가 다릅니다. 아. 네, 카메라 말고 네. 또 다른 거.
1: 네, 다른 거? 어 일단 제 자리가 뺏겼다는 거.
2: 아,
1: 제가 마이크가 바뀌었죠. 이제 마이크가
0: 아, 그쵸.
1: 저도 약간 이제 붐 마이크처럼
0: 네네네네네.
1: 그런 마이크를 썼었는데
0: 네네네.
1: 한 단계 낮춰져서 이렇게 어 마이크가 좀 작아졌다 이런 거랑 그리고 내 위주로 돌아갔는데 지금 내 위주가 아니다.
0: 아~
1: 농담이고.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이제 최하정 선배님께서 라디오 하셨을 때 네. 게스트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꽤 익숙하시구나. 나왔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가족 같고 느낌이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아니 또 9063님께서 세미 언니 너튜브에서 언니는 공주 옷 입고 개그맨 남현승 씨는 원신 옷 입고 나오는 거 잘 봤습니다. 너튜브 세계란 그렇게 힘든 것인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네.
0: 지금 또 안녕하 세미. 나는 네. 너튜브 채널 또 하고 있으시잖아요.
1: 맞습니다. 42만 구독자를 와우. 가지고 있는
0: 와우. 네.
1: 대형 채널인데 조회수는 소형 많지 나와요.
0: 아, 그,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2: 구독자가 그렇게 모으는 게 대단하잖아요.
0: 네.
2: 사실은
1: 42명, 42만 명이.
2: 그러니까요.
1: 저도 모르게.
0: 42명.
1: 저도 모르게. 절 너무 낮췄네요. 42만 명이 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게 일단
0: 너무 너무.
1: 네, 그렇죠. 감사드리고.
0: 구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1: 맞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진짜로 제 아는 지인이 원시인 옷 입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되게 좀 MG 느낌이더라고요. 멀리서 저, 지금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멀리서 저희를 보고 그런 생각했대요. 와 확실히 홍대는 홍대구나.
0: 그쵸 지역에 따라 또
1: 네.
0: 어, 동네에 따라
1: 근데 영상을 보니 아 그게 세미 언니였구나 뭐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는데 사람보다 생각 사람들이 쳐다보진 않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가.
0: 그리고 또 촬영을 또 하고 계시니까
1: 네.
2: 그렇죠,
0: 또 컨셉이 또 정해져 있으니
1: 네, 네. 맞아요.
0: 킹키 씨도 분장하면 또 지지 않잖아요.
2: 그렇죠.
0: 본인 채널을 위해 원신 분장 방금 보셨잖아요.
2: 네.
0: 가능하실까요?
2: 전 지금도 괜찮습니다.

0: 준비만 해주시면요 광고 나온 동안 입고 나오죠 뭐.
1: 아, 그러면은 네. 제가 다음에 또 올 일이 있다면 예. 그 옷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0: 아, 입이 방정입니다.
1: 네, 원래 저희는 입으로 망하고 입으로 잘 되는 거예요.
0: 백설공주 입고 나와주시는 거예요?
1: 아, 전 또 입어야 되나요?
0: 그렇죠.
1: 입죠, 입죠.
0: 어, 너무 좋은데요?
1: 어, 좋아요.
0: 원시인과
1: 백설공주 갈래요? 한번 저 나오게 나 네. 일단은 뭐예요? 킹키 씨.
0: 잠깐만요. 아, 어떤 사진이 어땠지? 아 이게 노출이 그렇게 많이 네, 가시죠.
1: 아, 파란 쪽만 노출하면 되고.
0: 가시죠, 네. 가시죠.
2: 네, 갑시다. 이거 펜 이거 머리에도 이거 머리 다 튀어나오게 또 하신 것 같은데.
1: 저게 지금? 원래 허리에 하는 거예요.
2: 아, 허리.
1: 근데 이 친구가 뭘 몰라 가지고 머리에서 아~ 이렇게 모털도사처럼 됐는데 아~ 킹키 님도 머리에 부탁드리도록
0: 네, 좋아요,
1: 하겠습니다.
0: 좋아요.
2: 아, 좋습니다. 어, 두 분이 하신다면 저도 뭐가를
1: 집에 분장 도구가 되게 많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SBS 러브 FM 박쌤의 수다와 체질을 진행을 했을 때 뭐 네. 크리스마스면은 크리스마스 분장, 또 명절에는 한복 이렇게 와. 또 많이 왜냐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했어요. 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많으니까 제가 한번 어울리는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2: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은 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코너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1: 네.
2: 세미 씨 같은 경우는 평소 고민 상담 잘해주실 것 같아요.
1: 아, 난리 나고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조회수가 고민 상담 조회수가 100만 뷰가 넘는 영상이 또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울 때는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2: 맞아, 완전 F시죠.
1: 네, 근데 맞아. 또 T일 때는 냉정해요. 어. 눈물을 쏙 뽑아내.
0: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네요.
1: 저는 갖고 놀아버립니다.
2: 아 너무 좋아.
1: 갔다리 갔다리.
2: 와. 그런 게 저희한테 필요해요.
1: 제가 잘 왔습니다 오늘.
0: 야. 기대돼요 지금.
2: 네. 가장 자신 있는 고민 분야. 뭐 연애면 연애 아니면 네. 친구 사이 뭐 등등. 뭐.
1: 아 제가 또 많이 해본 게 연애기 때문에.
2: 오.
0: 와. 네.
1: 또 연애면은 제가 뭐 난리 남자 마음을 그냥 헤집어 놓습니다.
2: 오늘 킹키 씨 조심해.
0: 아, 나 조심해. 나 지금.
2: 너 오늘 조심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짧은 고민 사연도 하나 도착해 있는데요. 세미 씨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좋습니다. 8472님께서 보내 주셨어요. 이거 호감인지 아닌지 좀 봐 주세요. 직장 동료들끼리 밥 먹으면서 요즘 본 책이나 영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추천하는 영화나 책을 꼭 보고 저에게 감상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호감이라고 느끼는데 어떤가요?
2: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님의 추천 책이나 영화를 다 챙겨본다? 이거 호감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0: 하나 둘 셋 해볼까요?
1: 네.
2: 하나, 둘, 셋.
1: 아니다.
0: 어머.
1: 어? 정말.
0: 내가 이렇게 몰라.
1: 킹키스 진짜 너무 모르고 너무 가볍다.
0: 아니 이거 호감 아니에요?
1: 아니 이걸로 호감인 줄 알면 너무너무 가볍다.
0: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2: 어, 진짜?
0: 그 대화 주제나 이런 걸로 좀 공감할 것들을 찾기 위해서 네. 그분이 추천해준 영화나 이런 거를 꼭 다 보고 그걸로 막 가서 막 얘기하거든요. 전 그래서 당연히 호감인 줄 알았어요.
1: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얹어가야 돼요.
2: 어떤 거죠?
1: 같이 보실래요?
2: 아~
1: 저희가 취향이 맞는 것 같으니 한번 같이 보실래요?
2: 맞아 맞아.
1: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호감까지 가는 건데 그치. 이거는 근데 진짜로 이분이 와 내 스타일인 영화나 책을 너무
2: 맞아.
1: 잘 알고 있네.
2: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1: 그럼 쉽게 그렇구나. 쉽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쫙쫙 나오니까
2: 저도 약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도 저 영화는 나 안 끌리는데 약간 저 책은 나랑 좀 안 끌리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좀 끌려.
1: 재밌어.
2: 우리 사연자분이 한번 봐볼까? 그래서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 그때 추천해 준 거 그때 영화랑 책 봤잖아요. 너무 재밌던데요?
1: 그거는 누구나 이런... 다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구나.
2: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애프터 신청이나 근데 저 제가 찾은 영화도 있거든요. 아직 못 봤는데 네. 같이 보러 가실래요?
1: 와 벌써 심장 떨려버린다.
0: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2: 이런 게 있으면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우 킹키 씨는 네. 제가 뭐 5분이면 꼬셔버리겠다.
2: 아유 정말 아유. 이제 또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이드 바이 영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0: 사소한 고민, 연애 고민, 사람 고민, 직장 고민 다 환영합니다.
1: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
2: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남편과 오랜만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0: 통화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1: 통신사 할인 받았어?
0: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어서
2: 어? 안 받았는데? 아, 할인되는 줄 몰랐지
0: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1: 아 그걸 모르면 어떡해,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완전 낭비한 거잖아
0: 라고 짜증을 내서 기분이 완전 안 좋아졌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 자기야 정립 안 했어? 이거 스태프 10번 정립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 공짜잖아. 자기야 어제 우리 고기 먹은 데 있지? 내 친구도 거기 갔었는데 영수증 리뷰하면 맥주가 공짜였대. 아, 예약하면서 그런 것도 몰랐어?
0: 아이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챙기던가. 자기는 미리 챙기지도 않고 저한테만 할인받아라, 리뷰 써라, 정립해라 잔소리를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저런 잔소리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3중 구조 베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나 사연자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당황스럽고 좀 화가 좀 납니다.
2: 강요를 하면 안 되죠.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럼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2: 그럼요.
1: 그러니까요.
0: 본인이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계속 사연자분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 이건 좀 질러줘야 됩니다.
0: 네 맞아요. 어떻게
2: 남편한테 아 그럼 네가 해
1: 진짜 딱 이거예요.
0: 저도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2: 한번 근데 이거를 아 그럼 자기가 해 이 정도로는 안 되고 한번 폭발해야 됩니다. 당신이 해 당신이
0: 맞아,
2: 왜 내가 매번 이렇게 해
0: 맞아.
2: 이렇게 막 목소리 좀 흔들려야 되거든요. 왜 내가 매번 해야 되는데
1: 이 음성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2: 아
1: 그렇죠?
2: 맞네. 네. 오늘 이거 녹음하셔야겠네. 네.
0: 아 두 분은 이런 할인 적립 리뷰 꼼꼼하게 다 참여하세요?
1: 전 사실 잘 못해요.
2: 저도 잘 못하는 이유가 다 공감하실 건데 분명히 스탬프를 찍었어. 근데 잊어버렸네? 또 찍어. 또 잊어버려. 나중에
0: 맞아.
2: 한 방에 나와.
0: 맞아요.
2: 근데 기간이 지나 있고.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기간도 조금 이제 짧은 경우가 많을 뿐더러
0: 네,
1: 아 요즘에는 그 키오스크로 할 때는 뭐 핸드폰 번호로 찍어놔
0: 그런
1: 거
0: 하잖아요.
1: 저는 근데 그냥 그게 귀찮더라고요. 그 빨리 건너뛰고 음식을 빨리 받고 싶어요.
2: 그럼 제 번호로 해주세요.
1: 그래야겠다. 이따가 번호 교환 네.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해요.
2: 제 번호로 넣어주세요.
1: 제가 다 정립해드릴게요.
0: 저도 번호 정립 같은 경우는 하는데
2: 뒤에서 누가 번호 우리 웬디 씨 번호 보면 어떡해요?
0: 아 평상시 아무도 못 알아봐요.
2: 아 그래요?
0: 네네네.
2: 아, 생각보다 또 너무 조그맣고 요정이죠.
0: 진짜 괜찮아서 그냥 막 하고 할인은 잘 못 찾는 것 같고 리뷰는 그래도 그래도 참여 좀 해요.
2: 해요?
0: 네.
2: 아,
0: 배달
2: 요새는,
0: 어플 같은 거.
2: 배달 어플 리뷰 쓰면은 서비스로 오고 이런 것도 저도 만약에 그게 좀 크다. 뭐 새우튀김 두 개다.
1: 아 해야죠.
0: 해야죠.
2: 뭐 단무지 이런 건 안 해요.
0: 맞아. 내가 새우튀김. 먹고 싶은 거 특히나.
1: 새우튀김 해야 돼.
0: 맞아요. 네. 맞아요.
2: 치즈볼.
0: 아 해야죠. 문자들이 좀 와 있는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유선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0: 맞아요.
1: 정답이야.
2: 네, 김한리님께서 거울 치료. 똑같이 하면 됩니다.
0: 그쵸. 또 바구리님 본인이 할인이며 정립받기에는 뭔가 쑥스럽고 짜치니까 못하고 아내탓만 하는 라고
2: 그러니까
1: 9431님은 남자는 칭찬에 약해요. 자기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대단해 다음엔 미리 도와줘 라고 말하면 될 듯해요.
2: 이거다. 와 근데 이거는 왜 자꾸 아는데도 이게 안 나올까?
1: 얄미워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0: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2: 네.
0: 아 당신 아 리뷰 그거 있다고 했는데 그걸 몰랐어? 아 그거 했었어야지. 그걸 안 하면 어떡해. 아니 내가 이거 할인 쿠폰 받았어? 아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해 바보같이.
2: 근데 당신은 정립하는 모습이 난 참 보기가 좋더라 이런 느낌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1: 아니면은 뭔가 아 어떻게 그렇게 꼼꼼해? 아니 좀 계속 챙겨주라.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하는 걸까? 그러니까 귀여워. 자기랑 결혼했겠지?
0: 맞아.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 이렇게.
1: 이렇게 좋게 풀자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2: 우쭈쭈쭈쭈.
1: 저도 남자지만 왜 이것까지 그냥 본인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막 그렇죠. 부둥부둥 해주면서까지 키워내야 하는가?
2: 참아요, 킹키치 제가 그런 건 아니고.
1: 예.
2: 제 눈을 보고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1: 죄송합니다.
2: 저 고개를 숙일 뻔했네요.
1: 남편분 정신 차리세요.
0: 맞아요. 아 남편분이 또 돈을 아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본인 하지 않으시잖아요.
2: 네.
0: 아무래도 경제권을 아니면 카드를 아내분이 가지고 계신가?
2: 요새는 부부끼리는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1: 근데 또 좀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게요.

0: 결제를 안 해보니 하니까 그런 적립 같은 것도 안 해. 그치. 여보가 했어? 이렇게 좀 확인하는 거 같기도 하네요.
1: 근데 안 해보니 해야겠다. 왜냐면 경제권이 다시 넘어갈 수가 있잖아.
2: 그렇죠. 경제권이 만약에 아내분한테 있다면 네.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남편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좋게.
3: 아 맞아요 맞아요.
2: 여보 나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알잖아. 근데 여보는 이런 거 어떻게 다 챙겨? 그러면 나 앞으로 결제할 때 여보가 와서 도와줘.
3: 아우 이렇게 무조건이다. 이건 되겠다.
2: 네. 도와줘 이렇게.
3: 그리고 중간에 그래. 내 머리 두세 대 정도 때리면서 파부팅이 파부팅이. 나 정말 파부팅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좀 귀여울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사연자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크릿의 알아서 잘해요. 듣고 올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6: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7: 든든하게
6: 집에서도
5: 간편하게
6: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6: 오뎅.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세민씨 킹키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메이드 바이 영스
1: 메이드 바이 영
0: 3부에서는 두 분이 완소들을 열받게 하는 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화났던 일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영스 가족들의 고민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우리 킹키 씨, 세미 씨와 메이드 바이 영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영스 가족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킹키 세미의 한마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두 분이 날카롭게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면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킹키씨?
2: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킹키, 세미의 한마디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랑 같이 야구를 자주 보러 다니는데요. 자꾸 친구가 저보고 너랑 야구를 볼 때마다 진다. 너는 폐유다. 라고 하는데 너무 열받아요. 아니 팀이 못하는 거지. 제가 가서 지는 건 아니잖아요. 킹키씨. 하나 둘 셋.
3: 폐유가 너도 폐요?
1: 다음 사연은 641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꾸 문자를 끊어서 보내는 거래처 직원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보내고 5분 뒤에 저희 미팅 이러고 또 5분 뒤에 다음 주쯤에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보내요. 정말 답답합니다. 세미씨 하나 둘 셋.
4: 아우 이분한테 한마디 하지 말고 사연자분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문자 그냥 하루 뒤에 읽으세요.
1: 다음은 공공사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랍을 닫지 않는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모든 서랍과 수납장 문이 열려있어서 처음엔 도둑된 줄 알았다니까요. 킹키씨 하나 둘 셋.
3: 여보 때문에 내 뚜껑 열려.
1: 마지막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꾸 저에게 화장하고 다니라며 외모 지적하는 상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세미씨

0: 하나, 둘, 셋! 아, 상사님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니까.
1: 네, 이렇게 세미킹키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왜 그 한마디를 해주셨는지 사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자꾸 사연자님에게 폐요라고 하는 친구에게 킹키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2: 폐요가 그러나 너도 폐요?
0: 야, 원래 약간의... 얼굴을 구기면서 하는 거였구나. 폐요! 이렇게. 아, 저 바로 네. 기죽어버려가지고 네. 이 표정 보고.
3: 그렇죠.
0: 아.
3: 최대한 좀 이제 위협 쪽으로 아. 좀 이제 귀여운 협박, 귀여운 협박으로 이제 그만해라. 아. 조금 해봤습니다.
0: 그쵸. 네. 너 때문에 진다. 네가 문제다라고 하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기는 해. 한두 번도 아니고.
3: 너무 문제죠, 지금.
0: 사연자님도 같이 봤잖아요.
3: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본인이 그 친구분이 패배 요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4: 아, 폐요가 패배 요정이에요?
0: 네.
4: 어, 저는 그 야구 용어인 줄 알고.
3: 아.
4: 야구가 뭐 던지는 게 폐요인가?
0: 승리하면은 승리 요정. 네,
3: 막 보통 우리 막 날씨 요정 막 이런 얘기 많이
0: 아,
3: 하잖아요.
0: 날요.
3: 그것처럼. 예. 네, 날요처럼 폐요.
4: 바로 네. 배웠습니다.
0: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영스랩스라는 코너에서 경기를 보면 응원하는 팀이 지는 징크스가 있다 없다를 설문조사했는데 있다가 69%였고요. 없다가 31%였어요.
3: 아.
0: 두 분 어떤 편인가요?
4: 어, 제가 최근에 야구장을 한번 갔거든요. 저는 야구장은 어릴 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친구 아버지 따라갔다가 아버지가 만취하셔가지고
3: 아이고.
4: 같이 이제 양팔을 잡고 끌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인형탈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한번 야구장을 가봤더니 우와. 바로 지더라고요.
3: 아.
4: 제가 응원하는 팀이 뭐 어떻게 된 거죠? 배운가요?
0: 아닙니다.
3: 이게 뭔가 데이터가 쌓여야
0: 맞아. 여러 번 경험이
3: 되는 아~ 거니까.
0: 여러 번 경험 한 10번, 20번 이렇게 맨날 지거나 하면은 모르겠는데. 한번 가지고선.
4: 아, 그러면 두세 번 더 가볼게요.
0: 네. 네.
3: 저는 뭐 딱히 그런 징크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0: 네.
3: 이게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보면 저 난 그런 징크스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모여서 팀을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0: 네. 어 맞아요.
3: 기운이. 여러분 이런 징크스 없다 생각하고 우리 신나게 응원만 해요. 네.
0: 맞아요 맞아요.
3: 어머
0: 어, 문자.
3: 어머 서수빈.
4: 이분 안 가셔야겠는데.
3: 서수빈님이 직관 13번 갔는데 13번 다 졌어요. 패배 요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0: 같이 갔던 사람 없어요 13번 중에? 13번 아. 다 같이 간 사람? 그분이.
4: 네. 저희가 솔직할 필요는 있는 게 네. 이분은 안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3: 징크스가 있을 수도 있나 봐요.
0: 어, 약간 있을 수도 있겠다.
4: 이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0: 네. 어, 있긴 한가 한 것 같긴 한데
4: 가끔은 아. 이 샤머니즘이 네. 맞을 때가 있다.
0: 와 13번 다. 와.
4: 네. 어, 어떻게 뭐 포장도 안 되네요. 네.
0: 만약 앞으로 친구가 사연자님에게 폐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3: 아 이거 진짜로 그냥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그냥 입 찰싹 한번 때리고 싶은데
0: 네.
3: 아니 같이 안 가면 안 될까요? 꼭 같이 가야 되나?
4: 그러니까 다른 친구랑 가고 네. 근데 그 다른 친구도 으유 폐요 하면은 이분도 안 가는 게
3: 네. 집에서
4: 응, 그냥 보는 게 낫지 않을까?
0: 어 우리 서수빈님 문자 또 왔어요.
4: 어어어어
3: 서수빈님
0: 읽어주세요.
3: 다 같이 갔어요. 승리 요정들 3명 데리고 갔는데 요괴 한 명을 못 이겼습니다.
4: 집에 TV 있으시죠? 요새는 또 너튜브로도 굉장히 네. 잘
0: 정말
4: 있기 때문에
0: 시간을 볼 수 있어요.
3: 고화질로.
4: 오히려 좋아. 왜? 수빈님 차비 안 들지.
3: 그럼. 맞아.
4: 그리고 거기 치킨 되게 비싸요.
0: 맞아요.
4: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먹는 것도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3: 네 어. 친구분 이제 사연자님에게 뭐라고 하면 서수빈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4: 야 내가 그 사람보단 낫지.
0: 13번.
4: 네. 그래 그 사람 13번인데 왠지 라디오 네. 들어봐.
3: 수빈님 한번 허락해 주시면요. 네 사람 한 명 살려주시죠.
0: 네. 네. 또 다음은 문자를 끊어서 보내는 거래처 직원에게 세미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4: 아 저는 이제 거래처 직원 말고 우리 사연자분께 하루 뒤에 문자를 읽어라 라고 너무 재미없는 상담이었나요?
0: 아닙니다.
3: 아니요.
0: 아닙니다.
4: 너무 노잼이었나요?
0: 아니에요.
4: 킹키처럼 페이음 뭐 이런 거 나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준비를 못해서
3: 그러면 하루 뒤에 읽어요.
4: 그렇게 하면 돼. 문자 하루 뒤에 읽어요.
3: 그런 코너 아니에요?
0: 아 그쵸?
3: 네, 그냥 제가 코미디언 오셨으니까 제가 또 이제 리스펙을 담아서 네, 했던 거지. 네.
4: 그러면은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0: 네.
4: 문자를 이게 진짜 하루 뒤면은 문자가 완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쵸, 그쵸.
3: 맞아요.
4: 굳이 왜 이거를 하나하나 막

0: 기다리면서
1: 맞아.
0: 그러고 있습니까?
1: 너무 답답할 것
0: 같아요. 아우 그 이분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심지어 만약에 한마디 한마디도 아니고 내가 한 다음에 5분 뒤에 시간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1: 너무 싫을 것 같아요.
0: 아...
1: 너무 답답해. 언제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
0: 와...
1: 만일 두 분도 매니저님이나 같이 일하는 뭐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해요. 뭐 킹키씨, 세미씨. 네.
3: 와.
0: 아 5분 뒤에.
3: 와.
1: 제가.
0: 아 또 5분 와. 뒤에.
1: 그 스케줄 관련해서.
0: 와 10분 와. 뒤에.
1: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0: 아 저는 그러면은 바로 전화해서 아니 무슨 일 있어요?
1: 맞아.
0: 얘기할 것 같아. 아, 무슨 일 있나요?
1: 전화가 제일 빠를 것 같아.
2: 저는 그 10분이면 만약 여기 영스 제작진분들이 그러셨다. 저는 SBS 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냐고.
0: 무슨 일이죠?
2: 무슨
0: 정말 패요.
1: 맞아 정말. 아, 근데 그래도 이 거래처 직원이면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지.
0: 아 저는 이거는 전화로 해서 한번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전화해서 무슨 일 혹시 있으신가요? 문자가 너무 띄엄띄엄 와서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인지하지 않으실까요?
2: 저도 아니면은 전화를 걸어서 이제부터는 뭔가 세미 씨, 뭐 킹키 씨 이렇게 오면은 바로 그냥 전화를 걸어서 아 제가 지금 문자를 할 상황이 안 돼서요. 지금 전화로 바로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고
1: 뭔가
2: 그분과는 좀 전화를 통해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를 좀 해 보면 어떨까?
0: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 또.
2: 아이고.
1: 그러면 그럼 아예 문자를 남긴 거죠. 시간 되실 때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런데 또 제가 한 다음에 5분 뒤에 시간이 5분 뒤에 안 될 것 이렇게 막 이렇게 오면요. 아, 그럼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1: 어떡해.
0: 아니, 이런 분들은 그런다니까요.
1: 그럴 것 같기는 해요.
2: 아니, 도대체 어쩌다 그러시는 걸까. 정말.
0: 아, 이유 아니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이유 좀 보내주세요.
1: 생각나서 보내야지 하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2: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거.
1: 그래서 멀티가 잘 안 되시는 분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 맞다. 아 이거 했었었지. 아 맞다 문자. 이런 느낌?
0: 아 벌써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하진 못하실 것 같은데.
1: 그래도 거래처 직원이시죠.
0: 거래를 잡은 것도 대단하시네요.
1: 아니 세미 씨는 뭐 불만이 있거나 하면은 바로 좀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0: 저 아예 못해요.
2: 그래도
1: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상담하실 때 해주시는데.
0: 네, 왜냐면 제 이야기 아니니까 하는데 저도 기다려요 사실. 저도 막 5분 10분 기다립니다.
2: 저도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줍니다.
1: 올 때까지. 네. 올 때까지. 근데 만약에 없으면 전 바로 물어봐요. 언제 알려주시냐.
0: 여기서는 하세요?
1: 물어봅니다. 더 지체가 되면 안 되니까.
0: 왜냐면
1: 이 관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3자가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바로 물어봅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2: 맞아. 물어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물어는 봅니다. 네. 또 다음은 서랍을 닫지 않는 아내에게 킹키 씨가 어떤 한마디를 했죠?
2: 여보 때문에 내 뚜껑이 열려 라고 서랍이 열려서 뚜껑이 열린다고 해봤는데 이게 이분도 약간 정신이 없으신가 봐요.
1: 그런 것 같아.
2: 뭔가 계속 분주하고 이거 어디 뒀더라 하면서 이제 딱 열고 이미 좀 약속 시간도 그렇고 뭐 맞아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딱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남편분이 다시 닫아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열린 거를 못 보시고 아이고 이러고 이제 다 닫으시니까 계속 마치 마법의 서랍처럼 아내분 입장에서는
0: 아니 본인이 연지 모르실 거예요.
2: 맞아요.
1: 맞아요.
2: 본인이 닫았는 줄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닫아주지 마세요.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 아내분의 목적은 그냥 찾는 게 목적이니까 찾는 것까지 생각 안 하시는 거죠.
0: 아니면 아내분이 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내에게 일을 너무 많이 지어주신 거 아닌지 뭐 육아나 요리나 청소나
1: 집안일
0: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1: 이해가긴 해요. 그렇다면.
2: 그렇다면 아내분의 이제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남편분이 미리 서랍을 열어놓으시죠.
0: 아 차라리? 네. 아,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 온 집안의 모든 것들을.
0: 그리고 아내분이 일부러 너 하는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닫아라 이러고 일부러 열었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1: 일부러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일부러까지는 아닐 것 같고 깜빡하신 게 아닐까. 두 분 혹시 이런 습관이나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0: 저는 되게 덜렁거리고 어지럽히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 대형견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1: 네.
0: 고쳐져요. 왜냐면 서랍 여는 순간 집이 그쵸? 난장판이 되고
1: 다 이렇게 하니까
0: 다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대형견을 키워라. 그럼 정신 차린다.
2: 엄청난 해결책이네요.
1: 진짜 좋네요.
0: 음식물 안 버리고 가는 순간
1: 먹으니까.

0: 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1: 아 끔찍하다. 아,
2: 바로 치울 수밖에 없겠네요.
0: 맞아요. 그럼 지금 집 상태 대형견들 때문에 그래도 깨끗하게 또.
2: 네 아이들이 그 활동하는 공간은 굉장히 깨끗하고 저는 그리고 창고나 좀 어지럽히는 방 하나를 해요 항상. 거기에 다 던져놔요. 아 그리고 한 방에 정리합니다 그 방만.
0: 아 날 잡아가지고. 네
2: 근데 손님 왔다 그럼 그 방 절대 못 들어가.
0: 닫아놓는 거죠.
2: 거기에 내 속옷 있어 들어가지 마.
0: 그런 방을 또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네. 어허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외모 지적하는 상사에게 세미 씨가 뭐라고 했죠?
2: 상사님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니까요.
1: 이 웃음까지 해야 완성인 네. 것 같아.
2: 이렇게.
1: 아이고 너무 잘 웃으셔가지고.
2: 기분 바로 나빠지잖아요. 네, 네, 네, 네.
0: 아니 근데 외모 지적을. 아,
2: 너무 무례하다.
0: 화장 좀 하고 다니라는. 많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하셨지만 뭐 예를 들면 세미 씨 화장 좀 하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 이렇게
2: 그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얼굴에 드린 돈이 얼만데요? 예. 네. 메이크업보다 더 값진 실리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코가 또 최근에 제가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자랑 한번 해봤어요.
1: 네, 너무 너무 예쁩니다.
2: 그래요.
0: 잘 어울리십니다.
2: 고급미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기분 너무 나쁘다.
1: 그러니까요. 너무 나빠요.
2: 네. 핑키씨 화장 좀 하고 다녀요.
1: 아, 저 한 건데요.
2: 아 왜? 죄송합니다.
1: 네, 요즘 이거 유행이래요. 투명 메이크업.
2: 아, 오, 진짜 네. 투명하다. 네. 우와.
1: 민남 메이크업 한 거예요.
2: 네. 오, 죄송합니다.
1: 예예예. 예, 예.
2: 저절로
0: 이런 거 괜찮은데.
2: 와, 바로 아. 저 했는데요.
0: 저 한 건데요.
1: 이렇게. 한 건데, 예,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싹 무시를 해버리면 어떨까?
0: 오. 근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 그러면 그 눈 앞에서 네. 립스틱 이렇게 바르고.
2: 아, 진하게.
1: 섀도우
2: 아.
1: 이렇게 바르고.
2: 과하게.
1: 이건가요? 이건가요?
2: 당신이 원하는 거 이건가요?
0: 그쵸 그쵸 그쵸. 아, 저 우승에 꼭 들어가야 돼.
1: 무조건.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세미 킹키 한마디 함께했습니다.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 무료의 선물로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아니, 여기 선물 되게 네. 좋네요.
0: 맞아요.
2: 저 라디오였을 때 빠유 드렸거든요. 빠유.
0: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사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근만 나가면 꼭
2: 거기 맛집 많다던데 뭐 사올 거야?
0: 하며 간식을 부탁하시는 선배가 계세요. 처음엔 기분 좋게 사다 드렸는데 점점 도가 지나칩니다. 요즘엔 제가 외근 가는 동네를 본인이 검색해서
2: 여기 소금빵 진짜 맛있대 하나만
0: 하시는 상황이에요. 저는 외근 나가면 바쁘고 걸어서 돌아다녀야 하는데 손에 빵 봉투까지 들고 다니려니 피곤하고 부담스러운데요. 하지만 선배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외근 나가는 제 모습을 부러워하는 걸 보면 마음이 살짝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참고로 빵값은 안 주세요.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외근 나갈 때마다 간식을 사달라고 하는 선배.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빵값은 주시지 않는다.
1: 그러니까 와. 그 마지막 멘트가 완전 킥이었어요.
2: 저는 사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뿌듯하다. 그리고 외근 나가는 제 모습을 부러워하는 거. 아, 그러면은 빵 정도야 뭐 사드릴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근데 매번 이렇게 뭐 보답도 안 하는 거면
1: 그러니까요.
2: 이거는
1: 요즘 빵값도 얼마나 비싼데
0: 비싸요.
2: 맛있는 빵집은 빵 안에 뭐 5,000원 돈
0: 맞아요. 막 7,8,000원 하는 것들도 있고.
2: 근데 그거 달랑 하나 사드려?
0: 맞아.
2: 박스로 사드리잖아.
0: 좀 한 두세 개는 사드리게
1: 그러니까요.
0: 되니까
1: 옆에 다른 분들도 있을 텐데.
0: 맞아 맞아요. 두 분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나요?
1: 네, 저 좋아해요.
0: 인기 좋아하잖아요.
1: 저는 이제 한식 종류로 이제 조금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좀 추천해 주는 데 있으면은 지도에 싹 다 저장해 놓고 가봅니다.
2: 네. 저는 줄 서 있는 게 싫어요.
0: 아~
2: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해. 제 입맛이 또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맛집 주변에 항상 짭들이 있어요. 메인이
1: 맞아요.
2: 있고
1: 맞아요.
2: 짭들이 있는데 거기는 한산한데 맛은 또 얼추 비슷하게 내십니다.
0: 맞아, 비슷해요. 맞아요.
1: 네, 비슷해요.
0: 거기로 가시는구나.
2: 저는 다 맛있어요.

0: 저도 줄 서는 건 싫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래가지고 줄 안 서는 대로 이제 좀 찾아다니고 줄을 서게 되면 저도 안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배심해져요. 아 뭔가 괜히 조금 마음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 줄을 서는 동안 그래가지고 뭔가 음식에 더 막 까탈스러워지고 이러길래 아, 줄을 서면 안 되겠다. 한 사한 대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1: 전 줄 서기는 해요.
0: 맛있는 걸 위해서
1: 한 시간 반까지도 서봤던 적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어플로도 원격 줄 서기가 아, 되잖아요.
0: 그쵸.
1: 그게 아니면 어플로 없으면 현장에서 예. 걸어놓고서 주위에 대기하다가 오는 아.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진짜 먹어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번 맛은 봐요. 꼭 봐야 돼요. 아, 그렇게라도 갑니다. 네. 문자들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0: 김선모님이 빵값은 안 준다 해서 제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사주지 마세요.
1: 저도입니다.
2: 다 네. 비슷한 마음이네요. 한윤민님께서 어우 듣기만 해도 피곤스. 외근 나가는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 뭘 배달시키지? 하는 눈빛일 거예요. 시간 없다 해버리세요. 아, 너무 얄밉다 이거.
1: 근데 진짜 외근 나가는 장소까지 그 지역을 다 찾아서 맛집을 다 찾는 거잖아요. 빵집을.
0: 정성이야, 정성.
1: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와. 이상아님, 한국이 세계에서 빵값 제일 비싼 나라 탑3에 든답니다.
2: 그래요?
1: 아. 맞아, 이거 본 거 봤어요. 올라온 거.
0: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비싼 나라에서 빵을 자꾸 사다 달라고.
2: 그러니까 빵값 비싼데 월급은 또 안 늘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근데 이렇게 빵 부탁하면 좀 슬프지.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 이 사연자님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거절한다던가.
2: 아니면 아 제가 이번에 돈을 좀 모아야 된다.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느낌. 거짓말을 좀 하는 게 그래서 커피도 잘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저 집에서 내려서 마시잖아요. 커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아 선배님 저 이번 달 긴축재정 완전 쪼들려요. 간식 못 사다 드릴 것 같아요.
1: 맞아.
0: 이렇게만 해도 또... 그냥
1: 근데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여기 맛집 찾아놨는데 내가 거기 다 계산해봤거든? 요거 요거 요거 세 개 메뉴 해가지고서 요 금액 나와서 내가 그거 보내줄게.
0: 그럼 그래도 어쨌든 돈은 주긴 주네.
1: 돈 준다고 하면?
0: 근데 일단은 뭐 돈 문제는 해결이 되더라도 저는 그 이게 아무리 그 같은 동네여도 그 동선이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1: 그러니까 저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아,
0: 그게 너무 별로예요.
2: 그렇죠. 그리고 계속 제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 그 빵을 전 진짜 짐 드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1: 맞아요. 아니면 전 그런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선배님 제가 선배님 너무 좋아하신다고 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이렇게 좀 사다 드렸었는데 제가 외근 나가보니까 이게 빵집이랑 거리들도 있고 제가 일정을 제대로 못 끝내고 나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아직 제가 일도 부족해서 일 정리하는 일 처리가 조금 부족해서 집중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죄송하지만 못 사다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2: 그리고 손도 부족하다고 하세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사연자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8: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0: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 원해요.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 원해요.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르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Young Street 광고 듣고 왔습니다. Made by Young's 세미 씨, 킹키 씨와 함께했는데요. 세미 씨.
2: 네.
1: 또 오늘 처음으로 또 Young 씨 함께해 주셨잖아요. 어떠셨나요?
2: 일단 잘 끌어주셔서 너무 잘했고 또 옆에서 킹키 씨가 양념을 또 맛있게
1: 알았죠.
2: 같이 쳐주시니까. 저희가 또 이제 저도 한 양념 하잖아요.
1: 네.
2: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맛있지 않았을까.
3: 맛있는 라디오.
1: 우리 또 킹키 씨는요.
3: 맛있는 라디오 정말 좋은 표현이었음. 저 말이 꼬이네요. 말이 꼬입니다. 네, 마음에 없는 말 이제
2: 생각보다 맛이 없었나 봐요.
3: 그랬나 봐요. 네. 이 시간에 네. 아주 야식과도 같은 맛있는 라디오가 맞아요. 완성이 됐다 덕분에 네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에너지도 너무 좋으시고 또 말씀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감사한 우리 또 세미 씨께서 네. 2주 더 영수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2: 다음 주 우리 두 분 분장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생방으로 이 같이 보라랑 함께 보시면은 더욱더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3: 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저희 약속한 네네. 거니까.
3: 약속했으니까요.
1: 네, 네, 약속했으니까. 네. 나 다 약속했어요.
2: 웬디 씨도 네, 뭐 어떠한 것도 다 뭐
1: 다 돼요.
2: 노출만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1: 다 돼요, 다 돼요. 아, 네, 다 됩니다, 다 돼요. 네, 네 다 됩니다. 네, 그럼 저는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3: 안녕.

0: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1: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2: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3: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5: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6: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5: 돈 워리 비 하겐
6: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5: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7: 요리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5월이 되면 향긋한 봄나물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맛있는 나물 중 하나가 바로 취나물입니다. 멀리서도 향긋함이 느껴질 정도로 취나물의 향이 워낙 진하고 깊어서 산나물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취나물은 영양도 풍부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많아 간과 뼈 건강, 피부와 눈, 호흡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취나물엔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는 게 안전합니다. 또 취나물의 경우 데쳐 물기를 짠 뒤 냉동하거나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니까 이번 5월 향긋한 취나물 한 접시로 봄철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9989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우리 가족은 햄버거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요. 각자 햄버거 취향이 완전 다릅니다. 저랑 아빠는 무조건 고기 패티, 언니랑 엄마는 무조건 치킨 패티를 먹거든요. 개인적으로 치킨 패티는 너무 커서 한 입에 먹기가 힘들고, 거기에 들어간 치킨은 보통 퍽퍽살이라 그걸 먹을 바에 그냥

치킨을 따로 시켜 먹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인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리 다양한 햄버거들이 많이 나와도 원래 햄버거는 원조 고기 패티가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디 그리고 안서분들의 취향은 어떤가요? 영스랩스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요.

영스 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햄버거 취향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고기 패티, 2번 치킨 패티.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햄부기의 섹시 푸드.

햄버기의 섹시푸드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어렵다. 이번 치킨 패티? 근데 저는 원래 퍽퍽살을 좋아하진 않아요. 예. 닭가슴살도 예를 들면은 뭐 요새는 부드러운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수비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훈제나 뭐 관리를 할 때나 먹지 그렇게 막 닭가슴살을 먹진 않거든요. 근데 그리고 치킨 같은 거 먹을 때도 저는 뭐 날개나 예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걸 먹지 닭가슴살 쪽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진 않지만 치킨 패티를 먹었을 때 좀 더 입에 가득 찬 느낌과 그 바삭 하는 거 뭔지 아시죠? 햄버거는 고로 약간 입에 가득 찬 맛으로 다양한 양념과 다양한 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걸로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치킨 패티가 좀 그래요. 근데 비프 패티는 요새는 뭐 여러 개 쌓여서 나오는 그런 버거들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치킨 패티가 제일 알맞게 좋은 밸런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버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430님 1번 비프 패티요. 햄버거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진득한 치즈버거 같은 맛 좋아하기에 치킨보단 비프버거 더 선호합니다. 뭔가 엄청 그냥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연자분은 4430님. 3487님 2번 치킨 패티. 저는 닭가슴살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치킨 패티 선호합니다. 그쵸.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치킨류들 좋아하시면 무조건 치킨 패티겠죠. 변재호님 1번 고기 패티 철판에서 지글지글 구운 고기 패티가 좋아요. 전 치즈 추가를 좋아하는데 치킨 패티는 느끼해서 치즈와 안 어울리거든요. 아 그쵸. 치킨 패티와 치즈는

에 아닙니다. 치킨 패티에 차라리 양념 소스 에 요런 거는 되죠. 저는 치킨 안 치킨이래 치즈를 치킨 패티와는 아닌 것 같아요. 에 비프 패티와 이 고기 패티와 오히려 치즈가 딱 따뜻할 때 올라가가지고 살짝 녹아서 흘러내리든 말든 그거는 잘 어울리는데 치킨 패티에 치즈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좀 저는 원래 치즈를 굳은 치즈는 좀 빼고서 먹거든요. 예,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예,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권유림님 2번 치킨 패티요. 완벽한 탄단지 밸런스에 의외로 칼로리도 낮아서 김종국님이 다이어트식으로 즐겨 드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완벽한 밸런스. 예, 밸런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치킨 패티도 요새 다이어트할 때 맨날 닭가슴살, 뭐 계란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버거도 먹을 수 있다. 다 영양분이 좋아서. 8968님 저는 공부하면서 영수를 듣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고기 패티요. 치킨을 좋아하긴 하지만 고기 패티가 기본이잖아요. 맞아요. 네, 고기 패티가 원래 기본이긴 합니다. 에 오리지널이긴 한데 취향으로는 이제 치킨 패티가 좋다. 네, 김선모님 3번 새우 패티. 저는 새우 패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챙겨 먹어요. 새우 패티도 맛있죠. 네, 너무 맛있죠. 새우 패티 좋아하고 치킨도 맛있고 다 뭐 맛있죠. 뭐 안 맛있는 게 있을까요?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햄버거를 먹을 때 고기 패티 78%, 치킨 패티 21%, 기타 1% 고기 패티를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 이게 고기 패티가 그래도 좀 오리지널, 예, 약간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서 또 고기 패티가 또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최영란님께서 배고프다. 예, 지금 요 시간대가 약간 야식이 생각나는 그런 시간대라서 먹는 거 얘기하면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배고파지는 그런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감자튀김이잖아요. 한창 이 감자튀김에 대한 논쟁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여럿이서 햄버거를 먹을 때 감자튀김을 모아놓고 같이 먹나요? 아니면 각자 먹나요? 저는 가족들이랑 먹을 때 한 번에 다 부어서 같이 먹는 게 습관이 돼서 다른 사람이랑 먹을 때도 습관적으로 부었다가 머쓱했던 적이 몇 번 있어서 그 뒤로는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이젠 조심스럽게 이거 여기다 부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각자 먹자는 분위기면 조용히 혼자 먹습니다. 저는 어차피 혼자 하나를 다 먹지도 못하니까 더 먹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안 남고 좋아서 다 같이 먹는 게 좋은데 그냥 내 거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스랩스 결과가 궁금해요.

0: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여러 시서 감자튀김을 먹을 때 더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1번 모아서 같이 먹는다. 2번 따로 먹는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1: 야, 네 형.
2: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
1: 훔쳐.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3번 상관없다? 예, 각자 먹던 안 돼요? 예, 각자 먹던 하나만 골라야 돼요? 진짜 상관없는데? 왜냐면 이렇게 다 모아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점 하나는 뭐 다 장점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부어서 먹었을 때 감자튀김이 더 바삭하다. 전 바삭한 감자튀김을 좋아해요. 근데 요 통 안에 넣고서 그냥 나 혼자 먹으면 감자가 되게 눅눅해져요. 감자튀김의 그 눅눅함이. 아, 그래서 그 눅눅한 감자튀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저는 있으시려나? 눅눅한 감자튀김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전 바삭한 감자튀김을 되게 좋아해서 부어 먹으면 그게 좋지만 단점은 진짜 감자튀김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이 먼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혼자서 먹으면 눅눅해져서 그게 좀 싫고. 아, 진짜 상관없는데? 아, 0813님 1번 모아서 감자튀김 산을 쌓아서 먹습니다. 플렉스하는 그 기분. 케첩도 한 번에 다 모아서 짜놓고요 라고. 근데 아직 이렇게 한 번은 여러 명이서 막 이런 감자튀김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한때 그걸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튀김 얼마큼 산으로 쌓아서 먹나 뭐 이런 그 사진들도 봤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해봤던 적은 없어요. 한 3, 4명이선 해봤어도. 이주연님 2번 따로 먹는다. 같이 먹으면 남편 속도에 다 뺏기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지킬 건 지키기. 그러니까 감자튀김 빨리 드시는 분들은 막 한 번에 막 몇 개씩 막 집어서 넣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먹는 게 좋죠. 예. 김재정님 1번 모아놓고 같이 먹는다. 딸이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대요. 우리 집 대장말 따라야 합니다. 아, 우리 재정님의 집에서 대장은 따님이시군요. 어허. 또 우리 3654님 2번 각자요. 부어서 먹다 보면 친구끼리는 꼭 누가 더 많이 먹었네 하면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먹어요. 맞아요. 아, 각자가 낫겠다. 이 얘기 들으니까. 왜냐면 부어서 먹으면 분명히 누가 많이 먹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먹을 때 내게 먹을 양이 별로 없어. 그러면 얘기하게 돼요. 뭐야? 이거 누가 다 먹었어? 나 지금 몇 개 못 먹었는데?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빨리 먹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이제 우정에 금이 가요. 감자튀김 하나로. 아, 5896님 현직 햄버거 가게 알바 주부 사원이 말씀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각자 먹어요. 우리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와서 주문하고 한 트레이에 주면 따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 요새 젊은 사람?

맞으면 사람 각자 그러고 싶은 사람? 아 근데 예전에는 진짜 야 다 같이 먹자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요새는 진짜 다 한 트레이 주면 다 따로 달라고 하는구나. 와 각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여럿이서 감자튀김을 먹을 때 모아서 같이 먹는다. 34% 따로 먹는다. 66% 따로 먹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동규님. 저요. 눅눅한 게 완전 좋아요. 약간 쫄깃한 맛이 있거든요. 윤상진님. 나름 눅눅도 매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매력 있죠. 예, 바삭한 것도 매력 있고 눅눅한 것도 매력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눅눅한 게 쫄깃하진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눅눅한 게 왜 쫄깃하다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그냥 눅눅하지 않아요? 그냥 눅눅 근데 존중해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바삭한 거 먹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약간 눅눅한 그런 것들 먼저 먹고 마지막에 맛있는 거 마무리로 바삭한 걸로 약간 모서리 쪽에 있는 뭔지 아시죠? 그런 걸 좀 먹는 타입인데 눅눅한 거 존중합니다.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1: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다 있는
0: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수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7114님, 요즘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있어요. 일주일에 4번 이상 에너지 음료를 마셨는데 완디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요. 너무 피곤하네요. 잠이 너무 부족해요. 영스로 힘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에너지 음료는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카페인을 더 많이 그 이상으로 섭취를 해서 나중에 에너지 음료를 끊으시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부작용들이 더 오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해서 오히려 지금 조금씩 줄여보시고 비타민들 다 챙겨 드시고 영스가 또 우리 7114님의 에너자이저이자 에너지 음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114님 화이팅! 네. 오늘도 영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Swim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탄력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이름만큼 사랑스럽지 않은 러브 퍼그. 올해는 더 빨리 온다.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 융진 러브 러브 러브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이름만큼 사랑스럽지 않은 러브버그 올해는 더 빨리 온다 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한여름이죠. 이렇게 봄 기온이 높아지면서 불청객도 일찍 올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빠른 6월 초중순부터 나타나고 개체수는 더 많아질 거라는 충격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포죠. 사실 뭐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고 뭐 그런 건 아닌데 한꺼번에 때로 오기 때문에 비주얼이 뭔가 무섭죠. 예, 그리고 여기저기 달라붙어가지고 아 얘네들 좀 이렇게 터지지 않고 내 몸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털어내지? 막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러브버그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인물질 포집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골목길에서 예, 시꺼먼 때를 마주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름이 러브버그여서 베텐러들에게는 더 비호감 벌레죠. 올해는 좀 덜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인데요. 공감 요정 지영 씨가 뭘 고를지 고민되는 청취자 사연에 같이 이입해서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NPC 타임 있습니다. 그리고 콧바람 쐬실 수 있게 영화 티켓을 보내드리는데 5월 21일에 개봉하는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출연의 영화 군체 네, 보고 싶은 분들은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으로 신청해주세요. 티켓은 1인 2매 혹은 1인 1매도 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0: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김지민님, 회사 동기랑 진짜 절친처럼 친하게 지냈다가 대판 싸웠는데 회사 다니기 힘드네요. 이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걸까요? 동기가 사실 친구보다 더 힘이 되는 이름이긴 합니다. 사회에 나왔을 때는. 예, 근데 이제 절친처럼 친하기에는 회사는 또 회사죠. 뭐 때문에 싸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사를 벗어난 일 때문에 싸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회사 동기면 뭔가 회사와 연관된 어떤 것으로 사람이든 일이든 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또 일 때문에 결국은 비즈니스니까 풀릴 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원래 그리고 친구는 좀 냉탕온탕을 여러 차례 겪어야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오히려 지금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예전엔 분명히 한바탕 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회사 친구도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3922님, 킥보드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우당탕하고 넘어져서 주위에 있던 분들이 다 쳐다봤는데 아픈 것보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손바닥에 멍 늘었네요. 어휴, 다행이네요. 이게 큰일 납니다. 진짜 손바닥에 먹는 거 정도로 그냥 끝나서 다행이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헬멧 쓰고 타라, 한순간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왕바빵님, 주말 동안 시골집에 갔다 왔는데 시골 고양이들 싸납더라고요. 밤중에 집 근처에서 엄청 싸우길래 잠을 설쳤습니다. 와, 이 고양이들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와, 거기 엮였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막 목숨 걸고 진짜 독한 소리가 나면서 싸우는 그 느낌. 가끔 아파트 화단에서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와, 무서워요. NPC 타임이었습니다. 맛집 웨이팅을 할지 귀찮으니 아무 식당이나 들어갈지 사고 싶은 옷을 지금 살지 세일 기간에 살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1: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0: 대강 결정 함께할 뿐입니다. 제잘제잘 혼자서도 잘 떠드는 수다쟁이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0: 땡튜브를 시작하신 지가 이제 2년 넘었죠?
1: 넘었네요. 넘었네요.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0: 근데 사실 그 이런 개인 미디어가 네. 혼자 종알종알 이렇게 조잘조잘 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없으면
1: 그죠,
0: 참 오디오
1: 힘들죠.
0: 채우기가 힘들잖아요.
1: 맞아요. 네. 쪼잘쪼잘쪼잘 혼자 해야 됩니다. 철판 깔고.
0: 공공장소에서도 하고 길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1: 길에서 전 그 정도로 용감한 약간 스트리머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택시 이런 데서는 혼자 찍죠.
0: 택시에서? 네. 기사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1: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자꾸 영상에다가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하세요. 오늘 너무
0: 그럴 수밖에 없죠.
1: 덥지 않나요? 이러면, 진짜 덥네요.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여우시죠.
0: 예,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사실 기사님 입장에서 네. 뒤에 분명히 여자분이 혼자 탔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걸 혼잣말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무섭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대답하는 게 맞죠.
1: 오늘은 저는 뭐 어디 갑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또 대답해 주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게 있어요.
0: 예.

0: 아무튼 처음 배트 나왔을 때도 카메라를 잠깐 켜셨죠?
1: 그렇죠. 그랬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8843님 부업으로 일상 땡튜브를 하는데요. 밖에서 카메라 들고 다니고 혼자 중얼중얼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거든요. 남 시선 극복할 방법 없을까요?
1: 극복할 방법이요? 이게 돈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거로 금융치료를 받을 수 있다. 먼 미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0: 그거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1: 사실 걸리긴 하죠. 네.
0: 한번 보고 말 사람이다 생각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1: 근데 솔직히 저도 아직 잘 못해요. 누가 막 쳐다보시면 괜히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이렇게 쓱 꺼버리고 이렇긴 합니다. 적응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 카페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고.
1: 카페에서 그쵸.
0: 예.
1: 그냥 켜놓고 녹화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말을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긴 하거든요. 말하는 거.
0: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1: 말하는 거 쉽지 않죠. 예.
0: 그 깔짝 독서님이 요즘 독서법을 직렬 독서, 병렬 독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던데.
1: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0: 다독가 김지영의 독서법은 뭔가요?
1: 저는 다독가는 아니지만 병렬 독서를 좋아합니다.
0: 여러 권을 동시에. 에이,
1: 약간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책 읽을 때도. 하나를 쭉 읽으려면 막 갑자기 중간에서 읽기 싫고 별로 뒤에가 안 궁금해지고 다른 책을 빨리 열고 싶고 이런 마음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같이 읽어요.
0: 직렬 독서는 한 권을 끝까지 완독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그쵸. 거고 병렬 사실... 독서는 여러 권을 동시에 번갈아가면서 읽는 거고.
1: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완독을 못할 때도 많은데 완독을 해야만 독서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0: 아 약간 열린 결말로 놔두고?
1: 열린 결말로. 앞에 한 반 정도 읽고 넘어가면 그 책은 읽는 걸까요? 안 읽은 걸까요?
0: 그런 것도 많이 읽나요? 뭐 이렇게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자기계발서는 저는 이제 목차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서 아 이렇구나. 끝에 가면 또 결론이 비슷해요. 운동을 해라.
1: 아 맞아요.
0: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엔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쓱 이렇게 목차 보면 아 맨 뒤에 결국은 뭐 아침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예. 뒷부분 가면 결국 미라클 모닝이 답이다. 러닝이 답이다.
1: 그래도 개발서를 좀 읽으셨나 봐요.
0: 옛날에 이제 봤는데 네. 아 이게 읽다 보면 속게 되니까
1: 맞아요.
0: 그냥 서점 가서 목차 이렇게 쓱 보고 아 뒤에 있는 게 핵심이구나.
1: 그렇죠.
0: 찬물 샤워에 매일 아침 냉수 마찰을 하는 거.
1: 아... 네.
0: 뭔가 결국은 다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뭐 루틴이 있고 거기에 의존하는 그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네. 맞아. 찬물 샤워랑 뭐 아침에 이불 개라 이런 거 단골이죠.
0: 그렇죠.
1: 아침에 왜 이불 개야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불 안 개거든요.
0: 가장 기본적인 이부자리 정리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하루의 출발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를 잘 살자는 얘기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에이. 이불을 안 개는다고요?
1: 이부자리 개고 나오세요?
0: 아니 이거 침대잖아요.
1: 네.
0: 침대는 이불을 정리하기가 아니, 그러니까 쉽잖아요.
1: 쉽죠. 근데 맨날 하진 않아요 저는. 아니 맨날 하세요?
0: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 촤악 펴가지고 싹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1: 아 그거
0: 낙하산처럼,
1: 하세요?
0: 낙하산처럼 싹.
1: 오, 아, 예. 하시네.
0: 아,
1: 여러분
0: 그거는 15초잖아요. 15초.
1: 아 그래도요. 성공한 사람은 이불을 갠다는 게 진짜 맞네요. 이불 정리를 하시네요.
0: 그러네. 여러분 제가 자기계발서 쓰면은 그거를 앞에 쓰겠습니다.
1: 이부자리
0: 정리가 핵심이다. 누나 영상 보니까 이불 정리 하나도 안 돼 있더라. 영상 보셨나 봐요.
1: 그 귀찮아서 어떻게 맨날 해요. 가끔 하는 거지 가끔.
0: 지난번에 맞데이 3주 달성 때문에 오늘 지영 씨 럭키 드로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다양한 협찬 선물이 지영 씨 앞으로 빠질 거고요. 안맞데이 1회 차감권 2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두 장이요? 아싸.
0: 일단
1: 이거 뽑고 싶어요.
0: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짜리 부스팅 앰플 4만 2천 원 상당 저지 밀크 푸딩 3만 4천 원 상당 치킨 상품권 천 원 단위는 뺄게요.
1: 네.
0: 이건 2만 7천 원 고구마 간장게장 1만 5천 원 스마트 체중계 1만 4천 원 커피 쿠폰 햄버거 세트 쿠폰 베스킨 라빈 땡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1: 저지 밀크 푸딩 3만 4천 원 어치면 몇 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주시나 보다.

0: 푸짐하게 드립니다. 뽑아볼까요?
1: 좋아요.
0: 뭘 뽑고 싶으세요?
1: 저지 밀크 푸딩이요.
0: 어, 그래요? 맛맛데이보다
1: 달달한 거 땡겨요.
0: 좋아 좋아.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그쵸? 네. 어, 근데 이렇게 적어 보이지?
0: 아니, 여기
1: 다 있는 거 맞아요?
0: 네, 그럼요.
1: 아닌 것 같은데. 네. 해볼게요.
0: 저밀프를
1: 향하여.
0: 요소수는 지금 빠졌죠?
1: 요소수 진짜 어이없었어요. 어, 근데 저 이거 뽑을 때마다 받아요? 문자 왔어요? 아,
0: 본인한테 문자로 문자 온 거를 왜 우리 작가들한테 물어봐요? 왔겠죠.
1: 문자 확인을 잘 안 해가지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0: 혹시 땡톡이 지금 999인가요?
1: 아니, 땡톡은 다 보고 문자는 999입니다.
0: 어, 끔찍해. 진짜 끔찍합니다. 저는 배지에 1 떠 있는 것도 못 견디거든요.
1: 예. 제 것 좀 못 견디시면 한 번은 싹 검토 좀 해주세요.
0: 싹 지워드릴까요?
1: 지워주세요. 이것도 찾아주세요. 여태 한 두세 번은 받았을 텐데 저희 집으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0: 뽑으라고요.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화가 나셨네. 여러분 이거 노랑 색깔 뽑아볼게요. 오늘 노랑 가디건을 입었으니까.
0: 이렇게 종알종알거리는 거구나.
1: 말이 길죠? 짠짠. 짠.
0: 뭡니까? 커피 쿠폰.
1: 아, 커피 쿠폰.
0: 아, 지금 산모라서 커피 못 마시는 디카페인으로 꼭 바꿔서 드시고.
1: 그쵸.
0: 아니면 맹견남 남편에게 양보하시고요.
1: 어느 브랜드인가요? 얼마예요? 한 잔? 한 잔. 아, 저지 밀크 푸딩 주세요.
0: 한 잔 좀 심하네.
1: 34,000원 어치 주세요.
0: 보통은 두 잔 아닙니까?
1: 그러니까 만 원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0: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1: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조아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조아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데이가 되고요.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맞데이가 되고 정립이 됩니다. 안맞데이가 3주 누적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맞데이가 3주 누적되면 저에게 럭키드로우로 랜덤 선물이 주어집니다.
0: 네, 현재 맞데이 1주. 안맞데이 2주가 정립되어 있고요. 오늘 주제는 여행입니다. 네, 여행을 요즘은 잘 못 가고 계시죠?
1: 그쵸. 벌써 가고 싶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0: 어디가 지금 제일 가고 싶나요? 당장 간다면.
1: 저 바로 떠오르는 데 있어요.
0: 어디요?
1: 저 구리에 가고 싶습니다.
0: 구리?
1: 구리에.
0: 어, 구리에 산수유 마을?
1: 네. 아, 가보셨어요?
0: 저 옛날에 가봤죠.
1: 네. 어때요?
0: 좋아요. 예쁩니다. 먹을 것도 많고. 전남이니까 거기 뭐 음식들이 맛있고요.
1: 그러니까요. 전남이어서 이게 그냥 한정식집 아무데나 만 원짜리 2만 원짜리를 가도 나물이 한 8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0: 화개장터, 화엄사.
1: 어머. 네. 꽉 차고 계시네. 네.
0: 아, 저도 이제 방송을 그쪽 광주 전남 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구례 가고 산수유 축제 취재 가고 그랬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구례가 이 약간 숨겨진 화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되게 서울에서 유학을 많이 간대요. 애들 데리고 오히려 시골 가서 네, 요즘에 또 그런 교육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0: 교육을 한다고요?
1: 네, 교육을.
0: 몇
1: 진짜
0: 년이나?
1: 유학을 간대요.
0: 몇 년이나?
1: 뭐 1, 2년 아예 가서 선발을.
0: 1, 2년을?
1: 네. 서울 그 교육청이랑 예. 뭐가 맺어져 있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금도
0: 좋다.
1: 나오고 응, 많이들 간대요.
0: 그러니까 뭐 한 달 깔짝 갔다 오고 뭐 이런 거면 사실
1: 아니요.
0: 그게 아닌데 1, 2년을 네, 뭐
1: 자연으로
0: 진짜
1: 귀화.
0: 좋네요.
1: 그쵸?
0: 자, 그러면 여행. 해외로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1: 해외로 가면 거기 가고 싶어요. 발리. 원래 발리를 5월에 그래도 라스트로 한번 다녀오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0: 막 도시를 걷고 막 이런 거보다는 지금 좀 쉬고 싶나 보네요.
1: 그렇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강 결정 사연 소개해 주시죠.
1: 잠시만요. 탄산 먹으면 안 되겠네요. 녹하면서 약간 실수할 것 같아. 부글부글 약간 그런 탄산 음료를 좀 피해야겠습니다.
0: 물이에요? 아니면
1: 이거 탄산수예요.
0: 아, 탄산수.
1: 여러분 혹시 실수하면.
0: 아니, 임산부.

0: 조금만 예, 이해해 주세요. 그
1: 배출은 저희는 아름다운 생리현상이니까.
0: 순간 지금 안에서 소리가 부글부글 올라오길래 이거 위험하다 싶었어요. 네.
1: 생명활동이잖아요.
0: 네, 읽어보겠습니다. 7712님. 혼자 여행을 가려는데 항공권이 고민입니다. 하나는 아침 6시에 출발하는 특가 항공권이고요. 하나는 낮 12시로 시간은 여유로운데 가격은 12만 원 비싸요. 잠을 좀 포기하고 싸게 갈까요? 아니면 돈 더 내고 여유롭게 갈까요? 자, 새벽 특가 대 여유 출발입니다. 근데 12만 원 비싸다는 게 12만 원이 비싸서 18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6만 원 잠깐만. 아, 가격이 안 나와 있구나. 네.
1: 왜 18만 원이에요?
0: 제가 6시를 아침 6시를 멋대로 6만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진짜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1: 저 지금 순간적으로 뇌가 풀가동하면서 어디서 지금 18만 원 계산이 나온 거지?
0: 제 뇌가 요즘 마비되어 가요. 뒤돌아서 못 까먹고요. 정신 차릴게요. 예. 여러분.
1: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에너지가 다 이제 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0: 아, 예. 두뇌 불가동 해볼게요.
1: 아무튼 6시에 그냥 가느냐 아니면 낮 12시에 12만 원 비싸게 가느냐. 아, 그게 없네.
0: 아, 실로폰 없네요.
1: 올 때까지 잠시만요. 입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자,
0: 동동동동동 골라볼까요?
1: 자, 새벽 특가냐 여유 출발이냐. 하나 둘 셋.
0: 여유 출발. 어.
1: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만 원이면은 차이가 꽤 납니다. 예.
0: 근데 아침 6시 비행기 타보셨어요?
1: 그럼요.
0: 진짜요? 인천공항에서.
1: 인천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탔죠.
0: 아이, 이거 인천공항에서 아침 6시 출발하려면 진짜 그냥 바이오 리듬이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12만 원 내고 리듬을 지키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제 기억으로는 이 낮 12시잖아요.
0: 네.
1: 가면은 그러면 지금 3시간 정도가 9시에 가잖아요.
0: 그죠.
1: 이것도 리듬 깨질 만큼 깨져요.
0: 아, 근데
1: 짐 싸느라고.
0: 에이, 그렇게 깨지는 거랑 봐봐요. 아침 6시 출발이면 공항에 4시까지 도착해서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그럼 최소 무슨 소리야 방금.
1: 목을 많이 써가지고 해야 네. 되는데
0: 깜짝이야. 네, 2시, 최소 2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잠을 못 자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푹 자는 거죠.
0: 그래요. 네. 아이고, 진짜 취향 차이긴 하겠네요.
1: 네,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낮 12시도 되게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가서 비행기에서
0: 잔다.
1: 자고. 네, 돈은 꽤 아끼는 거잖아요. 이걸로 이제 현지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승무원 출신에게 꺼드럭대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
0: 꺼드럭대지 말아라. 아,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디님은 비행기에서 잘 주무시나 봐요. 아니면 늘 비즈니스를 타고 가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1: 대학생 저라고 돌아간다고 보면은 저는 아침 6시를 택하겠습니다. 네.
0: 저도 대학생이라면 고민할 것 같긴 해요.
1: 그쵸.
0: 아침 6시. 그래요. 12만 원 크긴 하죠.
1: 도련님 이코노미 감수성 모르죠라고 하신 분 있는데.
0: 모르시잖아요. 그 감수성.
1: 이코노미 제가 40대까지 탔습니다.
0: 에이, 예. 지금 40대시잖아요. 네,
1: 40대 후반에 이제야 이렇게 된 거고요.
0: 이제야.
1: 예. 시간이 다 됐대요.
0: 그래요?
1: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벌써요?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멕시코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멕시코시티. 그런데 이 도시가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한 달에 최대 2.2cm씩 내려앉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그 원인은 과도한 지하수 사용 때문입니다. 고대 호수 위에 세워진 멕시코시티의 인구는 약 2,20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식수의 약 60%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랜 세월 지하수를 퍼올리면서 집안 아래 공간이 비게 됐고 그 결과 도시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편리함이 작은 균열을 만든 셈이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여행입니다.
1: 여행.
0: 진짜 이 나라는 한번 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본 나라 중에 혹시 버킷리스트에 있는 나라 있습니까?
1: 아이슬란드요. 아이슬란드 너무 가보고 싶어요.
0: 거기 직항이 없죠?
1: 없을 거예요 아마.
0: 어디 찍고 가지? 영국 찍고 가나요 보통?
1: 그렇지 않을까요? 영국에서 뭐 경비행기 타고 가지 않을까요?
0: 경비행기를 타고 가요?
1: 아 경비행기 아니지.
0: 왜 경비행기를 타? 그럼 짐도 안 옮겨줄 거 아니야.
1: 오늘 하와이 가는 영상을 보고 왔더니 또 머리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0: 혈액이 배 쪽으로 많이 쏠려있네 지금.
1: 거의 지금 바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도 계속 헛소리만 하고요. 진짜 바보가 됐어요.
0: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시네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 진짜 웃기네요.
0: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 뭐랄까 북유럽을 사실 제대로 못 가봐가지고.
1: 북유럽이요? 아 예.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0: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저는 옛날에 나라를 거의 잘 못 가던 시절에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다가 그 북유럽 쪽에 페로 제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1: 페로요?
0: 네. 그냥 지도에서 페로 제도 써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와 저기 가보고 싶다. 그쪽이 근데 아이슬란드랑 그 동네예요. 예. 나중에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예. 아이슬란드 느낌도 나고.
1: 그럼 페로 제도엔 무슨 나라가 있어요? 그냥 페로예요?
0: 페로 제도였던 것 같은데.
1: 그냥요?
0: 네. 덴마크였나 그게?
1: 어, 진짜 처음 아닌데. 들어봤는데.
0: 페로 제도. 왜냐면 축구 대표팀이 따로 있으니까.
1: 예. 그런 거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0: 위스키 좋아하시잖아요. 요즘도 많이 드세요?
1: 요즘은 못 먹죠.
0: 네. 끊으셨어요?
1: 아니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0: 시간이 없어서.
1: 월드컵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0: 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다 여행 가시잖아요. 위스키 여행.
1: 아 아일랜드.
0: 네.
1: 아 저도 거기는 진짜 가보고 싶어요.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 쪽으로 그 하이랜드. 네.
0: 네. 스코틀랜드.
1: 근데 가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좀 구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서 낮술 한 잔하면 컨디션이 훅 떨어지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0: 거기는 그래서 보통은 한 네다섯 쌍씩 같이 가서 한 명씩 운전을 교대로 한대요. 하루씩 쉬는 거예요, 술을.
1: 네.
0: 한 명은 오늘 쉰다 하면 그냥 기사 드라이버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죠.
1: 아, 그런 식으로.
0: 되게 재밌대요.
1: 한 명을 희생시키는
0: 그쵸,
1: 거구나.
0: 그렇죠.
1: 좋으면서도 그 하루가 되게 싫겠네요, 그분은. 네,
0: 아쉽죠.
1: 그러니까 뭔가 거기 가면은 패키지로 뭔가 기사님이 이렇게 뭐 승합차로 태워다주면서 한잔하고 이렇게 다시 숙소로 데려다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겠는데 그럼 비용도 엄청 깨질 것 같고
0: 그쵸.
1: 그리고 뭔가 거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승합차로 가가지고
0: 술만 미친
1: 우르르 내려가지고 막 마신 다음에 우르르 타고 이건 좀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대리운전이 거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왠지
0: 그쵸.
1: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좀 어려운 여행지긴 네. 합니다.
1: 가보고 싶겠네요. 왜냐하면 날씨도 맞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약간 서늘하고 추운
0: 맞아요,
1: 날씨고
0: 맞아요.
1: 네. 위스키도 좋고 근데 제가 술이 막 그렇게 약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여행지 가서 시차가 꼬여 있는데 낮술을 마시면 컨디션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0: 그렇죠. 그냥 뭐 진짜 해벌레 한 채로 다니는 거죠 내내.
1: 그렇습니다. 여행 가면 맥주가 최고다.
0: 맥주 맛있겠다.
1: 시원하고 별로 술 세지도 않고.
0: 맞아요.
1: 자 다음.
0: 최미리님. 어제 갔던 해외 현지 식당들이 전부 제 취향이 아니라 음식이 입에 안 맞았어요. 두 분은 이럴 때 다음 날은 안전하게 한 식당에 가나요? 아니면 현지 음식도 언제 먹겠냐? 내일 식당은 괜찮겠지? 긍정 모드로 계속 로컬 식당에 도전하나요? 이것도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로컬 식당 대 한 식당입니다.
1: 어딜 가셨길래 취향이 안 맞았을까?
0: 어딜까요? 대부분 다 잘 드시잖아요, 피디님.
1: 저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고수를 잘 못 먹기 때문에 고수를 많이 쓰는 동네에 가면은 좀 힘들긴 합니다.
0: 그럼 동남아는 또 은근히 가르시겠네요?
1: 동남아 가면 이제 고수를 꼭 물어보죠.
0: 노팍치, 네. 노팍치.
1: 발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노팍치.
1: 저는 항상 못 외우게 써가지고 그냥 이 번역기 써가지고 들려드립니다. 빼주세요.
0: 박치, 박치입니다.
1: 근데 박치. 빼도 약간 그 향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0: 그 약간의 향이 나요. 뭔가 한약 비슷한 그 냄새가 납니다. 전 그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1: 자, 로컬 식당 대 한 식당. 하나, 둘, 셋. 한
0: 로컬 식당.
1: 입에 진짜 안 맞는데 로컬 계속 가요?
0: 그래도 뭐 넥스트 한 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쉽잖아요. 여행지에서 음식 크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1: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처음에 해외를 출장 가고 막 이럴 때는 한 식당 가는 게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왔는데 여기 먹어야지. 왜? 막 이랬는데 이제는
0: 그쵸.
1: 해외 한 식당이 또
0: 되게 맛있어요.
1: 예.
0: 진짜.
1: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 가서 한식당 가면 요즘 별미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0: 맞아요. 한국에서 먹는 거랑 맛이 또 달라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단맛을 좋아하냐 뭐 매운맛을 좋아하냐 이런 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식이 생각보다 다르게 퓨전으로 풀어집니다.
1: 맞습니다.
0: 미국 한식은 진짜 맛있잖아요.
1: 예.
0: 아 BCD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북창동 순두부 진짜 맛있어요. 먹고 싶네요.
1: 묘하게 그쪽의 매운맛이 저는 맛있더라고요.
0: 좀 더 인스턴트 느낌이 나요.
1: 네네네.
0: 그죠?
1: 그러면 로컬 식당 중에서 진짜 입에 잘 맞았다. 이런 동네.
0: 동네요?
1: 나라.
0: 가는 데마다 잘 맞는데요. 저는 일본이랑 스페인 같아요.
1: 일본.
0: 스페인은 진짜 약간 어르신들 모시고 가도 완전 만족하면서 드시는 것 같던데 어떠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모시고 가셨잖아요.
1: 저도 지금 스페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0: 그죠?
1: 물론 이탈리아가 이제 먹는 거는 더 유명하지만 이상하게 스페인 음식이 저는 괜찮았습니다.
0: 이탈리아는 또 생각보다 너무 짠 것 같아요.
1: 아,
0: 너무
1: 그래요?
0: 짜가지고
1: 스페인도
0: 너무...
1: 짜긴 짠데
0: 그런가? 네. 네, 스페인 요리가 대부분 한국 분들이 여행 가면 호불호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0: 라고 하더라고요.
1: 지중해 그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0: 맞아요.
1: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비교하면 어때요?
0: 포르투갈보다 스페인이 맛있긴 해요. 근데 포르투갈이 그 문어 요리는 정말 끝내줍니다.
1: 어 그래요?
0: 문어의 그 익힘 정도는 익힘 정도 그 이분함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1: 포르투갈이 최고다. 문어
0: 최고다,
1: 요리는
0: 최고다.
1: 어, 그렇군요.
0: 볼포 최고.
1: 예. 어허 그 저는 영국 런던이 나름 음식이 맛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0: 근데 이거는 늘 약간 그래도 돈이 많으셔서 그래요.
1: 아니에요. 저는 영국 가면 피시앤칩스 일단 먹거든요.
0: 아 그것도 맛있어요?
1: 아 정말 좋아요. 심지어 서울에서 가끔 생각나요. 어 피시앤칩스 좀 지금 먹었으면 좋겠는데.
0: 진짜요?
1: 네. 저는 그게 왜 맛없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0: 길거리 피시앤칩스 드신 거 맞으세요? 아니면 네. 뭐 펍에서 막 5만 원짜리 피시앤칩스 드신
1: 5만 원짜리 피시앤칩스가 어디 있어요?
0: 어 맛있다.
1: 다 종이에다 이렇게 주는 거지.
0: 그래요?
1: 아니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살을 튀겼고 마요네즈를 주고 감자튀김을 같이 주는데 어떻게 그게 맛없을 수가 있나요?
0: 근데 저는 신기하게 그 길거리 피시앤칩스 맛있었던 적이 없어요. 뭔가 그 기름 옷이 너무 두껍거나 대구살도 약간 속 염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살짝 뜨는 맛이 나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냥 다 잘 드시나 봐요.
1: 그래. 아니 저는 그 영국 음식 하면 보통 사람들이 경악하는 게 막 이렇게 생선 대가리가
0: 아.
1: 음식에 막 이렇게 있거나
0: 아하, 막 뭔지 알아요.
1: 고기를 네. 이상하게 파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막 하는데
0: 이유.
1: 딱히 그 영국의 원래 음식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냥 그 뭐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아 그건 차, 홍차구나. 뭐죠? 그 영국
0: 아, 그
1: 영국식 아침 식사.
0: 거잖아요.
1: 영국식 네. 아침 식사. 그거 참 좋지 않습니까?
0: 그 콩 나오는 네. 거야?
1: 네. 베이크드 빈이랑 베이컨이랑 계란 후라이랑 감자튀김 아침도 주잖아요.
0: 아, 무슨 취향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무슨 취향인지 알겠어요.
1: 소세지랑.
0: 그렇죠. 그렇죠.
1: 아주
0: 그냥
1: 좋은데.
0: 완전 정크푸드를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맥도날드 가세요. 맨날 팔잖아요.
1: 네. 그리고 영국이란 나라가 역시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 음식들, 특히 저는 중동 음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중동 음식이 있으면은 꼭 먹습니다.
0: 중동 음식 맛있죠.
1: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로컬 식당.
0: 아, 오, 네. 네. 먹는 얘기로 또 빠졌어요.
1: 두 개 틀렸고요.
0: 다음 거 해볼까요?
1: 네.
0: 땡구 잡는 기영이. 친구 4명이서 일본 후쿠오카로 7일 정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겸사겸사 맛집도 들렸다가 배 타고 후쿠오카로 갈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바로 갈지 고민이에요. 비행기가 시간상 빠르지만 추억을 더 남길 수 있는 건 기차랑 배 타고 이동하는 것 같거든요. 일본 갈 때 비행기 대 기차와 배.
1: 배 타고 얼마나 가요? 가보셨어요?
0: 저 크루즈 가보긴 했는데 후쿠오카는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1: 크루즈를 타고 후쿠오카 갔어요?
0: 크루즈를 타고 대만이랑 일본이랑 어디 갔더라? 어딘가를 갔어요. 새 나라를 도는 걸 갔었어요.
1: 우리나라에서 대만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0: 근데 저도 그거를 크루즈를 한 7박 8일 내내 탄 거라 한 나라당 약간 2일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1: 아, 가는
0: 2일 이렇게 찍고
1: 가는 시간이
0: 그렇죠. 2일 가서 일본 갔다가 2일 가서 대만 갔다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1: 그럼 내려서 어느 정도 머물러요?
0: 체류 시간은 10시간 정도?
1: 10시간?
0: 짧죠.
1: 아, 자고 오는 것도 아니구나.
0: 아니에요. 잠은 크루즈 계속 크루즈에서 자요.
1: 크루즈가 숙소구나.
0: 네.
1: 원양어선 탄 거 아니냐고. 그 정도면.
0: 근데 재밌어요.
1: 그렇구나. 부산에서 밤에 배 타면 아침에 후쿠오카 도착이다라고 하셨고.
0: 아, 빨리 가긴 하네요. 하긴 그 후쿠오카까지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비행기로도 40분일 거예요.
1: 그렇죠.
0: 가깝죠. 되게 가까운 거예요.
1: 배가 그 정도다. 자, 일본 갈 때 비행기냐 기차와 배냐. 7일 정도. 사실 7일이면 후쿠오카 아주 여유 있게 보죠.
0: 그렇죠.
1: 아주 여유 있게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 둘, 셋. 비행기.
0: 기차와 비. 네.
1: 왜 기차와 배?
0: 점점 힘이 빠지네. 잠깐 아마 안마떼이 될 것 같아요.
1: 왜 기차와 배?
0: 아니 후쿠오카 7일이 그렇게 재밌을까 싶었어요. 사실 약간 루즈해질 것 같아서 친구들끼리 재밌는

0: 계속 하는 여행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앞뒤로 재밌는 추억을 남기자.
1: 네. 배에서?
0: 배를 타자.
1: 배에서 무슨 추억이 남습니까?
0: 배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죠 뭐.
1: 뭐요?
0: 뭐 포카도 치고. 아니.
1: 이걸 대놓고 그냥 포카 치세요. 카드라고 얘기하거나 트럼프를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0: 내가 카드를 잘 몰라서 그냥 포카를 한 거.
1: 왜 뭐 섰다 하라 그러지? 어?
0: 아 제가 잘 몰라서 저한테 포카가 카드거든요.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포카가 포카 치고. 네.
1: 그래요.
0: 그러면 시간 금방.
1: 정마담처럼 보였어요.
0: 도서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안고 포카도
1: 내릴
0: 치고.
1: 때 내릴 때 다 이제 털린 사람들 내리고 오한마 들고 배 탈 거냐고 하신 분 있고.
0: 진짜로. 네.
1: 예. 지영이 흡혀봐. 곰마담. 옷도 뭔가 정마담처럼 입고 왔다고.
0: 그러니까 약간 마담 스트예요 지금.
1: 예.
0: 아이 정말.
1: 후쿠오카는 짧게 봐야 돼서 이름도 훌꼬울까라고.
0: 피디님.
1: 채팅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훌꼬울까라뇨.
1: 그래요. 아하. 우릴 팔아? 라고 하십니까?
0: 우릴 팔아.
1: 이게 시골 개그다.
0: 우리 그 정도 아니야.
1: 아무튼 예.
0: 네.
1: 그냥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게 낫지. 길에서 버리는 시간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본 게 그 일본 가는 거였거든요. 일본 가서 근데 거기 코스가 쭉 도쿄에서 내려와서 벳부 섬으로 갈 때 밤에 자는 배를 타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0: 우와. 네. 오, 신기하게 가셨네요.
1: 어디서 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벳부 섬으로 넘어갈 때 어디서 탔지? 오사카인가? 오사카에 항구 있나요?
0: 모르겠어요. 임신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1: 아니 20년 전이니까.
0: 아니 왜 그러세요?
1: 20년 전이라고. 예, 네. 나 대학생 때라고.
0: 참.
1: 예. 네. 근데 그 기억은 되게 좋은 기억입니다.
0: 그럴까요?
1: 여름에 되게 더웠는데 배를 타고 가니까 바다 위니까 모기가 없어요.
0: 아.
1: 시원한 갑판 위에 밤에 나와서 누워 있는데 마치 타이타닉의 그 디카프리오처럼 딱 누워가지고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네. 모기가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배로 여행 한번 해보신 분이면 그 약간의 낭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밤바다 보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기분이 좋고 그 위에 동동 떠다니면서 살짝 일렁일렁 하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그래가지고 그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고 또 그 중간에 선장님이 방송을 하세요 새벽에.
0: 네? 왜요?
1: 자, 승객 여러분, 지금 갑판으로 올라가시면
0: 어?
1: 굉장히 긴 다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 어?
1: 그러시고 밤하늘 완전 망망대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긴 다리가 갑자기 밤하늘에 휴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0: 뭐예요?
1: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었습니다.
0: 그게 네. 뭔데요?
1: 다리.
0: 또 기억이 안 나네요.
1: 대교.
0: 진짜
1: 이름은
0: 다리예요,
1: 기억 안 나는데 대교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양쪽은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0: 약간 인천대교 느낌인가 봐요.
1: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건 멋있다 이랬습니다.
0: 신기하네요. 근데 왜 비행기를 고르셔가지고.
1: 하지만 네, 시간 아끼는 게 낫죠. 자, 다음.
0: 송광호님. 여자친구하고 부산 여행 가려고 하는데 제 차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내내 운전을 할까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운전을 나눠서 같이 하자면서 운전자 보험에 들라고 하는데요. 그냥 내가 전부 한다 대 여친이랑 나눠서 한다.
1: 내가 운전이냐 나눠서 운전이냐. 여자친구는 이제 본인이 나눠서 하겠다.
0: 그쵸.
1: 그런 거죠. 여자친구의 제안입니다. 이 송광호님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여친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물어본 게 아니라.
0: 자. 해볼까요?
1: 내가 운전 대 나눠서 운전. 하나 둘 셋.
0: 내가 운전. 망했다 오늘. 마음의 소리 탈출.
1: 네.
0: 아 왜요?
1: 보험을
0: 하고 싶다잖아요 여자친구가 지금.
1: 에이. 그걸 두 명이 합니까 나눠서.
0: 예. 아니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예.
1: 남이 운전하는 차 타면은 불안해요.
0: 근데 부산까지 해보셨어요? 2박 3일 운전?
1: 부산이요?
0: 네.
1: 그럼요.
0: 왕복으로 그냥 계속 혼자서 해보셨어요?
1: 아니 부산으로 가서 운전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건 해봤죠.

0: 네. 혼자서요?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피곤한데.
1: 아닙니다. 그래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괜찮습니다.
0: 그래요? 그래요? 겁내 피곤하실 텐데.
1: 스마트 크루즈도 있고. 예, 도움이 많이 되니까.
0: 스마트 크루즈. 예. 부산에서는 그거 작동 못 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스마트 크루즈.
1: 부산에서는 이제 앞차만 따라가야죠.
0: 그렇죠. 예. 부산에서는 감히 부산 어디 사람인, 스마트 크루즈를 키워. 예.
1: 부산 사람인 나도 부산 운전 힘들다.
0: 부산 운전은 진짜 길도 예측이 안 되는 뭔가 살면서 처음 보는 희귀한 길들이 많고요. 네. 다들 터프하시잖아요.
1: 분들이 터프하게 운전하는 것보다 저는 길이 이상한 게 좀 크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길이 진짜로 서울에서 본 적이 없는 특이한 길들이 많아요. 예. 설명하기 힘들어요.
1: 좋습니다. 자, 네 개나 벌써 틀렸고요. 다음은요.
0: 안유정님. 곧 5월에 곧 5월 연휴에 남친과 여행 계획이 있는데요. 부모님께 누구랑 가는지 사실대로 말할까요? 아니면 동성 친구랑 간다고 거짓말을 할까요? 남자들은 솔직하게 말하나 거짓말하나 궁금해요. 사실대로 말하나 거짓말한다.
1: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사실대로 말하느냐 거짓말하느냐 결정하셨습니까?
0: 네.
1: 네. 하나, 둘, 셋. 거짓말.
0: 사실대로
1: 아니. 아니 남친이랑 왜? 여행 가는 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요?
0: 네. 그럼 얘기 안 하세요?
1: 저는 얘기 안 합니다.
0: 왜 이렇게 사람이 그 약간 음흉해요.
1: 뭘 음흉해요?
0: 말을 안 해요, 말을.
1: 말하면 상견례 뒤로 미뤄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또 굳이 얘기할 필요 있을까?
0: 그러면은 왜 꼬리 말해요? 질문은 안 하세요?
1: 네?
0: 꼬리 질문은 안 하세요?
1: 뭐라고요?
0: 누구랑 가냐?
1: 누구랑 가냐?
0: 연락처 알려줘라.
1: 친구랑 왜 연락처 알려줘?
0: 그래요?
1: 내가 알아서 할게.
0: 아니 근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저는 예. 이제 부모님들이랑 연락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랑 갔는지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애초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1: 그래요.
0: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가면 그 친구의 번호를 늘 맡겨야 했거든요.
1: 아 안전하게.
0: 네, 번호 주고 가라. 내가 통화 일단 해보겠다. 약간 이런 확인 절차가 있었어요.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가.
1: 근데 이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근데 뭐 만약에 사실대로 말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시면 그래도 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1: 그래요.
0: 그렇다고 안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성인인데.
1: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0: 그쵸?
1: 막상 부모님께 저 남친이랑 가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죠.
0: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어서 뭔가 이 시절에 그게 막 공감이 크게 되진 않는데 신기하네요.
1: 멀리 하긴 해외 가면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0: 맞아요.
1: 안전하게 비상 연락막을 터놓고 가는 게
0: 차라리.
1: 정답이긴 네. 하네.
0: 저희 엄마도 오히려 그걸 선호하셨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가라. 약간 이런 걸 원하셨어요.
1: 그러네.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은 오연패로 그냥 끝났습니다.
0: 아, 진짜.
1: 더 이상 뭐 이거 뒤집을 거예요? 아니. 이거 뒤집을 생각 있어요? 없죠?
0: 네. 네.
1: 자,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0: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5: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6: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7: 배성재 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오늘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오전 전패로 다섯 개 다 안 맞았습니다. 여행이 보통 그래도
8: 맞았어요.
7: 맞았던 네. 분야인데 요즘 이상하게 그죠?
8: 그러니까요.
7: 의상, 옷 관련 패션이 오히려 맞는 경우가 있고
8: 그러니까요.
7: 여행이 안 맞게 되네요. 이게 지영 씨의 변화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안 맞데이 3회 누적이 됐기 때문에
8: 근데 요즘 뭐가 있어요? 뭐 찍어요 저희?
7: 캐치캐치 포비캐치 이것도 있고
8: 그거
7: 예나 아니에요? 버전 말고 그... 이준 버전으로 해달라라고
8: 이준 씨가 추는 그거 맞아요?
7: 예.
8: 저 못해요. 예. 뭐. 아 진짜 만삭의 몸으로 그걸 진짜.
7: 순산 댄스.
8: 그러다 폼이 나오면 어쩌실 거예요?
7: 예?
8: 자극돼가지고 이거.
7: 아예
8: 배 막 이렇게 꿀렁꿀렁 막 이렇게 돌잖아요.
7: 아일릿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도 있다고 합니다.
8: 이건 또 뭐예요?
7: 모르겠어요.
8: 미쳐버리겠네요.
7: 순산기원 댄스.
8: 근데 이거 약간 제가 이렇게 한번 찍게 되면 릴레이로 그냥 다 찍게 하는 거 어때요?
7: 누가요?
8: 모든 배텐 게스트들을.
7: 그 애들이 왜예요? 얘들이 왜예요?
8: 아, 뭐 그래야 공평하죠.
7: 하겠습니까?
8: 어? 시켜야 돼요.
7: 그 인간들이 하겠습니까? 연대 책임으로. 예, 할
8: 연대
7: 리가
8: 책임
7: 없죠.
8: 갑시다.
7: 정예인은 할 수도 있죠.
8: 아, 예. 다 가야 돼요. 예. 저기 존 오빠도 시키고.
7: 정예인, 오존.
8: 희관 오빠도 시키고 다 해요. 희관, 그냥.
7: 생각해보면 그 셋은 할 수도 있겠는데.
8: 그래요. 시켜요 그냥.
7: 자, 다음 주제는 음식이고요. 요거는 맞겠네요. 열받게 안 맞대 되자마자 맞을 만한 게 나왔네요.
8: 그러니까요. 지금 혜정 언니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7: 네, 어떤 걸 먹을지, 이걸 먹을지 말지, 음료는 뭘 곁들일지 등등 고민되는 음식 사연 보내주시면 지영 씨랑 제가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8: 소등할게요, 여러분. 꿈에서 연애하세요. 안녕.

제10번의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6. 허비 행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0: 1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우리 돼지 포크.

0: 크베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상이 재미없고 무기력할 땐 공항에 가보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곳이라서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떠날 수는 없겠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답답한 일상이 조금 환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렘이 필요한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프로미스나인의 위고로 5월 19일 화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일상이 무기력하고 재미없을 땐 공항에 가보라고 합니다. 출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다는데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행 가는 날엔 그쵸, 공항 갈 때 뭐 기분이 좀 설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맞아, 아무리 피곤한 일정에 이렇게 공항을 가더라도 막 엄청 스케줄 가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비행기 타네, 약간 이런, 비행기 타면 좀 쉬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아, 네. 얼마 전에 드디어 딘딘의 딘딘 채널에 밴쿠버 프로젝트 1화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예, 공항에 도착하니까 제가 기분이 막 이상하다 막 이랬었는데, 사실 그거는 작은 누나랑 뭔가 이렇게 같이 캐나다를 간다는 거에 대한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게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뭐 반응이 괜찮습니다. 지금 한 조회수가 한 그래도 한 80만? 예, 84만. 예, 뭐. 사실 엄청 걱정했거든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캐나다를 원하셨고, 그리고 꽤 오래 걸렸고 가는데, 그래서 갔다 왔는데 결과물이 시원찮으면 사실 야 이건 복구 불가다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좀 잘 빠져가지고, 예. 52분짜리 롱폼 영상인데 84만이니까 예, 생각보다 그래도 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으셨나. 왜냐면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찍으면서도 너무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나눠내자니 좀 양심에 찔리고, 야 그냥 길게 다 빼자 그리고 또 가지 뭐 약간 이랬는데, 다행히 좋아해 주셔서 또 캐나다를 한번 또 다른 기회에 또 가면 또 좋지 않을까 뭐 이래서 지금 좀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예, 한번 보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주민님이 딘딘님 말처럼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 뮤직하이 들으러 왔어요. 보라로 딘딘님 보니 설레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오수연님이 서울 출장 일정이 있어서 미리 서울에 올라와서 숙소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몸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요 해주셨는데, 아 이때 진짜 스트레스 받죠. 예. 몸이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면, 아 그리고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정 정확하게 있고 이러면 아 너무 싫어. 예. 0914님이 벌써부터 모기가 너무 많아서 화딱지가 나요 해주셨는데, 에 벌써? 저도 최근에 지방 뭐 촬영 갔었을 때 모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에? 아 여기 확실히 공기 좋은 곳이라 좀 모기가 있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 위험하네 벌써.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 실라!

0: 속속이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구입하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회사에서 점심 먹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낑낑거리면서 어딜 가는 중이라고 하는 거다. 혹시 어디 아픈가 싶은 마음에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 아 세탁소, 아 패딩 드라이 맡기로, 아 무거워.

이어진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였고요. 닉네임 곽선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아내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낑낑거리면서 세탁소에 패딩 드라이 맡기로 가는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패딩이 생각보다 그냥 한 벌 입으면 막 그렇게 무거운 걸 모르는데 이게 여러 벌이면은 들고 갈 때 무게가 좀 느껴지죠, 확실히. 예. 이제 좀 옷장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옷장 정리라기보다 저는 그냥 겨울 옷들을 좀 뒤쪽에 이렇게 밀어놓았지 뭐 어디다 딱히 막 넣어놓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하니까 그 눈 시야가 방에 들어왔을 때 좀 가벼운 예. 그게 있어서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슬슬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자, 사연 보내주신 곽선일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전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그리고 러브홀릭의 놀러와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김나영님이 오 대박, 요즘 자주 듣는 노랜데 틀자마자 나와서 신기하네요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주파수가 있나 봐요. 약간 내가 뭔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게 이렇게 딱 나오는. 러블릭의 놀러와였습니다. 한 윤미님이 요즘 너무 피곤해서 11시를 못 넘기는데 오늘은 듣네요. 반가워요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푹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경희님이 오늘 뮤지카이 처음 듣는데 요즘 불면증인데 일부러 잠자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라디오 듣는 이 시간도 괜찮네요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잠이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자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사실 잠에 드는 게또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좀, 너무 막, 근데 그거 뭐지? 그 얼마 전에 그 수면 뭐 전문가분? 뭐 이런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자려고 집중하고 막 자야 돼, 자야 돼,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자, 어쨌든 잠시 후 2부는 비건 씨와 함께 연서친 함께 하고요. 저는 서정미, 정문감님이 신청해주신 악뮤의 소문의 낙원에 이어서 박효신의 A.E. 이렇게 두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주일이네 뮤직하이.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아니 날도 더운데 커플들이 막 붙어 다니고 그러더라고.
1: 아직 덜 더워서 그래.
0: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한여름 오면은
1: 엄청나게 후회하겠지.
0: 후회할 겁니다.
1: 아, 왜 사귀었지 하면서.
0: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1: 편견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0: 연사친.
1: 아, 자 드디어 뮤지컬 2부 연사친 시작했고요. 비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건입니다.
1: 아, 방금 제가 한 말이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0: 마음에 들었어요.
1: 네, 마음에 들었어요.
0: 마음에 들었어요.
1: 아, 되게 멋있었어요, 약간.
0: 아. 저는 너무 네. 우리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 않나? 아,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약간 들었거든요.
1: 아, 저 네. 방금 굉장히 하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방금. 네. 오, 야, 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0: 있어 보인다고?
1: 약간 있어 보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0: 근데 커플들이 네네. 우리를 엄청 무시할 것 같아요.
1: 무시한다고?
0: 네. 그리고 막 한여름에 너네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하지만 걔들은 아 쟤네 웃기네 이러면서 응 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요아정 먹고 막 그럴 것 같아.
1: 아니 어차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생각할 거예요. 아씨 그래 개말이 맞았네 약간 이러면서 안 헤어지더라도 어쨌든 누가 죽잖아요 결국엔. 결국엔 이별을 하잖아.
0: 그렇긴 해요.
1: 아, 결국엔
0: 그렇긴 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1: 어쨌든 네. 자 뭐 하고 지내셨는지 한 주 동안
0: 저 뭐 작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카페 일이 또 컨설팅이 들어왔어요.
1: 어 진짜?
0: 다른 카페 컨설팅을 또 누가 저희 카페 맡겨가지고
1: 다른 카페 컨설팅을 그 네. 그 비건 씨네 카페를 보고 들어왔다고?
0: 네, 그게 근데 규모가 큽니다. 200평국 규모에.
1: 근데 지금 카페. 비건 씨네가 얼마인데요?
0: 저희는 뭐 합하면 한 50평 되나 60평 되나.
1: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
0: 근데 그냥 그 이제 그걸 세팅이라고 하는데
1: 처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0: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막 주방 동선 짜주고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거 골목식당에서 그거를
1: 아, 컨설팅을 해달라고?
0: 네 맞아요.
1: 근데 그분들은 왜 비원 씨 쪽에다가 그걸 한 거예요?
0: 아 이렇게 건너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희 카페에 자주 오셔가지고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드시고 하시다가 아, 우리 거 한번 봐줄 수 있냐
1: 그럼 뭐 해? 메뉴도 막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메뉴 세팅하고 지출 내리고 이제 매출 올릴 수 있는 구조 만들어주고
1: 근데 네. 뭐

0: 그 정도로 좀 아세요? 그러니까
1: 사실 실무적인 거는 네. 동업하시는 친구가
0: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하는 거 아닌가?
1: 하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활짝 웃기 뭐 이런 교육 활짝 웃기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SNS 마케팅 컨텐츠 만드는
0: SNS 좀 칠 줄 아니까
1: 네네네네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뭐 앞치마 제작부터 시작해서
0: 그거는 네. 어디에 오픈을 하는데요? 그것도 그거, 부산이에요?
1: 아, 아니요 좀 멉니다. 어디? 이것까지는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 위치가 네. 서울은 아니고?
1: 서울 아니고
0: 자 김채호님이 비건님 오늘 어디 갔다 오셨나요? 꾸꾸 스타일 잘 어울리세요 해주셨는데
1: 아니 뭐 어디 가야 하지만 꿈입니까? 저도 꾸미고 싶습니다 가끔은
0: 꿈인 거예요?
1: 뭐 엄청 멋있는 셔츠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0: 추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눈이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데
1: 아 진짜?
0: 추워?
1: 그럴 리가 없는데
0: 자 3828님이 네. 오 비건님 오늘 애착 티셔츠 안 입고 오셨네요. 옷 입을 때 일부러 다른 거 고르셨나요? 해주셨는데
1: 오늘 완전 의식했어요. 오늘 라디오 그래? 가는 날이고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입으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이 3주 연속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그래? 네,
1: 그래서 접었습니다.
0: 자 YM0807님이 오사카카라 이테이마스라고 오사카에서 왔어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곰방아 곰방아 곰방아가 저녁 인사 아닌가?
1: 맞아요 그쵸? 맞아요
0: 근데 웃긴다 라디오에서 일본 노래를 못 틀거든요. 일본어 사연은 읽을 수가 있네. 참
1: 한국어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YM0807님
0: 알아들으시니까 보시지 않을까? 예. 저 얼마 전에 공연 갔는데 일본 분들이셨어요. 공연을 했는데 거기 공연 주최하신 분 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모셔가지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백스테이지에서 에? 했는데 일본에서 왔대요. 그래서 아 일본 분이시구나 했는데 라디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지? 한국어 공부하려고 라디오 들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저스 했지.
1: 아저스.
0: 아리가투고자이마스 아저스.
1: 아저스.
0: 아저스. 정윤훈님이 비원님 목소리만 들으면 오다 주은조 같이 생겼어요.
1: 뭐. 오다 기리조라고 돼 있습니다.
0: 아 네. 오다 기리조야? 아, 나 잘못 봤네.
1: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배우예요. 오다 기리조.
0: 오다 주은. 오다 좋은 오다 좋은
1: 오다 기리조라고 아, 정확하게 두 번이나 적혀 있어요 밑에까지.
0: 아 오니기리조라고 생긴 줄 알았다.
1: 오다 기리
0: 오니기리라고
1: 정윤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자 좀 읽어주세요. 좀 힘듭니다.
1: 네. 요즘 뭐 바빠요 많이?
0: 아 오늘 5시에 일어나서 전주 갔다 왔어요.
1: 그러니까 네. 저 오늘 그 캐나다 네. 간 거 보고 왔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너무 재밌던데.
0: 아 감사합니다. 롱폼인데 최소가 좀 나와가지고
1: 그걸 다 봐버렸어요 제가.
0: 근데 술술 보이죠?
1: 아, 딘딘지 저는 네. 제가 이때까지 제가 12여 년간 보면서 네. 지금 폼이 미쳤어요.
0: 그래요?
1: 완전 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극만 있었어요. 옛날에 딘딘지 막 그 해피 나갔을 때 뭐 이럴 때나 보면은 그냥
0: 아 그치 그때는 그냥
1: 마구 찔러댔어요.
0: 이거지
1: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거를 흐름을 싹 잡아요.
0: 그래요?
1: 그 심지어 저는 딘딘지가 거의 뭐라 해야 될까 이 기승전결까지 약간 만들어 나가는 수준이지 않나?
0: 그래요?
1: 예.
0: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저도 놀라는 게 네. 벌구는 사실 저를 처음부터 다 봤잖아요.
1: 학창 시절부터 봤으니까요.
0: 근데 네. 벌구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친구가 이제 뭔가 어느 정도 그 경지에 오른 느낌을 받았다고.
1: 맞아요.
0: 근데 저는 늘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지 내가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네가 많이 그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저는 인지를 못하니까 또 무서운 거지. 이걸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지? 하면서 이게 혹시나 문제가 되면 또 이걸 내가 만약에 또 까먹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1: 아니요. 그 단계별로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0: 아 그래?
1: 첫 번째 단계 때 그 싸가지가 생겼을 때 그때가 이제 얘 이제 방송국에서 뭐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고 그 전에는 저는
0: 안 되지 논란이지 그때
1: 불합격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딘딘지가
0: 그때 인성 불합격이지
1: 그렇죠 그랬다가 또 어느 기점에서 그 뭐랄까 그 특정 사람들만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어떤
0: 태도
1: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유려해졌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약간 지휘하는 단계까지
0: 그래?
1: 간 것 같다는 저 제가 딘딘 좋은 말 잘 안 합니다
0: 맞아
1: 근데 하는 거는 진짜 확신이 들었어요
0: 그래 신기하네.
1: 엄마랑도 딘딘 씨 얘기를 했어요
0: 그래요?
1: 딘딘이 요새 너무 잘하지 않냐는 엄마 그 TV 나오는데 걔는 진짜 연예인이더라
0: 어머니가? 큰일이네 어떡하지
1: 근데 아직은 조금 남아있죠 그
0: 뭐?
1: 그 철딱

0: 번이 없는 게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새벽 3시 반에 전화가 와 있어서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거를 못 받아서 너무 다행이었고
1: 이 한규님이 네. 엄청 매끄러워졌음요 해주셨는데 네. 진짜 오랜만에 전화했죠.
0: 정말 오랜만이에요.
1: 진짜 오랜만에 했죠.
0: 정말 오랜만이에요.
1: 그때 오랜만에 2013년도로 돌아갔습니다.
0: 아, 한번 갔다 오셨군요.
1: 아니 제가 딱 하루가 딱 쉬는 날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행사를 가고 있는데 갔다 오면은 집에 가서 그냥 푹 자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스틴과한테 연락이 온 거야. 뭐하니? 뭐 오늘 밤 뭐하냐 이래서 행사 갔다 오면 뭐 없다 그랬더니 한잔 할래? 갑자기 이런 거야. 근데 오스틴강이랑도 안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오스틴강이 레스토랑을 하니까 뭐 자기 가게로 와라 거기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하고 갔는데 자기도 내일 쉬는 날이니까 나만 연락한 게 아니라 지 주변 사람들 다 연락해서
0: 파티를 연 거군요.
1: 예. 그냥 그 소소한 오스틴강 모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는데 제가 요새 했는데 스윙스가 야 이래서 뭐야 이랬는데 지금 갈게 이러면서 이제 겹지인들이 막 있으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0: 정말 재밌는 컨텐츠겠네요. 요즘 화제의 컨텐츠잖아요. 네,
1: 오스틴이
0: 네.
1: 자기가 쏘겠다 해가지고 오스틴 가게니까 막 제가 그냥 막 위스키 막 까가지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파도를 계속 돌리면서 막, 막 처음 보는 작가님들 있고 막 뭐 처음 보는 분들 배우님들 있고 막 이런데 막 돌려 먹다가 하다가 이제 간 거예요. 제가 빙원 씨한테 전화하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
0: 올해 처음이에요. 네. 올해 처음이에요. 작년에 조금 있었고
1: 그때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우리가 막 Let's go 막 이거 하고 있던.
0: 제가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뭐한대 그러니까 빨리 와.
0: 항상 그 새벽 3시쯤에 전화 왔을 때는 무조건 사투리로 해요.
1: 와.
2: 야 어리가.
1: 야 아우야.
2: 눈이 부산이가.
1: 정신 못 차야.
0: 하면서. 내가 왜 어딘데? 술 많이 먹었어. 이렇게. 술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1: 아 제가 한... 요즘 그거에 하나 컨텐츠 하나 빠진 거 있어요. 그 리센느 원희 씨가
0: 너무 재밌어요.
1: 거제.
0: 진짜.
1: 와 근데 거제 사투리가 매력이 있더만.
0: 맞아요. 또 원희 씨가 사투리를 되게 매력적으로 쓰세요.
1: 아 그래? 네, 네, 네. 어 되게 약간 그 시크하게 딱 쓰더라고.
0: 맞아요. 딱 그 부산 여자.
1: 그리고 그 네. 경주 그 신라 공주 네. 그 친구도 굉장히 귀엽죠, 매력적이라. 예. 오 저 네. 그거 보고 다시 사투리 약간 열망 올라가지고.
0: 야호. 어 거제 야호.
1: 자 어쨌든 네. 네, 본격적으로 연사친 시작해 볼 건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래 사귀는 커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자 읽어주시죠.
0: 네. 첫 번째는 농담과 드립 코드가 같다. 개그 코드 잘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 진짜 편하고 재밌지. 이렇게 잘 맞는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아니면 정반대라서 내 드립에 갑분싸 대본 적?
1: 아 근데 이거는 저 이제 한창 날 것일 때 그때 막 세게 세게 막 뭘 할 때잖아요. 그때 갑분싸 대준 적 많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죠.
0: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1: 뭐 센 멘트를 치거나 이럴 때 아, 뭐야 약간 웃지 못할 때.
0: 맞아요.
1: 근데 그때는 나 빼고 아무도 안 웃었던 적이 많아.
0: 딘디 씨 지금 요즘 유튜브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브라 하는 거 있잖아요. 에. 그거 옛날에 홍대 거기 포차에서 에. 그 여성분들 있는데 하신 거 기억나요?
1: 뭐 그때는 뭐 그냥 늘 했죠.
0: 늘 했죠. 어. 그렇게 하고 그 삼트를 시전했어요. 그게 한번 첫 번째 안 터져가지고 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1: 아 그래? 아.
0: 저 첫 번째부터 머리, 이마 바로 잡았거든요. 아,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자기는 이제 어필하는 게 쇼미더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3트까지 가는데 3트에서도 안 돼가지고 진희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1: 그 자리에 이성분들이 계셨어요?
0: 네 계셨어요.
1: 아 그래서 근데 안 웃어줬어?
0: 네 나가서 저희가 앞에 잠깐 바람 쐬는데 이제 진희 씨가 네. 아 뭐 쉽지 않다 이러면서 계속 그랬던.
1: 아
0: 네.
1: 그래? 아 브라가 안 먹혔어?
0: 네 브라가
1: 브라가 안 먹는 거는
0: 브라가 안 먹혀서
1: 그럼 그날 네. 집에 갔었어야 되는데
0: 되게 기분 안 좋아하셨어요.
1: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필살기거든.
0: 그렇죠 그렇죠.
1: 잘 안 풀릴 때 쓰는 필살기인데 그게 안 풀려 안 됐으면 그땐 집에 갔었어야지.
0: 네.
1: 자 2번 사소한 장점을 지나치지 않고 표현한다인데요. 아 이거 되게 좋아 나는.
0: 너무 좋아요.
1: 뭔가 이렇게 네. 좀 칭찬을 해주고 별거 아닌 거에 계속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
0: 저는 누가 이렇게 나를 꼬시는 방법 중에 제일 센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칭찬인 것 같아.
1: 아니야 비원 씨는 예쁜 게 최고예요.
0: 그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죠. 예쁜 거는.
1: 아 비원 아 그냥 비원 씨 그냥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0: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그 자체가 칭찬이에요. 그냥 삶에.
1: 자, 내가 잘 살아왔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비원 씨 취미가 있어요?
0: 저 취미 있잖아요. 볼링도 있고. 아. 가짜 취미들 많이 있잖아요.
1: 아 근데 그게 약간 네. 패션 취미잖아.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거 말고 정말로 막

0: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있냐 뭐 낚시를 진짜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 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취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취미가 같은 사람 있잖아. 막 오토바이 타는데 취미가 같아. 막.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그런 취미를 같았던 사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난 취미라고 하면 그냥 유튜브인 것 같아.
0: 아 예를 들면 춤.
1: 네.
0: 춤.
1: 아 근데 춤은 뭐라 해야 될까.
0: 취미가 아니야?
1: 취미라고 보기엔 너무 딥해요. 아, 너무 오랫동안 뭐 그걸로 돈도 벌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그 너튜브 할 때 볼 때 보는 같은, 장르들이 보는 장르들이 예를 들면 저는 아이돌 신보 이런 거 무조건 다 확인하고 이런 게 제 약간 취미이자 약간 습관 이런 거랑 뭐 팟캐스트 이런 거 많이 듣고
0: 자 4번 바쁘더라도 하루 마무리 인사는 꼭 한다. 근데 뭐 잘 자 이런 거는 사실 안 하고 마무리하는 거는 좀 연인이 맞나?
1: 진짜 굿나잇 안 하고 자는 거 진짜 싫음.
0: 근데 그런 건 있잖아 정말 피곤해서 뭐 기절했어
1: 잠드는 거
0: 그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연락하다가 씹고 다음날 일어나서 일어나? 일어났어?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1: 근데 자기가 잠들 것 같으면은 대화 중이라도 아 나 잠들 것 같아 잘게 안녕 굿나잇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0: 아 근데 사실 그게 있죠 미리 좀 잘자 던져 아 이제 잘게 잘자 던져놓고 이제 각자 생활을 좀 하지 한 시간 정도
1: 어 나는 안 그런 타입인데
0: 그래요?
1: 어
0: 그래서 싸우는 분들 많잖아요 막 맞아요, SNS 맞아요, 왜 하고 맞아요. 있냐
1: 맞아 그건 알죠 어,
0: 너 왜 네. 로그인 돼 있냐 지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리고 그 게임
0: 어 맞아 맞아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은
1: 마지막 접속 시간 뜨잖아요 그게 맞아, 이제 맞아. 잔시간이랑 안 맞을 때 이런 것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까 하는데 나 그 사람이랑 이런 게 잘 맞아서 사귀었다라든지 내 애인은 이런 걸 참 잘해준다 아니면 연애하면서 이건 꼭 지키려고 했다 하는 것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하울 제이의 Perhaps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하울제에게 Perhaps Love 듣고 오셨고 오늘은 여러분의 잘 맞은 연애 사연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도착한 문자 소개해볼게요. 이 다솔님께서 딘딘님 뿌라 그거 지금 하면 다들 터질 거예요. 크크크 해주셨는데
1: 정말 해주세요.
0: 지금 뿌라 안 해도 터집니다. 네. 이거 안 해도 터져서
1: 약간 이제 거만한
0: 아 그게
1: 어떤...
0: 아니라 저걸 하면 웃음이 절박할 게 티가 나.
1: 아 티가 나.
0: 그러니까 뭔지 알죠.
1: 제가 잘 알죠.
0: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저는 좀 구린 게 아 너무 의도해서 웃기지 웃어줘 해서 웃는 거는 진짜 배꼽 빠질 정도로 웃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문세윤 씨가 작정하고 니네 오늘 웃겨줄게 했을 때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되는데 이 뿌라는 사실 너무 웃기고 싶어서 웃어줘인데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니야. 단타야 이건. 근데 세윤 씨 같은 경우는 원, 투, 쓰리 카운터 팍팍팍팍까지 계속
1: 맞아요.
0: 들어가니까 네. 그 치트키 있잖아 갑자기 막 이거 있잖아. 그러다 갑자기 뭐 하다가 이게 있는데 이건 너무 짧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안 하는 편입니다.
1: 네.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거를?
0: 그땐 이것 말고 나를 아는 게 없잖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1: 근데 나 웃기긴 했어. 웃기긴 진짜 웃겼어. 그러니까 그게 막 안 터져서 웃긴 거 웃길 때도 있었고
0: 생각머리가 없어 보여서 웃겼지.
1: 그래 그러니까 제주 진짜 미친 사람이다.
0: 여기서 에이. 막 이런 거지요.
1: 아예 그냥 정신이 나갔는데 쟤? 약간
0: 아니 이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뿌르르 하면 갑자기 다 쳐다보잖아.
1: 진짜.
0: 근데 그 관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1: 맞아.
0: 그렇게 해서 모두가 우리를 쳐다볼 때 그걸 즐기는 분들이 또 있었어.
1: 아니 그때는 지금이랑은 뭐가 달랐냐면 캐릭터가 정말로 강력했어요.
0: 그땐 셌지.
1: 그냥 딱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그 걸음걸이, 표정, 약간 그 텐션 자체가.
0: 맞아, 맞아.
1: 근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다.
0: 진짜
1: 없어졌다 진짜.
0: 진짜 감사한 게 네. 그때 왜 안 맞았을까 아무한테도.
1: 아 몇 번 맞을 뻔했죠.
0: 그러니까 에이. 아무도 날 안 때린 거에 참 감사해.
1: 다 귀여워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
0: 자 4829님 이구님.
1: 네 저희는 식성이 진짜 잘 맞아요. 데이트할 때 맛집 리스트 3개 서치해서 이 중에서 먹고 싶은 순서 1, 2, 3등 매겨보자. 그러면 둘 다 순서가 똑같습니다.
0: 요거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1: 그러니까 딘딘씨 되게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0: 식성 안 맞으면 진짜 힘들어. 막 예를 들어서 1, 2, 3등 다 뽑았는데 내가 사실 3등은 진짜 먹고 싶지 않아. 근데 얘는 3등을 1순위로 꼽아버리고 막 이러면 진짜 힘들지 조금.
1: 내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먹었죠.
0: 아 그치 그 네. 거의 철이기니까.
1: 진짜.
0: 나는 왜 입에 그럴까? 넣으면 들어가잖아.
1: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런 거에 그런 게 없을까?
0: 어머님이 요리를 좀 잘 하세요?
1: 어머. 진짜 못해.
0: 근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이게
1: 그래서 다 맛있구나.
0: 이게

0: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던 게 너무 까탈스럽게 예민한 음식들만 먹으면 오히려 평범한 것들을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벌구 어머니도 요리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밥 해주면서 집 가서 아줌마 요리 한 거 말하지 마 맨날 이러면서 요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벌구는 막 먹고 자라면서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 걔는 자기가 해 먹었어. 못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는 약간 맛에 눈을 뜨긴 했는데 비원 씨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먹자 약간 이런 거잖아.
1: 그때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막 그 닭도리탕에 키위 넣으시고 그
0: 아 시도하시는 거 좋아하신다 그랬지.
1: 아, 시도 약간 연구하는 타임이어서 저는 닭도리탕에 키위만 안 들어가도 너무 잘 먹어요.
0: 아 근데 또
1: 진짜로 키위만 안 들어 있어도 저는 한 그릇 뚝딱 비웁니다.
0: 자 6367님이 제가 포켓몬이랑 블럭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마흔이라 조금 창피해서 주위에 티를 안 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남친이랑 그냥 직장 동료였던 시절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포켓몬 얘기하는 걸 듣고 같이 대화하다가 잘 맞아서 만나게 됐어요. 3년째 같이 덕질하면서 잘 연애하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래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취미가 맞는 거잖아.
1: 그러니까요. 완전 그런 거죠.
0: 그러면 네. 야 이번 야 자기야 이번 주말에 팝업 있대 가자 가자 막 하면서 막 와 너무 신난다 막 이러는 거잖아. 아니면 여행 갈 때 약간 막 일본 가서 막 포켓몬 이런 곳 가고 박물관 가고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1: 그 고도 있잖아요. 그 게임.
0: 맞아.
1: 게임 같은 거 같이 하면서 데이트하고 그러면 여기 뭐 리자몽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0: 자 최명진님.
1: 네. 저는 재밌겠는데요. 남친이랑 겁먹든 정도가 비슷합니다. 둘 다 인별그램에 예쁜 식기에 담아서 요리한 사진이나 분위기 있는 가구 사진 살짝 나오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남친도 그래요. 키키키. 저희 곧 결혼하는데 두 달 동안 조명, 색감 하나하나 골라가며 인테리어 한다고 많이 싸웠어요.
0: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하게 잘 맞는 거야.
1: 아 저 이거 진짜 완전 트렌드한 MG 단어 하나 아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나 이거 배웠는데. 아우라 레벨. 요즘 아우라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아우라 레벨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우라 뭐예요? 그 아우라 레벨이 이제 나랑 맞는가? 아우라 감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짜증 난다. 근데
1: 그래 진짜 있어 그런 게.
0: 아 그 단어가 너무 열이 받는다.
1: 아우라
0: 그래. 아우라 레벨은 아닌 것 같아.
1: 아니 안 떠요?
0: 아우라 아까 뭐였죠?
1: 아우라 감도 뭐?
0: 감 아 그 감도라는 단어 쓴 게 너무 열 받는다. 아 근데 이런 걸 어디서 주워 듣는 거야?
1: 저 뭐 보드 게임 동호회 그런데. 아우라?
0: 야 아우라 감도도 아니야.
1: 감도 아니야?
0: 아우라 감도 아니야.
1: 아우라 뭐가 있는데? 아우라 밸런스 뭐 이런 건가?
0: 아 아쉽네.
1: 아우라 밸런스 쓰는데요?
0: 아우라 밸런스야? 아 근데 밸런스 좀
1: 아니다. 아닌 것 같아.
0: 아 이거
1: 화장품이 나와.
0: 내가 볼 때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모르실 거야 이거는. 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찾아서 올려주시고.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주시고 연애와 관련된 각종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비건씨가 소개해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저희는 비오 피처링 지코의 자격지심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틴틴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비건 씨와 연사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예 님이 아우라 뭔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지금 아우라가 아닐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면 아우라로 뭘 찾고 있는데 아무것도
2: 그러니까
1: 안 나온다
2: 아무것도
1: 해가지고.
2: 안 예. 내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야 됐나? 아닌데 아우라 뭐 있었는데.
1: 근데 그걸 단체방에 물어볼 정도의 친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그 아우라 뭐였지? 이걸 못 물어보는 친분이잖아.
2: 제가 단체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1: 그럼 그 단체방 그 장이랑은 좀 친한 거 아니야?
2: 장이랑 친하죠.
1: 그럼 장한테 물어보면 안 돼?
2: 장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1: 장한테는 그냥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2: 네네네.
1: 그 장이 비건 씨를 좀 딱하게 여겨가지고 그 모임도 데리고 가지고 하는 거잖아.
2: 맞아요 맞아요.
1: 그 장한테 한번 물어봐. 야 그때 그 너희가 쓰던 말 중에 그 아우라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뭐지?
2: 아우라가
1: 이렇게.
2: 뭐였지?
1: 전 아우라 뷰티밖에 몰라요. 우리 샵. 아. 아 우리 샵 우리 샵. 어 뭘 찾은 거 같은데?
2: 어.
1: 아우라 파밍?
2: 어 이것도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말이었어.
1: 아 아우라 파밍이 인터넷 밈으로 일부러 멋있는 척을 하거나 남들에게 좋은 인상 아우라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수집한다라는 뜻이다.
2: 그래서 아우라를 파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성을 볼 때 그 아우라의 어떤 그 감도나 레벨을 맞춰서 뭐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1: 아우라 매칭 아니야 그러면?
2: 아우라 파밍, 매칭?
1: 파밍이 있으니까
2: 그럴 수도 있겠고요. 사실 저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단어 자체가.
1: 근데 얼마나 아우라가 대단한데 걔네가.
2: 대단해서
1: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지 정도의 아우라가 나와?
2: 그렇지 않겠죠.
1: 그러니까 왜 아우라? 아 쉽지가 않네 진짜.
2: 다 오냐오냐 자라서 그래요 애들이. 아, 다 잘한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내 아우라 레벨과 맞는 이성을 난 소개받는 게 좋아 이렇게 사고하는 거죠.
1: 아 쉽지 않네요.
2: 네.
1: 자 이번에 긴 사연 읽어볼 건데 여성분인 1530님이 보내주셨고요.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저 혼자 좋아하던 짝남이 있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상형을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짝남한테 저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1: 그냥 귀여운 스타일이요?
2: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는데요. 아 그러면은 그 외적으로 어떤 스타일에 그런 끌린다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외적으로?
1: 굳이 따지자면 박시한 후드티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그리고 긴 머리에 웨이브 있으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방에 아기자기한 키링 같은 거 달고 있으면 더 귀여워 보이고.
2: 이렇게 술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적으로는요? 성격 같은 거 하고 물어봤더니
1: 제가 좀 덜렁대서 주변 사람 잘 챙겨주고 야무진 분? 아 그리고 강아지 좋아하는 분한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2: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짱남이 말한 이상형이랑 저랑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딱 하나 강아지 좋아하는 거? 그거 말고는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원래 다들

0: 이렇게 이상형이 구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저한테 선 그으려고 이렇게 말한 걸까요? 제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건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1: 자, 1530님의 사연이었고 이분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우라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아우라로 먼저 좀 짚고 싶은데 제가 지금 검색했어요.
0: 네.
1: 아우라 파밍은 있는 거래요.
0: 네.
1: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일부러 네. 멋있는 척 약간 이렇게 쿨한 분위기 쌓는 거 약간 이렇게 하고 아우라 체크라고가 아우라 체크가 좀 있대요. 아우라 체크는 약간 멋을 검증하는 약간 이런 네. 그래서 아우라 체크한다 뭐 이런 게 있대요.
0: 아 그러면 이제 뭐 너 이 나 친구 중에 괜찮은 여자 있는데 소개받을래 이렇게 했어. 아 그래? 그럼 아우라 체크 좀 해봐도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SNS를 한번 보는.
1: 아 약간 이거래. 아 아우라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의 아우라 체크가. 그래서 여기 예문입니다. 담배 안 피우는데 라이터 들고 다니는 건 아우라 체크 실패다. 그러니까 멋있지 않다는 거지.
0: 왜 들고 다녀 걔는?
1: 그러니까 멋있지 않다는 거지.
0: 어.
1: 근데 말 안 하고 웃기만 했는데 아우라 체크가 통과됐대.
0: 아.
1: 그러니까 좀 뭐 멋이 있다 뭐
0: 그러니까
1: 이런.
0: 진짜 아우라네요. 말 그대로 아우라.
1: 어. 그래 아우라 로스라는 게 또 있대요. 구린 행위를 했을 때 아우라 야 저 완전 아우라 로스다 이렇게.
0: 디니시 브라 삼트 실패했을 때 아우라 로스 하는 거 그런 거.
1: 그리고 뭐 아우라 맥싱이라는 건 이제 뭐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아우라 맥스다 약간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0: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LLM이에요?
1: GPT한테 제가
0: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어낸 거 아니야 얘가?
1: 아니야 아우라로 좀 그거 유행어 뭐 있냐 했더니 파밍 나온 다음에 그럼 그거랑 비슷한 거 뭐 있어 그랬더니 제가 좀 알려준 건데 어디 가서 쓰지 마 괜히.
0: 그러니까 아니 전 안 써요.
1: 그
0: 들었다고
1: 그 보드 게임만 갔다가 누가 했는데 반칙했을 때 야 너 진짜 그 아우라 로스인이다. 저기 형 아우라 로싱이 뭐요? 몰라? 야 아우라 맥스 뭐 이런 거 몰라? 아유
0: 형
1: 이제 그만 오세요. 자 어쨌든 짱남한테 네.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나랑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상형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디테일한 이상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0: 그러니까
1: 비원씨 이상형 뭐예요?
0: 저도 맨날 이상형 물어보면 말할 게 없어요.
1: 왜냐면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0: 뭐를요?
1: 그냥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서
0: 인정해요. 그래요. 완전 예쁜 사람 좋아하죠. 근데 뭐 아 예쁜 사람 이렇게 하면 그게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 어떻게 이쁜데? 뭐 아까 여기에서 물어본 것처럼.
1: 아 그냥 존예.
0: 맞아요, 맞아. 그렇게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아니 그거 말고 뭐 어떤 상이라는 거 이렇게 자꾸 물어.
1: 아니 난 물어봐. 그냥 진짜 그냥 예쁜 게 좋아. 저 그냥 다 예뻐.
0: 그냥. 저 그냥 짜증 나가지고 프로미스 나 이나경이요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냥 그렇게 딱 말하고 넘어가.
1: 이나경 씨가 본인의 그 추구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0: 그. 뭐 아니 뭐 예쁘시잖아요. 엄청 예쁘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지나가다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예쁘시다 하고.
1: 아니 근데 프로미스 나인에 뭐 채영 씨도 예쁘고 뭐 다 네. 예쁘잖아.
0: 근데 그냥 그때 그 질문을 자꾸 하는 게 짜증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 그래 버렸어요. 아 근데 그런 생각해 보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약간 고양이상, 강아지상보단 고양이상.
1: 나경 씨가 고양이인가? 찬송이한테 물어봐야 돼. 찬송이가 알아가지고.
0: 아, 그러니까 온미녀보단 냉미녀 스타일.
1: 근데 나경 씨가 약간 냉미녀 스타일이에요?
0: 네, 제가 느꼈을 땐 그렇던데.
1: 아, 그래.
0: 그리고 말수도 엄청 없으시고.
1: 아, 그래. 네, 네.
0: 그 아우라가 좀 파밍이 돼 있으신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저는 그게 좀 멋있어 보이시.
1: 와, 근데 진짜 너무 그렸던 거 알아? 너무 이 말을 쓰고 싶어서. 와, 진짜 너무 그렸어. 와.
0: 아, 아우라 로스 바로 해버렸죠.
1: 아 근데 이상형인 사람 네. 만나본 적 있어요?
0: 전혀 없어요. 있어요?
1: 난 있어.
0: 오!
1: 저는 제 이상형 명확하잖아요. 옛날부터
0: 맞아요.
1: 약간
0: 네.
1: 나보다 배운 사람.
0: 걸 크러쉬.
1: 그리고 약간 네. 좀 내가 굉장히 뭔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 약간 저 사람은 약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0: 그냥 아우라
1: 그 아우라가 있잖아. 그냥 그. 저 사람은 뭔가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존중해야 될 것 같아 하는 아우라가 있잖아.
0: 네네네.
1: 그게 뭐 이 사람의 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냄새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뭐 집안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학력도 좋았고 막 이랬는데 이상형은 안 맞아.

0: 그게 있는 것 같아. 이상형이랑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은 다른 것 같아.
1: 그러게요.
0: 맞아 그래. 맞아.
1: 이상형. 뭐라고 대답해요? 딘디 씨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이제 바뀌었어요.
1: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엄청 사랑받고 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1: 짜증나는 대답이야.
0: 아 진짜?
1: 아 뭐, 그거 말고요. 그 이상형 너 있잖아요.
0: 너 내 전 여자친구 맞자. 난 예쁜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너 봤잖아.
1: 아 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0: 그래서 나한테 그랬잖아 그때. 맞나? 이랬잖아.
1: 아 그래서 아 뭐 되게 잘 맞나 보다. 그렇게 했죠.
0: 아 예쁜 사람 좋죠. 근데 저는 외모가 어쨌든 최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1: 근데 필수예요, 아니에요?
0: 너 봤잖아. 필수 아니었잖아.
1: 아니더라. 체크.
0: 자,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려면 이상형을 물어봐라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아 근데 이거 약간 그 스몰 토크로 하는 말 아닌가? 원래 소개팅 같은 거 하면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0: 아니 근데 그거지 봐봐. 내가 좀 관심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상형을 물어봐. 그럼 약간 이 사람이랑 좀 근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1: 야 진짜?
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소개팅 상대가 엄청 마음에 들어. 근데 그럼 딘딘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이분이 좀 작아 만약에 체구가. 그럼 아 전 근데 체구가 좀 작고 이 사람 좀 눈웃음 있어. 그럼 아 근데 저 눈웃음 있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리면 이제 그 사람이 아 근데 눈웃음이 꽤 있으시 눈웃음이 있으시네요. 약간 이렇게 되면 약간 아 내가 당신이 약간 내 스타일이에요를 슬쩍 던지는 느낌이잖아.
1: 어쩌면 약간의 어떤 플러팅 방식이네요.
0: 근데 갑자기 내가 키가 작아. 근데 저는 일단 키가 좀 컸으면 좋겠고요.
1: 이야 너무 슬프다.
0: 그래 누가 봐도 고양이상인데 이 상대는 저는 근데 약간 저 완전 하마상 좋아해. 하마상. 저 고양이 개 막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저는 하마상 뭐
1: 오소리상이요.
0: 저 기린상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 이제
1: 코뿔소상이요.
0: 그러니까 이러면 애매해지는 거지.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막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아 저 근데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막 이래 버리면 이제 완전 애매한 거지.
1: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막 위스키 어떤 거 저딴 거 막 다 얘기했는데 아 저는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제
0: 그럼 진짜 기분 상하지. 자 슬기님
1: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아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죠. 저 강아지 좋아하는 거를 맞췄다라고 할 수는 없죠. 네.
0: 강아지를 그리고 이성이랑 있는데 강아지 좋아하세요? 이랬을 때 저 싫어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
1: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면 뭐,
0: 괜찮아요? 이 정도를 하겠지.
1: 아 강아지 귀엽죠.
0: 강아지 좋아해요? 아니면 아 근데 저 강아지 좀 무서워요. 저 어렸을 때 막 이러지 누가 저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해요 하는 사람은 없어.
1: 그러니까 무서워해도 아 저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제가 너무 무서워해요. 그치, 그치. 이렇게 나오죠 보통. 예.
0: 박우리님이 짱남이 본인 이상형 얘기한 후에 사연자분 이상형이 뭔지도 물어봤으면 그린라이트인 거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야기가 끝났으면 관심 없는 거죠 해주셨는데 팩트죠.
1: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다면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다면
0: 사마나 육하나님
1: 네 이상형이랑 나랑 사귀는 사람은 다르니까 사연자님 한번 고백해보세요. 혹시 아나요? 잘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님 말고요. 혹은 이건 어때요? 그 다음 애프터 데이트 때 이 이상형에 부합하는 그걸 입고 가는 박시한 후드에 청바지를 딱 입고 긴 머리에 웨이브 넣어가지고 가방에 아기자기한 키링 딱 달고 나가보는 거지.
0: 아 어쨌든 혼자 좋아하던 짱남이니까 그럼 딱 그렇게 하고 이러면 어때? 이거죠?
1: 어때요?
0: 이거죠?
1: 저 어때요?
0: 이거죠? 그럼 에? 뭐가요? 아니 박시한 후드, 청바지, 긴 머리 웨이브, 키링 이거죠? 아 아닌데요?
1: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0: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갑자기 강아지 이렇게 같이 산책하면서 제 강아지 그럴 때 저 근데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 나라면 지금 비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딱 입고 간 다음에 진짜 저돌적으로 이거 맞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되게 귀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귀여워하면은 그린라이트고.
0: 근데 확고하게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얘기할 것 같아. 아 근데 죄송한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딱 오히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1: 저랑은 아우라 감도가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0: 근데 아우라 감도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0: 그래?
1: 뭐든
2: 안 뭐. 나와 아무리 검색해도
1: 뭐 아우라 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우라 뒤에?
2: 아니 제가 볼 때 비건 씨 놀림 당한 것 같은데 걔네한테?
1: 뭐 가끔 그렇죠.
2: 비건 오기 전에 오늘은 야야야야 오늘은 아우라 감도라는 거 한번 해보자 감도 오케이 오케이 하고 딱 왔는데 와 근데 오늘 대일이 형 우리랑 완전 아우라 감도 완전 맞네 그러면 아우라 감도 뭔데 아우라 감도 뭔데 아우라 감도가 약간 그 아우라 파밍한다 그러는데 약간 감도는 이제 우리끼리 맞는다 뭐 이런 거 그때 아 맞나 아 내 니네랑 아우라 감도 맞아 아우라 감도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어?
1: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라도 함께 있는 게.
2: 너 근데 지금 거울 치료 당했지 내가. 내가 정확하게 읽었지.
1: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2: 그래 귀여운 약간 호구 형 같잖아.
1: 너 호구 형 너무 싫다.
2: 호구 형. 그 알죠? 어. 카지노 그 사무실 그 호구 형.
1: 뭔지 알아.
2: 아 형 진짜 제가 형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1: 맞아.
2: 자 아무튼 1530님 저희 얘기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연애 고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비건씨가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지카이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추첨해서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2: 자 그럼 저희는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써니의 Goodbye to Romance 듣고 오셨고, 황수정님이 맨날 모임으로 놀림받고 가서 새로운 거 알아와서 알려줘도 딘디님한테 조롱당하고 비건님 화이팅 해주셨는데,
1: 화이팅!
0: 황수정 씨랑 약간 아우라 감도가 맞는 것 같은데 비건이?
2: 맞아요. 제가 아우라 체크 바로 됐어요. 수정 씨.
0: 아우라 체크 됐어?
2: 네.
0: 아, 근데 아우라 체크, 아우라 파밍 이런 거는 좀 억지스러운데 아우라 감도는 정말 구리게 재수 없어서 너무 그
1: 뭐라 뭔가 있어
0: 꼬린내나
1: 그 예, 아우라가 있어요. 아, 아우라 감도라는 그
0: 단어에 아우라가 있어.
1: 아우라가 있어요. 예.
0: 너무 그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번데기 냄새 같은 그 꼬릿꼬릿함이 나. 아우라 감도가
1: 약간 어느 정도 어떤 숙성이 된 어떤 느낌이
0: 아,
1: 나요.
0: 아, 좀 짜증나는데 너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약간 좀
1: 그러니까
0: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인테리어 업자가 쓸 것 같은
1: 그러니까.
0: 해외 가구 수입하는 분이 아, 근데 사실 이런 퍼니처를 여기다 두시면 아우라 감도가 좀 맞아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할 것 같아요. 와, 뭔지 알지 그 냄새. 근데 그게 되게 멋있는 사람이 그 말을 쓰면 마치 오 아우라 감도 약간 이런 느낌. 아, 최악이다. 아우라 감도. 와.
1: 재밌어요. 재밌어. 아우라 써, 감도.
0: 나 이거 써도 돼? 아우라 감도?
1: 되지 되지.
0: 어, 오케이 오케이.
1: 촬영 언제냐?
0: 아, 저 내일
1: 내일이요?
0: 뭐 그 연애 프로그램 제가 이번에 MC가 돼가지고
1: 오, 진짜? 어.
0: 누난 내게 여자야라고 네. 그 KBS 건데 연상녀랑 연하남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연애 프로에서 딱 쓰기
1: 좋아요. 아,
0: 근데 둘이 아우라 감도가 맞네 이렇게.
1: 쓰세요.
0: 소름끼치나. 씨.
1: 지금 약간 아우라 체크하시는 중인 것 같은데요.
0: 아, 근데 두 분이 아우라 감도가 좀 맞네요. 아. 이렇게. 아, 너무 소름돋아.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 여성분이 보내주신 1311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정말 착하고 다정한 사람입니다.
1: 자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아,
0: 오, 맛있다. 어디서 샀어?
1: 저번에 인별에서 본 빵집 있잖아. 거기 오픈런 해가지고 내가 사왔어.
0: 헐, 진짜 고마워.
1: 아이, 아니야.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사줄게.
0: 저랑 있을 때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처럼 행동하고요. 같이 길을 걷다가도
1: 자기야 잠깐만.
0: 왜? 아, 뭐 묻었어?
1: 말이 가라. 근데 자기 오늘 되게 예쁘다.
0: 아, 뭐야. 제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이나 눈썹까지 떼어줄 정도로 섬세한 사람입니다. 근데 꼭 자기 친구들이랑만 있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1: 야, 말도 안 돼. 얘가 먼저 나 좋아한 거라니까.
0: 내가 그랬나?
1: 아, 그 뭐 자기? 여보? 오글거리게 그게 뭐냐 그게. 어? 우린 그냥 야, 너 이렇게 하고 불러.
0: 이런 식으로 센 척을 하면서 없는 말을 막 지어냅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1: 자기야 진짜 미안해. 애들이 나 자꾸 잡혀 산다고 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한 번만 봐줘. 응?
0: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해요. 근데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때면 또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도 몇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대체 뭐가 이 사람의 진심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명한 조언 좀 해주세요. 아, 그냥 배고프다.
1: 그러니까 김찜 먹고 싶다.
0: 아, 그냥 배고프고 피곤하네요. 아, 이런 사연을 지금 자, 131 하나님의 사연이었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남자친구분이 나랑 둘이 있을 때랑 지금 친구들이랑 있을 때 모습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약간 어린 남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1: 그러니까 왜 그러나 몰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안 잡혀 살아야 되는 게?
0: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결혼한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0: 그분들 중에 센 척하는 남자는

0: 거의 없어.
1: 그러니까요.
0: 그것도 연애 초 아 결혼 초반에는 좀 센 척하는 경우가 있어.
2: 맞아요, 맞아요.
0: 결혼 초반에는 야 마셔도 돼 막 이러는데 살아보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센 척을 했을 때 결과가 너무 힘든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봐주라. 약간 야 진짜 나 안 돼. 야 나 와이프 때문에 안 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2: 약간 소년미가 있으신가 봐.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어.
0: 이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이걸 안 하는 것 같아.
2: 그 쇼폼 하시는 분 중에 그 포터분 있으시잖아. 그 방송 나시고 거기 거기에 이런 콘텐츠가 많아. 친구들한테 있을 때는
0: 맞아.
2: 어, 내가 전화할게. 뭐 할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
0: 야 그냥 우리 집 가서 2차에 들어갔는데 너네 왜 왔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2: 그걸로 뭐 어 내가 와이프 보내고 올게. 여기 보내고 올게.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0: 들어가십시오 먼저, 하고
2: 어, 인사 딱 하고 들어오고 어. 약간 이런 것들.
0: 그러니까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좀 위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친구들도 알지 알겠죠. 그걸.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어린 남자들이 하는 좀 센 척 중에 하나이지 않나.
2: 그러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사연자분? 어떻게 뭐 혼내드릴까요?
0: 아니 왜냐면 저도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뭔가 막 그리고 어릴 땐 실제로 제가 막 잡혀 살고 이런 거에 약간 내가 왜?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날 잡으려고 하면 아 구속하지 마 약간 이런 게 있었고 나 깽이야 약간 이런 게 있었고
2: 깽이야까지 갔어요?
0: 근데 이제 이제는 나이 먹고는 그냥 네. 아휴 하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어
2: 그게 제일 세요.
0: 뭘 해도 그게 나아.
2: 그게 제일 세요. 어. 여러분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어릴 때는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를 되게 아 남들 앞에서 낮추는 행위잖아요. 내 애인을 어떻게 보면
2: 심지어.
0: 근데 이게 어릴 때는 몰라.
2: 바보같이.
0: 그리고 오히려 남자들이 어느 순간 나이 먹고 막 내 앞에서 이렇게 센 척하고 막 내 친구가 야 내 와이프 나한테 한마디도 못해. 야 내가 잡고 살지 뭐 약간 이러면. 걔가 되게 한심해 보여.
2: 한심하죠.
0: 야, 그게 자랑이라고 여기서 저 소리를 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2: 오히려 반대가 더 세요. 여자친구랑 있을 때는 무뚝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 앞에만 가면 막 띄워줘. 여자친구를.
0: 너무 사랑하지. 약간 이런.
2: 오히려 그게 더 세지.
0: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해결될 문제고, 이건 좀 오래 만나면 결국에는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 좀 편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요게 너무 싫어? 그럼 어떡해?
2: 더운데 헤어져요.
0: 그러니까 너무 싫으면 어쩔 수 없어.
2: 그러니까 그건 너무 더워질 텐데.
0: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면 이제 짜증나는 게 같이 안 보더라도 네. 내 남자친구가 친구들 만나러 간대. 그럼 괜히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내가 괜히 여기서 연락하면 또 얘가 센 척할 것 같고 아 싫은데 막 이런 잡생각들이 이제 드니까 그런 것들이 싫으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세게 얘기해야지. 이거 되게 멋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되게 구리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2: 이렇게 얘기해주고 만약에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뭐 술자리 뭐 가 있어? 그러면은 그 깨톡으로 뭐 센 척 준비 완료? 이렇게 해놓고 전화 한번 할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화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오히려 남자친구가 좀 센 척을 하고 그러나서 아유 진짜 구리다 구려 이렇게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0: 김대용님이 저라면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랑사연이네요 해주셨는데 저 7369님
2: 으악 제 전남친 같아요. 썸 탈 때 제가 우리 무슨 사이야? 물어서 남친이 고백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제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고백받았다고 말하는 거 있죠?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대시했지 하며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얄밉고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 전 반대합니다.
0: 근데 우리 무슨 사이야는 사실 고백 아니야?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빨리 던져 이거잖아.
2: 그건 아니. 그러니까 고백은 아닌데 고백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0: 아니, 먼저 찌른 거지 사실.
2: 그치만 고백을 너가 이제 고백해 이렇게 한 거죠.
0: 그러니까.
2: 근데 고백은 아니지 사실상.
0: 나는 요거는 어쨌든 이 7369님이 먼저 어쨌든 한 건데 내 느낌에.
2: 그러니까 이거야 7369님도 내가 그래 어째 물어봤다 물은 사이야 물어봤어.

0: 물어본 건 사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좀 네가 먼저 대시했다, 고백은 내가 먼저 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1: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0: 김치찜 먹고 싶어.
1: 네가 먼저 고백했잖아. 아니 네가

0: 색채가 굉장히 다릅니다.
1: 나 지금 완전 아우라 미싱이야 지금.
0: 나 아우라 로스.
1: 야 진짜 이거 완전 아우라 파산이다 완전.
0: 진짜로.
1: 자 여기까지 1311님의 사연 만나봤고 연사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노래가.
1: 자 저는 조지 피처링 생김의 아우라 들으면서 비건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건 씨 안녕히 가세요.
0: 안녕.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태양입니다. 자 그럼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태양이었는데요. 예, 새 앨범이 나왔죠. 예, 그래서 타이틀곡이 아마 이 노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슝 때도 너무 좋았고 예, 뭐 사실 태양 형님의 앨범의 퀄리티를 뭐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추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사실 슝 나왔을 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그 YG에서 나와서 블랙레이블 가면서 진짜 완전 뭔가 본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도 저도 이렇게 쭉 들어보고 뮤비랑 이거 노래도 들었는데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아, 이 폼으로 계속 그냥 계속 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반기쯤에 제가 알기로 이제 올해에 또 빅뱅이 또 컴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너무너무 기대를 더 하게 만드는 앨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민님이 노래 선곡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 자 저는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그리고 DPR 라이브의 자스민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김리나님께서, 아 오늘 라디오 재밌어서 더 들으면서 우리 집 댕댕이랑 한 바퀴 돌고 오려고 나왔는데요. 비 한 방울 맞은 것도 같고 조금만 돌고 들어가야겠네요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우리 라디오가 좀 재밌네요. 예. 비원씨랑 아까 뭐 얘기하는데 이런 라디오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라디오들에 비해서 좀 더 위험 요소가 좀 있지만, 예, 조금 그 작두위를 이렇게 타는 것 같은, 예, 좀 세게 말을 하는 라디오가 사실 잘 많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근데 이 시간대여서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심의팀에서 다 주무실 거고 하다 보니까 자유죠 뭐. 그냥 몰래 슥 해도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자, 새벽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확산이 되고요. 기온도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침에는 우산을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선님께서, 오늘 연차 내고 육아하는 친구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고 왔어요. 집순이는 저한테는 꽤 오랜 시간 나가있던 거라 피곤하긴 한데 친구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해주셨는데, 뭐 늘 집순이라고 늘 집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나가면 한 번씩 리프레시가 되니까요. 예. 또 그 기운 얻으셔서 한 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익명으로 신청해 주신 혼내의 Free Love에 이어서 마룬5의 Nothing Lasts Forever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이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 뮤지컬 끝곡으로 자이언티의 무중력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새벽엔 아직 선선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점점 강해져서 괜히 마음이 들뜨는 요즘인데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여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첫 곡 마일스 엘로이드의 Drive Me Crazy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한 주 사이에 뭔가 여름이 훌쩍 다가온 느낌이에요. 뭔가 습해지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뜨거워지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안 짤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계획 좀 짜셨나요? 저는 사실 계획형 인간이 아니어가지고요. 계획을 짜기보다 저번 주에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갔다 왔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날씨가 진짜 하필 그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가서 좀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제가 그 물 알레르기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영하고 와서 두드러기 같은 게 났어요. 뭔가 물렸나 봐요. 되게 온몸에 좀 그게 퍼졌는데 여러분 진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름이 왔습니다. 벌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식중독 조심하셔야 되고 또 에어컨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재밌게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요. 오늘의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7785님.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새벽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5월은요. 날씨가 너무 좋고 쉬는 날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금을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뭔가 세무 쪽에서 일하시나 봐요. 되게 세무사님들이 지금 회계사님들, 세무사님들이 엄청 바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세무사님 계시는데, 담당 세무사님 계시는데 정말 그 아 야근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그 새벽에 문자가 와요. 근데 이게 뭔가 안쓰럽더라고요. 진짜 아 고생 많으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님, 이 시간에 DJ가 진행하는 곳이 있었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애프터클럽은요 1시부터 3시까지 진짜 DJ들이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새벽에 또 잠이 안 오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찾아와주세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미라니, 한시라니 게시판이 있는데요. 새벽 1시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습니다.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보이스노이즈와 타이추가 함께한 Shut It Down,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홀스걸의 Harvest Heartbreak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last life, and I heard there's a new farmer in town.
1: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3642님, 오늘 오전

전에 어깨 수술해요. 5인실로 어제 입원했는데요. 저랑 한 분이 계시는데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미치겠어요. 이어폰 끼고 청취하는데도 뚫고 들리네요. 오늘 저 잘 수 있을까요? 어르신이라 깨울 수도 없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제가 더 죄송합니다. 저가요, 사실은 저도 코를 골아요. 몰랐는데 그 한 친구가, 이제 제 친구가 그 되게 소리에 예민한 친구였어요, 잘 때.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정말 다크서클이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저한테 이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너 코 고는 거 알고 있었냐고. 난 너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친구에게 그걸 사줬습니다. 귀마개. 그 편의점에도 팔거든요. 그래서 3642님한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어폰보다는 귀마개 그 주황 색깔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주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얼른 주무시고요. 진짜 수술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정근님, 회사 다니는 게 힘들다는 거 그동안 몰랐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근속 기간이 19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19년 동안 근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19년이면요, 저는 이 생각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차이 날 것 같은데? 이게 19년이면 5년의 4배잖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정근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하다고 전 생각하고, 이럴 때 딱 좀 새로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취미가 됐든 아니면 이직이 됐든 뭔가 새로운 나의 삶에 빛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근님, 겁먹지 마시고요. 늦은 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라도 시작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다음은요, 제가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F. Cookers라는 아티스트인데요. I Like It Like That 이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아델라의 KGB라는 곡 가져왔어요. 두 곡 듣고 올게요. Run away, child, I beg you stop running while it's early enough to be one mile.

내가 요즘 고친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일상의 포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는 찐팬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덕질을 나눠보는 이거 내꺼. 오늘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거 내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지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언니,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하려고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요. 아니, 왜 제 입맛에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하루에 6개나 먹어요. 으아, 살 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일이 아니네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진짜 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생일 지나고부터 다이어트를 진짜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도 바나나 하나 먹고 왔는데요. 이게 다이어트 음식이 입에 너무 잘 맞아버리면은 진짜 맛있거든요. 특히 샐러드 같은 거 요즘 너무 맛있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또 맛있고

하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딱히 또 칼로리가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이 요소들은 몸에 건강하고 좋은데 막상 총 칼로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거를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지선님,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지금 닭가슴살을 하루에 6개 드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6개 좀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하루에 4개 정도만 먹는 걸로 이렇게 좀 딜을 하는 거 어떨까요? 스스로와. 아, 그래. 6개는 좀 많으니까 4개 정도만 먹고 여기에 이제 뭐 계란 이런 거? 아니면 프로틴 음료수 같은 거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사실 이게 닭가슴살 6개에는 총량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선님이 여기서 운동만 조금 추가하시면 저는 다이어트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닭가슴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닭가슴살을 이렇게 드시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정도만 우리 줄여보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다이어트 하시는 지선님을 위해서 이 노래 가져왔어요. 카라의 Pretty Girl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빠졌어요. 친구들이 언제 저 게임이냐고 하지만 전 너무 재밌어요. 이런 저를 두고 고인물이라고 하네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했던 추억도 떠오르고 삑삑 뿅뿅 소리 중독이랍니다 라고

어려운 게임들, 이런 유명한 요즘 친구들이 하는 어려운 게임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퍼즐 게임만 한 게 없어요. 저도 퍼즐 게임 한동안 푹 빠져가지고요.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퍼즐 게임도 있고 여러분 나사 게임도 아세요? 그 우주선 나사 말고요. 진짜 그 못 같은 나사 있잖아요. 나사 게임이라고 그 물건 그림이 떠요. 거기에 나사를 막 박은 게 뜹니다. 그거를 나사를 하나씩 하나씩 다 푸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이런 단순한 게임들이 저는 오래 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게임 알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이건의 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퍼즐 게임에 빠지신 윤기님을 위해서 토일, 지스트, 치즈가 함께한 퍼즐이라는 노래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472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건설 장비 기사로 야간 근무하며 듣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미라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휴일에 선상 낚시 다녀왔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방송 들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안녕하세요, 재원님. 야간 근무하시면서 항상 들으신대요. 야, 근데 또 휴일에 선상 낚시 다녀왔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이 낚시의 세계. 정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한 번쯤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472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듣고 계시겠네요. 오늘 일도 파이팅입니다. 박민희님, 일하느라 밤새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 해도 되지만 내일 썸남 만나러 가려고 미리 일합니다. 야, 노래 좋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오늘 야근을 하시는데 야근하는 이유가 내일 썸남 만나러 가신대요. 야, 진짜 어떡해. 나 같으면은 설레가지고 일이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콧노래 부르면서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미니님, 내일 썸남 만나시고요.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되셨으면은 사연 꼭 보내주세요.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이 됐는지 저 너무 궁금하니까요. 어떻게 뭐하고 노셨는지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두 곡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피리의 Body Language, 두 번째 곡으로는 스자의 스누즈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김정현님, 애기 수유 중에 문자 남겨요. 라디오 들으면서 수유하니까 잠도 깨고 좋은 노래도 듣고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애기 수유 중에 애기가 안 깰까요? 아니면은 애기 수유라는 거는 그 우유를 따로 빼는 걸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기가 안 깼으면 좋겠네요. 제가 가끔 되게 신난 노래를 틀어가지고 우리 정현님이 즐길 수 있지만 또 아기는 안 깨는 그런 무드였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기 깨면은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정현님 수유하실 때 안 지루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정석진님, 신혼여행 3일째 밤 10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입니다. 인터넷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어요. 옆에 절 믿고 결혼해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석진님의 아내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저는요 30대가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을 하신 걸까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결혼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 너무 아직도 막 아이스크림 좋고 과자 좋고 그런 미래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사람이 덜 된 것 같은데 친구들은 진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결혼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엄청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제가 세 곡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프랭크 오션의 Thinking About You,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도이치와 스자가 함께한 Persuasive, 세 번째 곡으로는 제네바이브의 Baby Powder이라는 노래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0: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의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도자켓의 Kiss Me More였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생방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이장훈님,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애프터클럽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힘이 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그래서 시원하게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띵곡 Fear and Loading in Las Vegas Gratitude 신청합니다. 늘 좋은 방송으로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장훈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그래도 진짜

이런 말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애프터클럽이 뭔가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진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박정민님, 와 너무 신기해서 글 남깁니다. 운전해서 퇴근 중인데요. 빨간 신호라 신호등에 섰는데 라디오 소리가 제 옆차에서도 들리네요. 옆차도 애프터클럽을 듣고 있나 봅니다. 진짜 신기하죠? 글 남기는 김에 신청곡도 한 곡 써봅니다. 드레이크의 To See Slide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정민님도 듣고 있는데 옆차도 갑자기 똑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야, 진짜 영광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택시를 타는데요. 그 택시 라디오가 애프터클럽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되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뭔가 뿌듯하고 괜히 자랑하고 싶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정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 곡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만 세 곡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으로는 이장우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Fear and Loading in Las Vegas Gratitude 라는 곡 가져왔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이은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 놈. 세 번째 곡 박정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드레이크의 To See Slide 라는 곡입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도연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언니, 얼마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주말에 재수술을 해야 해요. 쌍꺼풀이 풀려서 사라졌어요. 흑흑 라고 보내주셨네요. 연서님, 아유 괜찮아요.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은 수술이 아니다, 시술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 매몰로 한 친구들은 재수술한 친구들 진짜 많고, 심지어 절개인가요? 절개한 친구들도 재수술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면 붓기 다 빠지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아주 굿타임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수술하거나 이러면 덧날 수도 있는데 지금 딱 재수술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바라는 거는 저는

첫 번째 했던 쌍꺼풀 수술보다 두 번째 했던 쌍꺼풀 수술이 더 예뻤으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박보람의 예뻐졌다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칭얼칭얼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김수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저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인지 노안이 온 것 같아요.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글씨도 뿌옇게 보여요.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속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수정님 요즘에 좀 약간 노안이 오신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도 스마트폰을 엄청 많이 보는 주에는 진짜 세상이 흐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저도 깨달아요. 아까 그만 봐야겠다. 좀 먼 산도 바라보고 눈을 좀 마사지하고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과에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안과 시술이나 수술이 엄청 잘 돼 있대요. 제 주변 어른분들도 진짜

한번 레이즈 쏘면은 엄청 행복해져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시지 마시고요. 안과 가서 한번 확인만 더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 미라니 한시라니 칭얼칭얼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기리보이의 라식이라는 노래 갖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매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뮤직. 오늘은요, 정말 힙하고 재즈한 분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FKJ라는 아티스트의 곡인데요. 이 FKJ가 이번에 재즈 페스티벌 이번 주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헤드라이너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아쉽게도

저는 페스티벌에 못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고자 갖고 왔는데요. FKJ는 이번 제니님의 제니님의 앨범에서도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FKJ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Five In Out, 두 번째 곡으로는 Risk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Why Are There Boundaries? 두 번째 곡으로는 연주곡이에요. 일랑일랑이라는 노래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돈톨리버의 뉴 드랍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1: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재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TMI. 스타에게 따라오는 일, 작헌.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AOA의 날 보러 와요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에게 작헌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작헌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뭐의 정확한 줄임말인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작헌은 자체 제작 컨텐츠의 줄임말인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영상이나 챌린지 영상 그리고 방송 후 비하인드 이야기 등의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내놓는 콘텐츠를 뜻합니다. 보통 너튜브나 인별그램을 통해 공개를 해서 짧은 영상을 자유롭고 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작헌을 통해서 나만의 매력을 뽐내기도 하고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작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찡디가 이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펀펀투데이에서 매주 작헌을 만들고 있는 거 아셨나요? 펀펀투데이 인별그램 가보시면 챌린지나 방송 비하인드 사진과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희 뭐 앞으로도 시켜만 주시면은 껴주시면은 열심히 하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인별그램에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검색을 하거나 FUNFUN 숫자 2 DAY 치셔서 들어오시면은 더 재밌는 비하인드 소식 공유할 거니까 팔로우도 해주시고 게시물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펀펀 듣는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고요. 친구분들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5068님, 우리 애들이 나 자컨 봐야 돼 했던 말을 들었는데 자컨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말하는 거였군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자컨을 다양하게 찍는 것 같아요. 다들 어쩜 그렇게 부지런할까요? 그쵸, 다들 진짜 부지런해요.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콘텐츠에서 더 리얼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8362님, 저 펀펀 인별그램에 글 올라오면 좋아요 진짜 빨리 누르고 있어요. 매번 다른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오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더라고요. 특히 게스트분들이 다들 챌린지에 열심이시던데 따로 돈을 주시는 건 아니죠? 펀펀 인별그램 앞으로도 좋아요 꼭 누를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저희도 했는데 저희도 뭐 여의치가 않아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친구분들 드려야지라는 생각에 저희도 우선 그냥 감사하다는 말만 항상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라은님, 찡디 오늘 아침은 10분을 더 잤는데 그 10분이 뭐라고 엄청 달콤하네요. 10분 차이로 온몸의 피로가 확 풀린 기분이에요. 평소보다 조금 더 잤으니 다시 부지런히 출근 준비하러 갑니다. 야, 뭐 10분이 주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은 라님이 오늘 그냥 푹 주무신 것 같아요.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개운함. 너무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혁오의 오하이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찾아주신 분은 신은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쨍디. 저는 안산 광덕산 자락에 살고 있는 59세 두 남매 엄마예요. 아들이 환경기사 자격증 실기시험을 보는데 준비하느라 고생을 합니다. 퇴근 후에 쉬지도 못하고 늦은 밤까지 책에 얼굴을 파묻고 공부를 하거든요. 하루는 밤늦게 조심스레 방에 들어갔더니 책을 베개 삼아 침까지 흘려가며 잠든 모습을 보는데 많이 안쓰럽습니다. 합격률이 전체 응시사의 14%밖에 안 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합격을 해야 연봉도 오르고 진급도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아들도 출근 준비하면서 펀펀투데이를 듣고 있는데 징디가 응원해 주시면 힘을 얻을 것 같네요. 부탁드립니다. 아들,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조금만 더 고생하자. 잘 될 거라 믿어. 파이팅! 지지의 오늘의 기분 부탁드립니다.

치즈의 오늘의 기분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신은주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환경기사 자격증, 아 이거 많이 어려워요. 제 대학교 전공 이름이 보건환경융합부라 이거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우리 찡구라면은 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한 만큼 좋은 소식이 올 거고요. 그래서 연봉도 올라가고 진급도 하고 앞으로 이 자격증 따내면서부터 그냥 탄탄대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신은주님 그리고 신은주님의 아드님 파이팅이에요. 가족에게 응원 주고 싶을 때 목동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도 챙겨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수요일 아침 피곤하고 지치시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잠 깨보자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2930님, 찡디, 어제 밤늦게 마늘치킨을 먹고 잤는데요. 분명 양치를 하고 잤는데도 마늘 냄새가 가시질 않네요. 큰일 났어요. 오늘 회의에서 말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 어떡하죠? 이 마늘이 어디 껴있나 보다. 이게 보통 양치하면 사라질 법도 한데 이러면 그 약간 크림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어야 이 크림이 싹 닦고 내려가서 이 냄새가 덜 나지 않을까요? 예, 크림빵 하나 챙겨 드셔보시죠. 383호님, 이제 돌된 아기

여기가 너무 일찍 깨서 펀펀 투데이 들으러 왔어요. 잘 생각이 없어 보이니 그냥 찡디랑 함께 할게요. 다들 수요일 새벽 파이팅입니다. 아이 참. 아기도 좀 푹 잤으면은 아기나 3835님도 좀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이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깨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어찌됐든 행복한 상황 아닐까요? 예, 수요일 새벽 파이팅이에요. 이현진님, 웬일로 헬스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원하는 기구 마음껏 쓰고 있어요. 평소엔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뛰지 못했던 러닝머신도 뛰어보고, 다른 시간대에 오면 쓰지 못하는 기구를 많이 써봤어요. 야, 이제 슬슬 헬스장에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즌이거든요. 이제 여름 앞두고 급하게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눈치 싸움에 성공을 하셨군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이현진님. 저희는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두샤의 러브레터 두 곡 띄워드릴게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두샤이의 러브레터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2974님. 어제 저녁에 세탁기를 돌려놓고 깜빡하고 잠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세탁기 속에 축축한 빨래부터 널었어요. 냄새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간밤에 그렇게 덥지 않아서 냄새 안 날 거예요. 이게 낮이었으면 해가 뜨거운데 그러면은 약간 냄새 날 법도 한데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박현주님, 출근길에 태블릿 PC를 깨뜨렸어요. 하필이면 보호필름이랑 케이스도 안 해둬서 금이 많이 갔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아유 속상해. 이 태블릿 PC 같은 것도 꼭 이렇게 막 예상치 못할 때 깨져요. 그러니까 와.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당당해요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아직도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 한계를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보다 9살이나 더 많은 선배 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이가 이제 이런 거 챙겨 먹어야 해. 우리 나이가 이제 이런 거 입어야 해. 자꾸 나이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달까요? 나이가 많든 적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되는데 자꾸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나이면 이제 사장님도 잘 챙길 줄 알아야지. 우리 조금씩 각출해서 생일 선물 사드리자. 이러는 거 있죠. 가격도 꽤 나가는 거 사드리자고 하는데 전 우리 엄마한테도 그런 선물 사드린 적도 없는데요. 저는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과한 선물 사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실력으로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니는 왜 저를 굴비처럼 자기랑 엮어가려 하는 걸까요? 자꾸 나이 타령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선배 언니 때문에 속상합니다. 지치고 힘든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당당해요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9살 차이를 우리 나이대로 같이 묶기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왜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아니 보통 한 4살, 5살도 눈치를 보고 우리 나이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앞자리가 다를 텐데, 글쎄요, 이분 진짜 왜 이러시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질투 아닌 질투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과 똑같이 하면서 너무 주목받지 않기를, 너무 눈에 띄지 않기를,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냥 전 지금 닉네임도 너무 좋네요. 당당해요. 지금처럼 하시는 게 오히려 길게 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억지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 안 우러나서 하실 필요 전혀 없다. 네. 자, 여러분도 직장 동료 때문에 짜증날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위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크라잉넛의 좋지 아니한가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 가족들, 오늘 아침도 기분 좋게 시작해야죠. 친구들을 위해 귀를 즐겁게 해줄 사연과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좋은 노래와 재밌는 사연 듣다가 나도 신청하고 싶다는 분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라면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빈 님이, 찡디 오늘 아침에 조깅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쩔룩대면서 집에 왔어요. 건강 챙기려다가 되려 부상당하고 왔습니다. 퇴근한 후에 집에서 푹 쉬어야겠습니다. 맞아요, 정빈님. 다쳤을 땐 쉬어야 돼요. 괜히 조바심에 괜히 또 몸 움직였다가 훨씬 더 심해지더라고요. 병원 들렸다가 당분간은 휴식이에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 건데요. 먼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승윤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궁금한 이야기 F 꽃단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곡곡으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송 스매시 마우스의 올스타

스매시 마우스의 올스타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 유독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지만 저랑 같이 일어냐 주세요. 줄 서겠다는 문자들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야,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 건넸더니 0752님이 어우 고모 또 오셨어 크크 보라 키자마자 비와요 크크크 저렇게 반갑게 맞이했는데 고모라고 시작과 동시에 하시면은 나 삐져요 0752님. 근데 오늘 유난히 또 할 말이 없네요. 예, 가디건도 약간 고무스러운 거 입긴 했어요. 3417님 보라 켰는데 어? 김우빈님? 이 자객이다. 이거 나 보내려고 하는 거죠. 3417님 배금랑님 찡디 이마에 뾰루지가 돋보여요. 요즘 피곤한가 봐요. 파이팅! 이게 바로 보이는구나. 와 이마에 그 만지면 아픈 뾰루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내가 짤 수 없게 안에 깊게 있는 거 큰 게 하나 생겼어요. 아 여러분들은 꼭 관리 잘 하시고요. 0059님 인천에서 버스 운행하기 전에 문자 보냅니다. 오늘 비 온다는데 다들 우산 챙기세요. 이상식님도 진주에서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진주에는 비가 오네요. 고동욱님 대구 달성군 현풍읍 사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서울도 비가 오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죠. 날씨도 쌀쌀합니다. 옷 잘 챙겨 입으시고 우산 챙기시고 빗길에 안전운전하세요. 수요일 보는 라디오 열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싶은 분들은 SBS 고릴라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0: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 미필.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레노.
7: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에. 궁금한 이야기 F 들어가기 전에 홍홍님이 앞서 또 어떤 분이 김우빈 닮았다고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긴 우비라고 잘못 말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펌펀에는 김우빈이라고 왔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홍홍님. 이문영님, 아유 뾰루지 따끔. 와 이거 진짜 주사 맞을 생각하면은 땀이 나요. 손에 벌써 땀이 나. 큰일이 났습니다. 자, 궁금한 이야기 F.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오늘이 5월 20일이잖아요. 바로 세계인의 날입니다. 이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생긴 법정 기념일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지역 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도 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가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중국에서 국제학교 다녔거든요. 그 당시 이제 친구들이 막 싱가포르 친구, 막 콩고 친구, 프랑스 친구, 홍콩 친구 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모여서 막 놀고 사실 대화도 잘 안 통해요. 다 영어도 못하니까. 그런데도 어울릴 수 있었던 그 참 돌이켜보면 신기하네요. 자, 이런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 펌펀 투데이도 질 수 없잖아요. 다양한 국적은 아니더라도 이 다양한 센스 DNA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새벽에 참 많이 계시잖아요. 친구들의 탁월한 센스를 믿고 오늘의 N행시 제시어 준비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에 딱 맞는 N행시. 오늘의 제시어. 하이입니다. 세계인의 날이니까 영어 이행시도 같이 가볼게요. 한글 하이 이행시도 좋고요. 영어로 H-I 이행시도 좋습니다. 저를 빵 터뜨리는 유쾌한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들 중 몇 분을 뽑아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거니까요. 센스 넘치는 하이 이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안녕.

러블리즈의 안녕 듣고 왔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F, 오늘은 하이 또는 HI 이행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들 많이들 도착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선물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게요. 1254님 하 하우츠 이 이거 맛있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중국어로 보내주셨어요. 하 하우츠 이 이거 맛있다. 1254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1254님 쉐쉐. 7030님 영어 이행시입니다. HI로 보내셨는데요. H 호 I 인퀀스 뾰루지. 아 호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H가 호 이렇게 인대컷을 바르듯이였구나. 죄송해요. 네, 뾰루지에 인대컷을 발라주신다고. 따뜻한 거였네. 난 놀리는 건 줄만 알고. 다시 H 호 I 인퀀스 뾰루지. 우리 7030님의 따뜻한 마음에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7030님 땡큐. 2279님 하 하즈메 마시떼. 이 일본 사람이문이다. 2279님 따끔. 스미마셍. 여기서 표정욱님 H I 아이씨 감기 또 걸렸어. 표정욱님 따끔. 비타민 음료가 아니라 병원 가서 약 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2458님

설마 이걸 읽어주겠어? 2458님, 우리는 펌펀트에는 이거 소개해드리죠. 읽어드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따끔 주사 한 대까지 놔드립니다. 이어서 3839님 영어로 도전하셨어요. 먼저 H 하하하 I 인권이가 우빈이라고 긴 우비지. 이거를 여러분 정성스럽게 영어로 다 보내셨어요. 긴 우비지까지 3839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이어서 홍영덕님이 하기 싫다. 이 지긋지긋한 공부. 영덕님,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해내야 됩니다. 응원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영덕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세계의 날을 맞아서 하이 또는 HIEX 진행하고 있고요. 한글 영어 자유롭게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저희는요, 김태우의 하이하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김태우의 하이하이 듣고 왔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친구들의 하이 또는 HI 이행시 많이 도착을 했거든요. 이어서 바로 만나볼게요. 0752님 하 하늘색 가디건 이 이대에서 샀어요. 고모?

아하, 이게 하늘색으로 지금 보라에서는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회색입니다. 0752님. 따끔. 7994님. 하모예. 이거지예. 그냥 기세로 밀고 가시는 게. 야, 여러분, 정말 지금 6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세, 저희가 박수 보내고 뭐라도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7994님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5359님, 하지마. 이행시, 이자뿌스요. 5359님, 따끔. 1857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마는 영어로 히, 이포. 야, 이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됐더라면, 이 소스 자체는 너무 좋은데. 1857님, 따끔. 박혜영님, 아파트. 20층. 우리 박혜영님에게도. 따끔 주사 한방 놔드립니다. 아하, 김일회님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인권의 전완근. 아, 나 요즘 요 전완근 얘기 안 나와서 좀 이겨내고 있었는데 일회님이 또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시네. 그래도 스스로 피식했어요. 김일현님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왜 이렇게 전완근이 안 클까요, 진짜? 1035님. 청취율 1위 하니. 얼마나 좋아. 1035님. 너무 좋아. 1위. 너무 좋아. 톤이 달라졌다고. 너무 신나서 업이 됐어요. 1035님에게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또 가슴 아픈 문자 나왔어요. 4215님, 하땡닉스, 이제 늦었겠죠? 물린 사람 나밖에 없어요? 4215님에게 우리 힘내자는 의미에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박용호님, 하체 끝났으면, 이제는 상체. 아, 저는 상체를 더 좋아해요. 우리 박용호님, 따끔. 0152님, 하루의 활기찬 시작을 이렇게 펌펀투데이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아침을 열어보는 거예요. 0152님께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 또 세계인 날을 맞아서 아주 시원하게 하이로 이행시 진행해봤고요. 우리는요, 꽃단장으로 돌아올게요. 2부 꾹꾹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2부 꾹으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출퇴근길,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 오염물질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여주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면 홍수, 가뭄과 같은 재해로부터 수자원을 지킬 수 있죠. 또 여기에 연료비와 주차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환경과 경제까지 챙기는 선택이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물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4: 카페 24.
3: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4: 아, 카페 24.
3: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5: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협회가 발족한 지 10년이 되었다. 들려드린 문장에는 어색한 표현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바로 발족입니다. 일상에서 발족이라고 자주 쓰곤 하지만 이는 틀린 표기죠.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됨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함을 뜻하는 단어는 발족이 아닌 발족이라고 해야 합니다. 발족과 발족을 헷갈리는 이유는 아마 발음이 비슷해서일 텐데요. 하지만 발족은 국어에 없는 틀린 표현이고 발족만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단체의 창립이나 출범을 뜻할 때는 발족이 아닌 발족이라는 점. 잘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의 단점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단점은 진짜 단점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을 때 이는 나에게로 와서 장점이 되었다. 펌펌만의 새로운 정의법 꽃단장.

0: 친구들의 아주 작고 사소한 단점을 확실하게 없애드리는 시간이죠. 꽃단장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뢰인 만나볼게요. 신아랑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찡디.

저는 요새 회사 사무실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40대 후반 남자 차장님이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 목에 가래 같은 게 계속 끼는 건지 말하기 전에 가래 들끓는 소리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꽃 한 장이 될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꽃 한 장 신청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신아랑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소개하면서 우리 아랑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진짜 이렇게라도 꽃도 한 장 해보겠다고 사연 남겼을까? 이 상황이 상상해가고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흑흑거리는 목 가다듬는 소리 최대한 잘 꽃도 한 장 해봅시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아의 그놈 목소리 듣고 올게요.

시아의 근원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 꽃단장 첫 번째 의뢰인은 신아랑님이고요. 회사의 남자 차장님의 목 가다듬는 소리 너무 힘들다고 꽃단장을 의뢰하셨어요.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꽃단장 들어가 볼게요. 4270님 가리가리 갇혀 확 갇혀. 이거 이게 뭐 저희가 예쁘게 가려드리진 못했지만은 한번 웃고 넘어가면 좋잖아요. 어? 목을 가다듬어? 가려? 가래가래 갇혀 확 갇혀. 4270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영호님. 난 아랑 역류성 식도염인 거 아랑. 아랑님, 우리 영호님은 아랑 역류성 식도염인 거 아랑. 우리 박영호님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358님 목이 아프면

병원 가려고 해요. 그죠? 요걸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장님 하면 가래요. 아프면 병원 좀 가래요. 이렇게 한 번씩 던져보는 거죠. 우리 2358님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김영규님, 딴짓하다가도 캄캄 소리에 차장님 오시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동 알림 기능. 야, 이게 언뜻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장님도 스트레스인데 소리 나면은 두 번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곳 단장이 되기 조금 어렵다. 우리 김영규님. 따끔. 최은숙님. 차장님 소리에 밥맛이 떨어져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심 정도는 밥맛 떨어져서 안 먹는데 이러면 저녁에 가서 야식하고 막 폭식을 하게 돼요. 최은숙님. 따끔. 박희영님. 가래 소리가 여기서 나 가라 소리보다는 나아요. 그래, 밖에 나가면은 배고파요. 나 가라보단 차라리 가래가 낫다. 버텨봐라. 박희영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선희님, 차장님 킁킁거릴 때마다 따끔 해주세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따끔의 포인트는 탁탁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차장님 칠 수가 있으시려나?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선희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장님에게 소리 한번 지르세요. 가래! 아니 병원 좀 가래요. 이렇게 한번 던져보시기를. 두 번째 의뢰인 바로 모셔볼게요. 5145님이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 운전하며 라디오 못 듣고, 식사하며 TV 못 보고, 공부하며 음악 못 듣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요즘 친구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멀티로 잘한다던데 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은 하기 힘듭니다. 만약 제가 이런 MZ였다면 요즘 취업은 어려웠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고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저도 꽃단장이 될까요? 사연 보내주신 514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운전하며 라디오 못 들으시며 지금은 온전히 펌펌만 듣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지금부터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못하는 모습 아주 멋지게 꽃단장 해드립시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장점도 한 가지만 보내주셔야 돼요. 한 번에 두 가지 장점 적으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 5145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아의 온리원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보아의 Only One 듣고 왔습니다. 꽃단장 두 번째 의뢰인은 5145님이었고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 본인의 모습 꽃단장을 부탁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꽃단장 들어가 봐야죠. 김성철님, 당신은 Only One이 아닌 넘버 원. 오, 사실 뭐 이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만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오직 독보적인 한 명이다. 김성철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192님 우리 할머니가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랬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따끔하면은 제가 할머님을 우리 할머니와 0192님 할머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치트키 쓰시면 안 돼요. 0192님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 다음번부터는 뭐 할머님 하신 얘기,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하신 얘기 나 주사 따끔 놔드려요. 아시겠죠? 9639님 멀티태스킹하면 치매 위험 높아진대요. 한 번에 하나 집중하시니 나이 먹어서까지 치매 안 오시겠네요. 야, 사실 이거를 보고 제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직접적인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는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실제로 준대요. 여러분 멀티태스킹하면 간접적으로 치매 위험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귀한 정보 주신 9639님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제가 이 얘기하자마자 우리 제작진이 오프닝에서 얘기한 적 있다고. 그러니까 나 멀티태스킹을 너무 해갖고 나 큰일 났다 벌써부터. 여러분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에만 집중합시다. 6137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답니다. 오, 알겠습니다. 6137님 따끔. 이게 뭐 이렇게 벅차오르긴 했는데 이 꽃단장의 의미보다는 그냥 두 개의 주인공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현지호님, 어? 우리 엄마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그 얘기했는데. 잠깐만,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부모님, 조부모님 요거 치트키 쓰지 맙시다. 아시겠죠? 현지호님, 어머니께 하는 거 아니에요. 현지호님에게 따끔. 3283님, 상수도 업체에서 사람 구하고 있는데 한우물 파는 당신을 업계 최고 대우로 모시고 싶어요. 야, 한 가지 일만 파는, 한우물만 파는 오일사원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싶다고 3283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480님 올리브오일 사러 가서 쓸데없는 거 안 사고

딱 5일만 사올 수 있겠네요. 쓸데없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사오시나 봐요. 84802 따끔. 강민재님, 물냉 먹을 때 만두 안 먹고 짜장면 먹을 때 탕수육 안 먹으니 친구들에게 인기 무지 많을 듯. 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일사오님이랑 냉면이나 짜장면 먹고 싶네. 햄버거 또 먹으면 감자튀김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강민재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우리 오일사오님 인기 폭발하겠다 진짜. 다들 같이 밥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꽃단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와, 건강한 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3: 광고 듣고 왔습니다. 6694님이 찡디 오늘 폭우가 내린다는데 걱정이네요. 현장 체험학습 간다고 설레서 5시부터 일어난 딸랑구를 어쩔까요? 무탈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손유리님의 중3 따님도 오늘 소풍 간다고 하고, 고은혜님의 딸도 현장학습, 5290님 막내딸도 부산으로 대학 탐방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이 뭐 현장학습의 날인가 봐요. 근데 오늘 내일 비 와서 어떡해요.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또 비가 계속 오고 있네요. 끝곡 버블 시스터즈의 It's Raining Man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amazing. I love you so much.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요즘 미슐랭 가이드보다 더 핫한 게 우슐랭 가이드로 갑니다. 우슐랭 뭘까요? 바로 우체국 추천 맛집.

하루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면서 맛집까지 싹 꿰고 있는 집배원분들이 각자 아꼈던 리스트를 모아서 우슐랭 가이드를 펴낸 건데요. 부산지방우정청에서 나온 거라 부산, 울산, 경남권의 정보들이 아주 실하게 담겨 있다고 하네요.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 된지 된장찌개 집도 있고 가성비 훌륭한 고깃집에 국물이 끝내주는 국밥집에 사진과 짧은 설명만 봐도 내공이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슐랭 가이드가 계속 나올 거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맛집들이 가득할 것 같아서 궁금해지죠. 자, 우리도 내 구역에서는 찐맛집 리스트 몇 개는 갖고 있잖아요. 오늘 점심은 나만의 나슐랭 중에 꼭 집어서 결정해볼까요? 김영철의 파워의 뺨, 목동, 방송국 건너편, 그 1타워 지하, 동태땅 집을 정하신 김영철입니다.

0: 진짜 옛날 노래 이렇게 끝냈어, 그죠? 최정한의 편지로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는데요. 3262번님이 현직 집배원입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우슐랭이 진짜 찐입니다. 그렇죠. 와, 우리 또 집배원님께서 문자를 주니까 우슐랭 가이드가 더 힘을 딱 실어가네요. 최영식님도 와우 와우 우슐랭 가이드 기사 식당 가이드만큼이나 믿음이 가는데요. 그죠? 기사 식당도 우리 막 빚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냥 기사 식당이래. 왜?가 없죠. 진짜? 이런 것처럼. 야, 우체국 추천 맛집 가이드, 우슐랭 가이드. 알찬 리스트가 가득해서 요즘 SNS에서 이제 화제라고 하는데, 저도 울산 갈 때, 아까 경남권 부산이었잖아요. 이제 부산권은 상호한테 물어보고, 울산권 이제 순호기하고 이렇게 혁이하고 한번 딱 물어보고, 6월달에 한번 또 울산, 부산 갈 때 한번 또 한번 진짜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또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4부 직장인 당구 생활. 너는 나의 에너지. 인간 비타민 베이지 씨와 직장인 핫 트렌드. 직연서 로맨틱 스토리까지 함께 할 거예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구급함 세정 롤티슈 있고요. 문화 선물이 있는데요. 영화 군체 관람권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좀비 마스터 연상호 감독이 선보이는 또 한 번의 장래 신화. 자, 장래 진화.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좀비,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연니버스의 새 지평을 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 띵동띵동 주목 조용 특별 공지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철파엠 공개방송 타임. 다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2일. 6월 2일 오전 10시 반에 아기다리고 아기다리던 아시죠?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개방송을 진행합니다. 아기다리고 아기다리던 우리 권진영 씨가 뛰어쓰기를 잘못해서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을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자, 그날은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투머치 흥 MC 함께 해주실 거고요. 초특급 게스트 씨야 B1A4 유승우. 유승우도 와요. 유승우의 귀요광 라이브까지 즐길 수 있는 시간. 신청 둘러둘러 서둘러 철파의 홈페이지 공개방송 모집 게시판에 사연 남겨두시면 추첨 통해서 연락 따르릉 드릴게요. 지금부터 쭉쭉 신청 달려주시고요. 고릴라 보이죠? 네,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어요. 워낙이 맛있죠?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 광고 듣고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가려다 그 전화 다 같이 달려라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 강사 준비 중인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았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9: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8: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증기 명기 신기 망기 슬기 슬기 왁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델이 무조건 달려야죠. 데일리 생활에 플러스 오델이 간추린 뉴스는 오델이 한지의 엄마 오늘의 이계명 뜨끈뜨끈.

0: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출구를 착각해서 잘못 나간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동안은 이렇게 실수로 나갔다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짧은 거리인데 기본 요금을 또 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10월부터 고속도로 차고 진출 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돌아오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 요금을 연 3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통계에서도 재진입 차량의 약 90% 이상이 연 3회 이하의 단순 차고 진출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출구를 놓쳤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급하게 끼어드는 위험한 상황도 줄어들 수 있겠죠. 앞으로는 출구를 잘못 지나쳐도 조금 더 안전하고 여유 있게 운전하자고요. 데리 두 번째 소식. 날이 더워지면 식탁 위 바나나나 바나나나 주변으로 초파리가 쉽게 꼬이는데요. 왜 유독 바나나에 초파리가 잘 꼬는 걸까요? 어허, 바로 바나나 껍질 표면에 있는 당분과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상온에 오래 두면 당분이 발효되면서 초파리가 좋아하는 시큼한 냄새까지 나게 되는 거죠. 초파리를 줄이려면 바나나를 사온 당일 바로 씻는 게 좋은데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헹구거나 식초와 물을 1대 10 비율로 섞어 씻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껍질에 작은 상처가 난 바나나는 발효가 더 빨리 진행이 돼 초파리가 더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겉에 흠집이 있는 바나나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에 초파리 걱정 덜고 맛있는 바나나나 바나나나 즐겨보자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아 바나나 빨리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아, 바나나 저도 한 묶음 사면 한 두 개까지는 가다가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그 거뭇 알죠? 아, 맨 마지막에는 거의 까맣게 될 때 먹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어 나 바나나 바나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지혜님 반갑습니다. 14개월 아기 키우는 초보 엄마인데요. 일교차가 심해져서 아기랑 저랑 안 돼 둘 다 감기에 걸려 밤새 기침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든 상황인데요. 우리 딸은 어김없이 6시 기상해서 시원하게 이불에 쉬도 해주고 쉬 해롱해롱 되는 저는 아침부터 할 일이 지금 쌓였어요. 그 엄마는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해. 아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는 마음대로 아프지 못하니 말이 아니 지혜님 제 한 2주 전에 그죠 알죠 여러분 목 감기에 막 코 감기 와가지고 가을에 막 나 진짜 죽고 싶 아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돼. 그래 진짜 그만큼 힘들었었어요. 병원 가서 수액 먹고 왔는데 지금 수액 맞으러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지혜님 그죠 아이 놔두고 어떻게 병원도 갔다 와야 될 텐데 엄마는 진짜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 이번에 딱 낫고 나면 체력 관리 잘하시고 지혜씨 진짜 아프지 마요. 아프면 나만 손해다 그죠. 이 개명님은 일어나면 원래는 아내가 출근해야 하는 시간인데 집에 있는 거예요. 뭐야 여보 왜 집에 있어 물으니까 왜 회사 그만뒀을까봐 걱정돼? 하는데 뜨끔했네요. 속마음 들켰나 싶어서요. 아내가 연차냈다고 하면서 하루 푹 쉬고 싶다고 하는데 나랑 결혼해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내분이 듣고 있으면 좋겠다 그죠. 아 그 찐 대화 왜 회사 그만뒀을까 걱정돼? 아 연차 쓰셨구나. 오늘 비도 촉촉하게 오는데 집에서 진짜 푹 쉬고 이럴 때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푹 쉬고 그러세요. 우리 생각보다 잘 못 쉬는 거 아시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기 한 2시간만 해봐봐요 진짜. 개명씨 지혜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를 드리고요. 7시 17분 45초 지나고 왔습니다. 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산을 챙기긴 했는데 백혜 백혜영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어디에서나 내일 저녁까지라고 그러고 백혜영 리포터가 내일 오전까지 비 온다고 그랬고 맞죠?
1: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0: 맞군요. 네 의심했다는 제재가 너무 웃기네요. 내일 날씨 들어볼게요. 오늘 날씨 들어볼게요.
1: 네 오늘 튼튼한 장우산으로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0: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18도인데요. 한낮에는 20도로 큰 차이가 없겠고요. 부산 21도, 대구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1: 신승원
2: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1: 듣고 빵냐 빵냐
2: 좋아

0: 나이테이테 굿나이테이테 개운하지 모르면 너무해 너무해 나이테이테 굿나이테이테 멜라토닌 꿀잠 베이베 아침을 여는 젓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불공 멜라토닌 아버지 백화점 상품권까지 생각드리는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어부차 나이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첫가루는 홍승우님인데요. 저희는 원래 제약회사 사내부부였는데요. 최근에 아내 지인이 너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아내가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이직을 했습니다. 요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느라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돼요. 홍승우님.
1: 예,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이문세 씨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난 너를 사랑하라.
1: 이 세상은 너뿐이야.
0: 아 저는 키를 원키를 찾아가면서 올리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 승우 씨. 보너스 선물을 획득하면서 굿모닝 승우 씨.
1: 예 굿모닝입니다.
0: 아니 원래 아내와 제약회사 사내 부부셨다고요?
1: 네네 저희가 항암제 개발하는 그 일을 주로 10년 이상 같이 하다가 예, 이직 제안을 받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 아니 그 아내가 아까 지금 어떤 일에 스카우트 된 거예요?
1: 그 너튜브 채널이 영양제 성분을 분석해서 가성비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이제 너튜브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영양제 제품 개발 및 기획 업무를 주로 맡게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또 비슷한 일을 또 하러 갔네요. 그죠? 가기는.
1: 네. 근데 뭐 마케팅 업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많이
0: 힘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스카우트 했다는 자체가 일 못하고 뭐 못하는데 뭐 스카우트 했겠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아 원래 좀 일 같은 거 좀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1: 네, 그래서 별명이 김꼼꼼으로 불려서 예, 상당히 꼼꼼하고 네, 계획적입니다.
0: 아 그럼 꼼꼼하다 보면 아니 지금 거기 가서는 지금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스카우트 핸드는?
1: 거기서는 그 라이브 방송도 가끔

0: 출연하고요.
1: 아, 출연도 하고?
0: 네네네.
1: 너튜버네, 너튜버.
0: 어.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영양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둘지 그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이게 연구소장으로 이직을
1: 아 연구소장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아 아니 좀 전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하느라 힘들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네네. 우리 전화 연결 때 했던 선생님도 이제 그 교생하면서 지금 이제 뭐 영어 선생님으로 갔는데 전질했거든요. 아 근데 힘들어요. 이랬어요. 다 우리가 힘든데 어떤 거 제일 힘들어하시던가요?
0: 아무래도 그 마케팅 쪽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 이전에는 이제 약만 개발하면 됐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1: 그렇죠 그렇죠 기존에 했던 일은 그냥 회사에서 이제 개발하고 네네. 했는데 지금 이제 네네. 사람도 만나야 돼 근데 네네. 이제 막상 너튜브 나와보니까 제품이 또 어마어마 많을 거거든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아유 맞아 맞아 3312번님이 꺄 우리 형부 나왔다 우리 형부 진짜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언니가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참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처제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기분 더 좋지 않나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아, 또 처제 또 이 응원을 받았어 본격적으로 퀴즈 들어갈 텐데 전화 연결이 됐으니 멜라토닌 허브차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맞을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른 바로 패스 외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승우 씨 갑니다
0: 네
1: 띵 전자파로 음식을 데우는 기계
0: 전자레인지
1: 명대사 네가 가라 땡땡땡
0: 하와이
1: 그렇지 연상 퀴즈 빨간색 백설공주 땅콩 버터면 떠오르는 과일은 애플 어?
0: 사과.
1: 그래. 산수 퀴즈 오리 다리수 곱하기 날개수는
0: 네 개.
1: 그렇지. 산화성은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두문
0: 분출.
1: 넌센스.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서 반대말은 경찰 안 잘해. 승우 씨 10만 원권 받게 되실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자 여기서 드릴 찰가루 퀴즈는 우리 홍승우 씨를 맞추시면 안 돼요.
0: 네.
1: 이것은 중식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돼지고기에 녹말 반죽을 묻혀서 튀긴 건데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어 먹냐 뭐 찍어 먹냐 논쟁도 있었죠. 이것은 세 글자. 샵19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은 멜라토닌 허브차 쏘고요. 자 우리 스카웃 되고 사랑하는 지금 마케팅까지 다 하고 너튜브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마지막 한마디 주신다면은
0: 네. 승희야 오랫동안 익숙했던 일을 내놓고 다른 분야로 강조했을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가까이서 보는 나도 느꼈어. 익숙함에 머무르는 것 쉽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움직인다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난 네가 자랑스러워. 13년 동안 내 사랑이 되어줘서 고맙고 이제는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1: 고맙습니다. 승우 씨. 탐탐 스윽 스윽.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역한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가루들
2: 아, 일어나세요. 어떻게?
1: 해가 중천에 떴는데 많이 보고 싶, 많이 보고 싶. 이렇게
3: 아니 이거는
4: 미치지 않았어?
5: 아침엔 네 커피스도 내가 오늘은 반찬
1: 사랑지 함께하는 미식사의 모드는 이영주님의 사연 갑니다. 자 지금 바로 랜덤 선물 뽑아볼건데 아주나이트 다같이 맺히지 않았어?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 꽁끼요 끝나고 김장훈 우리 강규성 이어서 아주 나이스. 마지막에 황수용씨가 미치지 않았어? 아주 화룡점정. 아 자 일단 오늘 선물 자 아주 나이스하게 뽑은 오늘 선물은 세정 라이트쇼! 자 이영주 씨 하나 물어볼게. 오늘 사연 주인공이에요. 영주 영주. 영주! 철파임을 매일 듣는 엄마 김순영 여사님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받은 학원 교재비 15만원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걸로 친구랑 시내 나가서 노는 데 썼습니다. 그동안 양심이 콕콕 찔렸는데 이제야 시원하게 고백하네요. 근데 그 친구랑 지금 동업하면서 돈 잘 벌고 있잖아요. 용돈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빅뱅의 거짓말 신청해요. 영준님 학원 교재비 거짓말한 게 얼마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어떡하지. 어머님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

아, 영화 변호인 보면 송강호 씨가 김영애 선생님께 그 이전에 국밥 1,000원 그거 몰래 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갚아주러 오면 그게 그리 은치 있드나 이렇게 그 대사 하는데 약간 좀 찔려가지고 나도 옛날에 나도 있었거든 이런 거.

싹 다 털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받아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려 첫 번째 졸업성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빅뱅의 거짓말 뮤직 스타트.

아이고 이건 키가 너무 낮지 않아요? 스파이 미 베이비 유 스테이트 온라인. 오늘 철학 청주제 I'm so sorry but I love you. 어떤 철가루들도 사연이 있을까요? 고백들 사죄 사과 한번 봅시다. 하이루 님이, 동생아 냉장고에 반빵이 있었는데 밥만 쏙 빼먹고 빵만 넣어놨어. 미안해. 이런 거부터 출발합시다. 예. 윤승우, 승우야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있나? 다, 팥빵 팥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나 팥만 먹거든. 반빵에 밥만 맛있지 않아요 하이루? 너무 알 것 같아서. 2776, 남편 몰래 주식에 500 투자했는데 그 고점에 물려서 말도 못하고 속이 타요. 여보 수익 나면 채워놓을게 기다려 유유. 아 이거 주식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막 바람불 내 주식 바람불이야. 그러니까 아 8100번님, 진아야 너에게 그냥 친한 오빠처럼 됐지만 미안 사실 나 너 좋아해. 와 8100 라디오로 이렇게 8100 진아야 진아씨 아시겠어요 8100? 이렇게 고백하고 좋다. 나 이제 황보한테 황보야 고백하지마. 고백하는 톤을 알더라고요. 고백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라디오로 고백 좋다. 이루어지길 이루리 이루리. 선물하시는 여보 한 달 전 산 낚싯대 3만원짜리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5만 원짜리야. 아 이게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아내분들 이런 촉이 알지. 왜냐면 낚싯대가 이렇게 천차만별이라서 믿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 낚싯대도 여러분 뭐 에르메땡 같은 급이 있대요. 진짜 비싼 거 있다고 천차만별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한번 시껏 한번 들켜야 돼 문호씨. 그래도 라디오로 아니 한 줄로 여러분 고백하니까 마음 좀 편하지 않아요? 글이 글의 힘이 있어. 문자의 힘이 있다라고 봐. 파워버 문자 계속해 볼게. 김국향님, 아버지가 성인의 날 선물로 순금반지 선물해 주셨는데 잃어버렸다 거짓말하고 금반지 팔아서 남자친구랑 여행 다녔어. 이거는 진짜 혼나야 돼. 국향씨 이런 거는 이거 잃어버렸다 그 거짓말이 이거. 아 나는 에휴 왜 그랬어. 다른 거 다 공감해 주다가 한 명 혼내는 거. 아 이거는 내가 이런 거 안 해봤거든. 이거는 빨리 직접 얘기해요. 이거는 국향씨 알았어. 최은숙님, 냄비 세트 샀는데 남편이 또 샀냐고 하길래 철팔면서 받았다고 했어요. 철팔면서 이렇게 비싼 것도 주냐고 해서 아 많이 찔렸어요. 와 1차 고민에 넘겼네. 이런 거는 괜찮아. 김국향 이씨 나는 안 돼야겠다. 아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엄마한테 뭐 또 샀나 보다. 엄마 이거 방송국에서 준다. 아 방송국에서 주나. 근데 제습기 두 개 샀을 때도 또 누가 줬다 그랬잖아. 1458 팀장님 사실 단발로 자른 스타일 별로였어요. 긴 머리가 팀장님께 찰떡인 것 같아요. 그래도 팀장님 기분 좋으시라고 어려 보인다고 거짓말한 거 죄송합니다. AOA 단발머리 신청해요. 어 진짜 1488님 나도 우리 예린 PD 옆 채널로 갔는데 단발로 했는데 나도 긴 머리가 좀 더 이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어 예린아 너 단발 너무 어울려 라고 했어. 방송에서 나도 어 나 속이 시원해. 아 어쨌든 다 오늘 속 시원하죠. 김국향씨 선물 그거 순금바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아빠한테 빨리 전화해. 김국향 재밌어서 장난친 거예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저로서 AOA 단발머리 예린아 너도 미안해.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수요일은 그리스 로마신화 도장 깨기.
1: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2: 네, 알겠습니다.
0: 그리스 로마신화 연구계의 마스터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한 교수님 어서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신화를 사랑하는 필로미터스 서양고전학자 김한입니다.
0: 0306번님이 달려라 허리 라는 노래로 시작하는데 교수님 달리기도 잘하시나요?
3: 지금은 정말 그 달리기 좋아하는데

0: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막 뛰다 보면은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천천히 조깅을 좀 하는 편인데 힘이 드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또 이게 나 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 대학 입시할 때 체력장이라는 걸
1: 체력장 했거든요. 있었죠. 예, 20점 만점 그때.
0: 네, 맞습니다. 네. 100m 달리기였는데 그때 열심히 노력해갖고 제가 마지막에 13초 8 뛰었 기억이 있습니다.
1: 와, 예. 진짜
0: 그 정도면 꽤 잘 뛴 거였습니다.
1: 그렇죠. 예. 사실 한 14, 5초 만이면 예. 근데 이제 반이한테 11, 2초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 12초. 예. 어마어마 빨랐어요. 그럼 13초도 빨랐네요, 교수님.
0: 13초 8.
1: 마지막 그 소식점까지 그죠. 예.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달려라 어니. 우리 오늘도 달려보죠. 그리스 로마 신화 도전객이 어떤 이야기 속으로 또 빠져 들어볼까요?
0: 네, 오늘 좀 슬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가 지금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온통 근심에 빠져 있잖아요. 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이란인들 그들이 그렇게 당하면서도 야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드러내곤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키운 키로스 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 담긴 신화 같은 이야기 속으로 오늘 달려가 볼까요?
0: 예. 그 오늘의 주인공 키로스 왕은 태어날 때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요놈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1: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0: 이 키로스의 외할아버지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 왕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만단의 공주가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메디아 자기가 다스리는 메디아 전체가 그냥 그녀의 오줌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찝찝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해몽가들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해몽가들이 만단의 공주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폐하를 밀어내고 메디아를 차지하고 또 온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은 내가 외손자에게 쫓겨날 거야? 이거 두려워가지고 딸을 저 멀리 그 조그만 나라인 페르시아 왕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1: 네.
0: 그런데 1년 뒤에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만단의 자궁에서 포도나무가 막 자라나더니 몸 밖으로 나와서 메디아를 다 채우고 아시아 전체로 또 뻗어나가는 꿈이었어요. 마침내 만단의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른팔과도 같은 신하인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야 가서 그 외손자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하르파고스는 어린 키로스를 죽이는 거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갓난 이 키로스를 데려다가 이거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치기한테 야 이거 숨겨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줬어요. 몰래 키울 것 부탁했는데 마침 이 소치기에도 아이가 있었대요. 같은 또래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불의의 사고로 이 자기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는 소치기의 죽은 아이를 그 맹수에게 던져주고 마치 어린 키로스를 죽인 것처럼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그렇게 구사일생 목숨을 건진 키로스는 소치기의 아들처럼 자라났고 마침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스티아게스는 손자 키로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아니 내가 저놈한테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명령을 어긴 아르파고스를 벌했다고 합니다. 그 외손자를 죽이지 않은 하르파고스를 이렇게 데려와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아유 잘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푼 뒤에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게 한 거예요. 근데 하르파고스는 그 끔찍함 앞에서 오열하고 막 분노할 수도 있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왕께서 하시는 일을 다 흡족하게 여깁니다. 앞으로는 폐하의 명령을 하나도 어김없이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파고스는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았죠.
1: 그래야겠죠.
0: 네, 그리고 퀴로스, 자기가 죽이려고 했지만 살려뒀던 퀴로스를 주목하면서 그가 자라나서 그의

0: 어머니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반역의 준비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그는 비밀 편지를 그 퀴로스한테 보냈대요. 왕자님, 당장 군대를 끌고 메디아 왕국을 치십시오. 제가 왕자님을 도와서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야, 그럼 퀴로스 왕도 외할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욕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0: 그렇죠. 어릴 때 자기가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1: 그럼요.
0: 거.
1: 그럼요. 모든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그 복수의 결의는 있었는데 고민은 또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편지를 받은 다음에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해보는 거야 그러고서 행동에 나섰대요. 당시 이 페르시아는 메디아 외할아버지 나라의 속국으로 작은 나라였지만 퀴로스는 과감하게 메디아를 공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은 아니 저놈이 그러면서 그 외손자의 공격에 분노하면서 즉각 군대를 보냈는데 결정적인 패착을 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하르파고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 하르파고스 아들을 죽여서 음식을 먹였잖아요. 그걸 잊고 하르파고스를 총사령관에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는 충성을 맹세하는 척하면서 메디아의 군대를 이끌고 퀴로스에게 갔다가 퀴로스랑 합류하고서 퀴로스의 세력이 결국 메디아 왕국을 정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줬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는 그 메디아를 정복하고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그 주역이 바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페르시아의 퀴로스 왕이라고 합니다.
1: 아, 오늘 퀴로스 왕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자, 오늘도 복수 퀴즈로 마무리 해볼까요?
0: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든 퀴로스 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르파고스는 외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퀴로스를 살려서 몰래 누구에게 키워달라고 부탁했을까요?
1: 보기는요. 1번 소치기
2: 뭐
1: 2번 닥치기 샵의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은 무료. 지금까지 서울대 인문학 연구원 김헌이 김헌 교수님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멋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0: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대한민국이 땅 매력
1: 107.7 FBN 유라김 유익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9814번님이 1번 소치기. 오늘 이야기는 잔혹동화 같기도 해요. 무섭고 재밌다. 무섭고 재밌고. 그리고 쌤 잘 가르쳐 주시고. 안정수님은 1번 소치기. 그럼 소는 누가 키울껴 하셨습니다. 키울껴이 꼬꼬네. 0825-2081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1부 찰가루 퀴즈 정답은 탕수육이었죠. 구재민님이 정답 탕수육. 사실 탕수육은 부먹도 찍먹도 아닌 뽕먹이 진리입니다. 소스를 버무려서 볶아먹는 옛날식 탕수육이 진짜 맛있어요. 이런 것도 있군요. 2868 짜증날 땐 짜장면, 복잡할 땐 볶음밥, 우울할 땐 울면 탕탕탕탕 탕수육. 정답은 탕수육. 최대형 3998님도 모두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영철 분석 준비할 거예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0: 세상보다 더 커다란 꿈을 품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외국어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일이 그 첫걸음이 되는데요. 어렵게 느껴진다면 월드잡 플러스 AI 이력서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11개국 언어로 문법이 틀린 곳은 없는지, 더 매끄러운 표현으로 바꿀 곳은 없는지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첨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기간은 12월 8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 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 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0: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개코 가볍지 않은 수요일의 아침 단상 영철 본생
1: Hey, 輕笑聲 在為我送溫暖
0: 볼펜 손가락 사이를 가볍게 맴도는 한 뼘 남짓한 막대 하나 이 작은 도구는 우리 마음속 생각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정직하고 부지런한 문명의 혈관입니다. 휘발릴 수밖에 없는 기억과 영원히 남아야 할 진실 사이에서 볼펜은 그 경계를 부드럽게 허물어줍니다. 1930년대 헝가리 언론인 라슬로 비로가 잉크가 번지지 않는 필기도구를 꿈꾸며 볼펜을 발명한 이후 인류의 기록 방식은 혁명처럼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대량 생산된 저렴한 볼펜들이 우리의 필통 속으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사유의 민주주의가 퍼져나갔지요.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긋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우기 버튼 하나로 쉽게 고칠 수 없으니 더 소중합니다. 이 작은 막대 속에 담긴 수많은 나라의 기술과 문화도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한자를 정밀하게 쓰고자 했던 일본은 부드럽고 선명한 잉크 기술을 발전시켰고 빠르게 기록하길 원했던 미국은 뚜껑 없이도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이 장인 국가가 되고 미국이 창업 국가가 된 배경에는 그들이 쥐고 있던 볼펜의 성격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행에 가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볼펜 한 자루를 꼭 사옵니다. 여행 가방에 그 나라의 기술과 문화를 소중히 담아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윤상화 읽고 싶지 않아 낭만 중에서 영철 본색 손에 착 붙는 그립감 사각사각 매끈한 터치가 내 마음 속 드는 볼펜 한 자루 발견했을 때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이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해외 출장을 가면 그날의 볼펜을 꼭 사오는데 싱가포르 볼펜이 부드럽게 잘 써지더군요. 부럽다. 이거 어떤 느낌일까? 난 알 거는 같은데. 그 볼펜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볼펜을 발전시킨 미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최초 발명은 언론인이자 미술가였던 라슬로.

로 비료가 했고 화학자인 형의 도움을 받아 2차 대전 중에 대량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볼펜 덕후로서 또 하나의 최애 볼펜을 찾는 여정을 계속 즐겨보려고요. 아, 최애 볼펜이 싱가포르 볼펜이군요. 아, 저도 그래서 볼펜 볼펜에서 지금 막 이제 형광펜하고 전 필통 들고 다니는 남자. 아, 우리 사연 주신 오늘 이땡땡님, 난 연필이 너 왜 이렇게 많아? 네, 그 보면서 이거는 우리 구미 송동이가 사준 독일제 연필이 있고 제주도 아영이랑 우리 매니저 용호가 사준 같은 브랜드인데 색상이 다른 이 연필이 있고 그리고 포항 철가루 우리 방혜정 씨 듣고 있어요. 포항 강연 갔을 때 나 공부하니까 어학 공부하니까 마킹 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서 그 예쁜 연필 들고 다니고 연필이 지금 한 네다섯 자루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지은 작가가 오빠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만년필을 선물 받았어. 볼펜이 없어. 아 근데 제가 또 쓰는 볼펜이 나름 저 촉감도 좋고 우리가 아영이 또 학생이다 보니까 문구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PD가 형 이거 어차피 우리 제작비로 산 거니까 형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형광펜이나 들고 있는데 아 저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인데다가 좀 아날로그 스타일이긴 해요. 오늘 이땡땡님 주신 것처럼. 근데 그 미국과 일본 갈 때 한 번씩 사올까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메모지를 사고 노트를 사고 했던 적은 있었는데 오늘 그 장인 국가가 되고 창업 국가가 된 미국과 일본의 그 배경을 들으면서 간다면 볼펜 한 자루도 사오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볼게요. 오늘 윤성아 씨 읽고 싶지 않은 낭만 보면서 문구를 쓰는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네요. 자, 이땡땡님 백상 챙겨드리고 영철분석 게시판에 다양한 글 우리 몰랐던 얘기들 철가를 두고 함께 나눈 고픈 단상 올려주시고요. 김영철의 파워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15초 지나가고 있고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도 자, 비가 촉촉히 오고 있는데요.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0882번님이 정블리 해가 쨍쨍한 날이 좋아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흐린 날이 좋아요.
1: 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그나마 조금 비교적 시원해서 여름에는 좀 비가 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0: 와,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네. 빗소리 있는 그때
1: 빗소리는 투투투투투. 네.
0: 삼겹살 고기 굽는 소리는
1: 다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0: 오늘도 네. 처음으로 야 고기 얘기가 안 가나 했는데 비가
1: 네,
0: 오니까
1: 결국
0: 또
1: 가네요. 네. 빗소리만 들어도 이제 그게 생각이 나네요.
0: 0882번님 선물 챙겨드리면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오늘 첫 소식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 네,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도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마주 앉았지만 협상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전은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이 남은 쟁점은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컸는데 협상을 중재하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삼성전자 사측은 이 쟁점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정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노동조합이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하고요. 결렬이 되면 노조가 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행사해 30일간 파업을 중지하고 다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스타벅스의 5.18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다고요?
1: 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그제 탱크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사용해 큰 논란이 됐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5.18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려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기독교 행사에 축하 영상을 보내고 스타벅스 커피를 후원하는 등 극우 논란에 휘말렸던 바 있는데요. 자신을 포함해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이 부족했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도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이라며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모든 분들

0: 가족에게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죠.
0: 네,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넉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도 심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만찬으로 안동 찜닭의 원형으로 알려진 조선시대 닭요리 전개아와 안동 한우갈비구이,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와 안동 소주 등을 먹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하회탈 액자와 한지로 만든 가죽가방 홍삼 등을 선물했고 안동 시민들도 다카이치 총리에게 안동포로 만든 호디불과 미니 장승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환영해준 안동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이슬람 사원에 총기 난사를 가했다고요.
0: 네.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슬람 센터는 샌디에이고 지역 최대 규모의 모스크로 5살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랍어와 쿠란 강좌를 운영하는 학교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무사했지만 경비원 1명과 모스크 밖에 있던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5명 중 나머지 2명은 용의자였고 이 두 사람은 모두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인데요. 용의자들이 해당 이슬람 센터에 구체적인 위협을 언급한 정황은 없지만 그간 전반적인 혐오 발언을 해왔다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증오 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라틴계를 노린 증오 범죄는 1년 만에 19%나 증가해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올해 2월 이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반유대교 증오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해 지역 사회가 발벗고 나섰다고요.
0: 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을 위해 지역 사회가 십시일반 힘을 보탠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기숙사와 급식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학부모의 노력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돈을 모으고 또 교내외 장학금을 연계하며 학생 지원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학교에서 꽤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에도 놓였다는 건데요. 이에 학교 교장은 이 학교 운영위원장과 또 학생 지원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이 운영위원장께서 학생이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선뜻 학교 인근 아파트에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오송고등학교 안성표 교장과 박종호 학생 운영위원장의 노력으로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따뜻한 교육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오늘 비오는 하루도 모이슈하게 잘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노래 듣고 피터랑 여공부에 갈까요?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이정환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제 동생이 사우나나 찜질방, 온천 가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계속 꼬시더라고요.
2: 언니, 우리 같이 온천 가서 노폐물도 빼고 피부 관리도 하자.
0: 아, 나는 그닥 온천 관심이 없는데 뜨겁긴 하고.
2: 아, 그래도 가면 좋을 거야. 한 번만 같이 가자. 응?
0: 그렇게 결국 같이 다녀왔는데요. 동생이 추천한 온천물이 제 피부에 잘 맞았는지 갔다 오니까 피부가 정말 부들부들 매끈매끈해진 거 있죠. 오, 생각보다 좋은데? 피부가 매끈해.
2: 그지? 그렇게 튕기더니 같이 오길 잘했지?
0: 어어, 너무 좋다. 아무튼 그래서 피터쌤, 지금의 제 상태 피부가 매끈해.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5882번님이 피터도 본인의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아, 참 귀여웠네 싶으신가요? 피터의 어릴 때 사진 철파임에도 공개해주세요.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1: Good morning. 귀여웠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개해드릴게요.
0: 아, 사진 철파임에. 있나요?
1: 저도 있어요. 이거 철업디한테 먼저 보여드릴게요.
0: 어, 공개 아니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1: 귀엽죠?
0: 나아요.
1: 귀엽죠. 아니요. 지금이. 탱글탱글하고 아니, 동글동글하고.
0: 아니 근데 오히려 어릴 때가 눈썹이 덜 진한데요?
1: 어 맞아요. 어. 이거는 엄청 어릴 때. 아마
0: 나는 오히려 저 눈썹이 진한, 어리면
1: 진한
0: 어떨까?
1: 진한 3살 아이가 어디 있겠어? 한 맞아요. 사춘기 때 진해졌어요. 어, 처음에는 때는. 그렇게 안 진했어요. 어,
0: 진짜 되게 진하다 눈썹.
1: 네, 우리 한국 어머니, 한국 할머니 있잖아요. 한국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홍콩에 잠깐 살았어요. 저기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 못 보게 했대요. 너무 귀엽고 소중하니까 보지도 말래요. 이렇게 보지마, 보지마. 애우니까 예민하니까 그 정도였어요. 제가요.
0: Don't look.
1: 근데 한국말로 했대요. 네, 다들 외국인들한테 보지마, 보지마.
0: 아, 진짜?

0: 네, 이런 식으로.
1: Don't look at him 이렇게 안 하고.
0: 네, 영어 아예 못했어요. 아,
1: 어쨌든 어쨌든 어디서 사주고 이거 공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0: 아, 공개할 거예요.
1: 아, 좋아요.
0: 무조건.
1: 자, 그럼 무조건. 공개하는 조건으로 네. 바로 표현 들어갑니다.
0: 네.
1: 자, 오늘 영국식 표현. 피부가 매끈해. 아, 이제 요런 단어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0: 어, 그렇죠. 네네네.
1: 뭐 피부가 좋다, 뭐 훌륭하다, excellent, great, 뭐 beautiful 이런 거는 다 또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0: 네.
1: 매끈매끈한, soft. 아. 울퉁불퉁하지 않는,
0: okay.
1: 부드러운.
0: soft도 좋은데 네, 오늘은 매끈한 거니까 맞아. 울퉁불퉁 말고 울퉁불퉁은 영어로 뭘까요?
1: 울퉁불퉁하다, 매끈매끈하다,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이
0: R로 시작하는 거.
1: R, love.
0: Rough,
1: 자,
0: 맞아요.
1: R-O-U-G-H, love.
0: 네, 그러면 반대로 매끈한 거는 rough 아니고 이 단어도 100% 알죠.
1: 어,
0: S로 시작해요.
1: Slim?
0: Not slim, 그거는 날씬한 거. SM까지.
1: SM? Smooth?
0: Smooth.
1: 자, smooth. Like under, 나나나 smooth.
0: 근데 이것도 약간 뭐랑 비교하면서 뭐처럼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뭐처럼 smooth하다.
1: 어, 뭐처럼
0: 그 원단 중에 제일 smooth한 거.
1: Silk.
0: 뭐? Oh yes, okay, 어? okay.
1: 자, skin is like smooth like silk.
0: Oh, smooth like silk도 좋지만 silk을 아예 형용사화하는
1: silk이에요.
0: 거예요. Silk이에요. Oh, silky.
1: Skin is silky요.
0: Silky만 해도 되지만 smooth까지 해서 내 피부는
1: My skin is smooth like silky.
0: Smooth like silky 하면 안 돼요. 형용상 하면 smooth like 하면 안 되죠. 네.
1: 그럼
0: 끝났어요?
1: 피터가
0: 네.
1: 피터가 준비한
0: 네.
1: 그 귀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지 네. 않는 오늘의 표현은요?
0: My skin is silky smooth. 네, smooth well, like silky
1: 다
0: 아니고.
1: In, please.
0: My skin is silky smooth.
1: My skin is silky smooth. 약간 스킨하고 silky 약간 좀 노렸죠, 좀 동시에.
0: 아, 그렇죠. SS니까. 어. 그래서 silky smooth. Smooth like 하려면 smooth like silk.
1: 아, 네. 그때 네. silk를 해야 되는데 smooth 네. like silk. 근데 이거는 silky가 나오니까.
0: 네.
1: silky가 스펠링은요?
0: S-I-L-K-Y. Silky.
1: silky가 뭐죠?
0: Silky. 그러니까 비단처럼
1: 비단스러운.
0: 되게 smooth한 거죠.
1: 비단스러운.
0: 네,
1: 실키스러운.
0: 맞아요. 피부가 비단처럼 약간 그런 촉감이 있으면 되게 smooth한 거죠.
1: 그래, 우리 네. 비교하잖아요. 야, 네. 피부가 야 뭐야. 실크 원단 같아.
0: 그래서 그냥 my skin is silky도 괜찮고요. 좀 더 강조해서 silky smooth도 괜찮고요.
1: My skin is silky smooth. 아, 얼마나 비단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싹 내려가면 매끈매끈한 표현을 쓸까요?
0: 네, 그리고 피부 외에 또 유일하게 쓰는 거 아마 머리. 머릿결이 엄청 좋을 때.
1: 오, your hair is silky smooth.
0: 맞아요. 네, 네.
1: 고를 때도 쓰는군요. 샴푸리 깨끗하게 왜 린스까지 하면 어느 날
0: 그쵸.
1: 진짜 막
0: 약간 반짝거리고
1: 머리가 반짝반짝 매끈매끈할 때. 네.
0: 맞아요.
1: 그때 매끈매끈하다, 실키하다 이 표현 꼭꼭꼭 기억하시고요. 피터의 진짜 영신 영어 이정아님이 의뢰해 주신 표현 피부가 매끈해 어떻게 한다고요?
0: My skin is dang smooth.
1: 자, 땡에 들어가는 단어 실크라는 단어 여러분 Y 붙여주셔야 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부자 100원 골라는 무려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day.

0: 보고서로
1: 케어와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쌍꺼풀이 인어앤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SBS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린 영단어 구해줘.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My skin is a silky smooth. Silky smooth. S-A-L S-I-L-K-Y. Silky. Silky 기억하세요? 김현씨가 silky. 오늘 학부모 공개 수업 가는데 silky한 피부로 가고 싶어요. 팩 하나 하셨어요? 하세요. 8111 실키. 오늘 화장이 잘 돼서 피부가 매끈해 보여요. 기분 좋아졌어. 크, 기분이 한끗 차이에요. 그죠? 곽예림님도 실키. 피터의 머리띠 사진 너무 귀여워요.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보니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철파 인베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체크인 확인해 보시고요. 구급함 챙겨드릴게요. 저는 에너지와 함께 직장인 탐구생활로 돌아올게요. 스테이 튠.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 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암이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도 꼽히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없어.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1, 2, 3.
2: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3: 직장인 탐구 생활.
2: 1672번님이요. 해나지는 재테크도 똑부러지게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수요일에 나는 나의 해나지. 오늘도 박자 빠르지 않았나요? 해지해지 베디씨 한 박자 빠른 엇박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배혜지입니다.
2: 배혜지 지금 사회생활 몇 년 차죠?
3: 지금 이제 10년 차.
2: 와, 딱 10년 차. 네. 어때요? 아까 문자처럼 재테크도 똑 부러지게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맞나요?
3: 그렇진 않습니다. 네, 번 돈 그냥 그대로 통장에만 모아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요즘에 저 빼고 다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2: 어떻게 미스터 주원은 어때요?
3: 미스터 주원은 제가 조금 더 잘 모으는 것 같아요.
2: 오히려.
3: 네. 미스터 주원은 잘 쓴다.
2: 아, 미스터 조 너무 잘 쓴다. 최현진님이 오늘 처음 고릴라를 깔아서 보라보는데 혜진님 정말 예쁘시네요.
3: 오, 감사합니다.
2: 고릴라 또 처음 까는 분이 있었군요. 현진 씨 반가. 네, 반가.
3: 반가워요.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예쁠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봐요.
2: 아니 이게
3: 그럴 수 있어.
2: 아니 이분은 진짜 칭찬인데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있죠. 제가 왜 보기 전에는 못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이렇게.
3: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감사합니다.
2: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보는 날에 한번 다 켜주세요. 고릴라 깔아주세요.
3: 들어와, 들어와.
2: 너튜브 에라우 채널 들어와 주세요.
3: 들어오세요.
2: 김경숙님은 해너지의 활기차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비 와서 꿀꿀한데 청량한 웃음이 딱이네요.
3: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비가 와가지고 오는 내내 약간 좀 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철파임 들으면서 오니까 그럼요.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2: 그거 비 올 때 기분 처지는 거 그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기분은 또 내가 만드는 거예요.

0: 기분도 다 끌어올려. 오늘도 해나지 베이디 씨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 할 텐데 오늘 트렌드는 뭐예요?
1: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좋은 선배 나쁜 선배 따로 있지.
0: 따로 있지.
1: 입니다. 철가루 박종옥님.

0: 선배 조건으로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선배. 반대로 최악의 선배는 후배 성과를 가로채는 선배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키워드 제보 주신 종옥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친절한 혜디 씨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2: 좋은 선배 나쁜 선배 따로 있지.
1: 입니다. 음악 주세요.

0: 한 채용 플랫폼에서 Z세대 구직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사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는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주는 사수, 2위는 명확하게 피드백해주는 사수, 3위로는 분위기 메이커 사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함께 일하기 싫은 사수 유형으로는 후배의 성과를 가로채는 사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막말, 갑질하는 사수, 기분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는 사수가 손꼽혔습니다. 또한 사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로는 역시 잘하시네요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멘트를 원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일 잘 알려주고 인성 따뜻한 선배, 이거 두 가지면 최고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철가루들 중에서도 직장 내 신입 교육을 맡은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1: 자, 혜지 씨가 기사를 쭉 읽어주시는데 제 머릿속에 진짜 수십 명의 저와에게 칭찬해준 좋은 선배들이 떠오르는데 아, 그래도 단연코 1위는 네. 저는 송은이 씨, 송은이 선배는 저 신인 때부터 진짜 칭찬을 영철아 네. 엄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잘 살렸어. 너무 진짜 단점도 이렇게 했어요. 영철 조금 긴데.
0: 영철아 너 왜 이렇게 말이 기니? 이렇게 영철아, 말하는 게 아니라
1: 조금 긴데 그거를 조금 임팩트 있게 조금 영철아 조금 줄일 수 없을까?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철아 조금만 줄여봐.
0: 아, 너무 따뜻하다.
1: 오, 아 진짜 송은이 씨는 네. 진짜 긍정적이고 우리 영철이는 단점이 조금 시끄러운데 장점이 정말 긍정적이에요.
0: 먼저 장점부터 말해주고 그럼. 단점은 살짝 얹어주는 정도.
1: 조금 시끄러워요 영철이는. 조금 이래 항상. 아, 많은데. 아니 1157번님이
0: 다 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은근 이것저것 지적질하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절 질투해서였대요.
1: 1157번님 아 있어요. 야 기분 나쁘게 듣지만은 선배가 있었어요.
0: 아 기분 나쁘다 벌써.
1: 대들었어요. 벌써부터 기분 나쁘니까 지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어요. 했어.
0: 그럼. 쉽지 않았죠.
1: 이기로 지금 그런 사람 있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지?
0: 그러니까요.
1: 받지 마. 유호근님.
0: 제 사수님은 야, 너 저기 가서 이거 물어보고 와. 아, 저거 모르고 물어보고 와. 시켜놓고요. 자기는 담배 피러 다녀요. 야, 짜증나. 짜증나.
1: 아, 나 치과 아는 원장형이 네. 그 뭐 정상훈 씨가 같이 갔는데 이게 빠졌대 치아 그거. 네. 그 형이 어떻게 해요?
0: 씌우는 거?
1: 그럼요 했더니 야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그 거기 뭘로 붙이는지 물어보고 와.
0: 어디 가서?
1: 아 1003.
0: 후배 성과 가로채는 선배는 못 만나봤는데 아 저는 그래도 행운아인가 봐요.
1: 다 있진 않겠죠.
0: 그럼요. 아 따뜻한 분 만나셨나 봐요.
1: 5245.
0: 힘들어하는 후배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공감해주니 선배 덕분에 힘이 나요 라고 하더군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1: 아 그렇지 덕분에 이런 단어 그렇죠. 오늘 많이 씁시다.
0: 맞아요.
1: 누구 부장님 덕분에 아니면 진짜 선배님 덕분에 제가 잘하고 있어요 등등등.
0: 우리 철가루들 덕분에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1: 철가루 덕분이죠 진짜.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집중 트렌드 좋은 선배 나쁜 선배 따로 있지 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퀴즈를 준비해 오셨나요?
0: 네, 제가 아까 가장 일하기 싫은 직장 선배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네. 세 가지 보기 중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닌 걸 뽑아주시면 됩니다.
1: 아닌 걸? 자, 그러면 보기 주실까요?
0: 1번, 후배의 성과를 가로채는 선배.
1: 그렇죠.
0: 야, 그거 어떻게, 얄미워.
1: 그 어떻게, 이 친구가 한 건데 이렇게 안 되나? 그냥 탁 해가지고.
0: 이건... 제가 했는데요.
1: 자, 이게 1번이고요.
0: 네. 2번. 막말 갑질하는 선배.
1: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0: 영철이 넌

0: 진짜 시끄러워.
1: 넌 아, 네. 조금 조금 넣어주면 안 되겠어요? 너는 조금 시끄러워. 자, 갑질하는 선배. 자, 네. 이어서 3번.
0: 3번.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마다 간식을 사와서 무조건 나눠주는 선배.
1: 아 근데 잠깐만요. 아, 자기가 나네. 배가 고플 때가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간식을 무조건 사와서 이거랑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어쨌든 아 정답과 함께 재밌는 오답도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3번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거 주는 선배는 뭐 최하정 씨?
1: 아, 자 하정 약간 그 스타일이요. 영철아 이거 먹어봐.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이에요. 영철아 이거는 네 수입으로는 살 수도 없는 거야. 얼만데? 한 3,000원짜리인데 안 이번 달 힘들지 너. 얼마나 웃겨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세정 롤티슈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혜지 베이지 노래는 뭐 들어볼까요?
0: 오늘은 IOI가 또 컴백했잖아요. 그래서 IOI의 갑자기!
1: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하잖아. 소미가 울었잖아. 내가 이 노래 따라하니까. 소미야 한번 나와주고 갑자기 소미가 나온다고?
0: 갑자기!

0: 노래 진짜 좋다. 약간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도 있고.
1: 갑자기
0: 오늘 날 비가 이렇게 올 때도 갑자기. 아이오아이 갑자기 듣고 왔고요. 갑자기 지금 문의하신 시각은 8시 43분 28초 지나가고 있고요. 너는 나의 에너지. 배혜디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트렌드 주제가 또 노래야 돼.
1: 몇 번이야.
0: 세 번이야. 좋은 선배 나쁜 선배 따로 있지. 같이 일하기 싫은 선배 유형이 아닌 것을 뽑아달라는 퀴즈 드렸는데 혜디씨 정답은 뭐였죠?
1: 정답은 3번. 자기가 배고플 때마다 간식을 사와서 무조건 나눠주는 선배였습니다.
0: 맛있는 거야 이거 간식. 먹어봐.
1: 영철아 너 3,000원 이건 안 되지?
0: 네 수입으로는 살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정답들 9506부터 쭉 볼까요?
1: 네 3번이요. 회사 상사가 사비로 라면 과자를 계속 사다 놔서 5kg가 쪘어요.
0: 아 이건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죠?
1: 근데 너무 좋은 선배다.
0: 막 살이 쪘는데 그래도 아 좋고 빼야 되는데 먹고 싶고. 아, 오늘 같은 날 또 간식 라면 분식 이런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오늘?
1: 맞아요. 아 오늘 또 우리 철파임 작가님들이 맛있는 과자를 또 이렇게 깔아주셨더라고요.
0: 지금 과자가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게
1: 네,
0: 먹었어.
1: 너무 맛있어요.
0: 이미진 씨가
1: 정답 3번이요. 아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 3번도 그

0: 후배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배가, 내가 배고파서 간식 사왔어. 그닥.
1: 전 다이어트 중이어서요.
0: 야, 저런 선배 너무 싫지 않니? 뭐 맨날 간식을 저렇게 사와.
1: 살쪄.
0: 살쪄. 뭐가 살쪄? 네. 아이유 팬클럽에 나왔다. 저기 콘서트에 나왔던 분이 흉내였고요. 유선영 씨.
1: 3번. 먹을 거 주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죠.
0: 아, 사실 그래요. 이거 진짜 내가 먹는 거 주기 쉽지 않거든요.
1: 전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0: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먹을 거 주는 천사. 거는 좀 다른 느낌이야.
1: 맞아요. 6535님. 3번. 예전 직장에서 출장 나가시면서 직원들 간식 사 먹으라고 돈 투척해 주시고 가던 부장님이 계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0: 그치 그치. 아,
1: 좋은 선배다.
0: 뭘 먹을지도 모르니까 그쵸. 돈 주는 것도 또 괜찮다. 너희도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네. 좋네요.
1: 1318님.
0: 오답을 갑자기 4번. 얘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엄청 부려먹고 자기가 알려주실까 밥 사달라는 선배.
1: 이런 선배가 있어.
0: 얘 가르쳐줬는데 갑자기 밥을 사달라는 선배. 짜증 지대로 다 하셨는데. 와 잠깐만 이건 아까 예문에도 없었죠?
1: 재밌네요.
0: 내가 있고 너 일 적응한데 가르쳐줄까? 밥 사.
1: 노하우를 알려줘서 고맙긴 한데 밥을 사달라고.
0: 노하우 알려두고 밥 사. 김영국 씨.
1: 4번. 후배가 실수한 거 자꾸 우려먹으면서 계속 놀려먹는 선배요.
0: 영국 씨 이거 저도 배제 옛날에 뭘 발음 하나 틀려보세요.
1: 나 오늘 좀 박자 못 맞췄다고.
0: 사수에게 가장 영국 씨 이거 제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게스트들 있어요.
0: 네 있어요.
1: 네.
0: 강정림 씨가
1: 4번 매일매일 좋은 글이라면서 아침마다 카톡 보내는 선배요. 혹시 당신인가요?
0: 나는 이건 안 해. 아니야.
1: 아니 맞잖아요.
0: 받아서 아니에요? 나도 이거 누구 이거 폰글 이게 그지.
1: 그렇죠. 따뜻하죠 뭐.
0: 요거 진짜 나도 안 해야 되겠다. 다음에 혹시라도 좋은 글 이런 거는 그래. 네. 나에게 좋은 글이 그에게는 아침에 뭐야. 이렇게.
1: 그럼.
0: 그 독후감 써달라는 애들 있잖아요.
1: 읽고, 책 선물해놓고.
0: 읽고 뭐 느꼈어?
1: 싫다.
0: 제주도 김민석 미안하다. 책 읽고 맨날 독후감 쓰라고. 노하린.
1: 3번이요. 저 다음 주에 첫 출근하는데 간식 잘 주는 선배 만나고 싶어요.
0: 하린 씨 다음 주 첫 출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1: 화이팅.
0: 잘 적응하시고 모두 세정 롤티슈 드리고요. 자 방송 끝나고 또 선곡 편을 확인해 주세요.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귀러먹는 솜사탕 어때요? 직장인의 모습 한번 봐야죠.
1: 1098님. 러닝머신 타면서 듣고 있어요. 철업디에 이 웃음소리를 들으면 자꾸 힘이 풀리는데 오늘은 다리에 힘 꽉 줘볼게요.
0: 근데 의외로 제가 되게 긍정적이고 힘주는 캐릭터로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 힘 풀리죠?
1: 힘 빠지죠?
0: 힘을 내요 슈퍼파워리. 힘이 안 난대요 다들. 자 그럼 다시 힘내면서 다리에 힘 꽉 주세요. 297번째 직장연애 보고서 바로 만나보죠.
1: 직장 연애 보고서 제 297장.
0: 취미보다는 여자친구가 먼저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적응해 보겠습니다.
1: 환영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0: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사무실에 경력직 과장님께서 이직을 하셨습니다. 씩씩한 목소리에 밝은 태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혜지야! 새로운 과장 너랑 동갑이래. 한번 잘해봐.
1: 언니 나는 사내연애 딱 별로야.
0: 별로는 무슨. 야 사람만 괜찮으면 들이대보는 거지. 기다려봐. 언니가 회식 때 분위기 딱 잡아볼게.
1: 제가 오랫동안 솔로였던 걸 아는 회사 언니들은 자꾸 저랑 새로운 과장님을 엮어주려고 하셨습니다.
0: 혜지 여기 앉아. 과장님 옆자리. 과장님 여기 혜지 씨랑 동갑인데 친하게 지내요.
1: 아우 언니 좀.
0: 잘 지내면 좋죠. 혜지 씨 여기 앉으세요.
1: 네. 결국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게 됐고 언니들은 소개팅을 대신해주는 것 마냥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0: 과장님 어디 사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그리고 취미는요?
1: 언니들의 질문 폭격에도 과장님은 웃으며 하나씩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0: 취미는 낚시와 골프입니다.
1: 낚시... 골프... 그 대답에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언니들은
0: 아우 안 되겠다. 취미 많은 남자는 텄어. 거기다가 나

0: 확실한 골프라니 끝이야 끝.
1: 다들 이러면서 웃었고 저도 속으로는 그래 잘됐다, 아우 이젠 언니들도 그만하겠지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과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2: 그래도 취미보다는 여자친구가 먼저죠. 낚시도 골프도 안 가도 됩니다.
1: 그 이후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좋아한다는 낚시도 안 가고 주말마다 절 보러 우리 동네로 오셨고, 그렇게 우리는 짧은 썸을 타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일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반년이 가까워지자,
2: 아 혜지야 미안, 나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출조가 있는데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될까?
3: 어? 또? 우리 지난주에도 못 봤는데.
2: 아 미안, 진짜 빠질 수 없는 약속이라.
3: 그래 갔다 와. 까똑.
2: 혜지야 나 갑자기 라운딩이 잡혔어. 우리 놀러 가기로 한 건 다음 주로 미루자. 어? 미안해.
3: 아 또.
1: 저와의 약속보다는 취미가 우선이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점점 지치게 됐고, 결국 우리는
3: 자기야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아, 내가 무슨 자기 시간 될 때만 만나는 그런 사람이야?
2: 야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낚시랑 골프 몇 번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 니는 나 진짜 니 눈치 보더라. 진짜 약속도 제대로 못 잡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는 줄 알아?
3: 그래? 그럼 헤어져. 내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겠네.
2: 뭐? 헤어져? 너는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그래 그러자, 여기서 다 간둬.
4: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프지 말라는.
1: 결국 우리는 취미 문제로 크게 다투고 반년 만에 헤어졌고, 지금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마주칠 때마다 참 어색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일, 특히 사내 연애는 두 배로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0: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레노
7: 김현승 씨가요.
8: 결국 헤어짐 엔딩이라니 남자 대처가 너무 아쉽다. 취미를 같이 있는 걸 같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해보지. 아,
7: 재종이 노래 있잖아요.
9: 그대 먼저 해야지 잘 말해요. 권유림 씨.
10: 좋은 취미 나쁜 취미 따로 있지. 여자친구 뒷전인 나쁜 취미.
7: 오늘 하루
10: 오픈아
7: 시스템은
10: 지아라
7: 영철이랑
10: 혜진은
7: 이제 샤라.
11: 좋다!
1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1: 얼쑤 신난다!
1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퀵.

0: 1위 라디오 채널은
1: SBS,
0: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게 되는 잔소리.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해. 이거잖아요. 학교 다녀오면 숙제부터 해야지. 오늘은 방 청소하겠다는 약속 지켜. 지금 안 하면 너만 더 힘들어진다. 참다 참다 몇 번씩 이야기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들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걸까요? 하고 싶은 일도 나중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다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요, 많은 것들이 일상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또 쌓여만 갑니다.